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사업은 5개 프로그램으로 장노년층, 여성,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노인과 장애인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통합돌봄과 주거지원 연계, 퇴원 환자의 지역복귀 지원, 방문 진료와 재가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0: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0: 네, 최근에 캄보디아에 다녀오셨다고요?
1: 네, 지난 4월 말쯤에 한 5일 동안 캄보디아 껀달주라고요.
0: 예.
1: 우리나라 이제 경기도 같은 지역이고 거기 앙순울구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한 안산 이런 지역을 다녀왔고요. 협회가 2014년부터 이제 베트남에서 원래는 하노이에서 그 장애 청년들 대상으로 IT 교육도 하고 취업을 앗선하고 그런 사업을 해왔거든요. 예. 10년간. 동시에 이제 2020년에는 캄보디아 껀달주나 프놈펜에 있는 장애인들 건강권을 위해서 장애 포괄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0: 그래서 예.
1: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다가 2024년부터 재개됐던 사업들을 좀 살펴보고 또 내년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둘러보기 위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0: 예, 네. 한국이 그것도 네. 국내 장애인 단체가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의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장애인 단체가 일단 국제 사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0: 예.
1: 하더라도 뭐 회의나 포럼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게 이제 ODA 사업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해외 원조 사업이라고 하는데
0: 예.
1: 이걸 꾸준히 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 전쟁 때 당시 이제 원조를 받다가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특히 2010년 우리나라가 그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라고 하잖아요. 그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원조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당연히 이제 국제사회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근데 장애인 단체에서 이걸 왜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었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954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단체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책임감을 갖고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제 한 10년 정도 꾸준히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장애 포괄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1: 저도 아마 방송에서 몇 번 좀 쓴 것 같아요. 장애 포괄 혹은 장애 역량 평가, 장애 인지 예산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인클루시브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장애인을 빼놓고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설계하거나 또 뭐 수행하거나 평가할 때 장애인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건 역시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 뭐 선진국이 됐다고 해서 뭐 지원할 때 뭐 장애인 이런 거 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0: 예.
1: 그들이 뭐가 필요하고 또 그들이 또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0: 예.
1: 그 건강증진 사업에는 당연히 장애인이 참여하게끔 하는 사업인 거고요.
0: 예.
1: 이거는 뭐 유엔 장애인 권리협의 강조 하는 그런 또 어떤 원칙이기도 합니다.
0: 예, 네. 장애 포괄,
1: 네.
0: 장애 포용.
1: 네, 예.
0: 건강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1: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제 IT, AI 이런 걸 했다면 요즘 더 중요한 게 뭐 기후 위기도 있고 전쟁으로 인한 장애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0: 예.
1: 장애 이슈가 워낙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좀 생각했던 것은 건강하지 않으면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디 뭐 취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지금 WHO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수명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짧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전 세계 한 10억 명이 장애인인데 그들의 80%가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 캄보디아 이런 데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 환경 이런 게 이제 안 돼 있으니까
0: 예.
1: 이 문제를 좀 개선해보자라고 이제 추진하게 된 거죠.
0: 예. 네. 캄보디아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를 좀 해 주시죠.
1: 처음에 이게 이제 코이카 사업은 그러니까 이제 그 3년씩 단위가 끊어져요. 3년 처음에 했던 거는 프놈펜에 있는 이런 큰 대형 병원에 의사들에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국 우리 국내 장애 뭐 의사나 또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그런 교육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0: 예.
1: 그런데 코로나 때 이제 일시 중단됐다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보니까 문제는 아무리 좋은 병원이고 아무리 의사진이 훌륭해도 장애인들이 와야죠.
0: 그렇죠.
1: 근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동도 안 되고 또 경제적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2024년부터는 조금 생각을 바꾸자. 그러니까 프놈펜에 있는 수도로 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렸던 건달주 좀 경기도 뭐 우리나라 안산 정도 그게 양순울구라는
0: 예.
1: 좀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작은 병원을 뭐 물리적 접근성이라든지 의사 교육도 시키고 또 하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좀 이 사업을 이해를 시키자라고 이제 사실 사업을 좀 뭐라 그랬죠? 완전 수도에서 좀 더 지방으로 내려간 게 된 거죠.
0: 네. 그러면 앙스누을에서 네, 하고 그렇죠. 있는 앙스누구요. 사업 네.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죠.
1: 역시 이제 거기도 그 앙스누을구 후송병원 우리나라 이제 그 별표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중간 한 2차 병원 정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 병원에다가 역시 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물리치료실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경사로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접근성뿐만 아니라 의사들 교육 그래서 역시 의사들 교육은 좀 제가 뭐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장애인 당사자 의료진이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교육을 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하자. 그러니까 건강검진이 일단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서 오늘 때는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그 병원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마을을 찾아가서 이동 의료 진료소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거기서도 주민들을 만나게 된 거고요.
0: 또 주민들을 직접 만나신 건가요?
1: 그렇죠. 주민들도 거기서 이제 뭐 제가 만난 주민 중에 한 분은 두 분을 만났죠. 그래서 옹맹이라는 시각장애 당사자분이 계신데 3년 전만 해도 치료를 하면은 수술을 하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비용도 없고 그걸 이제 등한시 여긴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완전 시각장애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동을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마을 주민들이 좀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로 건강 그 이동 진료소를 들어가면 그분들이 이제 올 수 있었던 거죠. 또 한 분은 옵속본이라는 이제 여성분인데 이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16살 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고 17세 때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봉제 공장에서 30년간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위염증이 이제 심하게 생기셔 가지고 병원을 가려고 해도 캄보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여기는 주 6일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만 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병원을 진료를 어디 시내 읍내를 나가려면 하루가 다 빠져야 되는 거니까 그게 결리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에다가 이런 거를 차려놓으니까 잠깐 왔다가 이제 가서 진료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심을 좀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0: 이 사업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제나 계획 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프놈펜 수도에서 지금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것처럼 조금 더 마을 속으로 들어가자. 그럼 어떻게 전달 체계를 만들 거냐 했을 때 거기도 보건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이. 근데 지금은 한 개 보건소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마을 아홉 개 보건소랑 이제 협력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게 하나가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 정부의 기관과 협조도 얻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보건소나 보건청 같은 데랑 협력 체계를 지금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그 체계를 이제 구축하고 왔는데 이쪽에 어떤 의견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을 건강 이 주민들이 마을 건강 지킴이라고 할까요? 주민들 자치적으로 이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 건강 검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주변 환경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3년간 더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1: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삶도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외까지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두 그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뭐 세계 선진국 10위 안에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국제사회가 잘 살아? 그럼 책임을 좀 줘. 이게 같이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인단체들도 이제 해외 나가면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한다라면 좀 역시 좀 소속감과 사명감 이런 걸 갖고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 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장애인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 증진 사업 관련 소식 함께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오늘은 대학 강사, 예전 표현으로는 시간 강사라고 불렸던 분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예, 강사와 교수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네,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한 종류인데요. 2019년에 이른바 강사법 시행 이후에 강사는 법적으로 대학 교원의 지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임 교원과 같은 안정적인 신분이나 연구실, 충분한 임금, 복지 제도를 보장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교수라는 표현도 함께 쓰는데요. 법적으로는 교원이지만 실제 처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가까운 측면이 남아있습니다.
1: 대학 강사 문제가 왜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할까요?
2: 네, 소수자라는 말이 단지 숫자가 적다는 뜻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집단이 제도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또 권리 보장에서 밀려나 있다면 소수자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대학 강사는 대학 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주변부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를 맡지만 학과 운영이나 교육과정 논의에서 배제되기가 쉽고요. 또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약자의 문제가 됩니다.
1: 예, 강사법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 아닌가요?
2: 네, 강사법은 분명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2019년에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걸 강사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강사를 채용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원칙적으로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또 재임용 절차도 일정 기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법령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법이 생겼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안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은 어떤 틀은 만들었지만 실제 임금 수준이나 방학 중에 임금이 어느 정도 지급될 수 있는지 범위, 그리고 강의 시간 외에 노동 시간을 인정받는 문제, 또 재임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은 여전히 대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는 생겼지만 생활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방학 중 임금 문제가 특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왜 중요한 건가요?
2: 네, 강사의 일은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시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 계획서를 고치고 강의 자료를 만들고 연구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사분들이 방학 22주 가운데 일부 기간만 임금을 받고 나머지 기간에는 수입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수업 준비와 연구에 써야 할 시간에 공사장 노동이나 야간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해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강사 개인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수준에도 영향을 줍니다.
1: 법원은 강사의 노동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2: 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시간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에 대법원은 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볼 수가 없고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통상적으로 따르는 업무 시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의를 50분 한다고 해서 노동시간을 50분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런 거죠.
1: 예, 그러면 강의 시간만 보고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보는 관행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2: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적용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은 강의 시수만 보고 주 15시간 미만이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법원은 강의 준비나 학생 평가, 행정 업무 등 강의에 수반되는 시간을 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강사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건강보험 적용에도 차별이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받지 못하고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해요. 대학들이 강의 시수만 계산해서 강사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 신분이지만 건강보험에서는 교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 상황이죠.
1: 예, 그렇다면 차별 문제로도 볼 수 있을까요?
2: 네,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은 기간제나 단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캠퍼스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기본적 처우가 지나치게 낮다면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예, 대학은 재정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2: 네, 대학 재정의 어려움 그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등록금은 동결되고 또 특히 지역 대학의 위기 이런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대학이 어떤 비용을 교육의 필수 비용으로 인정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강사의 임금과 방학 중 생계 문제 그리고 강의 준비 시간은 교육의 주변 비용이 아니라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1: 예, 부산대에서 강사들이 농성 중이라고요.
2: 네, 부산대 강사들은 시간당 강의료 3%, 금액으로는 3,000원인데요. 이 3,000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이 강사분들이 강의료로 받는 수입이 연간으로 약 1,5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방학 중에는 임금이 끊기고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대 강사는 약 1,000명, 전체 수업의 약 37%를 담당한다고 해요. 이 강사 노조분들은 강사의 노동 조건이 곧 학생들의 수업 조건이라고 하면서 예산 부족을 핑계로 강사의 고혈을 짜내서 외형적 성과만 부풀리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예. 부산대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2: 네, 이거는 부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대학 강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전국의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요. 특히 부산대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사업으로 수백억 원

0: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강사의 생계는 곧 교육의 조건입니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강사가 좋은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 과제를 꼼꼼히 읽고 연구를 지속하기는 어렵겠죠. 강사의 처우에서는 강사만의 요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대학의 공공성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예, 해외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2023년에 미국의 뉴저지주의 러커스 대학의 사례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그리고 시간제 강사, 대학원생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다고 해요. 이 파업은 닷새 만에 학교와 노조가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합의에는 파트타임 강사의 시간당 보수 인상과 고용 안정 강화도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도나 재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중요한 교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강사와 전임 교원, 학생, 시민이 함께 교육의 조건을 문제 삼을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0: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요?
1: 네, 강사분들의 처우 개선에 관해서 좀 네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방학 중에 임금이 실질적인 생계보장 수준에 가까워지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임금 인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강의 준비와 평가, 학생 상담 등 강의 외 노동 시간을 임금과 근로조건 산정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재임용 절차의 심사 기준과 탈락 사유를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재정 지원과 대학 평가 지표에 비정규 교원의 처우 개선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0: 예.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1: 네,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은 특정 직업 집단의 이익 요구만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지식과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강사는 학생의 선생이고 연구자이고 또 대학원생들에게는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죠. 강사의 노동을 제대로 인정하는 일은 대학을 더 공정하고 더 좋은 교육의 공간으로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0: 예, 오늘은 강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0: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나훈아의 사내.

0: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아, 오늘은 그 혼자 놀기, 이른바 일상화된 혼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0: 예, 혼자 놀기라고 하면 혼자 밥 먹는 혼밥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디까지 혼자 하고 있을까요?
1: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밥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정말 많은 것을 혼자 하는 시대고, 심지어 는 혼놀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혼놀이 좋은 이유,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서울 시내 혼놀 코스 같은 것들을 이제 SNS에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하는 시대고요. 요즘에는 또 심지어는 혼놀 데이를 따로 정해가지고 나만의 혼자 노는 시간을 즐기는 Z세대 분들도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혼놀의 인기는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그 혼놀의 키워드 언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한 3, 4년 전부터 22년부터 혼놀 브이로그라는 게 주목받기 시작을 했는데, 24년에는 이게 약 1만 1천 건 정도로 2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또 1년 사이에 혼놀 언급량 자체도 포털에서 약 1만 6천 건가량 증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0: 혼자서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네.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1: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그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령 이제 최애 아이돌이 네컷 사진이 출시된다라고 하면은 뭐 친구랑 아니라 혼자 이제 그런 인생 네컷 같은 데 사진을 찍으러 가기도 하고요. 또 전통시장이랄지 지역의 축제 그리고 영화제 같은 것들도 혼자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혼자 일상을 보내는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아예 이런 코스를 추천하는 그런 추천 게시물들도 굉장히 자주 보이고요. 또 그런 그만큼 이제 혼자 노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혼자 코인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혼자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거를 혼캉스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이제 즐기기도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혼자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조금 있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혼자 노는 걸 즐기는 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SNS에 인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라이브 방송까지 하면서 타인과 나누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요즘 음식점이나 카페 풍경도 조금은 달라진 게, 예전에는 혼자 가는 손님이 주인 눈치를 약간 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오는 손님을 위한 공간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가보신 분들은 1인석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4년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5년 사이에 새끼 식사 비율은 좀 줄어든 반면에 혼자 밥 먹는 비율이 새끼 모두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 혼밥이 20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숍 같은 곳들이 혼자 오는 손님들을 위한 공간 조성에 굉장히 좀 마케팅이 적극적인데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장 한 켠에 칸막이가 설치된 어떤 독립적인 좌석도 마련해 두고요. 그리고 1인 소비자 수요가 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런 식의 인테리어를 좀 확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1인 좌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약제까지 운영하면서 마치 어떤 개인의 작업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카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0: 예, 혼자 있는 게 어색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혼자가 편하다. 네. 나만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1: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카페를 간다라고 하면 뭐 공부를 한다라든지 혹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카페에 많기는 한데요. 요즘에는 카페에서 아예 혼자 좀 글을 쓴다라든지,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말씀하신 그 나만의 시간을 정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례로 부산에는 열람실이라는 이름의 한 카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주택을 개조한 곳인데 아예 방 하나를 예약하고 카페처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SNS 같은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을 내가 부산 여행 중에 아지트처럼 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정도입니다.
0: 네. 혼자 먹고 혼자 여행 가고 영화, 콘서트, 스포츠 직관까지 혼자서도 충분히 재밌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혼놀 문화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뭘까요?
1: 이 요즘 혼놀 문화의 어떤 또 다른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혼자 온 사람들끼리 또 어울리는 걸 즐기는
0: 그게 가능하군요.
1: 이른바 소셜링을 한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1인 카페 같은 경우가 혼자서 즐기는 카페 공간인데, 여기에 온 사람들끼리 방명록을 남기는 게 약간 불문율처럼 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또 존중을 하는데, 또 이 제주를 방문한 사람들끼리 간접적인 교류의 장을 이 카페가 제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러 오는 사람들끼리 정리한 생각을 어떤 공유하는 또 재미가 있는 카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최근에는 혼자 여행을 가더라도 현지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문화가 또 굉장히 일상적인데 또 이런 것들은 현지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또 어떤 암묵적인 또 룰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분위기가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또 비슷한 맥락으로 제주도에는 이제 혼술바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온 사람들끼리 스몰 토크를 나누도록 어떤 그 조성된 컨셉트의 어떤 바인데 옆자리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질문 카드도 비치하고 가볍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0: 혼자긴 하지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1: 그렇습니다.
0: 처음부터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1: 그렇습니다. 이런 걸 더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혼술 네. 문화가 이렇게 커지면서 네. 기업에서는 혼자 오는 손님을 굉장히 중요한 고객으로 본다고요.
1: 그렇습니다.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외식 브랜드도 이 1인 고객들을 위한 메뉴 구성을 좀 다양화하고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 23년도에 시작된 한 샤브샤브 브랜드 같은 경우가 아예 그 지난해 여름부터 1인 고객들만 받는 샤브샤브 체인점을
0: 1인 고객들만
1: 만 받는 아예 샤브샤브 체인점을 런칭을 하기도 했고요. 예. 혼자서도 어떤 제약 없이 다양한 메뉴를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면서 이렇게 생겨난 흐름인데 1인 고깃집도 어떤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혼밥 문화가 좀 퍼지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혼밥 문화가 좀 익숙한 나라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인 관광객들도 한국의 이런 혼밥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조여지고 있고요. 혼자 여행 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런 프랜차이즈들을 또 많이 방문을 하면서 이런 식당들을 어떻게 찾는지 같은 것들이 자기 나라에서 검색 팁 같은 것들도 공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숙박 요금을 1인 기준으로 또 책정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국내 소도시 숙소 같은 경우가 이런 흐름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국내 소도시를 여행하는 1인 그 MG 여행객들한테 어떤 칭찬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0: 네. 아주 예전이긴 하지만 혼자 여행 갔다가 검색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식당을 찾아갔는데 네. 혼자라서 거절당한 경험이
1: 그런
0: 있거든요.
1: 경우도 가끔 있으시죠. 이 메뉴밖에 없다라든지.
0: 예, 예. 네. 근데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1: 맞습니다.
0: 있군요.
1: 네.
0: 자, 혼자 즐기는 문화.
1: 네.
0: 그러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1: 물론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취향이 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통의 관심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긴다라거나 함께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시대가 됐거든요.
0: 맞아요.
1: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래도 왕가 사는 남자라는 천만 영화가 있기는 했는데 그 지난해는 한국 영화계에 천만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같은 컨텐츠를 즐기면서 뭔가 비슷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조금씩 저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신호로도 좀 읽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향을 뭔가 타인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혼자 즐기겠다 혼자 노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시대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예, 정은호의 트렌드 톡톡 오늘은 혼자 놀기 혼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학 내일 정은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은 기쁨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이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1: 예.
2: 바라던 게 순리대로 잘 됐을 때의 기쁨은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마도 우리네 삶은 이런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멋진 장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예,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이라 약간은 상상이 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가요?
2: 그러니까 장애우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행스럽게도 부정이 아닌 긍정적이었기에 하루의 삶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에너지와 열정을 몽땅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오늘의 주인공은 김윤경님입니다.
1: 예.
2: 김윤경님은 동그라미 공연단의 단원이죠. 일이 있어서 좋고 그 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라는 겁니다. 또한 공연을 하면서 힘이 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피곤함이나 아픔은 말끔하게 잊을 수 있다라는 거죠.
1: 누군가에게 기쁨을 안겨준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마저도 즐기고 계시는군요.
2: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는데요. 누군가의 기쁨을 풀어주고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일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기는 하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즐기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인경님은 공연단에서 공연을 하면 완전 무아지경으로 공연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무대가 놀이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즐기지는 못했던 거죠. 김인경님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죠. 저신장 장애를요. 즉 같은 성별의 또래 100명 중 작은 순서로 세 번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지금의 신장이 1m 23cm 정도다라는 겁니다.
1: 성장하면서 아픔이나 어려움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아픔이 끊이질 않았겠는데요.
2: 맞습니다. 이 한참 성장할 때는 어려움이 정말로 많아죠. 무시는 기본으로 해서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왕따 등등의 아픔을 정말 많이 겪었죠. 그럴 때마다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음악이었던 겁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지금의 내 얘기 같기도 하지만 가사 내용을 아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공감 가는 부분이 정말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구가 됐고 다 듣다 보니 따라 부르게 되면서 음악에 조금씩 빠지게 됐던 거죠.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은 찾아가면서 공부도 좀 했고 그런 노력이 있어서 삶의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 예, 아픔이나 슬픔을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잊을 수 있었군요.
2: 맞습니다. 이 주어진 환경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뜻밖의 귀인이 나타났지 않겠습니까?
1: 예.
2: 남편을 2008년도에 만났다라는 겁니다.
1: 예.
2: 다행히 남편은 비장애인인데 김윤경님을 도와서 함께 공연을 다니고 있죠. 1년에 딱 두 달 정도만 집에 있고 그 외에는 전국의 행사장을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정말 바쁘신 분이군요.
2: 맞습니다. 예. 행사할 때는 남편과의 분업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무대를 비롯해서 음향 장비라든지 소품 등을 남편이 잘 챙겨주고 있죠.
1: 예.
2: 아무튼 일을 할 때는 호흡이 이렇게 딱딱 맞는데 그 외에는 갈등이 조금 심하게 쌓이는데
1: 역시나
2: 맞습니다. 이 갈등을 풀 때도 노래로 풀고 있다라는 예. 얘기죠. 내 공연의 마지막 관객으로 남편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갈등이 오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2: 또한 갈등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으면 공연장에서 호흡이 안 맞으면 아마도 뜻밖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 그렇죠. 오해나 갈등은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고요. 또 길어지면 다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2: 맞습니다. 공연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 집중하지 못하면 의외로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윤경님은 정말로 부지런합니다. 그런 반면에 남편은 배짱이 스타일인데 그런 상반된 상태에서도 단합이 잘될 때는 좋은 일할 때 단합이 잘 된다라는 거죠.
1: 예.
2: 공연으로 벌었던 수입의 일부분을 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때 단합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고 또한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기도 하죠.
1: 예.
2: 창단한 지 어느덧 10년이 가깝게 되면서 가장 기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라고 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맛을 아니까 더 많은 곳에 다양한 것을 베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마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과정이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즐겁고 신나고 재밌다로 바뀔 수 있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1: 예,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이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투정 아니면 이 짜증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주 싹 빼도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되면서 기쁨의 가치,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가치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1: 예.
2: 그래서 오늘의 교훈인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윤활유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기쁨은

0: 우리가 살아가는데 윤활유 같은 존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 보내야겠습니다.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지의 응급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제 지인의 얘긴데요. 지난 어버이날에 어머니에게 여름 신발을 선물했답니다. 아, 현금이 가장 좋다는 건 물론 알고 있고요. 근데 해마다 현금만 드렸으니까 올해는 선물도 준비한 건데요. 어머니 연세를 생각해서 가벼운 경량 신발을 골랐고요. 여름 느낌의 밝은 색에 꽃무늬 디자인으로 골랐습니다. 너무 비싼 건 또 부담스러워하시고 너무 싼 건 또 싸구려라고 안 좋아하셔서 그 중간 정도 가격대의 신발을 골랐다고 하네요. 선물을 받은 어머니의 반응 어땠을까요? 어머니 왈. 어우, 난 안 신는다. 안 품해라. 이분, 아, 내가 다시는 엄마 선물 사나 봐라 했다네요. 자, 이렇게 선물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선물은 상대에게 주는 것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는 경우가 있죠. 상대의 취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분의 어머니, 어쩌면 조금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적이고 짙은 색의 신발을 더 좋아하셨던 거 아닐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시 내 기준으로만 고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 12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김범수가 부릅니다. 나타나.

네, 우리나라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 주식시장 흔히 하는 말로 불장입니다.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주식 이야기가 화제인데요. 주식 투자, 개인의 재테크 방식 중 하나니까 각자 알아서 하면 될 텐데 여기에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에서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KBS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 준비했는데요. 직접 떠나기 어려운 분들에겐 여행의 낭만을, 또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모이다 밴드의 노래입니다. 초콜릿 드라이브.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장애인 시혜성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선생님, 오늘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1: 맞아요. 네. 이게 요즘 뭐 어느 모임에 가든지 빠지지 않게 나오는 게 네. 바로 주식 투자 이야기죠.
0: 사실은 이제 딱 주식 투자 중에서도 두 종목 얘기죠.
1: 아, 그렇죠. 맞죠. 네. 뭐 가족 간이든 개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든 뭐 어른이나 아이든 상관없이 우린 주식 이야기가 소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식 투자의 내용 그리고 에티켓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0: 네. 어쨌든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정말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식 투자를 내가 지금 안 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1: 맞아요.
0: 관심은 무조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장애 비장이랑 상관이 전혀 없고요.
1: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투자에 있어서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없어진 건 꽤 됐습니다. 네. 예전부터 깨졌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여전히 정보 접근이나 다른 거래 방식에 있어서 조금 불리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예. 네. 그 지금 거래 방식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예전에는 객장에 나가서 네. 그렇죠. 아니면은 저는 네. 그것도 봤어요. 사무실에서 네. 네. 모 선배가 전화로 주식 주문하는 거.
1: 네.
0: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증권사 어플 사용하잖아요.
1: 요즘도 전화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시각장애인들에서도 많고요.
0: 네네.
1: 또 연세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0: 네.
1: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기가 원활치 않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저도 최근까지도 직접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0: 네. 대신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진행돼요? 전화로는?
1: 전화로 해가지고 저의 담당 그 직원이 있어요.
0: 예,
1: 그럼
0: 예.
1: 직원을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에 몇 주를 사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주문을 내주는 거죠. 그 체결됐으면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ARS라고 있잖아요.
0: 네네.
1: ARS 조금 더 쉬워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편한 만큼 수수료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0: 예, 예,
1: 네.
0: 예.
1: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음성 ARS나 상담원을 통한 거래를 활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음성 ARS를 통해서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ARS나 전화 거래는 수수료가 당연하게 높지만 시각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할인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오, 네.
1: 저도 이렇게 할인을 받아가지고 주식

0: 투자를 한 지가 꽤 됐거든요. 네. 네. 증권사마다 이런 조건이들이 다르니까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 저희가 경제쇼가 아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특히나 우리 오늘 에티켓 교실인데. 네. 맞아요. 설마 이제 주식 투자하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어떤 건가요? 예.
0: 이 얘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야, 주식 투자에 무슨 에티켓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거예요.
1: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그렇게 돈 버는 게 최고지.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린 선진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 에티켓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가 당연하게 필요하겠죠.
1: 예의가.
0: 네. 그 필요한 점을 제가 무려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네.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업무 시간이라든지 특히 주식시장이 개장이라든지 폐장되는 시간에 유난히 화장실을 많이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일부러 주식 개장 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잡는다는 얘기도 있죠.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사람과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주식창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 많아요. 더군다나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과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식창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런 생각에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자리라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사람과 만날 때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더군다나 시각장애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지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 뭔가를 보면서 하고 있는지는 느낌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당연합니다. 네. 예, 네. 정말 이거는 주의해야 할 거고요.
0: 네.
1: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네.
0: 두 번째는 모임의 목적을 지키는 겁니다. 최근에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주식 이야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기승전 주식이라는 말이 있죠.
1: 네네.
0: 아니 무슨 영화 모임인데도 결론적으로는 주식으로 한 뭐 월스트리트 얘기고요.
1: 네네.
0: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투자에 관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지나친 투자 이야기의 반복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피로감을 주고 모임의 본질을 흐릴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면 이제 정치 얘기랑 종교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주식 넣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0: 맞아요.
1: 맞습니다. 예. 진짜 요즘 특히 공감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0: 네. 세 번째는 종목 추천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1: 아...
0: 어떤 주식이 좋냐? 지금 사도 되냐? 이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이런 얘기는 듣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섣부르게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 아, 이거 사실 많아요.
0: 네. 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기 잘못했다가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1: 아, 네. 저도 지금 몇 명 떠오르는데.
0: 네. 예. 투자 결과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네.
0: 분명히 조언은 참고만 해야 되고 최종 판단은 본인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0: 네.
1: 서운한 마음은 조금 생기더라.
0: 맞아요. 네.
1: 자, 어쨌든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
0: 맞아요. 네,
1: 투자를 했다면 내 책임이다.
0: 당연하게 내 책임이죠.
1: 네. 또 어떤 걸 또 주의해야 될까요?
0: 이제 네 번째입니다.
1: 네.
0: 네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단체 채팅방이나 SNS를 통해서 확실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다. 그리고
1: 내부 정보인데 SNS에 올리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내부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빨리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보는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위험한 경우가 많죠. 가까운 지인에게 전달할수록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게 맞겠죠.
1: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재미로 하는 분들, 뭐 아니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0: 네.
1: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금액으로 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예.
0: 자기 자산을 거의 우리가 베팅한다고 그러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에 따라서 수익 자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아, 있죠,
0: 제가 바로
1: 있죠.
0: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건데.
1: 아, 그거. 예.
0: 제 친구 중에서 있습니다. 수익 자랑을
1: 네.
0: 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나기가 싫어요.
1: 네, 네. 아, 배 아파서 혹시
0: 네. 배도 아프죠.
1: 아, 예.
0: 네. 최근에는 수익 인증이나 계좌 공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줄 수가 있겠죠. 투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0: 유발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어요. 투자는 개인의 영역임을 정확하게 느끼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야, 지금 다섯 가지를 듣고 있는데
0: 네.
1: 지키기가 굉장히 요즘 어렵다. 자, 또 나머지는 어떤 건가요?
0: 네, 두 가지가 있죠.
1: 예.
0: 여섯 번째는 손실에 대한 태도죠.
1: 손실에 대한 태도.
0: 그렇죠.
1: 네.
0: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종목을 추천해 주시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시장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좋겠죠. 이 과정이 있어야만 투자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1: 네.
0: 말씀드리면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씀처럼요.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공부 없이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갑자기 한숨이 나옵니다.
0: 네.
1: 마지막 말 들으니까
0: 네.
1: 지금 위험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잊지
0: 네.
1: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 안에 있어요.
0: 맞아요.
1: 예. 답답합니다 지금.
0: 네. 주식 투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이전에 사람에 대한 배려와 기본적인 에티켓이 먼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끝나고 선생님이랑 주식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0: 네네네.
1: 네. 안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박효신이 부릅니다. 기프트.

0: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정세라입니다. 제가 상담심리학이 전공이고 사회복지, 사회복지 행정이 복수 전공입니다. 저도 이제 눈이 안 보인 지가 이제 2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시각장애를 경험하면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겁 없이 시작했어요. 못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제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더 빨라요. 귀로 받아들이는 정보보다 더 빠른데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없이 귀로만 듣고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정말 엄청나게 피부 속 깊이 체험했습니다. 제 목표는 어떤 상담사가 목표예요. 제가 상담심리학이 전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하고 싶고 지금 사회복지학을 지금 복수 전공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지금 취득하려고 현장 실습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진로는 저는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대학원을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루트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터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 공부도 이런 루트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나서 현장에 좀 투입이 되고 싶어요.
1: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는 시각장애인 정세라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귀로만 들으면서 학문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이젠 공부하는 법을 터득해서 대학원 진학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현장으로 나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멋져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 시각장애인 학생들 정말 파이팅이고요. 세라 학생의 개인적인 장애 경험에 또 거기에 전문성까지 더한다면 사회복지 현장에 꼭 필요한 역할 담당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면서 또 때로는 대학생활의 낭만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다비치가 부릅니다. 팡파레.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다시 듣기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감상한 호주 여행 이어가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693회를 다시 들어봤고요. 오늘은 694회를 살펴볼 텐데요. 네. 호주 동부 서부 지역 여행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난주에 호주 브리즈번 여행 네. 함께했고 브리즈번 근교의 콘달릴라 국립공원에서 아주 울창한 열대우림을 경험하는 거라든지 또 그레이트 비치 드라이브, 카야킹 이런 내용 네. 감상인데 오늘 어디로 가보나요?
1: 네, 오늘은 레인보우 비치의 승마 체험을 하러 먼저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비치는 호주 퀸즐랜드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변을 따라 늘어선 거대한 사암 절벽이 70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어서 레인보우 비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0: 아, 절벽인데 색깔이 다양해요?
1: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다양한데 파도가 치는 해변을 따라 말을 타고 달리는 투어도 인기입니다. 해당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0: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슬 김동하 성우의 화면 해설과 더빙으로 감상해봅니다.
2: 호주 동쪽에 있는 해변 휴양지 선샤인 코스트. 1950년대부터 휴양지의 모습을 갖춘 조용하고 차분한 관광지로 길고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한다.
3: 정박장마다 배들로 빼곡한 강줄기, 만만한 굴곡의 산맥과 구릉지, 뭉게구름 떠있는 화창한 하늘.
2: 호주에서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꼽히는 레인보우 비치에서 승마 체험을 해보기로 했다.
3: 먼저 발의 뒤꿈치는 내리고 앞꿈치는 하늘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앞으로 갈 거예요. 항상 뒤꿈치는 내리고 앞꿈치는 올리고.
2: 승마를 배우고 있는 교육생들과 함께 바다로 향했다.
3: 일행이 말을 타고 천천히 숲길을 지나 잠시 뒤 해변에 도착한다. 낙원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해변에서 여자가 강아지에게 공 장난감을 던져주며 놀고 있다.
2: 호주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율이 있는데 레인보우 해변은 동물의 출입이 허락된 곳이다. 준비운동 삼아 파도 위를 천천히 걷는다. 그리고 잠시 후 말들이 거침없이 해변을 달린다. 고르고 탄탄한 모래사장을 시원하게 질주하며 비치 승마의 매력을 느낀다.
3: 자막 레인보우 비치 퀸즐랜드주 남동쪽에 있는 해안으로 색깔 있는 모래절벽과 해양 스포츠가 유명함.
2: 말 위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는 사람들. 말발굽 소리가 신이 날 정도로 경쾌하게 들린다.
3: 파도가 지나간 모래사장에 말을 탄 사람들의 물그림자가 비친다. 말을 탄 강사가 해안 뒤편을 가리킨다. 저쪽 뒤에 이른 두 가지 다른 색의 모래가 있어요. 거기서 레인보우 비치라는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Those colored sands back there. That's where Rainbow
2: Beach gets its name. 네 다리로 도도하게 해변을 산책하는 말. 그 등 위에서 즐겁게 승마를 배우는 사람들. 레인보우 해변에서의 승마 체험은 낭만이 가득했다.
3: 캐나다 관광객 윌치 씨. 제 꿈은 로열 캐나다 기마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24살에는 경찰이 될 거고 조금 빨리 은퇴해서 말과 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0: lots of horses, live a happy life. That's the initial plan. Yeah.
1: 말과 하나 돼 해변을 달리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이들을 보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
2: 빛의 승마를 마친 일행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1: 말 주인 앤드루는 한참을 달려 언덕 위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 막사가 지어져 있다. 가족과 자주 이곳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한단다.
2: 막사 앞에서 앤드류가 언덕 멀리를 가리킨다.
3: 저기 보이는 모래사장이 처음 유럽인들이 정착한 곳이고, 말을 타고 다니다가 이곳을 발견하고 이 지역을 개발했죠.
1: 100여 년 전 그의 조상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땐 주인 없는 황무지였다. 4대에 걸쳐 끝도 없이 펼쳐진 이 너른 대지를 개척했다. 이들은 이웃이 부모이자 친척이다. 주로 목축과 파인애플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점심 때면 언덕 위 이 막사로 보인다. 농장길에서 은퇴한 부모님이 점심을 준비해두고 이곳에서 자녀들을 기다린다.
2: 나이 지긋한 조니 씨가 숯불에 고기를 굽고 있다. 카우보이 모자에 선글라스,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다.
1: 오늘의 주 메뉴는 호주산 소고기 바비큐다.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서 갓 잡은 신선한 소고기일 줄 알았는데 이들도 고기는 장에서 사야 한단다. 농장에서 도축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2: 앤드류가 막사 처마에 매달린 트라이앵글을 친다.
1: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레인보우 해변을 함께 달렸던 학생들도 점심 식사에 초대됐다. 잘 익은 청정 소고기와 가정식 샐러드, 접시 한가득 호주의 인심이 담겨있다. 비치 승마를 막 끝낸 후 야외에서 먹는 음식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여행에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추억을 선물 받았다.
4: 아, 이거 영화에서 보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변가 말 쫙 네. 달리는 거 일반 그 승마장이나 느낌이 완전 다를 것 같은데요.
5: 그렇습니다. 네. 해변에서 말을 탄다고 하니까 뭔가 좀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저는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승마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처음에는 두려웠거든요.
4: 탈 때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그 올라가는 거.
5: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올라가서 앉으니까 뭔가 공기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 제 키보다 높이 올라오니까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막 빠르게 달릴 때 볼에 스치는 그 바람의 느낌 이 진짜 시원했어요.
4: 아, 그 잘 타셨나 보네. 제주도 승마 보통 딱딱딱 걸어 다니는데
5: 뛰시더라고요. 와.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걷는 거에 적응을 하니까 그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달려 볼까요? 이러고 달리시더라고요.
4: 대답 듣기 전에 달리잖아요. 아시죠?
5: 네, 달려 볼까? 요 하면서 동시에 달리시더라고요.
4: 야, 그러니까 그거를 바닷가에서 하니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식사 자리. 저 살짝 듣다 깜짝 놀랄 뻔했는데 다행히 그 고기가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식사 자리도 좋았겠어요.
5: 네. 메인 네. 메뉴가 호주산 소고기 바비큐였습니다. 뭐 향을 맡아보지 않아도 영상을 보면서 동기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쵸, 그쵸. 네.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대접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농장에 산다고 다 이걸 잡아서 주는 건 아니구나. 사람 사는
4: 살짝 기대하긴 했는데
5: 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 곳은 레이디 엘리엇 섬입니다.
4: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 스노클링 팀에 합류해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다.
2: 사람들이 오리발 등의 스노클링 장비를 들고 차량에 탑승한다.
1: 섬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차로 단 5분. 세계 최대의 산호초지대를 경험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
2: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바닷가로 가서 배에 탄다.
1: 배를 타고 좀 더 먼 바다로 나가 그 멋진 풍경을 감상할 계획이다. 발 아래로 밟히는 산호가 기대를 더한다. 썰물 때가 되면 산호 위를 직접 걸어볼 수도 있다. 태평양 위에 오롯이 떠있는 섬. 투명하고 맑은 바다에 둘러싸인 레이디 엘리어 섬은 아름답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0: 등으로 처녀의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1: 상공에서 바라본 레이디 엘리엇 섬. 섬 대부분을 차지하는 울창한 숲이 초록이 짓다 못해 검푸른 색을 품고 있다. 섬 위로 펼쳐진 탁 트인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뭉실뭉실 피어있다. 섬을 에워싼 드넓은 바다는 청명한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며 잔잔하게 일렁인다.
0: 배가 멈췄다. 모두가 스노클링 장비를 챙기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1: 수대롱과 물안경 등을 착용한 사람들.
0: 이곳은 스노클링을 하면서 거북과 가오리, 고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다. 다들 만타가오리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바다로 뛰어들었다.
1: 아이를 데리고 바다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
0: 산호초 지대 위로 찬란한 물고기떼가 지나간다.
1: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0: 다양한 모양의 산호초가 바다 밑에서 자라고 있다. 이 산호 정원은 이곳에서부터 호주 북부 케언스까지 약 2,000km나 뻗어 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제브러 상어다. 새끼땐 등에 검고 흰 줄무늬를 보이는데 꼭 얼룩말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 카메라에 잡힌 제브러 상어는 몸 전체에 검은 점무늬들이 있다.
0: 한 무리의 물고기떼가 산호초 위를 배회한다. 산호는 물고기들의 먹잇감을 숨겨주기 때문이다. 이 바다의 야수는 못생긴 얼굴로 유명한 대왕곰치다. 포악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몸이 길고 턱이 튀어나온 대왕곰치.
0: 수면 가까이에선 거북들이 포식 중이다. 대형 해파리를 입에 물고 요리조리 뜯기 시작한다.
1: 자막, 내부리 바다 거북.
0: 배를 채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 바다 거북이 입에서 놓친 해파리를 몇 번이고 다시 물고 흔들며 뜯어먹는다.
0: 바다 속 놀랍고도 신기한 풍경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바다와 하나가 되는 특별한 체험. 레이디 엘리어 섬에서의 스노클링은 놀라운 자연을 만나게 해준다.
1: 하늘에서 내려다본 엷은 푸른빛의 녹색 바다. 두 사람이 헤엄치며 지나간 자리에 파장이 일어 햇빛에 반짝인다.
0: 기다리고 기다렸던 만타가 나타났다. 유영하는 모습이 넓고 평평한 담요 모양을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몸 길이는 최대 4.5m까지 자란다.
1: 가루가 긴 마른 목골의 만타가오리.
0: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순간, 바다는 마치 엄마의 품처럼 모든 것을 허락한다.
1: 등은 회색, 배 쪽은 흰색을 띠는 만타가 양 날개처럼 생긴 가슴 지느러미를 움직여 바닷속을 돌아다닌다. 몸 전체가 검은 가오리도 날갯짓을 하듯이 지느러미를 너울거리며 만타의 뒤쪽에서 헤엄치고 있다. 물속에서 비키니 여성이 손을 흔든다.
0: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호주 동부 여행. 그 마지막을 만타와 함께한다. 오묘하고 신비로운 대자연에 경외감이 느껴진다.
1: 파란 빛깔 투명한 바닷속. 만타 한 마리와 큰 물고기 두 마리가 헤엄쳐온다. 눈앞에서 만타를 마주한 사람들이 조금 가까이 다가가 만타를 촬영도 하고 옆에서 잠수도 하며 어울린다.
2: 레이디 엘리엇 섬에서 스쿠버랑 스노클링하는 장면 네. 만나봤는데 이 섬이 어디예요? 레이디 네. 엘리엇?
3: 네. 이 레이디 엘리엇 섬은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최남단에 위치한 산호섬입니다.
2: 네네.
3: 생태 보존이 매우 잘 된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이고요. 이 섬의 가장 큰 별명이 만타 가오리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2: 예.
3: 연중 내내 만타 가오리를 볼 수 있는 세계 5대 명소 중 하나고 수중 가시거리가 매우 뛰어나 스노클링과 다이빙 애호가들에게 천국 같은 곳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2: 네, 제가 이제 그 스쿠버 다이빙 강사거든요.
3: 네.
2: 그리고 만타가오리 좀 봤는데 이게 만나기 어려워요.
3: 어려운 거예요?
2: 네, 아주 어려운 거. 이게 무슨

0: 뭐 멸치 같은 게 아닙니다. 작은 거는 크기가 한 2에서 3미터.
1: 네. 미터예요. 아, 작은 게요.
0: 물론 이제 새끼 많다가 우리는 작을 수 있겠지만 적당히 성체라고 보면은 2, 3미터 되고 제가 멕시코에서 본 가장 큰 거는 15미터.
1: 그렇게 커요?
0: 엄청납니다. 무슨 비행기 뜬 느낌이에요. 하늘에. 근데 그 만타가오리랑 같이 수영을 했다. 이야, 이거 굉장히 신기한데요?
1: 근데 저는 그 큰 가오리가 제 옆에 있다.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0: 되게 착해요.
1: 아, 착해요?
0: 근데. 예, 엄청 순합니다.
1: 착하고 순하면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도전은 네. 해본다 약속을 드리면서
0: 네, 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1: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촬영 당시에 이 같이 수영하신 분들은 행운이라고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예.
1: 다음으로 가볼 도시는 퍼스라는 곳입니다.
0: 걸어서 세계 속으로 계속 들어보시죠.
2: 호주 대륙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도착한 곳은 서호주의 대표 도시 퍼스다. 호주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로 경제력이 막강하다.
3: 도심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인다.
2: 그 근원에는 골든 아웃백이 있다. 아웃백은 호주 내륙의 광활한 사막 지역을 말한다. 골든 아웃백은 금이나 철광석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흙도 대부분 붉은색을 띠고 있다. 퍼스에서 광산도시 캘굴리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와 긴 관이 나란히 간다. 길이 560km를 자랑하는 세계 최장의 송수관이다. 퍼스의 수원강 물을 하루 2만 3천 리터씩 캘굴리로 보낸다. 캘굴리의 금과 철광석 개발을 위해 1896년 만들기 시작해 7년 만에 완공됐다. 퍼스에는 이 송수관을 설계하고 만든 오코너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캘굴리 볼더는 인구 약 2만 9천 명의 작은 도시다. 금광과 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19세기 말부터 번창했다.
3: 거리에 드릴 장비를 든 광부의 조각상이 있다.
2: 시내 곳곳에서 광산도시의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패디 해너는 서호주에서 금을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 시내 중심 거리도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3: 시내에 패디 해넌의 동상도 있다.
2: 광산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보기로 했다. 광부들이 입는 형광색 조끼를 입어야 광산 출입이 가능하다. 지금도 금을 캐고 있는 광산이라 견학의 대부분은 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일부 구역에서만 내릴 수 있다.
3: 광산에 도착한 버스.
2: 광산에서 사용하던 채굴 장비들을 모아뒀다.
3: 검정 타이어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다.
2: 크기가 수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타이어. 대체 얼마나 큰 트럭이기에 저런 타이어를 쓸까?
3: 광산 공터에 노란색 굴삭기 등 광산용 중장비와 트랙터들이 세워져 있다.
2: 우리가 탄 버스 옆으로 큰 트럭이 지나가자 다들 놀라는 표정이다.
3: 트럭 바퀴의 크기가 버스 차창 높이만 하다.
2: 조금 전 봤던 거대한 타이어를 사용하는 트럭이다. 금광석을 운반하는 광산용 트럭으로 무려 250톤을 실을 수 있다고 한다.
3: 버스 지붕보다 더 높은 트럭 적재함에 회색빛 광석들이 잔뜩 실려 있다.
2: 버스 옆을 지나가는 모습이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다.
3: 큰 구덩이라는 뜻의 노천금광 슈퍼피트.
2: 호주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노천금광이다.
3: 아까 본 거대한 트럭이 조그맣게 내려다 보인다.
2: 지하 갱도를 만들지 않고도 땅을 파면 금광석이 나온다. 이 지역에만 20개 정도가 있다.
3: 관광객들은 울타리 밖에서 금광 구덩이를 내려다 보고 있다. 슈퍼피트 가이드 웨스 씨.
4: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노천 금광의 모양과 크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노천 금광입니다.
2: 1989년부터 현재까지 32년간 금을 캐고 있다. 너비가 1.5km, 그 깊이도 무려 600m에 달한다. 250톤 트럭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인다.
3: 관광객. 슈퍼피트의 광경이 굉장합니다. 정말 깊고 멀리 있기 때문에 큰 트럭이 매우 작아 보입니다.
4: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아쉽지만 호주의 광산 개발 기술이

0: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인간이 정말 대단한 존재죠.
1: 노천 금광 관광객들을 위해 시내 곳곳에는 기념품 가게가 많다.
2: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 금이 들어간 장식품, 금화 등이 진열돼 있다.
1: 광산 도시답게 시립박물관도 광산박물관으로 만들어놨다.
2: 다양한 장비와 흑백사진 등이 설명문과 함께 전시돼 있다.
1: 원주민들의 생활도구와 함께 19세기 말 골드러시 당시의 채굴 장비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 박물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은 바로 금덩이를 보관하고 있는 지하금고다.
2: 금이 들어있는 광석들이 보관 전시돼 있다.
1: 박물관 마당에는 광산에서 사용하던 크레인이 자리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크레인 위로 올라가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도 있다.
3: 광산을 체험하는 투어. 이것도 독특하네요.
4: 네, 이 퍼스라는 도시가 네. 호주 광산 산업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광산 도시니까 네. 광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관련된 박물관도 있는 거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들어볼 내용은 호주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죠. 네. 야생 캥거루를 만나보는 내용입니다.
3: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 에스페란스에 위치한 케이플 르 그랜드 국립공원에는 바람이 만든 사막이 있다. 해변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실려와 사막을 만들었다. 마치 사막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2: 하얀 모래 사막에서 관광객이 두 손으로 모래를 공중에 던진다. 그러자 모래가루가 바람에 날리며 연기처럼 흩어진다. 달리는 차량의 창밖으로 낮은 산으로 빙 둘러진 해변이 바라보인다.
1: 에스페란스 해변 중 아름답기로 유명한 럭키베이. 호주에서 가장 흰 모래사장이라고 한다.
2: 모래사장의 끝, 바다와 맞닿은 암벽으로 파도가 들이친다.
1: 럭키베이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야생 캥거루들이다. 가까이서 캥거루들을 만져볼 수도 있다.
2: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키가 1m 정도인 캥거루를 바로 앞에서 구경하고 직접 먹이도 준다.
1: 캥거루들은 이미 사람들이 내미는 먹이에 익숙한 듯하다.
2: 캥거루가 카메라 화면에 얼굴을 들이민다. 독일 관광객.
5: 여기서 캥거루를 볼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독일에는 캥거루가 없거든요. 이곳에서는 캥거루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캥거루들은 사람들이 먹이를 준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1: 럭키베이에서 최고의 사진 모델은 야생 캥거루다.
2: 두 마리가 같이 있는 모습과 먹이를 먹는 모습 등을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사진 찍는다.
1: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변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경비행기 투어가 있어 타보기로 했다. 두 시간 정도 비행하면서 아름다운 에스페란스의 곳곳을 볼 수 있다.
2: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천천히 날아오른다. 기내 창문으로 하늘과 바다와 육지가 한눈에 내다보인다.
1: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에스페란스 시내 풍경과 밀 수출로 유명한 항구의 모습이 카메라에 들어왔다.
2: 시내는 반듯하게 구획지어져 정리된 느낌이고 항구엔 대형 설비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경비행기 조종사는 45년 경력의 로버트 씨.
1: 에스페란스 앞바다에 100여 개의 무인도가 있는데 몇 곳에서는 해양 생태 관광을 체험할 수도 있다.
2: 너른 바다에 야트막한 높이의 섬들이 흩어져 있다.
1: 혹등고래 서식지로도 유명한 이곳의 여름철 바다는 예쁜 코발트 블루색이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은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도 많다.
2: 활 모양으로 휘어져 곡선을 그린 해안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인다.
1: 하얀 모래와 야생 캥거루를 만났던 럭키베이. 하늘에서 보니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경비행기로 50여 분 비행하다 만난 미들섬.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빛 호수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길이가 600m에 달하는 킬리어 호수다.
2: 초록섬의 끝자락, 바다와 가까운 곳에 분홍색 호수가 자리하고 있다.
1: 호수에 분홍색을 띤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핑크빛을 띈다고 한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핑크 호수에서도 발견됐다. 기억에 꼭 담아두고 나누고 싶은 광경이다. 상상도 하지 못할 풍경을 자연이 만들고 있다.
2: 비행기에서 관광객이 호수를 사진 찍는다. 핑크 호수의 가장자리는 땅이 말라 있어 마치 호수 전체가 흰색 띠를 두른 듯하다.
1: 조종사는 우리에게 호수에 닿을 정도까지 내려가 준다고 한다.
2: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호수가 수위를 난다.
1: 낡은 비행기라 꽤 많이 흔들렸다. 겁도 났지만 평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역시 모험을 즐기는 호주 사람들의 기질을 느낄 수 있었다.
2: 비행기가 핑크 호수 옆을 가까이서 지나고 다시 높이 올라간다. 루이스 스카시, 정말 멋있고 환상적인 비행이었어요.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경치들을 하늘에서 볼 수 있어 좋았어요. 핑크 호수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0: 사진 많이 찍었어요?
2: 정말 많이 찍었어요. 아마 제 카메라 메모리가 꽉 찼을 거예요.
3: 네, 야생 캥거루도 만져보고 또 경비행기 투어까지 했어요. 네. 땅에서 하늘까지 갔는데 호주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네요.
4: 네, 그래서 네. 여행 가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진짜 그 계획 순서를 잘 세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요 또 새로운 여행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 여행 계획 돈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4: 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3: 네. 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지난주와 이번주 2주에 걸쳐서 호주 동부랑 서부 여행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마지막 곡으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규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유배 행렬의 끝에서 보고의 의무를 수행하다. 단종이 유배길에 오르던 1457년 여름, 창덕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식적인 유배 행렬 뒤에는 왕을 보필할 인원들이 동행했으나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엄격한 감시망 사이를 뚫고 험난한 영월길을 뒤따른 매화의 발자국을 따로 증언한다. 당시 조정은 정순왕후의 동행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매화는 왕비의 눈이 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감시자들의 무기 아래 매화는 행렬 끄트머리에 몸을 실었다. 유배 행렬이 한강을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는 700리 길 내내 매화는 흙먼지 속에서 왕의 뒷모습을 쫓는다. 왕비가 직접 갈 수 없는 그 먼 길을 대신 걸으며 왕의 일상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넣는다. 그녀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훗날 정순왕후에게 전달할 유일한 기록을 몸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주막집 차가운 툇마루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왕의 표정을 눈에 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먼 훗날 한양으로 돌아가 정순왕후에게 상감께서 이 길을 걸으실 때 이러한 모습이셨습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부르튼 발을 움직이게 했다. 행렬이 광나루를 지나 원주를 거쳐 영월로 들어설 때까지 매화는 단 한 번도 왕의 곁을 멀리하지 않았다. 주막에서 얻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왕에게 울릴 탕약의 온도가 식지는 않았는지 아전들을 다그치며 살폈다. 청룡포에 도착해 왕이 기궐방에 먼지를 걷어낼 때까지 그녀의 손에서 수발 도구가 떠난 적이 없었다. 청룡포의 정막 속에서 맺은 왕과의 약속.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절벽인 청룡포는 단종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매화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끼니를 챙기고 밤이면 강바람을 막을 숯불을 피우며 거처를 살폈다. 그곳에서 매화는 왕의 대화 상대였고 한양의 소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왕비의 편지를 몰래 전달하며 단절된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어느 저녁, 단종은 강가를 거닐다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매화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한양에 전할 내 마음이 담겨 있다. 내가 혹여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왕비의 남은 생을 지켜다오. 왕은 자신의 앞날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가 더 깊이 우려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0: 홀로 남겨질 아내의 고독이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으며 왕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다. 왕의 육신이 이 땅에 묶이더라도 그의 의지만은 왕비의 일상 속에 이어지게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청령포의 노을 아래서 맺어진 이 은밀한 약속은 훗날 정업원의 차가운 방 안에서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게 하는 신념의 근거가 되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속 가장 안쪽 옷감의 바느질에 고정했다. 수면 중에도 강가에서 빨래할 때도 주머니의 묵직한 촉감을 확인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결코 열어보지 않았다. 매일 아침 주머니 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살아서 돌아가라는 왕의 말을 되새기듯. 자결의 대열을 이탈한 매화의 발걸음. 1457년 10월, 단종이 승하하자 유배지를 지키던 시녀들은 절망적인 선택 앞에 놓였다. 주인을 잃은 슬픔과 보복에 대한 공포 속에 세 명의 시녀는 동망봉 아래 강물로 몸을 던져 자결을 택했다. 동망봉은 영월 청령포 인근의 봉우리로 정순왕후가 한양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훗날 사람들은 그 아래 강가를 삼국녀 바위라 부르며 이들의 충절을 기렸다. 그러나 매화는 자결의 대열에서 벗어나 한양으로 향했다. 가슴 안쪽에는 청룡포에서 단종이 건넨 보랏빛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죽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가능했으나 살아남아 왕의 부탁을 이행하는 일은 매 순간 자신을 압박하는 고단한 여정이었다. 매화는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한 채 비난의 시선을 감수하며 정업원으로 향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경로는 유백길보다 험난했다. 감시를 피해 산길로 숨어다니며 산열매로 끼니를 이었다. 매화가 정업원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행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남루했으나 품속에 바느질에 둔 보랏빛 주머니만은 온전했다. 그녀는 정순왕후 앞에 엎드려 주머니를 바쳤고 그날 이후 정업원의 문은 외부를 향해 굳게 닫혔다. 훗날 사람들은 강물로 뛰어든 새 시녀를 충절의 표상으로 기렸지만 매화를 향한 시선은 달랐다. 등을 돌리고 떠난 여인, 주인의 죽음 앞에서 살기를 택한 여인이라는 비난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삼국녀 바위에 대한 기록도 전승마다 조금씩 다르다. 세 명이라는 숫자도 그들의 이름도 뛰어든 장소도 기록에 따라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매화만이 등을 돌렸고 그 등 뒤에는 왕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보랏빛 염색으로 지켜낸 거친 생존. 정업원에서의 삶은 유배지 청령포보다 가혹한 현실의 현장이었다. 신분이 박탈되고 감시가 일상이 된 정순왕후의 곁에서 매화는 스스로 노비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는 단순한 시중이 아니었다.

왕비가 세조의 시혜를 거부하며 남편을 죽인 자의 쌀은 먹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자 매화는 그 선언을 현실로 뒷받침해야 했다. 장터의 거친 노동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고된 노동은 매화의 일과였다. 그녀는 숭인동 산비탈 자주동샘에서 퍼올린 물에 괴불 주머니와 저고리 깃을 담가 보랏빛 물을 들였다. 시장 상인들이 역적의 집안이라며 외면할 때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옷감을 다시 주워들었다. 쌀 한 대박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왕후가 안에서 기도를 올리며 중심을 잡았다면 매화는 담장 밖의 현실을 상대하며 뒤주를 채우는 보급관이자 방패였다. 64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보랏빛으로 물든 노동의 손이 쌓아올린 시간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그녀의 보랏빛 손을 비웃어도 그녀는 묵묵히 빨래를 하고 물을 길었다. 그 손에 남은 색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다. 약속 하나로 64년을 견뎌낸 사람의 증거였다. 세조의 회유를 차단한 정업원의 사리문. 세조는 정순왕후를 향해 지속적인 회유책을 펼쳤다. 곡식과 가옥을 제공해 그녀를 보살피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횡이었다. 정업원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왕실 소속 비구니 사찰로, 조선시대에는 출궁한 후궁이나 왕실의 여인들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단종이 폐위되자 정순왕후는 왕비의 신분을 박탈당한 채 이곳으로 밀려났다. 세조의 회유는 집요했다. 즉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순왕후에게 곡식과 가옥, 노비까지 제공하려 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폐위된 왕비가 자신의 시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찬탈의 정당성이 묵인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정순왕후와 매화는 그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세조에게 정순왕후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었다. 자신의 찬탈을 불가피한 구국으로 포장해줄 살아있는 증거였다. 왕비를 굶주리게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오히려 그녀를 거두는 관용을 보여줌으로써 세간의 도덕적 지탄을 잠재우려 한 것이다. 매화는 그 치밀한 심리전에 최전방에 서 있었다. 세조가 보낸 사신들이 물자를 앞세워 들이닥칠 때마다 매화는 마당으로 나갔다. 우리는 남겨진 의리만으로 충분하니 부정한 물건은 거두어 가라. 그 말 한마디로 사신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왕비가 직접 나서서 구차한 거절의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되도록 매화는 스스로 정업원의 높은 문턱이 되었다. 매화는 권력의 시혜를 일부라도 수용하는 순간 단종과의 신의와 왕후의 결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조가 보내는 쌀 한 대박은 단순한 후의가 아니었다. 왕비의 자존감을 헐값에 매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이자 독이었다. 매화는 관가에서 보낸 이들이 주변을 기웃거리면 단호하게 쫓아냈고 왕비를 낮춰 부르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예우를 갖추라며 일침을 가했다. 64년 동안 경계를 늦춘 적이 없었다. 정순왕후의 임종으로 64년 만에 완수한 과업. 매화의 세월은 정업원의 낡은 사리문을 여닫는 소리 속에 쌓여갔다. 남들이 한 번의 죽음으로 충

순절을 증명할 때 그녀는 수만 번의 새벽길에 나서며 자신의 신의를 증명했다. 왕비가 홀로 견뎌야 했던 고독한 밤마다 그 곁을 지킨 것은 묵묵히 곁을 지키던 매화의 그림자였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으며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했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으며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들어섰다. 왕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정업원의 아침은 바뀌지 않았다. 매화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정순왕후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두 여인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로 하루를 버텼다. 왕후가 왕을 잊지 않으며 중심을 잡는 동안 매화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깥을 지켰다. 그것이 64년간 이어졌다.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청령포에서 왕과 맺었던 약속이 그제야 완수되었다. 매화는 왕비의 임종을 지키며 자신이 짊어졌던 오랜 과업이 끝났음을 확인했다. 단종에게 받은 명을 정순왕후에 대한 보필로 완성한 것이다. 왕비의 장례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화는 단종이 건넸던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 생을 마무리했다. 임종의 순간에도 그녀의 손톱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순왕후가 머물던 정업원터는 지금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일대로 추정된다. 건물은 사라졌으나 표지석이 남아 그 자리를 증언한다. 매화가 물을 길어 보랏빛 염색을 하던 자조동 샘 터도 숭인동 일대에 흔적이 남아있다. 정순왕후가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동망봉은 지금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두 여인이 버텨낸 세월의 자리는 그렇게 서울 곳곳에 작은 흔적으로 남아있다. 매화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 손이 왕비의 존엄을 지켜냈다. 기록은 죽음을 선택한 이들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러나 매화는 살아남는 쪽을 택했다. 찰나의 자결이 아니라 64년의 일상으로 그녀는 의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했다.

여러분은 지금 강윤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강윤규 작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졸업 후에 30년간 줄곧 출판 기획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출판 현장에서 고전 다시 읽기라는 취지로 고전들을 원전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흥미롭게 재구성해왔는데요. 엮은 책으로 쇼펜하우어의 인생수업, 괴테의 인생수업, 몽테뉴의 수상록, 니체의 인생수업,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에서는 감상적인 영웅 서사를 걷어내고 다큐멘터리적 필치로 그들이 지키려 했던 의리의 실체를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정훈이었습니다.

0: 장의 아버지 장수철은 30여 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공구 공장을 운영한 기술자였다. 공장 이름은 본인과 아들 이름에 함께 들어가는 장수를 따와 장수공구라 지었다. 물론 공구 회사로 장수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실제로 장수철은 손재주가 뛰어나 물레동 철공소 골목에서 엔드밀의 신으로 불릴 만큼 오랫동안 장수할 기술자로 알려졌다.
1: 될 것 같은데.
2: 왜요, 사장님? 이번에도 실패해요?
1: 날이 여섯 개라 표면이 잘 갈리기는 하는데 무게 때문인가? 이 단면이 거칠어. 이러면 반도체 표면 갈 때는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
2: 저기 사장님, 오늘은 이만 주무시고 내일 다시 하시면...
1: 안 돼. 엄 들어온 것도 막아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완성해서 내일 틀을 짜야 돼. 김군이 피곤하겠다. 너는 가서 좀 자.
2: 사장님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먼저 자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소년원에서 나온 저 아무도 안 받아줄 때 걷어주고 먹여주고 기술까지 가르쳐주시고.
1: 의지할 데 없는 게 나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서 그렇지 뭐.
2: 이 신세를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1: 그렇게 고마우면 빨리 기술이 익혀. 그게 갚는 거야. 그럼 내가 월급도 두 배로 올려줄 테고 그 참한 여자 찾아서 결혼도 시켜줄 거야.
2: 네, 사장님. 저 결혼할 때 꼭 혼주석에 앉아주셔야 돼요.
1: 그럼 당연하지.
2: 그리고 기술은 걱정 마세요. 사장님이 워낙 꼼꼼하게 가르쳐주셔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1: 그래, 사람은 기술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아.
2: 근데 사장님도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아드님은 기술 배우기 싫대요.
1: 우리 인수?
3: 저한테 아버지 기술을 배우라고요? 싫어요. 전 아버지처럼 밤낮 공장에서 쪽잠 자는 인생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안정적으로 살 겁니다.
2: 멋지다.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기술자 남편에 아드님까지 공무원 될 거잖아요.
1: 우리 집사람.
4: 기술만 있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아? 월급 한번 제때 갖다 준 적 없으면서 무슨 기술? 내가 보험 안 했으면 벌써 굶어 죽었어, 알아? 나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계속 생활비 안 갖다 주고 기술 개발 어쩌고 하면서 공장에서 생활하면 우린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깨끗이 갈라서자!
1: 이번 것만 성공하면 어음부터 맞고 자재값 빚진 것 공장 월세 내고도 생활비 갖다 줄 수 있어. 김구나,
2: 예.
1: 다시 해볼 테니까 잘 봐.
2: 네, 사장님.
1: 다 됐다.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자.
2: 제발.
1: 표면이 부드러워. 됐다. 성공이야.
2: 성공했어요? 어디? 사장님, 완전 부드러워요. 피부 같아요.
1: 나 됐어.
2: 고생하셨어요, 사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거는 거의 반년 걸린 거죠?
1: 이제 틀 만들어서 납품하고.
2: 사장님, 나머진 저한테 맡겨두시고 푹 주무세요.
1: 그럴까? 김군도 다 봤으니까 할 수 있지?
2: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 그럼 너는 김군만 믿고 좀 잘게. 아이고.
5: 걱정 마세요, 사장님. 그동안 사장님이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서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1: 그래, 김구나. 너만 믿는다.
0: 장의 아버지는 수십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금속 표면을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엔드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실력을 믿고 기다려준 여러 업체들의 납품만 하면 된다. 그런데
1: 아유, 벌써 점심때가 다 됐구만. 김구나. 어? 김구나? 아이, 얘가 어제 완성한 엔드밀 판형 만들다 어디 간 거야? 김구나! 화장실에도 없어. 어? 얘 어디 간 거지? 김군 가방이 안 보여. 설마, 설마. 엔드밀, 내 엔드밀. 없어. 내가 만든 엔드밀이 없어. 김군이, 김군이 가지고 도망을.
0: 장의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운 김군이 완성된 개발품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것이다. 김군은 그날 미리 연락을 취해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했고 특허까지 출원을 마쳤다. 장의 아버지가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입증할 만한 설계도면 한 장 없었다. 모든 기술이 그의 손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장수 공군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파산했고 몰래동 철공소 엔드밀의 신은 몰락하고 말았다.

0: 아유, 아유, 아버지 그만 마셔요. 이러다 큰일 나요.
1: 여기서 더 큰일이 뭐가 있겠어. 자식처럼 키운 제자한테 배신당해, 마누라한테 이혼당해. 30년 세월에 남은 건 여여 반자 월세 보증금 뿐이라니.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
0: 아버지 기술 있으니까.

0: 혼난 남편 만나 고생 많았지.
1: 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글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근데 인수야,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무서워.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2: 한동안 방황하던 장애 아버지는 한국을 떠나기로 했다. 세탁소를 하는 친구가 있는 뉴욕으로 가기로 한 것이다. 장의 아버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뉴욕으로 떠났다. 그 후 장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도 원서를 넣었다. 하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다.

0: 아우씨, 또 틀어졌어, 또 틀어졌어. 아, 이 학자금 대출도 갚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는데, 아, 안 되겠다. 알바라도 구해야지. 어?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어 교사를 구한다고?
1: 한국어 교사 모집. 주 3회 근무. 월급 300. 위치 뉴욕 맨해튼 5번가.
0: 뉴욕이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나는 국문과 출신이니까 한국어 교사로 유리할지도 모르겠네.
2: 한국어 교실입니다.
0: 아, 예. 그 구인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한국어 교사 구한다고.
2: 아, 예. 맞습니다. 한국어 교사 한 명 채용 중입니다.
0: 아유. 그 저는 지금 그 한국에 있는데 취업 비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아, 예. 그럼요. 취업 비자 가능합니다.
0: 어. 그럼 저 한국어 교사 지원하겠습니다.
2: 아, 예. 그럼 지원서 작성해서 접수하시고요. 예. 선수금 400만 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0: 선수금이요?
2: 예. 아, 합격하지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로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선수금은 나중에 돌려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 돌려줘요? 아이, 그럼 뭐 괜찮네요.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지원자가 많을 수 있으니까 서둘러주세요.
3: 장은 곧바로 응모했고 통장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 남자가 알려준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했다. 다음날 합격했다는 메일이 도착했다. 장은 아버지에게 뉴욕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알린 후 반지하 월세 보증금을 빼서 뉴욕행 비행기 티켓을 샀다. 장은 뉴욕행 비행기에서 15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낮과 밤이 변하는 것을 하늘 위에서 지켜보며 JFK 공항에 내렸다.
4: 아, 장인수! 웰컴 투 뉴욕!
0: 아, 아버지! 아버지, 한국에서보다 더 초라해진 것 같은데? 아니, 뉴욕 사람이 뭐가 이래?
3: 장은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했지만 내색하진 않았다. 택시를 타고 달리는 동안 장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향해 치솟은 빌딩을 보자 뉴욕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맨해튼 32번가로 들어가 싱글 침대만한 방을 보고 또다시 실망했다.
0: 에? 아버지, 이게 방이에요?
4: 아니, 뉴욕에서는 이런 집을 스튜디오라고 불러.
0: 아니, 무슨 사진관도 아니고 스튜디오가 뭐예요?
4: 쪽방보다는 스튜디오가 훨씬 더 근사하잖아. 그 뉴요커들은 이 별거 아닌 것도 별것인 것처럼 만든다니까. 어? 그 캐리어부터 정리하고 밥 먹자.
0: 밥은 어디 있어요?
4: 아, 햄버거.

0: 다음 날 장은 아버지가 세탁소 일을 나가자마자 한국어 교사를 구한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1: 왜 전화를 안 받아? 아, 뭐야?
2: We're sorry.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service. Please check the number and try your call again.
1: 없는 번호라고? 아니야, 이거... 아, 내가 분명히 통화를 한 건... 아, 내 돈 400만 원. 안 돼.
0: 장은 뒤늦게 취업 사기라는 걸 깨닫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서류를 넣었으나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고 매일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아버지와 둘이 보내는 밤은 무거웠다. 자다 이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면 어둠 속으로 검은 물결 같은 아버지의 등이 보였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새벽. 장의 아버지는 빌딩 청소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차에 치여 죽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다 장은 캐리어만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엠파이어 빌딩 조형물이 가득 들어있었다.
1: 어? 이게 다 뭐야? 엠파이어 빌딩 조형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아니, 그럼 세탁소에 간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조형물 판 거야? 아버지도 사기를 당한 거였어.
0: 그 와중에 장의 취업 비자가 만료됐고 불법 체류자가 되자 일자리를 구하는 게 더 어려웠다. 결국 방세를 내지 못해 아버지와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지하철 안이든 건물 귀퉁이든 공원이든 비만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밤을 보냈다. 그러다 날이 밝으면 아버지가 남긴 조형물을 카트에 싣고 엠파이어 빌딩 앞에서 관광객들에게 조형물을 팔았다.
3: 엠파이어 빌딩 사세요! 조형물 팝니다!
1: 안 돼. 조형물 뺏겨도 안 되고 불법 체류자라는 걸 들켜도 안 돼.
4: 저 따라오세요.
1: 한국말 하는 거 보니까 한국분이세요?
4: 뭐해요? 빨리 피해야죠.
1: 예.

0: 주말이라 메일 확인 안 할지도 몰라. 기다리지 말고 얼른 집에 가자. 언니랑 맛있는 거 먹자. 자.
1: 바위는 내 손을 꼭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땀으로 축축한 바인의 손. 나는 그 손을 꼭 쥐고 말했다.
0: 일단 가서 좀 씻자.
1: 내 말에 바인이 크게 소리내서 웃었다.
2: 아무튼 괜찮으니까.
1: 바인의 구름이 그 소리와 같은 박자로 춤을 췄다. 그 바람에 우리의 구름이 조금 겹쳐졌다. 나는 바인을 따라 큰 소리로 웃으면서 생각했다. 우리가 손을 꼭 잡은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고.

0: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땀을 흘리던 바이는 이열치열이라며 매콤한 떡볶이를 해먹자고 했다. 집에 있을 지훈 언니에게 연락을 하니 냉장고에 양파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1: 간단하게 하면 돼. 떡이랑 쫄면만 사고 소스도 그냥 사자.
0: 하는 바인에게 내가 말했다.
2: 난 대파 들어간 게 좋은데.
0: 바인은 입술을 쭉 내밀고
1: 알았죠요
0: 했다. 바인의 기분이 좋아 보여서 덩달아 즐거워졌다. 함께 버스에 탄다. 마트에 간다. 각자 사고 싶은 것을 조금 더 고른다. 그러다 그냥 내려놓기도 한다.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걱정 없이 먹는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해나갈 수 있어 기뻤다. 담임 선생님 덕분에 자퇴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동안 할머니에게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나는 그곳에서의 일들이 점점 흐릿해지는 기분이었다. 여름의 맹렬한 기운 덕분일지도 몰랐다.
3: 너희들 뭐 좋은 일 있나 봐?
0: 떡볶이 국물에 밥을 볶아 먹자는 바인이 옆구리를 찌르며 물이라고 말리고 있는데 언니가 물었다.
4: 좋은 일?
0: 생각보다 너무 큰 반응을 동시에 해버리고 말았다. 그냥 웃는 것으로 얼버무릴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대로 얼음이었다. 이상한 대치가 짧게 이어진 뒤 바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뭐 마실 거 없나 하며 냉장고를 열었고 나는 도망가는 바인을 조금 원망하면서 언니에게 말했다. 말을 해야 했다. 낮에 기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5: 하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어서 언니한테는 나중에 얘기하려 했어요.
0: 내 말을 듣는 언니는 담담했다.
3: 잘했어.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고마워.
0: 바인은 언니에게 얼음 띄운 보리차를 내밀었다.
1: 응? 언니는 걱정 마. 우리는 믿어!
0: 그 말이 언니 걱정하는 우리 난 믿어로 들려서 나는 깜짝 놀랐다. 뭔 소리지? 지훈 언니도 마찬가지였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인을 보았다. 그러고는 피식 웃는 것이다.
5: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난 믿어래.
0: 나도 언니를 따라 웃으며 바인을 놀렸고 바인은
1: 왜?
0: 하며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해 얼굴이 빨개졌다. 예전 같았으면 언니가 숨어버릴까봐 일이 잘못될까봐 온 힘을 다해 조심했을 텐데 일들이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구나 생각하며 순전히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1: 어? 왜? 어? 뭐야? 왔어? 어?
0: 답장에서 기자는 우리의 제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두었다. 언제든지 연락달라는 말도 함께였다. 우리 셋은 번갈아가며 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세 명의 손에서 휴대폰이 세 바퀴쯤 돈 뒤에야
5: 내 말이 맞지? 아, 걱정 말라고 했잖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
0: 바인이 두 팔을 벌려 언니와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나도 힘차게 팔을 뻗어 바인과 지훈 언니를 끌어안았다. 그러자 언니도 두 팔로 우리를 감쌌다. 우리는 그렇게 엉켜서 잘 될 거야. 이제 됐어. 했다. 이상한 낙관이 가득한 밤이었다.

0: 지은. 도서관도 공원도 아닌 방향으로 걷는다. 이것이 오늘의 활동. 나는 늘 익숙한 길로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모르는 것을 무서워했다. 어쩐지 오늘은 바람을 신중히 감각하며 그것만을 따라 걷기로 했다. 가본다. 나는 걸으면서 편의점, 김밥집 같은 것을 눈여겨보았다. 집으로 돌아갈 때 지표 삼기 좋을 것이다. 막 들어선 길에 초등학교가 나타났다.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 멋진 합창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웃고 잠깐 서서 그 소리를 더 들었다. 등을 따라 한 줄기 땀이 흐르는 걸 온전하게 느껴보았다. 학생들의 노래가 들리고 땀이 흐르고 바람이 분다. 그리고 나는 모르는 길에 있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졌다. 오른쪽에 초등학교를 끼고 벽을 따라 걸었다. 모퉁이를 돌고 숙였던 고개를 들자 돌연 꽃의 폭포가 나타났다. 학교 담장에 선명하게 붉은 능소화가 가득히 피어 있었다. 여름의 꽃. 저 꽃을 볼 때마다 엄마가 감탄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1: 꽃이 뭐 그렇게 대단해?
2: 이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예쁘니?
0: 엄마가 말했었다. 학원이 끝나고 잠깐 짬이나 엄마와 산책을 하던 때였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해가 길어서 아직 환했다. 나는 처음으로 순수하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엄마를 옆

0: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꽃을 좋아하게 됐다. 능소화를 보면 열기와 붉은색과 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좋았다. 오래 잊고 지냈다. 그 시간이 무색하게 나는 다시 미세하게 흔들리는 능소화 아래 한참 동안 서 있었다.
1: 이제 어디로 갈까?
0: 낯선 장소도 괜찮을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고 하얀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곳으로 갔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실내에 들어서자 꾸밈없이 깨끗한 인상의 여자가 주방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고 나를 향해 돌아서고는
2: 어서오세요
0: 했다. 어서오라고, 서둘러오라고 환영한다는 그 말투와 몸짓이 좋았다. 커피를 고를까 망설이는데
2: 식사는 하셨어요?
0: 고개를 저으니 그럼 차로 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2: 맛있는 우롱차를 드렸어요. 시원하게 드릴게요.
0: 네. 나는 계산을 하고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이내 깨끗한 유리잔에 담긴 미세계 음료가 앞에 놓였다. 한 모금 마시니 땀이 식었다. 창밖을 내다보는데 아까 본 꽃들이 가득했다.
2: 능소화 참 예쁘죠?
0: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건넸다.
3: 네, 정말 그래요.
0: 나는 대답했다.
3: 제멋대로 예뻐요. 이렇게 더운데.
0: 내가 말하자 그는 여전히 꽃에 시선을 두고 말했다.
2: 저는 그래서 능소화가 좋아요. 더위 같은 것, 타는 햇빛 같은 거 상관없이 나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자기 꽃을 꿋꿋하게 피우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0: 그 말을 듣는데 꽃 한 송이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떨어져도 전혀 상하지 않았다. 여전히 꽃잎이 선명하게 붉었다. 그것을 계속 관찰했다. 보지 않으면 사라질까 봐서. 얼음만 남을 때까지 알뜰하게 차를 모두 마시고 일어났다. 카페를 나서자마자 길을 건넜다. 카페에서 지켜보았던 바닥에 떨어진 능소화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그때 휴대폰에 알람이 울렸다.

0: 서인.
1: 바인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첫 주말, 바인과 나는 지훈 언니가 다니던 대학교 근처 카페에 초조하게 앉아있었다. 기자를 통해 알게 된 대학생 활동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기자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연대인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했다.
2: 제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제가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1: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잘 정돈된 음성이어서 안심이 됐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기자가 우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2: 두 분이 아직 미성년자니까 저를 직접 통하는 것보다 그분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대학생 활동가인데요. 두 분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 나는 연대인,

0: 활동가 같은 단어를 들으며 제보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만이 아니었다는 데 기운이 났다.
1: 사람들이 있어.
0: 그게 큰 위로가 됐다. 카페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입구에 들어서자 곧장 우리 쪽으로 걸어온 사람은 자신을 활동가 이혜은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난 그는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2: 피해자분의 자료를 제가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0: 그러기 위해 만난 자리였는데도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쌓인 태도일 터였다. 그 면모가 오래 남을 것 같았다. 나는 바인과 눈을 한번 맞추고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실은 잘 보지 못하는 그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선택해 화면에 띄웠을 때는 조금 마음이 무너졌다. 이 사진 앞에서 무너진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고 있는데 활동가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2: 지윤이를 아세요?
0: 그가 자세를 고쳐앉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사진 속 얼굴을 재확인한 뒤 천천히 말했다. 자신이 지윤 언니 일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지윤 언니처럼 피해를 당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듣고 싶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2: 그 새끼 잡혔어요. 안 그래도 지윤이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메시지로는 차마 남길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좋은 분들이 곁에 있었네요. 진짜 다행이다.
0: 긴 침묵 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다시 연락할 것을 약속한 뒤 활동가는 떠났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가 우리에게 지윤 언니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울먹이며 말했기 때문이다. 바이는 고개를 숙이고 연신 코를 훌쩍이고 있었다.
3: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언니 혼자가 아니네.
1: 너무 다행이다.
0: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았다. 지윤 언니가 보고 싶었다.
4: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원 뉴스입니다. 경북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11살 강모 군이 실종 사흘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25분 주봉 정상에서 400m 아래인 용연폭포 방향 능선 계곡에서 강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드론 수색 과정에서 강 군과 비슷한 옷차림의 시신을 발견했고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진입해 확인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 군이 실족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현재 시각 12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을 위해 개최하는 국방장관 회의에 한국 당국자도 참석합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정세와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참석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매물을 매도할 경우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입주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3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째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오후쯤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어제 양측에 다 타협을 당부해서 양쪽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오전 중 자율 타결이 안 되면 오후쯤 조정안을 양측에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사는 어제 10시간 넘는 교섭을 통해 입장을 교환했으며 각각 협상안을 두고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모레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경력, 전과, 학력 등은 선거일까지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모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충청권 5에서 30mm, 경남과 제주도에는 최대 50mm, 호남권에는 최대 6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강원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어릴 적 꿈은 빨리 어른 되는 거였는데요.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교복 입고 뛰어다니던 그 시절이 참 그리워집니다. 아침도 분명히 먹었었는데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는 친구들. 또 옆에서 같이 먹다 보면 꿀맛이었고 또 매점에 있는 크림빵 하나에도 참 행복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에도 친구들과 배꼽 잡고 웃었고 또 선생님 몰래 이어폰으로 음악 듣다가 분필 맞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는데 그땐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린지 답답한 적도 많았지만 가장 마음 편하게 웃었던 시간은 바로 그 시절 꿈 많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자, 오늘도 훈훈한 추억여행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 이현석이에요. 학창 시절.

학창 시절에는 학교 가기 싫다는 말도 많이 했었지만요. 사실 학교만큼 즐거운 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괜히 혼나기도 하고 쉬는 시간 10분까지 꽉 채워서 하루를 그냥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래요. 순수했던 그 시절 그 열정만큼은 참 빛나고 재밌고 즐거운 추억이었네요. 자, 강원의 노래 선물 화요일엔 럭키 라떼 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보적인 끼 90년대 패션 아이콘 홍록키 씨와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여행 떠나보도록 하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행 스케치가 부르는 향수 이 노래 듣고 홍록키의 럭키 라떼 쇼 만나러 가겠습니다.

0: 한섬가위 홍록기와 함께하는 행복 충전 타임 럭키 라떼 쇼. 인생은 반전, 낭만은 충전, 추억은 소환하는 시간입니다. 럭키 라떼쇼, 틴틴5의 영원한 센터이자 춤추는 럭키가 영원한 X세대 홍록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홍록기입니다.
0: 어서오세요.
1: 둥둥 따뚜 둥뚜둥 따 아우. 비트박스까지
0: 별의별 걸 다 하시네요.
1: 아, 사실 그 방송계에 아카펠라와 비트박스를 알린 거가 틴틴5 아닙니까?
0: 아, 맞아요.
1: 지금 뭐 비트펠라우스라든가
0: 그 마이크 좀 앞으로 좀 가, 이쪽으로.
1: 아, 이쪽으로 할까요?
0: 저 제 네. 쪽으로 이렇게 향해 줘야지.
1: 네, 이렇게.
0: 아, 그렇지.
1: 이렇게.
0: 정답이.
1: 오늘 많은 거 배웠네요. 네. 홍록기입니다. 아, 오랜만에 한 주만에 뵙네요. 네.
0: 그래요. 어제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1: 아, 좀 흐려요. 네. 약간 아침은 춥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안이 학교 보낼 때 조금 자켓을 좀 입혀 보냈어요. 아. 집업 자켓 같은 거 하나. 추워서.
0: 야, 네. 애지 좀 이렇게 키우시네 아주. 지금 몇 학년이죠?
1: 1학년이요.
0: 초등학교 1학년.
1: 8살이요.
0: 아, 홍록기 씨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학교를 혼자 갔어요?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갔어요?
1: 혼자 가지 않았을까요?
0: 형이랑 같이 가지 않았을까?
1: 아, 우리 형. 아, 그랬을 수 있겠네.
0: 그러니까 그 1학년 때 네. 아내가 자꾸 데려다 주는 거예요. 네. 3학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혼자 갔는데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간 적은 없다고.
1: 그렇죠.
0: 1학년 때. 네.
1: 1학년 때 1학년은 애매하지.
0: 형이랑 같이 갔던가 아니면 아.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뭐 데리고 가고던가 네. 뭐.
1: 지금은 근데 전 루안이는 우리 아들은 가까워서 혼자 아. 가끔 가요.
0: 집 바로 앞에요.
1: 네.
0: 네. 가까우면 좋지.
1: 다시 라디오로 돌아오죠.
0: 네. 그래요.
1: 비가 오는 날에 대한 추억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0: 비 그냥 맞았죠.
1: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뭐 우산 챙기고
0: 맞아,
1: 아니라
0: 맞아, 그냥
1: 맞았어. 우산 갖고 갔다가 잊어버려 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느니 나갈 때
0: 아예 안 갖고 가는구나.
1: 우산 챙겨. 아예 안 갖고 나가죠. 아예 그냥.
0: 맞아. 근데 우산을 챙기는 나라가 몇 군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생각보다 우산을 네. 잘 안 쓴대요.
0: 그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그 뭐랄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계급 사회일 수도 있겠지만 젠틀맨 그 신사들의 그
1: 우산이
0: 그게 그 뭐랄까 그 매너라고 그러나
1: 그렇죠 매너죠 그
0: 외모에 대한 그 흐트러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모자도 썼고 중절모 같은 거
1: 우산도 썼고
0: 그리고
1: 지팡이 같은
0: 재킷이라든가
1: 레인코트 우산
0: 그 비가 워낙 많이 오는 동네라서 그렇다는데
1: 아, 영국은 비도 많이 오지만 날씨가 항상 안 좋아요. 아. 그래서 뭐 매너 맥스 뭐 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산을 항상 갖고 다녔던 게 또. 근데 저는 기억에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했어요.
0: 그래요?
1: 비만 오면 비를 쫄딱 다 맞고 가. 엄마한테 엄청 혼나는 거야.
0: 신발도 다 젖어야지.
1: 다 젖어야 돼. 아. 그러고 나서 집에 딱 갔을 때 추운 날이 아니에요. 비 많이 오는 날은 비 맞은 날.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면서 엉덩이 맞으면서 옷을 다 벗어서 빨가벗고 아랫목에 들어가서 그 짱구 과자 기억나죠?
0: 아.
1: 과자 하나 딱 가지고 먹으면 너무 행복했던 그거 하나면 일부러 비를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뭔가 비 맞고 집에 들어가면 뭔가 따뜻한 아랫목 가면 이렇게 몸이 싹 녹아버리잖아.
0: 매일 비가 오는 게 또 아니니까.
1: 어, 그렇죠.
0: 한 번쯤.
1: 장마철 때는 무조건 근데 많이 맞아요. 혼났죠, 엄마한테.
0: 그래도 다 추억인데. 그래서 오늘도 추억 속으로 한번 쭉 빠져들어보겠습니다.
1: 가봐야죠.
0: 자, 오늘은 어떤 추억이냐면요.
1: 네.
0: 이제 5월 기념일, 어버이날, 어린이날 다 지났고요. 며칠 네. 있으면
1: 아.
0: 오늘 12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1: 스승의 날입니다. 예.
0: 그래서 오늘 주제 이런 분 꼭 있다. 우리 학교 명물 선생님에 대한 추억.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십니까?
1: 있습니다.
0: 어떤 선생님?
1: 김희정 선생님.
0: 몇 학년 때요?
1: 초등학교 4학년 때.
0: 아.
1: 기억나는 게 왜 기억이 남냐면 네. 만삭 때까지 4학년 담임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0: 임신
1: 만삭이셔서 네. 그래서 저희가 막 그 선생님 아기 낳고 나서 네. 막 병원도 갔던 기억이 나.
0: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시절 때 그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배운 거잖아요.
1: 배운 거죠.
0: 이게 학교라니까.
1: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담임선생님 왔는데 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임신이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초등학생이니까 얼마나 놀리고 싶어요.
0: 맞아, 맞아.
1: 선생님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부터 배불뚝이 막 놀리기도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설명을 되게 잘해 주셨어요.
0: 아, 맞아 맞아. 그게 얼마 전에 그 배우 최민수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랑 대화하는 내용이 SNS에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저 학교 가기 싫어요.
1: 왜?
0: 고정적인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 교육 난 배우기 싫고 다른 걸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최민수 씨가 그럼 내 얘기 좀 들어달라. 공부하러 가는 학교도 있지만 거기서 사회를 배우는 거다. 친구들과 함께 뛰고 넘어지고 때로는 슬퍼하는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또 때로는 몸이 불편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같이 어울리고 같은 시간에 참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성을 배우는 건데 네 생각은 어떠니?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학교를 갈 건지 안 갈 건지 나 네 선택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서 아이를 탄생시키는 모습이라든가 또 나하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사는 친구들이라든가
1: 이해할 수 있는
0: 또 특이한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에 대한 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1: 저는
0: 그게 학교가 아닌가
1: 비슷한 약간 다른 얘기인데 루안이가 그러니까 사실 학교를 처음 가잖아요 애기 때 학교가 이제 힘든 거야 맨날 가방도 메야 되고 뭐 이러니까 루안아 오빠 아빠 나 가기 싫어 그러길래 루안아 뭐가 힘들어? 뭐 하는 것도 힘들고 뭐 다 힘들대. 야 그나마 학교 가서 제일 좋은 게 뭐니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밥이 맛있어. 야 그러면 학교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그거 하나로 가. 했더니, 아 진짜 이러고 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애기라서
0: 진짜 학교 진짜 매일 그렇게 갔던 거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그 임신했던 선생님 저는. 그 갑자기 선생님도 워낙 많이 생각나고 또 오늘 한 시간 동안 또 선생님 얘기할 텐데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운동회를 했었는데 운동회 때 선생님들 릴레이가 있었거든요.
1: 달리기. 선생님들 릴레이가 있어?
0: 선생님들이 또 달리기를 했었어요. 개주를 했었는데 우리 그때 기수 선생님께서 옆머리를 많이 기르셔가지고 여기 가운데 숱이 없던 머리를 덮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1: 그 옆머리가
0: 한쪽으로 쏠린 거야.
1: 날개를 다셨겠네.
0: 그러니까 머리가 한쪽 머리만 굉장히 긴 거예요. 귀쪽 밑으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막 깔깔 웃었는데 그 선생님은 또 그걸 또 웃는 모습을 또 더 이렇게 재밌게.
1: 승부 좋으시다.
0: 그 자신감에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약점일 수도 있는 거를 강점하시겠다는 그 선생님이 기억나시네요. 남항희 선생님 잘 계십니까? 기술 선생님이셨어요.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인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관련된 추억의 선생님, 명물 선생님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틴틴 파이브의 노래입니다. 머리 치워 머리.

0: yeah, 박수.
1: 핸섬 가이 홍록기 씨와 함께하는 홍록기 럭키
2: 라떼 쇼.
1: 오늘 이야기 주제. 네. 우리 학교 명물 선생님입니다. 네. 명물 선생님. 자, 랭킹 라떼 베스트 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자, 그럼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랭킹 쇼 라떼 베스트 5. 우리 학교 명물 선생님 5위. 5위. 학교 유행의 중심. 팔토시의 빵떡 모자. 손에 든 몽둥이까지 패션 아이템.
1: 팔토시 기억납니다.
2: 팔토시는 항상 그냥 분필을 썼던 세대라서.
1: 그쵸, 맞아.
2: 그 셔츠에 항상 묶기 때문에 팔토시를 했던 기억이 나고,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몽둥이가 패션 아이템이 나옵니다만 항상 모든 선생님이 이름이 적혀 있는, 자기 이름이 있는 그 몽둥이가 있었어요.
1: 맞아.
2: 그 중에는 그 몽둥이가 오래돼가지고 때가 타서 근데 그 당구 큐대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칠판을 가리킬 때 뭐 탁탁 이런 용도라면, 그 뒷부분에 손잡이에 가까운 두꺼운 부분을 큐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목적이죠. 선도를 위한 목적이었고.
1: 그게 진짜 일단은 선생님들이 들고 다니시는 몽둥이를 봤을 때마다 몽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지휘봉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때리는 목적인지 아니면 뭔가 그 뭔가 칠판에서 그
2: 가리킬 때
1: 또 칠판 얘기라니까

0: 진짜 그 오엄마 같은 거 거의 다 글 써서 사랑해 매.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거의 뭐 우리 키만한 것들을 갖고 들고 다니셨어요. 그 수영 그냥 복도 걸을 때 꼭 땅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아 선생님 오시는구나 라는. 그래서 애들이 막 놀다가도 막 자리 앉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패션은 진짜. 그리고 분필 얘기에 나와서 말인데 분필을 조그맣게 해서 뒤에 자고 있는 애 던져서 맞고. 맞아. 영화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 저희는 그 세대예요.
1: 분필을 맞았던 걸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내가 이렇게 조는 걸 알았을까 하는데 막상 뭐야. 내가 선생님 역할로 네. 교단 앞에서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뭔가 특강을 할 때 보니까
0: 다 보여. 아니 근데 몰래 왜 뭐 도시락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냉정히 따지면 다 알아. 그 좁은 데서 왜 모르겠냐고. 냄새가 안 나냐고. 근데 선생님 다 봐주셨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런 팔토시에 빵떡 모자. 아 몽둥이까지 패션 아이템.
0: 아 빵떡 모자도 선생님들 중에 좀 헤어스타일에 자신이 없는 선생님들이 계셔. 그러면 이게 뭔가 쓰고 나오셨던 기억이 나. 맞아. 또 동그란 모자.
1: 그래요. 자 홍록기 씨와 함께하는 럭키라떼쇼 오늘은 우리 학교 명물 선생님이란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
0: 자,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우리 학교 명물 선생님 4위. 4위. 이름보다 더 강력하다. 별명이 명함인 개성파 선생님들. 아, 이건 할 말 진짜 많지.
1: 별명. 맞아요.
0: 별명 진짜 많아.
1: 어떤 학교에나 있는 별명 중에 하나가 독사.
0: 독사. 그리고 저희는
1: 쌍칼.
0: 저는 가장 기억 남는 게 아까 김희정 선생님 말고 네.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조선백 선생님이에요.
1: 아, 조선백.
0: 닉네임이 조선백 자기 조선백 자기 했던 선생님 이름이 있어요. 아.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게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항상 점심시간에 짬뽕을 시켜 먹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 우린 다 도시락 세대잖아.
1: 야, 이 짬뽕 또 특이하네.
0: 짬뽕을 냄새, 시켜 먹으면 그 철거방 아저씨가 들어와요. 놓고 네. 가잖아. 그러면 점심 먹을 때 같이 드셔. 그 다음에 국물을 누가 치우느냐야. 아. 그게 최애 아이템이거든.
1: 그럼 국물을 치우면서 자, 한 모금
0: 사. 아니까. 야 록기, 홍록기, 예샘, 네가 이거 치워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 아. 거기다 밥 말아 갖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밥 말아서 짬뽕 국물에 밥 먹어봐요. 아. 식은 밥에 식은 짬뽕 국물. 아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술을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야. 아. 그래서 항상 오시면. 짬뽕으로 해장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와, 또 어떤 닉네임 기억나요? 별명.
1: 저는 우리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얼굴이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마징가였어요.
0: 아.
1: 근데 그 졸업식 날 우리가 교장 선생님 이제 마지막 훈시를 하려고 딱 올라오실 때 우리가 마징가 제트를 불렀더니 선생님께서 한 손으로 마징가 제트 날아가는 모습을 딱 어머. 흉내를 냈던.
0: 와.
1: 그리고 등장을 하셨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났어요.
0: 와, 멋있다 그거는.
1: 근데 우리 학교 특징이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 출신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우리 학교 특징이 약간 그게 있었는데.
0: 선후배 같은 거네. 네,
1: 약간 선후배 같이. 그래서 형이라고 불러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 우리 아버님보다 연세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0: 그리고 또 이거 도거 그 제2외국어 도거였어요, 뭐였어요?
1: 저는 이제 불어였죠.
0: 불어죠. 네. 저희는 이제 도거였어요, 도거.
1: 아, 도거면
0: 독일어 아인츠바이 드라이피어 핀프 이런 거 배우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 아피드젠 뭐 구텐 낙트, 구텐 모르겐.
1: 잘하시네요, 독일어.
0: 아, 뭐 다 외워야 프랑크 되니까.
1: 프랑크푸르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바이에르 미넨 축구팀 이름만 좀 알고 있는데.
0: 그래서 독어를 제2외국어로 한 학교에 공통적인 별명이 있습니다. 선생님.
1: 어떤 별명이요?
0: 게슈타포.
1: 아, 게슈타포.
0: 다 있었지. 아마 독어 제2외국어 했던 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 맞아 그러실 거야.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 중에는 세븐 드래곤이 있었어요.
1: 세븐 드래곤?
0: 네. 성함이 김칠룡이야.
1: 아, 칠룡.
0: 세븐 드래곤. 근데 경상도잖아요. 부산이니까. 네. 이 영어 발음이 조금 그 편안하세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전학을 온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외국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I am a girl. I am a boy.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1: 그렇게
0: 근데 걔가 I am a girl. 이마 어디 혓바닥을 세리 뚫으면서 똑바로 말 발음해.
1: Girl.
0: Girl.
1: Girl.
0: 너 아이다니까. Girl. 야, 막 미치겠네, 막.
1: 근데 경상도 분들은 숫자 2하고 영어 2하고
0: E
1: 발음이 된다고.
0: E.
1: 그러니까 그 표준어로 하면 숫자 2도 2고 영어 2도 2인데 홍록기 씨 경상도 말로 숫자 2 해보세요.
0: E.
1: 영어 2.
0: E.
1: 2와 E.
0: 그러니까 나름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인데 미술 정

0: 보니까 기억날 거예요. 아그리빠라는 조각상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남자인데.
0: 대생할 때.
1: 아, 머리가 좀 짧고.
0: 아, 대생할 때. 각진 거. 그렇죠. 석고상이잖아요. 선생님 별명이 아그리빠예요. 왜냐하면 항상 뭘 졸거나 뭐 준비 안 하면 주먹을 줘서 이 손가락 마디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를 갖고 머리를 때리셔. 아그리빠! 아그리빠! 어금니까? 아그리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름 뭐.
1: 선생님 별명 얘기하니까 참 많다.
0: 많지, 많지. 별이
1: 빛나리라는 별명.
0: 아이, 있죠. 항상 있었죠.
1: 중학교 때 교감 선생님 별명은 나홀로 60분이었어요.
0: 나홀로 60분?
1: 조회 시간 때 혼자서 한 60분 동안 설교를 하세요.
0: 아. 계속 맞아.
1: 끝으로가
0: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1: 한 번만 더 강조하는데
0: 마무리하는
1: 좀 더 끝으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진짜 별명 별의별 아마 여러분들 생각 많이 아실 거예요.
1: 그래. 네. 자,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 김수로와 장윤정이 함께 부르는 참치 김치 이티 듣고 오겠습니다.

0: 개그맨 홍록기 씨와 함께하는 럭키 라떼쇼. 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고 있는 홍록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학교 명물 선생님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3위 알아보겠습니다.
1: 아, 그 전에 네. 노래가 ET였잖아요. 아. 참치, 김치, ET. 옛날에 ET라는 별명 가진 선생님 되게 많았어요.
0: 영어 선생님 별명이 ET였어요.
1: 아, 진짜.
0: English teacher.
1: 아, ET. 그래서 ET. ET. 아, 그러네. 그러니까 ET가 또 우리 때는 또.
0: 그때는 약간 영화. 좀 약간 못생기고 그러면.
1: 네. 약간 키 좀 작으시고 그러면 ET였었어. ET. 그냥.
0: 아, 네. 기억인데.
1: 자, 3위 알아보겠습니다. 랭킹쇼. 네. 라떼 베스트 5. 우리 학교 명물 선생님 3위. 칠판 한번 탁 치면 모두 정지. 아. 출석만 불러도 긴장감 폭발하는 호랑이 아. 선생님. 아. 야, 희한하게 애들이 막 까불다가도 그 선생님 중에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요.
0: 맞아, 맞아.
1: 그 선생님 시간만 되면 애들이 다 정돈을 해.
0: 그런 경우 있어요. 막 이렇게 좀 수업하다가 좀 약간 좀 분위기 어수선해지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딱 불판을 딱 놓고 눈 감아.
1: 눈 감아.
0: 눈 감아 그러면 순간 정적이 탁.
1: 뭐 때문에 눈 감지? 무섭기도 하고. 근데 뭐 잘못을 했을 때 눈 감아.
0: 그렇죠. 뭔가 뭐 좀
1: 저는 그 집중 안 할 때.
0: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는 체육 선생님이 그랬어요.
1: 아, 저는 그 무서운 선생님은 아닌데 요즘 무섭기도 하지만 웃긴 선생님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점심시간 끝나고 5교시가 제일 졸리잖아요. 그 시간에 들어오면 또 선생님이 물상 선생님이야. 물상 어렵잖아. 지구과학 같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수업 중에 막 쓰다 갑자기 왜? 왜 이래? 그러니까 뭔지 알죠?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칠판에서 왜? 그럼 애들이 다 깨.
0: 깜짝깜짝
1: 놀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무서운 선생님은 항상 학교에 한 분씩 있었어. 지나가기만 해도. 그리고 이분들은 뭔가 이렇게 등치도 좀 컸던 것 같고 인상도 무섭고. 근데 항상 학생들한테 가장 애정이 많았던 선생님이 또 호랑이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 꼭 한 분씩 있어요.
0: 그래요. 자, 3위 알아보고 이번엔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
1: 자, 2위 갑니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우리 학교 명물 선생님 2위. 소리 없이 등장한다. 보이지 않는 위협. 귀신 잡는 학. 주 선생님.
0: 학주가 학생 주임.
1: 학생 주임. 그러니까 머리 길면 잡고 복장 불량하면 잡고 그다음에 뭐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잡고 뭐 이랬던 선생님이죠.
0: 그리고 소리 없이 나타난 게 앞으로 앞문을 안 들고 뒷문 들었어요.
1: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웃긴 게 뭐냐면 학주 선생님 중에 약간 체육 선생님들이 꽤 많았었어.
0: 맞아요.
1: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슬리퍼를 신어요. 수업에 편안하게.
0: 근데 학생 주임 선생님들은
1: 운동화나 실내화를 신어요. 발소리가 안 들려.
0: 아.
1: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체육 선생님인데 왜 몽둥이 오한마 같은 큰 거 갖고 다니는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은 일부러 나 올라간다라고 알리려고 1층부터 그 복도 바닥을 대리석 같은 바닥을
0: 그리고
1: 퉁퉁 쳐.
0: 퉁퉁 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계단 보면요. 스테인으로 이렇게 딱 긋잖아요. 거기를 실로폰 치듯이
1: 그러면 애들이 다 조용해져.
0: 조용해지고. 야, 온다.
1: 온다. 그 약간 워닝을 줬던 것 같아, 일부러.
0: 근데 이 선생님도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그런 파트를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를 하나 책임지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나쁜 역할, 그러니까 배드캅 굿캅처럼 뭔가 막 그런 선생님도 있어야 돼.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근데 또 졸업할 때나 딱 되면 그 선생님이 좀 기억이 남아. 한 대라도 맞잖아. 그러니까 각종 학주한테 안 맞고 졸업한 그 없을걸요.
0: 너 이렇게 계속 말썽 피우면 너 학주 선생님 부른다. 막 이런 느낌.
1: 학주 선생님 게슈타포도 있었고 체육 선생님 독사 매드 독도 있고 쌍칼도 있었어.
0: 그래요. 자, 홍록기 씨와 함께는 럭키 라떼 베스트 5 1위 알아보겠습니다.
1: 아, 벌써 1위인가요?
0: 네.
1: 시간이 그렇구나. 랭킹 쇼 라떼 베스트 5 우리 학교 명물 선생님 1위. 아, 이분은 우산이 필요해. 열정의 카리스마 소나기형 선생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0: 침튀기형?
1: 네, 그렇죠. 분무기, 워터파크.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왜 침을 많이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와, 진짜로. 근데 그 선생님들이 침 튀기는 걸 모르시는 것도 있고 그 수업이 너무 열정을 다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0: 근데 그 열정이 뭐 가리키는 열정도 있지만 그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친구의 영화 나오듯이 일단은 팔을 한번 걷어붙이고
1: 시계 풀고.
0: 시계를 풀고 또 자켓 벗고 막 그러면서 야 진짜 그때는 그런 체벌이
1: 아니 그때는 뭐 그냥 좀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쵸. 맞고 뭐 잘못하면 나와 손 들고 있거나 뭐 손바닥 맞거나 엉덩이 맞거나 했던 뭐 그런 시절이니까 그때 보면 유난히 그러니까 침 튀기기형 선생님은 의외로 앞에 애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하셨었어.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 반애 중에 그 안경을 안 끼드는 1등이 있었어요.
0: 네네.
1: 보통은 안경 끼는 애들 1등을 많이 하잖아.
0: 그렇지. 안경 끼고 있으면 공부 잘한다. 이런 그 이미지였는데.
1: 운동도 잘하고 안경을 안 끼고 키는 좀 작은데 운동을 잘하고 안경 안 끼드는 애가 있었어. 근데 이 선생님만 오면 안경을 끼더라고. 혹시나 눈에 침이 들까 봐.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하니까 그 순간 장면이 기억나. 그 선생님이 아 우리 칠룡이 선생님 세븐드래곤 선생님이 약간 그랬거든. 근데 걔한테 그랬던 것 같아. 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야? 네 안경 끼드나? 갑자기 안경 끼니까 그랬던 게 순간 지나가네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에 대한 추억, 명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선생님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홍록기 씨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래 세대 때는 정말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1: 맞아.
0: 뭐 학교까지 찾아오고 뭐 그런 거 어쩌다가 한 번쯤은 뭐 힘든 일이 있어서 아니면 뭐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걸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그런 수업 때도 부모님 안 오셨어요.
1: 안 오셨나?
0: 네.
1: 졸업식 때만
0: 우리 아버지 제가 어디 학교 다니지도 잘 모르고요.
1: 아 진짜 그러 보니까
0: 그게
1: 부모님 모셔오는 거는 정말 큰 이슈잖아요.
0: 정말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얼마 전에도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운동회를 안 한다, 축구 뭐, 수업을 안 한다.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치면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 이걸
1: 체험 수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1등, 2등, 3등 이런 것도 없대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
0: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건데 그게 학생들이 만들었다기보다도 우리가 부모가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1: 물론 그 다 귀한 자식인 건 알겠지만
0: 이 세상에 못된 자식은 없다니까 못된 부모가 있는 거지.
1: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하실 수 있게끔 좀 자유롭게 놔두는 게 애를 위해서 더 좋지 그래요. 않을까.
0: 자 스승의 날을 앞두고 보고 싶은 선생님께 홍록기 씨 음성 편지 한 편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1: 김희정 쌤, 아 마이크는 깼네요. 우리보다 내가 열 몇 살 때니까 저보다 이제 어머 마음이 너무 웃겠는데? 야, 잘 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0: 네. 맞아요. 저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 양창순 선생님께 선생님 덕분에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 그래 공부를 못하면 날라리라도 날라리가 적성에 맞으면 날라리로 잘 먹고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멋지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라. 이렇게 가르침 지금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할 테니 선생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래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생각나는 선생님도 계실 테니까 음성 편지도 좋고 연락도 좋고 뭐 SNS 워낙 좀 발달돼
1: 있으니까
0: 그래요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록기의 럭키 라떼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록기 씨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주제 준비해 주세요.
1: 네 다음 주에 뵐게요.
0: 홍록기 씨 보내드리면서 한스 밴드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방금 들으신 곡 김건모의 어떤 기다림이었습니다. 자, 화요일에 함께한 노래 선물 오늘 끝곡으로 박서령의 With You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오늘부터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이동할 수 없는 선거인들이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사전투표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혹은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분들인데요. 거소투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거소투표 제도를 잘 몰라서 사라지는 표가 몇천 건에 달한다고 하죠. 신체나 지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소중한 투표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넥스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도시인. 1, 2, 3, 4.

내일은 푸른 하늘, 넥스트의 도시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2026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우간다 출신 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을 소개해드리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미취업 장애 청년을 위한 진로체험 캠프와 공직설명회가 열린다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장애예술가 한영현 작가의 개인전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이상동입니다. 그 직장생활 하면서 잘 안 해봤던 거, 그리고 시각장애인도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뭐 볼링이라든지 중창단 연극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전에 이제 보였을 때 하던 일을 이제 눈이 나빠지면서 눈 나빠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그래도 해보자, 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보는 거죠. 재밌고 다 잘 하더라고요. 해 나가더라고요. 보였을 때 하고는 너무 다르죠. 근데 이제 아예 못할 거라는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인천에 이제 시각장애인 중심 중창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이제 뭔가를 개척한다는, 하나를 뭔가 만들어 나간다 이런 의미로 봐야죠. 영국도 추가로 회원 모집하고 자체 연습 해서 제대로 되면 이제 관공서 대상으로 이제 뭐 직장들 보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차원에서 뭐 영국도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해요. 사실 저도 이제 이쪽 업계에 들어온 지 작년 초인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스스로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죠. 서창 어울마당에서 작년 12월 3일 날 연극을 했고, 그 다음에 중창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또 연습을 하고 여기저기 공연을 했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한 1시간 반 같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 조용조용한 성격이고, 제가 뭐 그 전반적인 거 리드는 해도 나서진 않아요, 사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양하게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2026년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우간다 출신 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광주인권상은 5.18 기념재단이 매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세계 각지의 인권활동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권위 있는 국제인권상입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우간다 출신의 실비아 아칸은 이 우간다 내전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피해 여성과 아동을 돕는 활동가로 살아온 분입니다. 단순히 피해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는데요. 2018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이름을 딴 제1회 김복동 평화상도 수상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수상 자리에서 그녀는 이제 김복동 할머니와 또 우간다 내전 피해 여성들의 고통이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여성폭력의 역사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우간다 이야기도 해보죠. 어떤 나라이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나요?
1: 네, 우간다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를 끼고 있어서 아프리카의 진주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적도에 있어서 열대성 기후를 보이고 뭐 고릴라 트레킹 등 생태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정치적 불안과 인권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이디아민 독재 정권의 포박과 대학살을 겪었고 또 이후에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무장 반군과의 내전이 이어진 나라입니다. 특히 북부의 아촐리족 공동체는 내전 피해 직접적인 희생자인데요. 전성기에는 약 18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간인이 살해되거나 납치되거나 또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 상처는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공동체 안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은 단편적이었고 또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실비아 아칸도 바로 이 북부 우간다 출신으로 그 역사의 한가운데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0: 180만 명이라면 상당히 많네요. 네. 실비아 아칸은 시내 저항군에 의한 피해를 겪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단체고 또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1: 네. 이 시내 저항군은 1987년에 조셉 코니가 창설한 무장 집단입니다. 시내 명령에 따라 싸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인 학살, 마을 방화, 또 아동 납치, 성폭력으로 점철된 반군이었습니다. 납치한 남자아이는 소년병으로 그리고 여자아이는 이른바 아내라는 이름의 성노예로 삼는 방식으로 조직을 유지했고 추산에 따르면 약 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납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치된 아이들은 이 탈출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신의 마을 사람들을 살해하도록 강요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통제 하에 놓였고 또 이는 이후 생존자들이 고향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실비아 아칸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 살해가 됐고 어머니는 반군에 납치되어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니 역시 납치된 뒤에 바로 살해되었습니다. 이 아칸 본인도 13살이라는 나이에 이 시내 저항군에 납치되어서 8년 동안 억류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 이 성장기의 전부를 무장 반군 안에서 보낸 셈입니다. 이 조셉 코니는 그런데 현재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전쟁 범죄 그리고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된 상태이지만 20년이 넘도록 체포되지 않은 채 아직도 조두 중이라고 합니다.
0: 우간다 피해 여성들이 처한 현실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1: 네, 이 납치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탈출하거나 구조된 뒤에도 사회적 낙인과 또 벽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반군의 아내였다는 이유로 혹은 억류 중에 낳은 아이가 반군 전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이 트라우마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지되고 경제적 기반도 전혀 없습니다.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지역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적인 인프라가 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뭐 의료, 교육,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법률 서비스의 부재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 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전시 성폭력 피해는 이 임신이나 성병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또 이에 대한 의료적 지원, 또 사회적 안전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 역시 방군의 자식이다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0: 이 억류에서 풀려난 다음에 실비아 아칸은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1: 네, 이후 이 실비아 아칸이 선택한 길은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실비아 아칸은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학 그리고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피해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단지 개인의 고통으로 남기지 않고 좀 제도적으로 사람을 돕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선택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소속으로 북부 우간다 실향민 캠프에서 구호 활동을 했고 또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피해자들의 실상이 단순한 구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에는 직접 골든 우먼 비전인 우간다를 창설했는데요. 이 단체는 분쟁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제빵, 뭐 제과, 재봉 등 직업기술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치유와 이 경제적 독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접근법은 피해자가 보호받는 존재에 머물지 않고 또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아칸이 설계한 것이기도 합니다.
0: 예, 그 우간다를 넘어서 국제적인 연대 활동도 하고 있는 거죠?
1: 네. 이 실비아 아칸은 국제단체인 전쟁 성폭력 피해 생존자 국제네트워크 창립에 직접 참여를 했고 이 세계 각지에서 분쟁 중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각국의 생존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집단적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했는데요. 이 지난해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분쟁 성폭력 피해 생존자 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현재 진행형인 미얀마 군부의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이제 내에서는 피해자들이 정부 차원의 공식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또 국제 이행기정위 센터와 협력해서 피해 실태를 공론화하는 작업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0: 예, 그 이행기정위는 광주 민주포럼에서도 중요한 의제인데 내용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이 이행기 정의는 전쟁이나 독재, 또 대규모 인권 침해가 끝난 사회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폭력을 어떻게 청산하고 또 피해자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개념인데요. 이 가해자 처벌이라는 사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진실 규명, 또 피해자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그리고 공동체의 화해와 심리적 치유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행기 정의가 단지 과거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사회가 그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과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었는지 이 모든 것이 이행기 정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우간다 내전 피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국가적 배상이나 공식적인 진실규명을 받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아 아칸도 이 국제 이행기정의 센터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우간다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역시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지난한 과정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이 광주 인권상이 실비아 아칸에게 주어지는 것은 좀 단순한 수상이 아닌 깊은 역사적 공명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 광주 인권상 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실비아 아칸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가 있겠죠?
1: 네. 심사위원회는 이 실비아 아칸은 분쟁의 참혹한 상처를 넘어 생존자 간 연대를 통한 인권 회복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폭력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광주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5.18 정신과 맞닿아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에 핵심 키워드는 연대라고 보여집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 광주 시민들은 서로 밥을 나누고 부상자를 옮기고 또 헌혈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요. 네. 외부의 도움 없이 오히려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비의 악한이 만들어 온 것도 정확히 이 지점인데요. 그래서 두 역사는 언어도 대륙도 또 시대도 다르지만 서로를 지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라는 본질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자, 실비아 칸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1: 네, 우리 사회도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국가폭력과 재난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배상을 요구하며 오래 기간 싸워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생존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끌어왔는데요. 또 한국에도 이주 여성, 난민 여성, 또 성착취 피해 여성 등 폭력의 맥락에서 피해를 입고도 사회적 낙인 그리고 제도적 배제 속에서 방치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실비의 악한이 만들어온 구조,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상이 아닌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 세우는 방식은 우리 사회에도 지금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오혁의 노래 이어드리죠. 소녀.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미취업 장애 청년을 위한 진로채용 캠프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네, 장애대학생 스텝업 탐방 캠프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데요.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인 34세 이하의 미취업 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총 50명을 선발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약 3개월 동안 공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총 14개의 기관 중 관심이 있는 2개의 기업을 탐방하고 그 기업의 직무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각자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캠프에 참여하면 어떤 경험과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0: 기간 동안 소정의 활동비와 기념품도 제공받을 수 있고요. 프로그램 이후에는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우수 참여자에게도 시상이 이루어져서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 미취업 장애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원 방식과 일정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0: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5월 25일까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통해서 캠프 참가 신청하면 되고요. 서류 접수 이후에는 화상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선발이 됩니다. 최종 선발이 된 인원은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요. 구직 중인 졸업 예정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니 참고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장애인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공단 직업능력평가부 031-728-7175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직 설명회가 개최되네요.
0: 네, 인사혁신처와 국방부 그리고 장애인공단이 함께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신의 채용 정보부터 실제 공직 생활까지 폭넓게 안내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직 준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요. 예비 장애인 공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서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1: 네, 그 온라인으로도 공직 설명회를 만나볼 수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온라인 공직 설명회는 인사혁신처와 국방부의 채용 담당자와 현직 장애인 공무원 그리고 군인이 참여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채용 제도와 시험 준비 방법은 물론이고 실제 공직 생활의 경험까지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요. 자막과 수어 통역도 함께 제공이 되어서 영상의 정보 접근성까지 높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인사처 TV와 장애인공단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온라인 공직 설명회와 함께 찾아가는 오프라인 설명회도 개최된다고 하는데 일정도 안내해 주시죠.
0: 네. 오프라인 설명회는 5월 13일에 대구대학교에서 5월 22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개최가 되고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공직 임용 확대의 정책 소개와 장애인 구분 모집과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임용이 된 선배 공무원들의 합격 경험과 공직 생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장애인공단 홈페이지와 각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번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평소에 공직 진출을 희망해온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채용 정보입니다. 중앙보훈병원에서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으로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는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0: 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중앙보훈병원에서 장애인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번 채용은 병원 내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든든 동행 파트너 직무로 간호와 이송보조를 비롯해서 고객 안내와 시설 비품 관리 등 병원 운영의 전반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병원 현장에서 환자 응대와 업무 지원을 함께 수행하는 역할로 체험형 인턴으로서 공공기관 내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러면 근무 조건과 전형 일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0: 근무 시간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 4시간, 경증장애인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되고요. 급여는 중증 기준 월 108만 원, 경증은 월 216만 원 수준입니다. 근무지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이고요. 근무 형태는 계약직으로 6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6개월 동안 근무합니다. 전형 일정은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요. 서류 접수는 5월 14일 오전 9시까지 이메일로 지원하면 됩니다.

0: 이번 체험형 청년 인턴 기회를 통해 장애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자, 최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효성 ITX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행복 두드리미에서 근무할 맞춤 훈련생 모집 중이라고요?
0: 네, 최근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된 행복 두드리미가 인천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와 연계를 해서 바리스타 직무로 근무할 장애인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과정은 카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음료 제조와 고객 응대, 그리고 매장 관리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훈련이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실제로 근무 환경을 반영한 훈련을 통해서 직무의 적응력을 높이고 훈련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서 채용까지 연계가 되는데요. 총 8명을 선발해서 두 달간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인천디지털훈련센터에서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 그 지원 자격과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0: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학력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서류 접수는 5월 17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서 훈련 대상자가 선발이 되고요. 훈련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채용을 전제로 훈련이 진행이 되지만요. 훈련 참여도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종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1: 그렇군요. 그 훈련 기간 동안 훈련생을 위해 지원되는 내용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0: 훈련 기간 동안에는 중식 제공과 상해보험 가입이 지원이 되고요. 훈련생에게는 훈련 수당과 교통비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훈련 이후에 채용이 된다면 행복 두드리미에서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인천이나 서울 지역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월급은 108만 원 수준으로 이외에 복리후생으로는 4대 보험과 퇴직금, 그리고 복지 포인트 등이 제공이 되어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맞춤 훈련 지원을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으니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내 훈련 정보 확인 후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서 접수나 맞춤 훈련에 관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032-420-303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조장혁의 음성으로 듣죠? 러브송.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제주에서 장애예술가 한영현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고요?
1: 전시는 사단법인 누구나가 기획했고요. 서울 제주 협력 교류전 문턱 없는 콜라보 2의 첫 번째 전시입니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 밝은 방과 오랜 시간 협업해온 한영현 작가의 개인전을 제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한영현 작가가 10여 년 동안 지속해온 고유한 예술 언어가 담긴 작품 4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문구점에서 고른 예쁜 편지지와 노트 위에 매일 정성을 다해 글을 쓰고요. 행복과 사랑, 기쁨, 감사, 행운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해서 단순하지만 마음이 담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정갈한 글씨체와 고쳐 쓴 흔적, 정직한 마침표는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다해 써내려간 시간의 흔적처럼 남습니다. 작가는 현실의 지인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속 인물처럼 가상의 대상에게도 편지를 쓰는데요. 짧은 문장 안에는 수신인의 안부를 묻고 행복을 빌어주려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0: 네, 이 편지 형식의 글이 작품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군요.
1: 네, 한영현 작가의 작업에서 편지는 단순한 글쓰기라기보다 누군가를 향해서 열린 환대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사랑을 따르겠어요. 화해를 하세요. 좋으시거니에요. 사랑하셨어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가셨다처럼 문장이 매끄럽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는 사랑에 대한 고백과 믿음, 반가움, 기다림, 기쁨 같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글쓰기 외에도 작가는 수채화 물감과 색연필을 사용해 풀잎과 꽃, 작은 동물의 얼굴, 찻잔과 그릇이 가지런히 놓인 풍경을 그리기도 합니다. 한 글자씩 공들여 글을 쓰듯 그림 속 소재들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채색하고 그 위에 무늬와 패턴을 더해 자신만의 상상의 공간을 종이 위에 옮겨냅니다. 전시는 5월 20일까지 제주 서귀포시의 키위세 스테이션에서 열립니다.
0: 다음 소식은 부산 지역 장애예술인을 위한 미술 공모전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1: 장애인 예술가와 함께 성장하는 블룸워크가 2026 부산 장애인 미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예술가들이 창작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신진 작가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고요. 아동 청소년부, 성인부로 나뉘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품은 1인 1점으로 제한되고요. 아동 청소년부는 2007년부터 2019년 출생자, 성인부는 2007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작품 기법에는 제한이 없고 종이와 캔버스 모두 가능하고요. 작품은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0: 그럼 공모전의 특징이나 지원 내용도 함께 살펴볼까요?
1: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200만 원 규모로 진행되고 각 부문 대상 1명을 포함해 총 20명에게 상금과 상품이 수여됩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수상작의 일부는 지역 브랜드와의 디자인 협업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작품이 실제 상품이나 콘텐츠로 확장되며 작가들이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접수는 5월 25일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6월 12일에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6월 26일 해운대 플랫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기업들과 함께 운영되고요.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0: 네, 다음은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소식이네요.
1: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장애예술인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창단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오는 5월 16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엽니다. 이번 공연의 부제는 봄의 소동이고요. 깨어나고 움직인다는 한자어의 뜻처럼 단원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성장의 시간을 음악으로 깨워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익숙한 클래식 명곡 위에 단원 각자의 소리가 유기적으로 더해지며 보다 밀도 있는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봄의 울림을 전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정통 교향악 형식에 기반해서 구성됐는데요. 1부에서는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과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 슬라브 행진곡과 베토벤 교향곡 제5번 1, 4악장을 연주합니다. 고전과 낭만주의를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통해서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완성도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협연과 사회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맡습니다. 장애예술인과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음악적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휘는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박성우 음악감독이 맡습니다. 국내 최초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예술적 가치를 실천해온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이 공연은 관객이 함께 만드는 공연이라면서요.
1: 네,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 관객이 공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장된 점이 특징입니다. 도민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공연 제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경기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펀딩 참여자에게는 공연 티켓과 공식 기념품, 공개 리허설 참여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공연 당일에는 본 공연에 앞서서 리허설 현장을 선공개하고요. 해설을 곁들인 클래식 살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객들이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성희철 시인이 세 번째 시집을 출간했네요.
1: 시집 제목이 낯익은 아이에게입니다. 일상의 작은 풍경 속에서 삶의 의미와 마음의 결을 길어올린 시들을 담은 작품인데요. 시인에게 시를 쓴다는 것은 삶을 견디는 일이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시집은 1부, 삶과 꿈이 만났을 때, 2부, 현실과 마음 사이, 3부, 시인으로 사는 법, 4부, 날 위로하는 저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6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계절, 길 위의 풍경, 반찬과 편지 같은 일상의 장면들을 통해서 삶의 온기와 감정의 흔들림을 담담하게 풀어내면서 독자에게 조용한 위로와 공감을 건넵니다.
0: 이 성희철 시인은 어떤 활동을 해온 작가죠?
1: 1975년생인 성희철 시인은 2015년부터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해 왔고요.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신앙송모임 어울림과 보리수 아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함께한 아시아 공동시집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부산 뇌병변복지관 공모전 최우수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고 장애인의 날 부산시장 표창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꾸준히 작품성과 활동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이전에 수박 속같이 붉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등의 시집을 펴냈고 이번 세 번째 시집 낯익은 아이에게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만의 언어로 삶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창작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초프가 개막한다고 하는데 이 공연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1: 창작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초프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홀에서 막을 올리고 약 4개월간 관객과 만납니다. 2016년 프로그램 통통통 시즌 1을 통해서 발굴된 작품이고요. 2017년 2월 1차 쇼케이스와 10월 2차 쇼케이스를 거쳐서 개발된 작품입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고 방대한 원작을 과감하게 압축하면서도 핵심 정서는 유지해서 인물 간 갈등과 심리적 긴장에 집중한 무대 언어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이야기는 아버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네 형제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욕망이 충돌하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러시아 지방의 지주인 표도르 까라마조프는 평생 호색한으로 살아왔는데요. 여러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들을 내팽개치고 살던 어느 날 밤, 까라마조프가 살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표도르와 유산 문제로 다투면서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해치겠다고 공언하고 다닌 드미트리는 유력한 용의자로 수감이 되고요.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혐오를 가진 이복 형제들이 이제 서로를 향한 의심을 키워가게 됩니다.
0: 이야, 이 스토리가 정말 파격적이네요. 이 인물들을 통해 작품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1: 각 인물은 사랑과 증오, 신앙과 회의,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흔들리는데요. 단일 사건을 통해 인간 내면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구조로 관객에게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음악 역시 인물의 감정선에 맞춰서 설계됐습니다. 캐릭터별로 축적되는 넘버가 서사를 따라 긴장을 점층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관객의 몰입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초연 이후에 이어진 재공연에서도 작품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기존 출연진과 새로운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해석의 확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문을 흔드는 아버지 표도르 역에는 도창선, 김주호, 심재원 배우가 출연하고요. 장남 드미트리는 서승원, 조풍래, 양승리, 이형훈, 백인태가 맡아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연출과 각색은 초연부터 작품을 이끌어온 오세영 연출이 맡아서 복잡한 원작을 무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상징적인 공간과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서 인물 내면을 시각화하고요. 인물들이 각자의 세계에 고립된 듯한 무대 구성이 특징입니다. 공연은 두 개 캐스트팀으로 나뉘어서 운영됩니다. 1차 팀이 7월 12일까지 공연을 이어가고 이후에 7월 14일부터 2차 캐스트가 무대를 이어받습니다. 같은 텍스트라도 배우의 해석에 따라 다른 결을 만들어내는 작품의 특징을 살린 구성입니다.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는 9월 6일까지 공연하고요. 다층적인 인간 군상을 통해 관객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질 예정입니다.
0: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박정훈이 부르는 먼 훗날에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11살 강모군이 실종 사흘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25분 주봉 정상에서 400m 아래인 용연 폭포 방향 능선 계곡에서 강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강군이 실족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카드 대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채권이 정부 세도약 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막대한 배당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하지 못했는가라며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매물을 매도할 경우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입주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안에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호대상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인 행복이음의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운영합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수기로 관리했지만 앞으로 행복이음을 통해 자세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남해 지역에 오늘 오전 3시간 동안 9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 28분쯤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서 3시간 동안 90mm의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처음으로 남해군 고현면과 남해읍 서면 그리고 이동면 주민들에게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경찰이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던 이전 SPC그룹 관계사인 삼립 시화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 오전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안전조치 관련 교육과 점검 자료 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자정 무렵 삼립 시화 공장 빵 생산 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으로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버스, 화물차, 유가 연동 보조금을 월 최대 2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와 화물 운송 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최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해 국내 항공사들이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한 가운데 진에어가 신입 승무원의 입사 시기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진에어는 상반기 신입 채용에서 합격한 100여 명 중 약 절반인 50명의 입사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3라디오 도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세상에 별게 다 재산이 되고 별게 다 사기 대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개인정보가 몹시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아실 텐데요. 이제는 내 음성정보도 챙겨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최근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무심코 응답했다가 음성정보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화가 걸려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계속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끊는 경우 이른바 침묵 전화라고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실제 같은 음성 복제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즉시 전화를 끊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부재중 전화라는 표시가 뜨면 궁금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무작정 다시 거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않고 전화를 받았을 때 즉시 여보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1394로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세현 리포터의 화재 현장에 이어서 임락당 상무회 대표 웅순 박사와 함께하는 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그리고 재테크와 세무,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인생설계, 재무설계에서는 증시 시황과 이달에 출시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이 청장년 중심에서 노인과 여성, 가족 분야로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장년 분야는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6년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2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노인 분야는 18%, 여성 가족 분야는 16%까지 늘어나며 청장년 정책과 비슷한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금 급여 중심의 사업이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 같은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AI 반려 로봇이 새로운 가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과 정서 돌봄을 위해 AI 로봇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대화를 나눌 뿐 아니라 식사와 약 복용 시간을 챙겨주고 음악을 틀어주거나 다른 이용자와 연결해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돌봄이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돌봄 공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정서 교감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지방우정청이 독거노인 돌봄을 위해 반려식물과 집배원 안부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복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주, 익산, 정읍, 고창, 장수 지역의 독거노인 300명이 대상이고 집배원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반려식물 관리도 돕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령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모델로 두 기관은 성과를 토대로 반려식물 기반 복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서른도예요. 다 함께 차차차.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전선 리포터의 화제 현장입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어서 네. 오세요, 전선 씨.
2: 네. 요즘에 네. 구로동 일대에서 네. 고운 소매자락을 휘날리면서 아주 예사롭지 않은 춤사위를 선보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네. 좀 찾아봤습니다.
1: 네.
2: 바로 구로동 종합복지관에서 우리 가락의 맛에 푹 빠진 한국 무용반 어르신들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1: 네.
2: 어쩜 그렇게 다들 고우신지 네. 뭐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춤선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1: 네, 네.
2: 또 통통하신 분은 통통하신 대로 또 날씬한 분들은 또 날씬한 대로 그 춤사위가 너무 매력적이고 또 아름답고
1: 네.
2: 그리고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 그 춤에는요. 인생 희로애락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춤만 봐도
1: 네.
2: 아, 저 춤은 좀 슬프겠구나. 저건 지금 굉장히 기쁨을 표현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저 너무 신기했어요.
1: 슬프겠구나 하니까 떠오르고
2: 네.
1: 흥겹구나 하니까 떠올라요.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
2: 그리고 너무 그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네. 싶었던 아주 진짜 너무나 멋진 그런 시간이었는데
1: 네.
2: 그 우아한 현장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1: 네.
3: 2절부터 쓰고 나갔습니다. 오케이. 하나에 내렸어요. 둘에 손바닥 올라갔다. 뒤집었어요. 넷에 뒤꿈치 살짝 들었다가 내리면서 둘에 얼굴을 가렸어요. 부채 왼쪽 보고 잘하셨습니다. 음악 한번 다시 쓰고 할게요. 갈게요. 자, 치셔서 손등 밀고 왼쪽 옆구리에 왼발 콕 찍어서 놀았어요. 바로 앞으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나가면서 뒤쪽에 왼발 찍고 놀았어요. 뒤로 손등 다 눌러서 어깨 왼발 찍고 앞에 들어 차렷 만세 오른발
1: 네네
2: 춤을 추는 그 몸짓이
1: 네.
2: 정말 단아한 느낌이 나고요. 이 곡이 아리랑이 좀 빠르면
1: 네.
2: 또 이 빠른 춤사위 때문에 경쾌하게 느껴졌을 텐데
1: 네.
2: 이 아리랑은 조금 슬프더라고요.
1: 네.
2: 그랬더니 역시 춤사위도 좀 슬프게 느껴졌어요.
1: 네네. 그럴 수 있죠.
2: 굉장히 우아하고 단아하게 느껴졌고요.
1: 네.
2: 근데 참 신기한 게 또 이 단아함 속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즐기겠다는 그런 숨어있는 또 열기까지 느껴져서
1: 네.
2: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바로 체감이 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1: 아마 저 숨도 제대로 못 쉬셨을 거예요. 취재를 가셨으니까.
2: 아 그럼요.
1: 네네.
2: 저의 또 동선이나
1: 네.
2: 또 취재할 때 방해하면 안 되니까
1: 네.
2: 조심조심. 또 이게 보통 춤은 좀 빨라서 음악도 좀 빠르고 춤도 빠르면 저도 이렇게 샤샤샥샤샥 움직일 텐데
1: 네.
2: 천천히 움직이니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정말 저도 같이 취재할 때도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쨌든요 이 한국 무용 알고 보니까 시니어분들에게 움직이는 명상이자 최고의 전신운동이라고 합니다.
1: 네, 네.
2: 사실 소품 같은 것도 또 굉장히 많이 응용들을 하고 계셨는데
1: 네.
2: 그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1: 네.
2: 그리고 또 집중력 향상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것보다 손에 무언가가 주어지면 훨씬 더 집중력이 뛰어나고
1: 네.
2: 더 재밌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1: 네.
2: 어르신들 눈높이 아주 딱 맞춰서 작품으로 매수업 성취감을 선사하고 계신 강사님이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수업의 자세한 내용과 또 보라 까지 들려주셨습니다.
1: 네.
4: 기본적인 거 하시고 좀 약간 재미있고 따라하기 쉬운 그런 작품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시간 시간마다 조금 순서 나가고 또 연습하시고 또 이제 작품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가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이제 소품 위주로 조금씩 이제 나가는 거죠.
2: 소품은 어떤 거 이용하세요?
4: 이거 보시면 이거 되게 도라지란 작품이거든요.
2: 네.
4: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든 바구니예요.
2: 오.
4: 이제 바구니에 꽃을 달아가지고
2: 네.
4: 이제 이런 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2: 네.
4: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소품을 이용해서 이제 그냥 손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2: 이런 부채를 이용해
4: 이런 부채 이제 태극 부채 같은 네. 거 이용해서 말이랑 노래 맞춰서 춤도 추고 우리나라 민요 도라지에 네. 맞춰서 춤도 추고 그러니까 민요 음악을 많이 쓰고요. 이제 어른들 귀에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그런 네네. 민요 음악은 쉽게 따라하실 수도 있고 그 노래에 맞춰서 신도 나시고 네, 그런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 아, 네. 그러면 어르신들 건강에 많이 좋겠네요.
4: 그렇죠.
2: 선생님.
4: 그러니까 균형 잡는 이런 동작들도 있다 보니까 처음엔 약간 어려워하셨는데 좀 몇 달 하시다 보니까 체력도 좀 좋아지셨다고 그러시고 아니 저 중심 잘 잡혀 선생님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이렇게 턴 도는 거 있잖아요. 한국말에서 네. 많이 막 저처럼 전문 프로처럼 많이 빨리빨리 도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도시는 거 재미도 느끼시고 저 이제 잘 돌아진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지금 계속 어르신분 수업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람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그런 애정도 있고 근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추억도 있고 이렇게 할머니들 보면 되게 순수하시고 좀 네. 귀여우면 보이세요. 그래서 네. 아이 같은 모습도 보이시고 그래서 되게 저도 기분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서 저도 이렇게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분도 좋고 제가 하는 일에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 강사분께서 자비를 들여서 네. 도라지 바구니도 만들어 오시고
2: 그러니까요.
1: 그 많은 분들 거 다 만들어 오시고
2: 부채도 직접 네. 사서 가지고 오시는 거래요. 아. 저는 재료비를 따로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네. 아니라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김현지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자기 할머니 생각을 하면 너무 애틋한 느낌이 나서 어르신들에게 네. 다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야, 그런 종합복지관에 이 저 한국무용 네. 배우시는 분들은 복 받으셨네요.
2: 그러니까요. 네, 네. 진짜 이분 얘기 들어보면서 네. 아 정말 어르신들이 왜 신발까지 벗어버리고 이렇게 열중하시는지 알겠다라는 또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네. 한국무용은 보기엔 사실 되게 정적이긴 하지만요. 사실 끊임없이 제가 보니까 무릎을 폈다 굽혔다 폈다 굽혔다 이 동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 그리고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것도 몸의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 한 발 외발 서는 게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2: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코어가 좋지 않으면 그게 쉽지 네. 않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뭐 근육을 키우는데 굉장한 또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접하는 이런 생소한 동작들이 좀 있어서 진땀은 나지만 사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릴 만큼 굉장히 즐거운 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 회원님들 그 도전의 이유와 즐거움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5: 우리 한국 거를 안 좋아하면 인간이 아니지.
6: 한국 사람이 아니지.
5: 진짜.
2: 아, 그런 거예요?
5: 그러면요. 이거요. 우리 뭐 폰테스다 이런 댄스는 쉽게 배우는데 우리 한국 무용은 진짜 어려워요. 우리 한국 거는 네. 무조건 어려워.
2: 어떤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5: 이게 발 동작.
2: 발 동작.
5: 나는 발 동작이 제일 어려워.
6: 몸이 굳어가지고 마음은 좋은데 몸이 굳었어.
5: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6: 너무 좋아요.
2: 잘하신대요.
5: 몸이 아우 굳어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셔.
6: 이래라만 이렇게 나가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되겠지만은 내가 그래서 아이고야 이제 유치원생들 배우는 거 우리가 배우니 몸은 다 굳었지 마음은 뻔하지 네. 안 되는 거야.
5: 아니야 나 초등학교 때 무용 제일 앞에 섰었어. 아, 항상 뽑혀가지고.
2: 진짜요?
5: 근데 이제는 안 돼. 발이 제일로 안 돼. 이 발에.
2: 발이 어려우시구나.
5: 네. 발.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 즐거운 이유는 뭘까요?
5: 우리 대한민국 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전통. 네. 무전 사물이고 뭐 우리나라 건 다 좋아해. 그러니까 한 번을 안 빠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렇게 몸이 자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즐겁고.
2: 배운 거를 집에 가서 이렇게 연습도 좀 하고 그러세요?
5: 애기 분이라고 못해.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시 하려면 힘들어요. 진짜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진짜요.
2: 마음은 원위로 돼 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5: 네네네.
6: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음악이 나와 예를 들어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건 이렇게 하더라 이건 이렇게 하더라 그게 이제 머리에 이제
2: 아 동작들이
6: 머리에 떠오르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지 말하자면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그거 한다는 그 기분이 막 일주일이 기분 좋은 거야. 이제 막 기다리치고
1: 보약이네요.
2: 아,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아기 보려면 몸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아,
2: 그러니까요.
1: 여기 와서 열심히 몸 만드셔야죠.
2: 좋긴 한데 네. 또 여러 가지 보는 일이 힘들어서 여기 네. 오셔서 그나마 스트레스 풀고 가신다고.
1: 몸도 만들고.
2: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거를 이분들 보면서 직접 몸으로 이제 체득을 할 수 있었는데 네. 한국 묘기의 진짜 매력은요. 억지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다 풀고 호흡을 잘 다스리면서 몸을 그냥 음악의 리듬에 맞추는 게 바로 이 한국명의 매력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숨겨진 아주 뭐 강력한 또 운동 효과도 있어서 거기에 또 만족한다는 분도 계셨고 한국명이 주는 인생의 활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더 엄청난 매력이 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끝으로 들어봤습니다.
1: 네.
7: 아, 그 전부터 배우려고 하고 싶었는데 다른 데서 하려니까 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복지관에 이게 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네. 하고 있어요.
8: 나비같이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7: 다들 잘하시죠? 네. 어우, 네. 너무 좋죠. 그냥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도 유연해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음악 들어가고 우리나라 고전 그 음악 들으면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댄스도 하고 있어요. 스포츠
8: 아,
7: 댄스.
8: 뭐가 달라요? 스포츠 댄스하고?
7: 한국 무용은 여자스러운 거. 아~ 부채도 들고 바구리도 들고 아주 더 재밌어요. 조금 여성스러워지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9: 우리나라 무용이 운동이 제일 잘 된대요. 그리고 배우고 나면 이 음악이 나오면 그냥 어깨춤이 저절로 되잖아요. 그 윤려가 되는 것 같아요. 윤려를 마스터하면 신명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신명이 나면 이제 막 모든 것이 막 자기 마음 노래만 나와도 돌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거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접해봅니다. 좋기는 한데 성당도 나가야 하고 그래서 2시간 빠졌더니 오늘 힘드네요. 따라가기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고향을 찾는다고 하죠. 나이가 먹으니까 아 우리 것이 이렇게 좋은 거야. 그걸 제삼 깨닫게 되더군요.
8: 턴할 때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9: 그래요?
8: 그러니까 어떤 기분으로 이렇게 턴을 착 하신 거예요?
9: 턴할 때는 나비가 흘러가듯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네. 예, 집중 선생님 집중하면서 나도 저렇게 응, 선생님 같이 나비 같이 해야지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조금 약간 흥이 나서 이렇게 어깨 같은 것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8: 그래서 예쁘게 느껴지신 것 같아요. 상상과 예, 함께하는
9: 집중하고 상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딴 것도 배워 보면 어쨌든 이제 사람이 모든 힘을 빼고 윤려가 되는 모습 노래에 성취돼가지고 그냥 응, 움직이는 모습. 그게 바로 한국 무용이고 매력이라고 느낍니다. 네네.
1: 운동 가운데도 힘을 빼야 네. 그 실력이 늘고 성적이 오르는 그런 운동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분 말씀드리니까 우리 한국 무용이 바로 그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우리 몸은 익숙한 우리 가락과 장단을 듣기만 해도 어깨춤이 절로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용보다 우리 한국 무용이 어르신들한테 더 가깝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곱게 한복 차려입고 춤을 추시면 스스로도 기분이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네, 내가 나비가 됐나? 천사가 됐나? 네,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의 한국무용 강습 현장 소식 전선 리포터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이어지는 노래 김세레나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FM104 메가헤르츠 KBS 3라디오 사랑예술의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세요. 장원에 뽑힌 분에게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 368-1040이고요. 또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들으시면 훨씬 편하시거든요. KBS 라디오 모든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콩을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들으시면은 어디서든 뭐 멀리서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BS 콩 이렇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이어집니다. 인문학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도 풀어보고요. 또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활기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인문학당 상회 대표 웅순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어제부터요. 모든 매체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뉴스를 정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0: 네네.
1: 네, 세세한 방문 일정이라든가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회담 의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세계 경제와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중국 G2의 만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란 전쟁으로 한번 연기가 됐고 이란과의 협상이

0: 네. 네, 우리나라의 경우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고위급 경제무역회담이 내일 그러니까 13일에 네, 한국에서 열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0: 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 양측의 협의에 따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12일 13일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서 미국과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1: 네,
0: 배선트 미 재무장관도 소셜미디어 X에 13일 서울에서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앞서서 두 나라가 제3국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개최하는 것은 사실 통상적 관례입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국제정세가 긴박한 만큼 서울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도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1: 네네.
0: 또 두 나라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중동 정세에 관한 어떤 추가로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빈 그 방문을 할 것이라는 그런 추정이 유력하기 때문에 더욱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죠. 이란과의 평화협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전 세계 석유값이라든가 경제가 연동이 돼 있어서 모두 뉴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으로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또 크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 평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어떤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중국이 현 시점에서 중동 정세를 완화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준다면 중미 간 협상 추진에 도움이 되고 또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 네네.
0: 네, 그래서 두 정상이 관세, 뭐 경제 투자, 희토류, 인공지능, 또 무역 보호주의 등과 같은 경제 무역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중동과 대만 문제와 같은 안보도 의제로 다루고 또 일정한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1: 네네.
0: 네, 현재의 세계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외교 광장 이사이자 한중 경제 관계 전문가인 최필수 교수는 컬럼 세계화의 속도와 역세계화의 속도에서 격변의 시대란 말을 습관처럼 쓰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35년 전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후에 만들어진 세계화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명실상부한 격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1: 네,
0: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후에 개념으로 존재하던 세계화가 물질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 때마침 보급된 인터넷이 변화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무역과 투자가 수직 상승하고 이윤과 욕망이 들끓었다. 이 변화는 파괴적이 아니라 포용적이었다. 그런데 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변화의 조짐은 명백하다. 세계화에 대한 불만을 등에 업은 트럼프가 등장했고 또 세계화를 추동하던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미국이 공공연히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 두 나라가 벌인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던 학자들은 디커플링, 신냉전과 같은 이름으로 이 시대를 부르고 있다.
2: 네. 지금은 누구나 현란한 속도로 국제관계가 재편되는 격변의 시대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진행되는 현상을 커플링, 동조화라고 하는데요.
1: 네네.
0: 커플링의 반대말이 디커플링입니다.
1: 네.
0: 모든 정치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세계는 디커플링 시대라고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탈동조화, 비동조화란 뜻인데요.
2: 네.
0: 한 국가의 경제가 주변 국가나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2: 네.
0: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같이 움직여야 할 주요 지표인 주가, 금리, 경기 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2: 네, 네.
0: 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미국과 중국

0: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미국이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거나 배제하는 전략을 특정해서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그래서 디커플링을 미국과 중국의 첨단 산업 경쟁, 무역 갈등을 말하는 단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두 나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항상 그 디커플링을 긴장하며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최필수 교수는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이름 뒤에는 복잡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해요. 우선 세계 무역이 계속 늘어났어요.
1: 네네.
0: 그래서 2025년 세계 무역량은 7%나 증가해서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1: 네.
0: 또 미국과 중국의 교역은 줄었다고 하지만요. 중국은 베트남과 멕시코를 경유한 새로운 밸류 체인, 가치 사슬을 형성해서 수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렸지만 미국의 수입량은 줄지 않았고 중국의 수출량도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디커버링 시대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지표로는 그렇지 않고 그 양상도 복잡하다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0: 최 교수는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의 방향이 지금은 역세계화로 급회전을 했고 그 속도도 현기증나게 빠르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만
1: 네네.
0: 이것은 역회전 방향의 전환에서 오는 일시적 착시일 뿐 디커플링의 양상은 복잡하고 그 속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자유무역 국제질서의 경우 세계화라는 것이 정치적 어떤 기획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세계화는 기업들의 이윤 추구와 전 세계인들의 부에 대한 개인적 욕구에서 출발했고 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네네.
0: 그러니까 이미 바이든 행정부와 2023년 3월에 EU 집행위원장이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했고
1: 네.
0: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중국과의 전면적인 결별이라면 디리스킹은 공급망을 공유하면서 서서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위험 완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역세계화의 기본 방향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이라는 실용적 정책으로 바뀐 만큼 이번 미중 정상회담도 디리스킹 그러니까 위험 감소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체에서는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1: 네네.
0: 네, 최 교수는 이런 국제 질서의 조정 국면에서 우리는 세계의 경제적 하부 구조를 아주 뚜렷하게 봐야 된다고 해요.
1: 네.
0: 가령 역세계화니 디커플링이니 신냉전 시대라는 말에 부하내동해갖고 섣부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1: 네네.
0: 그러니까 컬럼 세계화의 속도와 역세계화의 속도는 결론 부분에서요. 국방정책을 폈던 보수정부의 유연성과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했던 진보정부의 실용성을 우리가 견지해 나가면서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차분하게 대응해보자고 제안합니다.
1: 네네.
0: 네, 지난 30년간 진행된 세계화의 과정에서요. 우리나라는 때 맞춰서 국방정책을 구사했고 또 개방형 통상국가를 표방해서 사실 세계화의 뚜렷한 수혜자가 됐었고요.
1: 네네.
0: 또 지금도 미국과 중국 그 양국에 걸쳐서 밸류체인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서 뭐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섣부르게 디커플링 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는 디커플링으로 보지만 사실은 디리스킹이고 그 진행 과정과 방향도 점진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신중한 태도로 미중 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웅선에 신나는 인문학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필수 교수의 칼럼 세계화의 속도와 역세계화의 속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관전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인문학당

0: 인생설계 재무설계 이어집니다. 오늘은 증권 전문가 김주경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직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 전인데 코스피가 7,800선을 넘어섰어요.
1: 네네.
0: 자, 오늘은 최근 증시 분위기와 함께 신규로 나오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요즘 국내 증시 굉장히 강하죠?
1: 예, 국내 증시 이제 코스피가 지난주에 7,000선을 넘어서 오늘 오전에 7,999까지 네. 상승을 했다가 오후 현재 이제 양시장 3%대 정도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증시는 한마디로 이제 파죽지세, 뭐 전임 미답 같은 사자성어로 이제 시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네.
1: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 이제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한 달간 한 60% 이상 상승하면서 샌디스크나 이제 AMD,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국내도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이제

0: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지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쏠림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지수는 오르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서 반도체 외 이제 업종이나 이제 개별 종목 투자자분들은 아마 지수 대비 상승 체감이 좀 덜할 수도 있을 겁니다.
1: 네.
0: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경우는 이제 주가 상승폭보다 실적 그 향후 이제 실적 상승폭이 이제 크다 보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렇게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서 그런지 뭐 하루에 막 두 자릿수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수급상으로는 이제 440조 원을 넘어서 이제 국내 ETF가 이제 탄탄하게 이제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좀 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1: 네.
0: 그동안 미국 등 외국인이 이제 우리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에 증권 계좌를 만들고 외국인 이제 투자 등록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 네.
0: 투자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이제 규제를 폐지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네.
0: 외국인 이제 통합 계좌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1: 네.
0: 외국인이 별도로 이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국내 우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1: 네.
0: 그동안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소위 이제 소확개미라고 해서 이제 미국 같은 곳에 이제 투자에 나섰고
1: 네.
0: 그 규모도 한 250조 원이 넘는 정도인데요.
1: 네, 네.
0: 이제 반대로 외국인 이제 통합 계좌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 그 주식 투자에 나서면 이 자체로 이제 새로운 긍정적인 이제 수급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 셈이고 우리 증시에 아마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도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해당 서비스는 이제 당장은 이제 국내 일부 증권사가 이제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점점 증권사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이제 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투자 매력도가 커졌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네. 근데 일부에서는 실적이 좋은 건 알겠지만 다소는 네. 부담스러운 정도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0: 네네.
1: 봐야 할까요?
0: 단기간의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 투자자들의 고민이 작지가 않습니다.
1: 네네.
0: 일찍 그 매도한 투자자들은 좀 속이 좀 상하고
1: 네.
0: 이제라도 이제 투자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 네.
0: 주가의 이제 단기적인 고점은 증권사나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이제 지나봐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1: 네.
0: 주가 이제 단기 고점은 알 수 없지만 자칫 포모라고 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쫓겨서 매수에 나서는 현상들이 주변에 좀 있는 듯합니다.
1: 네, 네.
0: 뭐 마이너스 통장이 잔고가 단기간에 늘었다거나 신용 잔고가 이제 늘어났다는 그런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1: 네, 네.
0: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2차 전지 투자 열풍 때도 좀 비슷한 분위기가 좀 있었었거든요.
1: 네.
0: 뒤늦게 이제 투자에 나섰다가 좀 낭패를 본 분들이 작지가 않았었습니다.
1: 네, 네.
0: 최소한 이제 투자 기회를 놓치면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섣불리 이제 투자에 나섰다가 이제 손실을 보면 좀 아쉬움보다는 괴로움이 좀 큰 법이니까요.
1: 네.
0: 기존의 주도주들 보유 중인 분들이라면은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서 계속 홀딩을 하면 되겠고
1: 네.
0: 지금이라도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수 관련 ETF를 이제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이제 투자에 나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새로 출시되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건 뭔가요?
0: 예, 지난 시간에 간단히 이제 그 제목만 소개해드린 국민성장펀드가 이번 달 22일부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선착순으로 판매가 됩니다.
1: 네.
0: 해당 펀드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향후 이제 5년간 150조 원의 이제 자금을 이제 성장 산업에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건데요.
1: 네.
0: 그 일부를 국민에게도 이제 투자 기회와 성과를 이제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일종의 정책 펀드입니다.
1: 네.
0: 1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2억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는 정부에서 먼저 그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1: 네.
0: 뭐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을 낮춘다는 의미겠죠.
1: 네.
0: 세제 혜택도 있는데요. 1인당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펀드 안에서 이제 배당금이 나오면은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5년간 이제 9.9%로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1: 네.
0: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서 판매 기간이 좀 나뉘는데요.
1: 네.
0: 5월 22일부터 2주간은 소득이 이제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판매를 합니다.
1: 네.
0: 혜택을 좀 먼저 주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전체 판매액의 한 20%인 1,200억은 서민 전용 물량으로 이제 배정을 하고 2주 안에 판매가 되지 않은 이제 잔여 물량은 3주 차에 이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1: 네.
0: 일반 이제

0: 영업점은 물론이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1: 네.
0: 최근 3년간 한 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그러니까 이자로 한 2천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죠.
1: 네네.
0: 대상자였다면 투자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환매가 이제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로 만기는 이제 5년입니다.
1: 네.
0: 중간에 환매를 못하는 거죠.
1: 네네.
0: 3년 내에 매도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은 도로 이제 내놓아야 하니까요.
1: 네.
0: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1: 네.
0: 기타 나머지 이제 자격 요건 등 이제 요건들이 있으니까
1: 네.
0: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손실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정부가 책임져 준다는 게 특징이군요.
0: 네네, 그렇습니다. 네.
1: 다음 상품은요?
0: 요즘 이제 ISA가 이제 대세인데요.
1: 네.
0: 주니어 ISA 계좌가 있습니다.
1: 네.
0: 주식이 이제 화랑이다 보니 이제 그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제 주식을 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1: 네.
0: 이럴 때 이제 주니어 ISA 계좌를 좀 만들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일반용 ISA 계좌와 이제 구조는 비슷한데 이제 아이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1: 네.
0: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 원이고 기간은 최소 가입 기간 3년입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일반 ISA하고 좀 비교해 보니까요. 크게 네. 장점이 뭐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필요하시면은 그냥 일반 ISA 계좌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뭐 예금이나 다양한 펀드들도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그 2세들 뭐 경제 교육용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찍이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요.
0: 네, 네.
1: 그리고 요즘 ETF가 대세인데요. 삼성전자나
0: 네네.
1: SK 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두 배짜리 ETF 상품이 출시가 된다고요?
0: 네. 이건 역시 이제 원래가 21일 출시했는데 아마 오늘 뉴스 보니까 성장 펀드가 겹쳐서 그러는지
1: 네.
0: 5일 늦춰서 27일 출시 예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1: 네.
0: 기존에는 이제 지수와 관련된 두 배짜리 ETF가 이제 그 있었는데 단일 이제 종목이죠.
1: 네.
0: 그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두 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는 거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1: 네.
0: 레버리지 ETF는 이제 삼성전자가 1% 상승하면 해당 ETF는 이제 2% 상승하는 성격의 상품이고요.
1: 네.
0: 반대로 이제 1%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2% 하락을 하는 거겠죠.
1: 네.
0: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해서 이제 두 배, 뭐 심지어는 세 배짜리 ETF도 많고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1: 네.
0: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자본 유출 자제와 국내로 이제 투자 유도를 위해서 해당 상품에 아마 인가를 내줬고 이번 달부터 이제 거래가 될 예정인데요.
1: 네네.
0: 모든 종목이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만 그 해당이 됩니다.
1: 네.
0: 그 향후에는 이제 레버리지 외에 소위 이제 인버스라고 해서 하락하면 이제 수익이 나는 상품도 출시가 예정인데요.
1: 네네.
0: 해당 상품은 일반적인 ETF 대비해서 이제 리스크가 좀 큰지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이제 교육을 1시간이나 이제 2시간 동안 이수를 해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1: 네.
0: 기본 투자금도 그 해당 계좌에서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 네, 네.
0: 기대 수익이 크지만 그만큼 이제 리스크 또한 이제 크니까요.
1: 네.
0: 참고로 최근에 이제 증시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 하락을 예상하고 이제 하락에 배팅하는 뭐 인버스, 소위 이제 곱버스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 네.
0: 반대로 이제 증시가 이제 급등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일부 상품 ETN 중에서는 그 규모가 이제 줄어들어서 상장 폐지가 되는 상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1: 네, 네. 네.
0: 뭐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당국에서는 이제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하게 잘 전해주셨어요. 증권 전문가 김지경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끝곡 서울 패밀리의 내일이 찾아와도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 손바닥을 쫙 펴서 내는 보는 보자기를 뜻합니다. 보는 날카로운 가위한테는 지지만 단단한 바위에겐 이깁니다. 아무리 바위가 단단해도 그대로 감싸버리니까요. 국문학자였던 이여령 교수는 우리 보자기의 쓰임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자기는 싸는 것만이 아니라 깔고 가리고 매고 덮고 요술보자기처럼 필요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적응한다. 네, 정말 보자기 하나로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지요. 세상살이에 또 인간관계에 보자기 같은 보조도구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가위바위보.

네, 오늘은 조재영 시인의 시 하루의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슬픔은 수령하되 눈물은 남용 말 것, 주머니가 가벼우면 미소를 얹어줄 것, 지갑을 쫓지도 지갑에 쫓기지도 말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침묵의 틈에 매운 대화를 첨가할 것, 어제와 비교하면 부서진 나, 이웃 동료와 더 견주는 건 금물, 인맥은 사람에 국한시키지 말 것, 숲속의 풀꽃, 전기줄의 날개들, 지구 밖 유성까지 인연을 넓혀갈 것, 해차를 하는데 일할은 할애할 것, 고난은 추억의 사원, 시간을 가공 중이라고 생각할 것,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별들에게 윙크하는 것도 잊지 말 것. 별들에게 물어봐. 혜은이의 노래입니다.

0: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네, 결혼식 때 주례사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표현이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강조한 말인데 검은 머리도 서서히 파뿌리처럼 허해지고 주름도 깊게 패이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기억 속에 있는 추억이나 옛 노래는 오랜 세월에도 빛이 바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선한 옛 노래들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5월은 결혼식이 가장 많은 달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요즘 뭐 청첩장 받으십니까?
1: 요즘은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0: 친구 자제분.
1: 예, 친구 아이들이 장가갈 때가 됐는데 예. 올 초에 한번 이제 왔었고
0: 아.
1: 잠깐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0: 예.
1: 왜냐하면 저는 못 봤거든요. 저는 친구들한테 그걸 못 보내주거든요.
0: 네네네.
1: 네, 저는 계속 받아야 되니까.
0: 저희 한 5,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요새 경조사가 많은 때잖아요.
1: 그렇죠.
0: 자식 결혼에다가 또 네. 부모님 또 조사에다가
1: 예.
0: 아, 이래저래 바쁜 시기인데 그만큼 또 잊지 않아야 할 걸 그 놓쳐버리는 것도 낭패스럽잖아요. 깜빡 놓치거나 못 듣거나.
1: 꼭 챙겨야 되죠.
0: 예, 예. 소중한 인연들 또 인맥은 잘 또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선곡 주제가 좀 관련된 내용인가요?
1: 네. 요즘이 정말 뭐 결혼 시즌인 것 같은데요.
0: 네.
1: 결혼과 연관된 그런 노래들을 뽑아봤습니다.
0: 결혼 관련 노래들 참 많을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우선 1963년에 발표된 블루벨스의 대표곡 즐거운 잔칫날입니다.
0: 아, 잔치잔치 벌렸네. 그
1: 그렇죠.
0: 곡이죠?
1: 예. 예, 맞습니다. 블루벨스는 작곡가 손석우 선생이 주도해서 구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중창단으로 꼽히는데요.
0: 원래 영화 때문에 만들어진 팀 아닌가요?
1: 맞습니다. 손지향 선생을 비롯해서 이미 예. 활동하고 있는 4명의 가수가 60년에 개봉한 영화 심야의 블루스에서 블루벨스라는 극중 인물로 등장을 했고요.
0: 예, 예.
1: 이후에 이제 박일호, 서양훈, 현양, 김천학으로 구성된 1기 멤버로 우선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0: 그 영화 속 팀이 진짜 팀이 된 거죠?
1: 그렇죠. 영화 속 팀이 진짜 블루벨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0: 예.
1: 그 멤버는 바뀐 거죠. 영화 속의 멤버들하고는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푸른빛 종소리를 자처하면서 서민의 삶을 보듬어주는 드라마 주제곡. 또 당시 건전가요 보급 시책과 맞물린 밝은 이미지의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0: 네.
1: 잔치잔치 벌렸네. 뭐, 그 즐거운 잔칫날은 결혼식 잔치로 시작해서 그때 결혼한 삼돌이와 복순이가 아기를 낳아서 또 잔치를 벌이고 또 그들이 환갑이 되자 손자, 손녀를 얻고 또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절마다

0: 점점 발전돼가는 그런 가사를 담은 흥겨운 곡입니다.
1: 예, 보통 우리가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제 대표적인 그 뭐 암흑의 이름처럼 암흑이라는 호칭처럼 많이 쓰이는데 여기 삼돌이와 복순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이어서 들어볼 곡은요.
0: 다음 곡은 남진 씨의 각시와 신랑입니다. 남진 씨가 1975년에 발표한 곡이에요.
1: 이 노래는 발표 당시에도 화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0: 맞습니다. 남진 씨와 윤복희 씨가 1976년에서 79년까지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1: 예.
0: 74년부터 이 두 가수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다고 해요. 1974년에 발표한 김포가도라는 노래는
1: 네.
0: 김포공항에 이제 윤복희 씨를 배웅하러 갈 때의 기분을 담은 곡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1: 예, 예.
0: 이듬해 발표한 각시와 신랑은 이어질 결혼을 암시하는 곡이라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어요.
1: 네.
0: 4년 연속 가수왕에 오르면서 승승장구하던 남진 씨의 인기가 살짝 주춤하던 무렵에 발표된 곡인데 그 곡 가운데서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1: 네, 두 곡 들어보시죠. 블루벨스의 즐거운 잔칫날, 남진의 각시와 신랑.

0: 박시와 신랑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즐거운 잔칫날 블루벨스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은 결혼 관련 노래들인데요. 결혼식 풍경도 많이 변했는데 요즘은 함을 파는 풍경은 거의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혹시 옛날에 함 접어보셨습니까? 오징어 가면 쓰고.
1: 접어보지는 않았고요. 예. 형까지는 졌는데 네. 저희 때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저희 때 많이 했는데요.
1: 어, 그래요?
0: 예. 그 좀 동네마다 다르군요.
1: 그렇죠. 예, 예.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풍경들을 많이 봤어요.
0: 예.
1: 그 지폐 한 장씩 밟고 가잖아요.
0: 어, 맞아요.
1: 그 지폐 한 장 그 발 밑에 놔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않고 네. 중간에도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괴롭히면서 함을 지고 들어가죠.
0: 그게 주거 문화가 바뀌면서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되면서 네. 옛날에 일반 주택이었으니까 이제 골목길 누비면서 좀 시끄럽게 해도 동네 사람들이 이해해 줬는데
1: 그런 것보다 하고 어, 누가 네. 장가가나 보다 뭐 시집 가나
0: 그렇죠.
1: 보다 이렇게 생각을
0: 축하해
1: 했죠.
0: 축하해 줄 일이니까. 그런데 예. 좀 시끄럽잖아요. 또 이렇게 근데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죠, 이게.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그 층까지 또 올라가야 되는데 아.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돈 받고 올라가려면
0: 엘리베이터 태우겠죠. 혼주 입장에서는. 네. 자, 이어서 들어볼 곡은 어떤 겁니까?
1: 이어서 들을 곡 역시 두 곡 이어서 준비했는데요. 네. 이현실 씨의 새색시 시집가네 그리고 버블검의 소꿉동무 새색시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새색시가 등장하는 두 곡이군요.
1: 네.
0: 이현실 씨의 노래는 참 은근히 구슬픈 내용 아닌가요?
1: 이현실 씨 목소리도 참 구슬픈데 노래 가사 내용도 좀 구슬프죠.
0: 네.
1: 가사에 등장하는 9살 새색시 가 나오는데 과거에 등장하는 풍습이었던 조혼을 모티브로 한 그런 가사를 담고 있고요.
0: 네.
1: 어린 시절 소꿉동무 갑돌이와 갑순이에게 느닷없이 닥친 첫사랑의 슬픔을 또 담은 노래죠.
0: 아, 갑돌이와 갑순이가 등장하는군요.
1: 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0: 맞아요.
1: 결국 예. 이제 먼발치에서 갑순이가 시집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갑돌이의
0: 맞아요.
1: 이야기죠.
0: 예. 발표 시기가 언제였죠?
1: 이 노래는 이현실 씨가 1971년에 발표한 첫 독집에 담긴 노래고요. 이현실 씨는 홍대 미대 출신이지만 가수가 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작사가 전우 선생님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예. 첫 독집을 발표하게 됩니다.
0: 예. 이어서 들어볼 소꿉동무 새색시는 이현실 씨 노래와 관계가 있다면서요?
1: 네. 버블검의 소꿉동무 새색시는 이현실 씨가 발표했던 새색시 시집가네가 나온 이듬해인 1972년에 나온 곡인데요. 멜로디는 같은데 가사가 아주 살짝 다릅니다.
0: 예. 같은 곡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아, 가사만 살짝 바꿔서
1: 네.
0: 버블검이 불렀던 노래군요. 그러면은 비교하면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현실의 새색시 시집가네 그리고 버블검의 소꿉동무 새색시.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같은 곡인데 가사가 살짝 다르죠. 이현실의 새색시 시집가네, 그리고 버블검의 소꿉동무 새색시였습니다. 두 곡 모두 가사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멜로디도 참 좋은 노래지만은 그 누구 결혼식 가서 축가로 부르면 곤란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1: 사이에 금 가겠죠.
0: 예. 억지 결혼하는 거니까.
1: 네.
0: 자, 송명화의 옛노래 이야기. 이번에 들을 곡은 뭡니까?
1: 이번에는 김세레나 씨의 갑돌이와 갑순이 준비했어요.
0: 네.
1: 방금 들었던 노래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죠. 갑돌이와 갑순이요.
0: 한국의 뭐 전래 민요나 이런 민요풍의 노래들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1: 예. 그렇죠. 그리고 노래 내용도 굉장히 낯이 익은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새색시 시집가네라는 노래가 김세레나 씨가 68년에 발표한 갑돌이와 갑순이의 내용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죠.
0: 그렇군요.
1: 예. 사실 김세레나 씨의 노래도 구전 민요를 바탕으로 한 가요 온돌야화를 김부애 선생이 편곡한 곡이었어요.
0: 네.
1: 김세레나 씨 특유의 신민요 스타일로 요즘도 그 유치원 재론장치 또 초등학교 운동회 아니면 시골
0: 맞아요.
1: 장터
0: 많이 불리죠. 예.
1: 꾸준히 들리는 노래이기도 하죠.
0: 발표된 지 반세기가 넘었는데 생명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요?
1: 이어서 들을 곡은 김수철 씨의 도리와 순입니다.
0: 이것도 갑돌이와 갑순이의 다른 버전인가요?
1: 예, 맞습니다. 다른 버전, 그러니까 노래는 다 같은 곡은 아닌데 갑돌이와 갑순이를 또 연상시키는 그런 노래고요. 85년에 김수철 씨가 발표한 노래인데
0: 네.
1: 락 버전의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0: 예, 예.
1: 전체적인 내용은 서로 사랑한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서로 그리워한다는 색색시 시집간에 그리고 갑돌이와 갑순이 그리고 이 곡 모두 내용 자체는 같아요.
0: 그렇군요. 예. 자, 신민요로 들을 때와 또 다른 장르로 들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세레나의 갑돌이와 갑순이, 김수철의 도리와 순이.

0: 네, 참 재주가 뭐 비상한 아티스트죠. 김수철 씨.
1: 네.
0: 기타도 뭐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잘한다기보다 개성 있게 부르시니까.
1: 요즘이 아마 김수철 씨가 특히 이제 국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0: 예.
1: 꽹과리로 인트로가 나오고 멜로디 자체나 뭐 이런 것도 국악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0: 이후에도 뭐 국악 냄새 진한 곡들이 많았잖아요.
1: 정말 국악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0: 앨범도 있었고. 예. 예. 도리와 순이 김수철의 노래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갑돌이와 갑순이 김세레나의 노래였습니다. 모든 갑돌이와 갑순이의 원전 같은 곡일까요? 예. 자, 송명아 씨는 예식장 뷔페 가면은 접시에 가장 먼저 뭘 담으십니까?
1: 고기죠.
0: 아니 먼저 샐러드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채를?
1: 그 채소 같은 걸 배부르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고기부터 섭취를 해가지고
0: 예.
1: 탄수화물도 다 빼놓고 일단
0: 육류지상주의군요.
1: 예, 고기부터 가져와서
0: 예.
1: 닭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 예, 종류별로 다 가져와서.
0: 아, 고기 안에서는 가리지는 않는군요.
1: 예, 뭐 갈비에서부터 뭐 탕수육이나 이런 것까지 국적도 가리지 않고
0: 예.
1: 일단 고기를 담습니다.
0: 보통 몇 접시 드십니까?
1: 기본 한 세 접시는 돌아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샐러드나 이런.
0: 아, 세 접시 돌고 나서 이제 후식으로.

0: 과일이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1: 대단하십니다. 예. 점점 그 양이 좀 줄는데 여전하신가 보죠.
0: 그래도 본전 있으니까요.
1: 예예. 예. 자, 결혼식 예식장 뷔페처럼 다양한 노래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0: 이번에는 장은아 씨의 결혼의 꿈 준비했습니다.
1: 네, 장미리, 장재남, 장은아 이 삼남매의 막내죠.
0: 예, 그렇습니다. 언니 장미리 씨의 영향으로 그 음악에 관심은 많았지만 취미로 노래하는 것 외에 가수가 될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친구랑 우연히 이제 라이브하는 그런, 당시에는 사롱이라고 불렀죠?
1: 사롱.
0: 예.
1: 음악 사롱.
0: 음악 사롱이나 뭐 이런 데에 놀러 갔었는데 친구랑.
1: 네.
0: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 그 장미리 씨 동생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무조건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1: 한번 해봐, 잘하겠지.
0: 예, 노래 한번 해보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연히 무대에 올랐었는데
1: 네.
0: 그날 노래 부르는 걸 듣고서 바로 이제 고정 무대를 갖게 돼가지고.
1: 바로 계약.
0: 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박인희 씨와 결별한 기획자 겸 작사가 박건호 씨가 이제 박인희 씨하고 좀 음색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 장은아 씨를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예, 예.
0: 또 고귀한 선물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연이어 히트시키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죠.
1: 오늘 들어볼 결혼의 꿈은 장은아 씨 노래 중에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니잖아요.
0: 고귀한 선물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결혼의 꿈에 이어서 히트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작은 남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이어가게 됩니다.
1: 그랬군요.
0: 가사를 보면은 결혼은 두 사람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숲길인가요? 우리 이제 그 길을 따라 사랑의 길을 떠나요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1: 네.
0: 아주 따뜻한 느낌의 장은아 씨 특유의 그런 곡인데 앨범 앞표지를 보면은
1: 예.
0: 결혼을 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마라. 역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좀 의미심장하게 등장을 합니다.
1: 이건 뭐 유명 어떤 철학자가 했던 말인가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만든 말인가요?
0: 글쎄요. 저도 자켓에 써 있는 것만 보고 옮겨왔는데.
1: 예. 그러니까 역시 후회할 일이니까 일단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후회할 거.
0: 그러니까 뭐.
1: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0: 그걸 모르겠어요. 장은아 씨는 두 번 하셨죠.
1: 제목은 결혼의 꿈이니까 일단. 권하는 거겠죠.
0: 예, 예 그렇겠죠.
1: 안
0: 예.
1: 하고 후회하지 말고.
0: 그렇게 생각을 예. 하기로 했습니다. 예.
1: 자, 다음 곡은 뭔가요?
0: 다음 곡은 이쁜이들의 꽃가마 준비했습니다.
1: 꽃가마.
0: 네. 이종사촌 자매인 최수경, 최희 이렇게 두 명으로 구성된 이쁜이들이 1978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이쁜이들은 태진아 씨가 처음 매니저먼트를 했던 가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랬군요.
0: 원래 노래는 조방수 작사, 조방헌 작곡으로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서승일 작곡으로 바뀌어서 기록이 됐어요.
1: 옛날에는 이런 기록이 많이 좀 오류가 많았어요. 혹은 네. 일부러 잘못 올리기도
0: 그럴
1: 하고.
0: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서승일 씨는 태진아 씨에게 처음 곡을 줘서 데뷔시킨 작곡가 겸 뭐 태진아 씨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 네.
0: 태진아 씨가 무작정 상경에서 식당 종업원 일을 할 때 식당에 왔던 그 서승일 씨가 태진아 씨 노래를 듣고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요.
1: 식당에서 어떻게 노래를 했을까요?
0: 네. 여튼 나중에는 그 다시 조방헌 작곡으로 결국 고쳐지게 되는데.
1: 아, 이게 계속 바뀌었군요.
0: 예.
1: 작곡가 이름이.
0: 조방헌. 이란 이름은 태진아 씨의 본명이에요.
1: 그렇죠.
0: 예.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이름이 됐다가 태진아 씨 이름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었다가
1: 곡의 소유권이 계속 바뀐 거예요.
0: 예, 결국 이제 태진아 씨 소유가 된 거죠. 태진아 씨도 이 노래를 다시 부른 적이 있는데 태진아 씨 아들도 이루가 다시 가사를 붙여서 잘 살 거야라는 곡으로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1: 그랬군요. 네. 참 여러 가지 뭐 사연이 많은 곡이네요.
0: 네.
1: 자, 그러면은 장은아의 결혼의 꿈, 이쁜이들의 꽃가마 들어보겠습니다.

꽃가마 이쁜이들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장은아의 결혼의 꿈이었습니다.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결혼 관련 노래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축의금 봉투에 5만 원권을 넣으려다가 눈이 침침해서 실수로

0: 5천 원권을 넣었다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송명아 씨도 이런 실수담이 있을까요?
1: 저는 이런 건 아닌데
0: 네.
1: 누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간다고 하니까 나 대신
0: 봉투 전해달라.
1: 봉투를 좀 전해줘라 하고 저 통장에다 돈을 입금을 해줬는데
0: 아.
1: 제가 그거를 미처 못 넣어줬어요.
0: 빠뜨렸군요. 네. 배달 사고.
1: 예, 네, 배달 사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형 혹시 누가 축의금 형한테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친구, 저 결혼한 후배가 저한테 오, 물어보더라고요.
0: 예, 예.
1: 어, 맞아. 나, 나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0: 아, 좀 민망했겠네.
1: 예,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0: 야.
1: 부인이 이제 그거 정리하다가, 어, 오. 누가, 누구누구는 왔던 것 같은데.
0: 그러게, 얼굴은 보였는데.
1: 예, 이름이 안 보인, 저기가 안 보인다고.
0: 추적을 하다 보니까 예. 꼬리가 잡혔군요.
1: 꼬리가 잡혔어요. 전통 물어냈습니다. 그래서.
0: 아이고, 예, 예.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여기 돈 안 있습니다.
1: 네, 그거 그 신경 다 써야 되겠더라고요.
0: 가끔 빈봉투 사건도 있어요.
1: 빈봉투도
0: 봉투에
1: 있죠.
0: 돈을 못 넣고 내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1: 네.
0: 본인은 넣은 줄 알았는데
1: 그렇죠.
0: 받아보는 경우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혼주 입장에서.
1: 그 예전에는 그 요즘은 사실 뭐 계좌로 이체도 많이 해주잖아요.
0: 요즘은 그게 편하죠.
1: 근데 예. 계좌로 이체를 하기 전에는
0: 네.
1: 누구 한 사람 가면은 한 10명이 한꺼번에 그 친구한테 이제
0: 그러죠.
1: 보내주기도
0: 예.
1: 하고 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그때는 좀 배달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0: 아, 예.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돈은 들어있는데 이름이 안 써있는
1: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0: 예, 참 난감하죠.
1: 아니면은 자. 이름만 써있어서 이 누구야? 신랑 쪽이야? 신부 쪽이야? 아무도
0: 아,
1: 모르는 경우도 나오죠.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예.
0: 결혼과 관련된 노래들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광태 씨 노래군요.
1: 네, 코끼리 아저씨 준비했습니다.
0: 이게 결혼과 관련 있는 건가요?
1: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0: 어.
1: 결혼하는
0: 아,
1: 얘기죠.
0: 아, 그렇군요. 예, 예. 이 구전 노래였다면서요?
1: 네, 원래 구전 노래였었는데 마오리족 민요인 예뽀이 타이타이에 그 이 노래 스카우 보이 스카우트 같은 거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잼보리 노래집이라고 이런
0: 나 예, 거기 나오는군요.
1: 예,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0: 예.
1: 이 노래를 번안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노래 전체가 같지는 않고 도입부에서 살짝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0: 네, 정광태 씨가 이제 부른 버전으로 준비하셨는데
1: 네.
0: 독도는 우리 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원래 가수는 아니었죠.
1: 그렇죠. 원래는 스탠딩 개그 전문 개그맨이었었는데요.
0: 예.
1: 개그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관심을 모으면서 82년에 웃기는 노래와 웃기지 않는 노래라고 하는 옴니버스 앨범에 참여를 했고
0: 예.
1: 코끼리 아저씨는 이 앨범에 독도는 우리 땅과 함께 수록이 됐어요.
0: 아,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은 웃기지 않는 노래, 코끼리 아저씨는 웃기는 노래에 수록됐을 것 같아요.
1: 그랬을까요?
0: 예.
1: 같은 앨범을 통해서 신영원 씨가 불씨, 유리벽 이런 노래로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노래 듣겠습니다. 정광태가 부른 코끼리 아저씨.

0: 네, 정광태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코끼리 아저씨. 참 정광태 씨도 전문 가수는 아니었지만 우리 이제 지금은 가수처럼 인식이 되고 있고,
1: 그렇죠.
0: 한 영역을 개척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1: 그렇죠. 개그맨 겸 정광태 씨 아까 제가 스탠딩 개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처음 나올 때부터 노래와 접목된 개그를 선보였어요.
0: 그런 영역이 있죠. 기타 네. 한번 퉁 치면서 네. 뭐 순위는 뭐 그날 뭐 어땠어요 뭐 이러면서 그,
1: 이 정광태 씨의 캐릭터는 한심이었어요.
0: 한심이.
1: 네, 제 의원의 이름은 한심이었습니다. 아, 한심이 시리즈를
0: 많이 들었어요. 예, 맞아요.
1: 그거를 유행시켰던 개그맨이었습니다.
0: 그랬군요. 예. 한심이 시리즈 생각나네요.
1: 지금은 또 독도 지킴이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0: 여전히
1: 계시죠.
0: 여전히 꾸준히. 야, 대단하십니다. 예. 자,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 결혼과 연관된 노래들 듣고 있는데, 송명아 씨는 친구분 결혼식 때 뭐 사회나 축가를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축가를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사회를 본 적은 있습니다.
0: 아,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은... 다른 친구도 맡기던가요, 보고?
1: 그런데 저도 제가 사회를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0: 예.
1: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굉장히 좀 먹었을 때 사회를 봤거든요. 저보다 선배가 결혼하는데 네가 사회를 좀 봐줘라 해가지고 사회를 보게 되고
0: 그럼 봐줘야죠. 네. 예.
1: 그래서 장난도 많이 못 치고 네. 장난 좀 치고 해야 되는데 사회 볼 때
0: 네.
1: 저희들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들 장가가고 시집갈 때는 그거 했거든요. 신랑 입장하면 입장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요 정도까지 했고
0: 예.
1: 그런데 저희 친구들하고 할 때는 신랑 입장하면은 제일 뒤에 앉아 있는 친구가 먼저 이렇게 딱 일어나서 입장을 하고 뭐 그런 거 했었거든요.
0: 장난식으로
1: 신랑 입장하기 전에
0: 뭐 신랑 체력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1: 체력 테스트 하고 예. 만세 삼창도 지키고
0: 그건 뭐 기본이고 예. 참 재밌는 그 이벤트들을 많이 또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친구분 사회 볼 때나 이럴 때 말이죠.
1: 네.
0: 자, 오늘 선곡을 쭉 하시면서 어떤 곡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1: 김수철 씨 노래 오랜만에 들었는데
0: 좋더라고요.
1: 네, 너무 좋더라고요. 도리와 순이.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 새색시 시집간의 세계관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0: 갑돌이,
1: 있으니까.
0: 갑돌이 갑순이 세계관.
1: 예.
0: 괜찮네요.
1: 예. 그러니까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세계관이 연결된다는 느낌에.
0: 갑돌이와 갑순이를 주제로 판타지 소설을 하나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게임 만들거나.
1: 다른 지구에는 또 이런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고 있고요.
0: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았는데 어떤 곡입니까?
1: 윤영주 씨의 결혼식 준비했습니다.
0: 결혼식.
1: 예. 윤영주 씨가 1973년에 발표한 곡인데 듀엣으로 김세환 씨가 같이 불렀어요.
0: 예, 예.
1: 가사를 보면은 신랑 입이 자꾸 벌어진다. 신부 얼굴 자꾸 빨개진다.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0: 아, 묘사가 좋네요.
1: 네, 결혼식 장면이 바로 연상이 됩니다.
0: 예.
1: 결혼까지 꼴이 난 소꿉친구를 놀려대는 친구들의 계속되는 웃음소리가 이제 뒤에 들리는데
0: 네.
1: 제가 이제 들을 때는 그 주변에 있던 음악인들 같아요. 뭐 송창식 씨라든지 뭐
0: 녹음할 때
1: 네, 그 음악인들이 역시 그 노래는 안 부르고 네. 웃기만 하는
0: 효과에 참여했군요.
1: 뒤에 이제 껄껄거리는 그런 소리만 내는 역할로 참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아, 추정이죠 그건.
1: 네.
0: 예. 뭐 윤영주 씨 트윈폴리오 시절에도 뭐 웨딩 케이크도 네. 많이 많이 사랑받았는데
1: 웨딩 케이크는
0: 분위기가 다르죠.
1: 축가로 부르면 아주 큰일 나는 노래죠.
0: 안 되죠. 예. 제목만 보고 예. 축가로 뭐 틀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1: 예전에 이제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라디오 예, 프로그램에 예. 누구 결혼 뭐 언니 결혼합니다. 축가곡으로 웨딩 케이크 틀어주세요.
0: 아, 안 되는데. 아유,
1: 바로 이제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가는 그런 곡이죠.
0: 애쓰고 욕먹고.
1: 예, 그렇죠.
0: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윤영주의 결혼식 띄워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과 선곡해 주신 송명아 씨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은입니다. 소프라노 최인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운을 소프라노 최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불립니다. 퇴행성이라는 말 때문인지 노인들에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원인은 다양합니다. 무릎, 손가락, 고관절과 같은 여러 곳에서 골관절염의 위험은 있고요. 통증으로 힘들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골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많이 사용하시는 인공 눈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잭스키스의 이해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사용이 많거나 노화로 인한 관절의 염증 질환을 퇴행성 관절염으로 설명합니다. 골관절염을 뜻하는 건데요. 완치라기보다 관리를 목표로 하는 골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남보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인 거죠? 이름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 네, 같은 의미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고 네. 의학적으로는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닳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연골이 닳는 것뿐만 아니라 뼈의 변화나 염증까지 함께 생기면서 골관절 전체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0: 원인을 얘기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연골 손상을 지적을 하잖아요. 연골의 역할이 완충작용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연골은 우리가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구조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관절에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이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이 되면 뼈와 관절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건가요?
1: 연골이 손상이 되면 이제 뼈와 뼈 사이의 보호막이 이제 점점 얇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마찰도 증가할 수 있고 관절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닳는 것 자체가 바로 통증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대신 그 아래에 있는 뼈의 마찰에 누적으로 손상이 생기거나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압력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0: 흔히 골관절염이라고 하면 무릎 관절염을 떠올리는데요. 그런가요?
1: 네, 골관절염 하면 가장 먼저 무릎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실제로 무릎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릎에만 생기는 질환은 아니고 네. 무릎처럼 체중을 많이 받는 고관절이나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 관절에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네, 손가락 관절도 포함이 되는군요.
1: 네.
0: 그런데요, 특히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나 증상이 생기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떠올리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전혀 다른 질환인 거죠?
1: 네, 그 질환이 이름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오는 거라고 하셨는데 증상의 차이도 있을까요?
1: 네, 증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골관절염은 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쉬면 좋아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네. 통증이 생기는 관절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골관절염은 주로 손가락 끝마디나 중간마디처럼 손가락의 말단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의 가운데 관절이나 손목, 그리고 발목이나 팔꿈치처럼 골관절염에서는 비교적 잘 생기지 않는 관절에도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염증의 정도로 보자면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큰가요?
1: 염증의 정도로 보면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훨씬 더 강한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면 통증도 더 심한가요?
1: 네. 통증도 더 심하게 호소하실 때도 있고 관절의 붓기나 열감 그리고 통증의 강도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0: 네.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골관절염은 다른 전신 증상 없이 관절 손상만 일으키는 건가요?
1: 기본적으로 골관절염은 사실 전신질환이라기보다는 예. 관절에 국한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0: 네.
1: 주로 통증이나 뻣뻣함, 움직임 제한처럼 해당 관절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0: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구분되기도 하나요?
1: 보통 무릎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보통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1기부터 4기까지 구분합니다. 초기인 1, 2기에서는 뼈 가장자리에 작은 돌기, 즉 골극이 생기기 시작하고 3기로 가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지면서 연골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기가 되면 관절 간격이 거의 사라지고 뼈의 변형까지 동반되는 상태로 가장 진행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되는 거네요?
1: 네, 엑스레이로 이제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요.
0: 네.
1: 사실 이런 방사선학적, 영상학적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긴 합니다.
0: 네. 골관절염이 의심돼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연골의 마모 정도가 보이는 거네요?
1: 그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진 경우는 이제 4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종종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0: 네.
1: 그 연골이 모두 닳았다고 해서 이제 인공관절이 필요하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네.
1: 네. 네,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해서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치료를 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단계보다도 환자분의 증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더 중요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 4기라고 하더라도 통증이 심하지

0: 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방사선학적으로는 단계가 아주 심하지 않은데 환자분이 호소하는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환자분의 통증 정도와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본다고 하셨는데 연골이 모두 다른 상태의 4기 정도면 인공관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거네요?
0: 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이제 관리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술을 결정할 때는 사실 환자의 전신 상태나 동반 질환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맞춤 치료 방침이 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면 환자분들이 통증의 정도를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증상에 대해서 잘 말씀들을 하시나요?
0: 불편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증상이 어느 정도 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 교정이랑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이제 저희가 점수화해서 여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근데 통증을 참는 정도도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많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어요?
0: 그런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1: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0: 그런 경우는 일단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은 관리하면서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근데 반대로 너무 이제 그 방사선학적으로 손상이 심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를 어느 시기에 좀 고려를 할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1: 네.
0: 수술하는 병원과 상의를 해서 좀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비교적 초기인 1기부터 3기까지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수술적 치료가 우선은 아니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0: 네, 초기의 경우는 이제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가 기본인데요.
1: 네.
0: 특히 생활습관 관리와 그 약물치료가 치료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중을 줄여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운동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뭐 여러 부위로 골관절염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무릎, 손가락, 고관절까지 모두 골관절염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0: 같은 시기에 모든 증상이 한 번에 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더 많이 불편한 관절이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뭐 하나의 관절에 고관절이나 다른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면은 잘 생기는 다른 관절에도 같이 골관절염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1: 네. 한 곳에만 관절염이 있어도 일상이 많이 불편할 텐데요.
0: 네.
1: 이렇게 골관절염이 있으시면 걷는 일은 물론이고요. 물건을 짚거나 힘을 주는 일도 힘들 것 같고요. 단추 끼는 일도 사실 힘들지 않을까요? 손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것 같은데요.
0: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불편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의 경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1: 네.
0: 그래서 방사선학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본인은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많이 불편하셔서 이제 단추 같은 것을 끼는 일상생활에도 제한을 느끼시는 분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1: 네.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우선적으로 해본다고 하셨는데요. 초기에는 그럼 처방 없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통증 완화라든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0: 파라핀 마사지 같은 이제 보조요법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체중을 좀 조절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오래 쓰는 자세를 좀 피하고
1: 네.
0: 활동을 무리하지 않게 나누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증이 완화되고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1: 네.
0: 이러한 방법으로도 조절이 충분하지 않거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면 약물치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1: 네. 파라핀 마사지 같은 보조요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그 따뜻하게 촛농 같은 것을 이제 녹인 파라핀이 있는데요.
1: 네.
0: 그 부분에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따뜻하게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1: 그럼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안 될 때 처방이 되는 건가요?
0: 네, 생활 습관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한 경우는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0: 적으로는 타이레놀이나 소염 진통제라고 보통 부르는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해서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게 되고요. 파스처럼 붙이는 이제 소염 패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불리는 이제 소염 진통제가 쓰인다고 하셨는데 이걸 장기간 복용하는 건 아닌 거죠?
0: 네, 일반적으로는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계속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약들이 통증 조절에는 효과적이지만 위장관 출혈이나 심장 기능 저하, 심혈관계 부작용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1: 네.
0: 모든 약이 그러하듯이 진통 소염제도 가능한 한 필요한 기간 동안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따라서 통증이 심할 때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
1: 네.
0: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병행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주사치료도 있지 않나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0: 통증이 심하거나 염증이 심하게 동반된 경우에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 치료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통증 완화 목적의 치료이고 효과도 일정 기간에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같은 관절에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의 장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지만 관절 내 감염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 높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1: 네. 이게 효과가 좋아서 주사 치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자주 맞을 수 있나요?
0: 이게 주기적으로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고요.
1: 네.
0: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골 관절염이라면 스테로이드 관절 강내 주사는 권고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같은 관절 내에는 3개월 이내에 맞는 것은 이제 최대한 지양하는 쪽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소염 진통제를 이제 복용하는 경우 노인들은 특히 만성 질환으로 복용 중인 분들도 많아서 약물 치료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0: 그죠.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다른 약제를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제 복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 네. 그런데요, 골 관절염이 방치될수록 뭐 걸음걸이나 일상에 많은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골 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관절 변형이나 보행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질환은 잘 관리하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초기에 적절한 생활 습관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좀 늦추고 일상 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참고 넘기는 것보다는 조기에 진료를 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생활 습관 개선 말씀하셨는데요. 피해야 하는 자세도 있지 않을까요?
0: 많이 쪼그려 앉거나 이제 무릎을 오래 쓰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고요. 어떤 활동을 할 때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무리하지 않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1: 네. 여러 가지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치료 같은 이런 치료법을 안 되면 인공관절 수술이 고려된다고 하셨는데요. 교수님은 류마티스 내과이시잖아요. 그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면 환자들은 그때부터 주치의가 정형외과로 바뀌는 건가요?
0: 약제 치료를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하면서 수술은 정형외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정형외과를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약제 치료를 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하고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은 골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남보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재하의 텅 빈 오늘 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다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네. 워낙이 대기 오염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에어컨이 계속 작동하는 이 밀폐된 사무실에서 건조하고 또 다양한 모바일 기기, 컴퓨터 등 일상적인 모니터 사요. 그렇죠. 잠시도 눈이 쉬지가 않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읽고 봐야 되는 이런 생활 패턴이 안구 건조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들의 이 안구 건조증 증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안구 건조증은 되게 비교적 흔한 안과 질환이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병률이 5에서 73%까지 엄청 높게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되어 있는데 한국인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9%가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한 10명 중에 1명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여자 환자 2명이면 남자 환자 1명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또 특히 70세에서 74세 고령층에서는 5명 중 1명 21.96%가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이 꽤 많이 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안약을 쓰고 계십니다.
1: 그렇네요. 그 안구 건조증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안약이 있죠.
0: 네, 제일 많이 안과 가서 받아오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거나 그 다음에 눈의 각 결막이 맨 끝에 부분에 상피장에 사용되는 안약의 성분이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히알루론산 성분의 안약은 농도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0.1%, 0.15%, 0.18%, 0.3% 이렇게 약간의 차이인데 이렇게 농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게 나오는 약입니다. 네, 눈물을 잡아주는 히알루론산이 이제 자신의 몸의 200배의 수분을 잡는다라고 하는데요. 눈물을 붙잡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눈 표면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1: 뭐 0.1, 0.15, 0.18, 0.3 이렇게 단계별로 세분화가 됐다면 단계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0: 이렇게 다양한 단계가 있다고 하면 높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지만 사실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증상을 보면서 처방을 받고 가는 약입니다. 이게 그럼 제일 센 게 제일 높은 게 수분을 제일 잘 잡아주는 거 아니냐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이 아니냐 싶지만 이게 넣으면 실제 눈에 넣었을 때 더 뿌옇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고농도 0.3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농도거든요. 이 0.3%의 고농도의 히알루론산은 드물지만 눈 표면의 수분을 빼앗아서 세포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게 된 게 정말 드물지만 혹시라도 나타나면 안 되는 세포 독성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안구 건조증 안약은 사실 수시로 사용하잖아요. 불편할 때마다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방을 받으시면 한두 통 이렇게 30개, 6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두 통이 아니라 10통을 넘게 받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1: 그렇군요.
0: 쌓아두고 이제 쓰시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데 작년부터 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보험급여 기준이 강화되어서 일반적인 안구 건조증 환자의 경우에 일회용 인공눈물 처방약을 하루에 1일 최대 6관 6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많은 양을 처방받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안약 약감이 비싸졌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하루에 6개까지 제한했다라는 것은 하루에 6개를 쓰면 단순 계산으로도 4시간마다 한 번씩 썼다는 거잖아요.
1: 그렇네요.
0: 근데 자는 시간 있잖아요. 자는 시간 빼면 두세 시간마다 하나를 썼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사실 너무 자주 쓰는 거고요.

0: 근데 이게 나는 자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증상이 불편해서 그렇게 더 자주 써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이때는 이 인공눈물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제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다른 원인. 이게 인공눈물이 꼭 눈물이 적어서 많이 아니거든요. 네. 빨리 날아가는 그런 안구건조증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다른 기전의 약을 써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네. 이거 약값을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공눈물, 사실 안약이지만 눈에만 잠깐 머무는 약이지만 적정한 사용량이 하루에 6번 이내라고 알려주면서 네. 좀 오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처방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처방 네.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인공 눈물도 있지 않나요?
0: 네, 아마 병원 가는 것보다는 먼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사서 써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인공 눈물은 장기간 자주 저만해도 별 부작용이 없고요. 그리고 불편함을 느낄 때 수시로 저만할 수 있도록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일반 의약품은 성분은 약간 달라서 대표적인 성분이 카복시메틸셀룰로즈나 트레알로스 그리고 포비돈 등이 있습니다. 네. 공통적인 거는 이 성분들이 친수성 고분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물을 잘 끌어당겨 잡아두는 겁니다. 아. 그래서 물을 잡아두면 안 그래도 안구건조증의 증상이 완화됩니다. 네. 그런데 이 성분에 따라서 효과 지속 시간과 그리고 저만했을 때 불편한 정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점도가 높으면 효과 완화는 좀 증상 완화 효과는 큰 반면에 눈이 끈적거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불편함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카복시메틸셀룰로즈는 사실 눈에 넣었을 때 편안하고 거부감이 적지만 점도가 좀 낮아서 효과 지속 시간이 짧은 편이고요. 반대로 포비도는 점도는 높지만 눈이 이렇게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별로 차이가 참 큽니다. 그래서 이건 저랑 안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넣었을 때 그 느낌의 차이, 지속 시간 그런 것들이 많이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인공 눈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약국에 가면 각막 손상에 사용되는 안약도 있던데요.
0: 아, 네. 안약 중에서요. 인공 눈물이 진열된 약들 중에서 크게 각막, 결막, 미세 손상, 뭐 영양 공급 이런 말이 적혀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요건 또 성분이 좀 다릅니다. 주성분이 폴리데옥시 리보클레티드 나트륨이라는 아주 긴 성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줄여서 PDRN 앞자만 따서 PDRN이라고 합니다. 이 PDRN 성분의 안약은요. 성분이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뽑아낸 조직 재생 활성 물질이어서 사실 요거는 눈에만 쓰는 게 아니라 피부에도 쓰고 골격계 질환에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안약에서 이 PDRN 성분이 적용됐을 때는 각막 및 결막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보습작용을 나타내주고 항염증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이 각막의 상피세포 치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약은요 주로 어떤 분한테 권해드리냐면요 그 눈물을 잡아주는 그 안구건조증을 완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건조감 때문에 눈을 많이 비비는 분들이 있습니다.
1: 그런 분들이 있죠.
0: 네, 눈을 자꾸 비비시면 이게 안 그럴 것 같지만 미세하게 눈의 각막 결막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제품을 썼을 때 훨씬 눈이 편안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에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인공 눈물에도 종류가 많네요.
0: 네.
1: 또 다른 안약도 있나요?
0: 완전 기전이 다른 안약이 또 있는데요. 이게 눈물의 문제가 아니라 점액층에 문제가 생긴 안구건조증의 경우에는 디쿠아 포솔이라는 성분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인공눈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디쿠아포솔 성분은 점액층의 주요 구성 성분인 뮤신의 분비를 돕습니다. 이 점액층이 맨 아래층인데 여기와 눈물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뮤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분들은 이 안약을 쓰면 딱 빨리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층 맨 위에 덮어주는 눈물을 덮어주면 좀 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름층이 생기는데 네. 이 지방층에 문제가 있으면 눈물이 빨리 날아가서 안구건조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방층을 보충해주는 카보마나 네. 글리세린, 글리콜 성분이 함유된 인공눈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다만 이거는 약간의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인공눈물이 겔 타입으로 나오고요. 액체보다는 점도가 좀 높아서 자기 전에 보통 쓰도록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앞서 설명한 안약들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완전 다른 계열의 약을 써야 되는데요. 단기간 스테로이드 점안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1: 네.
0: 면역 조절제가 들어간 그 안약을 쓰기도 하고 자가혈청 안약이라고 해서 자기 혈청을 뽑아서 안약을 만드는 그런 약을 만들어서 안구건조증에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1: 네. 눈의 건조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안약을 사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0: 네.
1: 안약이 일회용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네. 건가요?
0: 예, 예전에 안약은 원래 작은 용기였죠. 5mm, 10mm 정도의 이 작은 용기 안에 물처럼 생긴 약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보편적이었는데
1: 네.
0: 최근에는 모두 일회용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1: 네.
0: 이유는 약에 포함되어 있던 보존제의 자극성 때문입니다. 이게 작은 투명 용기에 들어가 있는 일회용 인공 눈물은
1: 네.
0: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개봉 후 바로 사용하고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1: 네.
0: 이 보존제가 없으니까 자극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서 이미 뚜껑을 딴 이후에 만에 하나라도 세균이 들어간다면 순식간에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두었다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이 일회용입니다.
1: 네.
0: 원래 이제 일회용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안에 그 약물의 양이 0.8mm였는데요.
1: 네.
0: 이 0.8mm는 사실 넣고 나면 절반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남으니까 네. 아까운데 왜 버려? 뒀다가 써야지. 이런 일이 초기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은 이 재사용 문제 때문에 네. 용량이 다 0.3mm,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0.3mm면 넣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그나마 재사용의 위험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그렇게 일회용이 많이 쓰이곤 있는데요. 또 일회용 네. 안약의 용기가 미세 플라스틱 논란이 좀 있지 않나요?
0: 네, 있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1: 네.
0: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이 안약의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인공눈물의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용기를 개봉하거나 압력을 가할 때 발생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특히 열과 압력이 취약해서 쉽게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사용할 때 일회용 안약을 사용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걱정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용기를 조그만 용기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마개를 개봉합니다.
1: 예.
0: 거꾸로 든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마개를 개봉하고요.
1: 네.
0: 처음에 나오는 한두 방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울을 점안하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식약처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이제 일회용 점안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냈는데
1: 네.
0: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른 곳에 유철이 생길 수 있어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전에 살짝 눌러 한두 방울을 버린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한 방울도 안 버리고 아까워하세요. 네. 이거를 한 방울도 안 버리고요. 이거 한 방울만 딱 넣고 남은 거를 냅뒀다가 몇 시간 뒤에. 왜냐, 아까 짧은 4시간 정도, 2, 3시간 간격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 책상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놨다가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일회용 안약의 올바른 사용은 뒤집어서 아래에서 뚜껑을 개봉하고 한 방울 버리고 눈에 점안하고 점안이 끝나면 폐기. 이게 맞습니다.
1: 네. 사용 전에 살짝 눌려서 한두 방울을 버리고 쓰시면 되는 거네요.
0: 네.
1: 그런데 인공 눈물뿐 아니라 또 다른 질환에 필요한 안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0: 네. 안과에서 안약 처방 받아오실 때 하나만 받아오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두세 가지를 같이 받아오거나 네. 아니면 다른 치료제와 인공눈물을 같이 받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 인공눈물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두 종 이상의 안약을 점안할 때는 어쨌든 처음에 안약을 1번을 넣고 3분에서 5분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안약을 넣어야 됩니다. 안약을 연달아 동시에 투여를 하게 되면 먼저 점안한 약이 나중에 점안한 약에 의해서 희석이 되거나 아니면 눈 밖으로 또르르 흘러나와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그리고 눈 주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약은 하나 넣고 5분 기다렸다가 그 다음 거 넣고 5분 기다렸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뭘 먼저 쓰고 뭘 뒤에 쓰고 이걸 또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항생제, 항균제를 1번, 그다음에 소염 성분이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2번, 그리고 소염 진통제 안약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3번, 그리고 인공 눈물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넣고요. 여기에 안연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연고는 또 제일 마지막, 인공 눈물보다 더 끝에 맨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 사용법입니다.
1: 네, 그러니까 항생제,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인공 눈물. 마지막에 안연고 이 순서대로 점안하면 되는 거군요.
0: 네.
1: 안약의 보관도 신경 쓰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0: 네. 안약 중에는 냉장 보관 안약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녹내장에 사용하는 안약 중에 냉장 보관이 있고요. 그리고 소염 진통제 성분 중에 디클로페낙이라는 결막염이나 뭐 라섹 수술 전후에 사용하는 안약이 있는데 요 약도 냉장 보관입니다. 근데 성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약국에서 약을 줄 때 냉장고에서 꺼내서 시원한 상태로 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냉장 보관이다. 일반 그냥 약장에서 꺼내줬으면 상온 보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냉장 보관한 안약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사용하면요.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안약이 들어가면 눈에 닿으면서. 그래서 바로 쓰지 마시고 손으로 잠시 쥐고 있거나 실온에 잠깐 놔뒀다가 쓰세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칙인데 원칙과 반대로 또 냉장고에 넣었다 쓰세요 할 때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안약을 그냥 눈에 넣었을 때 이게 적당한 양이 점안되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어르신들이 자꾸 여러 번 넣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약이 빨리 닳는지 모르겠다. 이런 느끼하시는 분들이 과도하게 약을 근데 본인이 이제 느낌이 안 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너무 빨리 소진하시는 분들은 아 이분이 잘 느낌을 못 느끼시는구나라고 알고 그때는 차라리 냉장고 넣어서 이제 약간 시원한 상태에서 넣으면 제대로 점안돼 한 방울만 떨어져서 딱 아시잖아요. 그렇게 알려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 네. 안약 사용법을 잘 알고 쓰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인공 눈물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스포츠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승부를 위해 양팀이 일전을 벌인다 같은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여기서 잘못된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승부를 위해 일전을 벌인다 라는 문장에 나오는 승부의 원래 뜻은 이김과 짐, 즉 서로의 실력을 겨뤄서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축구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승부차기죠. 따라서 승부를 위해 일전을 벌인다라는 말은 승리와 패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한바탕 겨룬다는 이상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양팀이 이기기 위해 열심히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승부 대신에 승리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승부란 말은 보통 승부가 나다, 승부를 가르다, 승부를 걸다와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야구 경기에서 9회 초에 홈런으로 승부가 갈렸다. 오늘 축구 시합은 측면 돌파로 승부를 걸 생각이다. 같이 쓸 수 있죠. 또 다른 오류의 예로 누구누구 선수가 마치 물 만난 고기 마냥 제 기량을 발휘했다 라는 표현을 들 수 있는데요. 고기 마냥이란 말에서 나온 마냥은 조사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처럼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화려한 볼거리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의상과 볼거리를 안겨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편이 판타지 같은 이야기였다면 2편은 팍팍하고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데이빗 프랭클 감독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만나볼게요. 신의 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마돈나의 보그. What are you looking at?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은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패션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데이빗 프랭클 감독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의 1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20년 만에 속편인데 벌써 그게 20년 전이었군요. 요즘에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3: 네,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바로 첫 주부터 흥행몰이에 돌입을 했거든요.
1: 네.
3: 보통 이제 개봉 첫 주말 성적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이게 얼마나 흥행할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전 세계 흥행 수익이 2억 달러를 첫 주말에 바로 넘어 버렸다고 해요.
1: 네.
3: 그리고 메릴 스트립이나 에밀리 블런트 이런 그 배우들이 출연했던 전작들과 비교해서도 이번 영화의 첫 주말 성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고요. 이게 20년 만에 속편이다 보니까 1편도 워낙 그 당시에 흥행을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아이코닉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2편도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샌드위치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때
1: 네.
3: 계속해서 뭐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면서 슈퍼마리오 갤럭시와 함께 인기를 얻고 있어서 100만 관객을 벌써 돌파를 했고 1편도 사실 그때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120만, 130만 그 정도 관객이었거든요. 1편 못지않은 인기를 한국에서도 얻을 것 같습니다.
1: 네. 앤 해서웨이가 입은 옷만 해도 40벌이 넘을 정도로 패션을 보는 즐거움이 쏠쏠한 영화인데요. 또 뉴욕과 밀라노 같은 도시들을 보는 재미까지 풍성한 볼거리가 정말 충분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2: 아마 이 시리즈 얘기할 때 볼거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1편부터 그랬습니다만 이 볼거리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제 1편에서는 뉴욕을 무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이 옷이 사람을 바꾸는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1: 네.
2: 이 앤드리아라고 하는 주인공이 원래는 이제 패션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패션에도 관심이 없는 이제 그런 인물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자기 커리어를 키워가고 그 패션지 조직 안에서 이제 정말 황골탈퇴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장소도 여러 도시를 바꿔가면서 패션의 뭐 중심지들을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볼거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번에도 역시 이 뭐 화려한 패션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 영화 제목부터 사실 되게 이례적으로 브랜드 이름이 아예 그 브랜드 명이 되는 경우잖아요.
1: 네,
2: 사실
1: 맞아요.
2: 영화들 중에서 패션 브랜드의 뭐 창립자 아니면은 뭐 대표 디자이너 이런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들 꽤 있거든요. 근데
3: 네.
2: 그 어떤 작품도 브랜드 이름을
3: 맞아요.
2: 네, 이렇게 제목에 쓰진 않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네, 이 브랜드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답게 이제 그런 뭐 화려한 패션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2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영화 보다 보면 대사로도 이 브랜드 명품 브랜드 명들이 막 언급이 이제 자주 되는데
1: 그렇죠?
3: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은 뭐 등장하는 소품이나 이런 뭐 벨트나 이런 거 하나하나 신발 이런 것들도 다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1편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뭐 제작 환경상 뭐 물론 영화에 굉장히 많은 뭐 명품들이나 의상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그 소위 PPL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협찬을 많이 못 받았었다고 해요.
2: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이번 2편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뭐 온갖 브랜드들이 아예 명칭이 엄청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장 전체가 아예 뭐 배경으로 등장을 한다든지 패션쇼가 아예 이 등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1편보다 볼거리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면이 있어요.
2: 네,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랜드들이 아니, 너무 좋은 PPL 영화일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원래 원작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동일 소설이 있습니다.
1: 네.
2: 로렌 와이스버거라고 하는 작가가 썼는데 이 작가가 이제 패션지 보그의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어시스턴트로 이제 일을 했던

0: 잠깐 했었다고 하죠.
1: 근데 예.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잠깐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을 썼고, 이 작품에 나오는 이제 이 런웨이라고 하는 매체의 편집장 역할을 하는 그 캐릭터가 안나 윈터를 모델로 직접적으로 모델을 하고 있다라는
2: 네,
1: 게
2: 미란다.
0: 예. 네, 네.
1: 출간 당시부터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영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워낙 소설도 인기였으니까 그랬지만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안나 윈터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0: 네.
1: 브랜드들에서는.
0: 어쨌든.
1: 네. 너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안나 윈터의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세계 뭐 몇 대 패션쇼 뭐 파리 뭐 밀라노 이런 패션쇼들에서 가장 앞줄에 앉아 있는 선글라스 끼고 있는 금발 단발머리 여성이 안나 윈투어라고 하는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자기를 희화화했다고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1편 때에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좀 몸을 사렸다고 한다면
0: 네. 예.
1: 이제 그 이후에 그 실제로 이제 안나 윈터가 이걸 어떻게 봤느냐. 굉장히 좀 호의적인 식으로 인터뷰를 처음에는 약간 안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루머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특히 최근 들어서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0: 네.
1: 일단 메릴 스트립이 자기 연기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래도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원래도 알려지기도 했었지만.
1: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의 브랜드들이 더 적극적으로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0: 네. 또 반면에 엄청나게 기대했었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아쉽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2: 저는 이게 미디어 산업 변화 환경에 대한 그 이야기가 조금 더 강조되더라고요.
0: 그렇죠.
2: 1편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칭리소설이라고 해서
0: 맞아요.
2: 그런 이제 류의 소설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영화에서도 비슷한 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한때 인기를 많이 얻곤 했었거든요. 이 에네서이라는 배우도 마찬가지로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 같은
1: 그쵸.
2: 영화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편을 봤을 때 그때 좋아했던 어떤 느낌을 다시 회상하거나 불러일으키고 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관객이라면 조금 그 기대가 빗나갔을 수는 있겠다. 이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고충이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직장 환경 내에서는 또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런 게 좀 더 중요시되다 보니까 패션의 볼거리가 물론 아까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패션계에 대한 1편이 보여줬던 어떤 판타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덜 보여준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2편은 방향성은 완전히 1편하고는 달라졌는데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저는 사실은 2편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쪽이기는 하거든요.
0: 네.
1: 원작자가 1편만 썼어요.
0: 그렇죠.
1: 2편, 속편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뭐 저는 그런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워낙 소설도 성공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뭐 이 정도면은 속편을 쓰는 게 작가로서도 이득일 테지만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칭릿이라고 부르는 요 장르의 흥망성쇠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 칭릿이라고 하는 장르가 급부상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성들이 이제 뭐 결혼보다 자기 커리어를 중요시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놓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이 급전개되는 시기에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칭릿이라고 하는 장르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젊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여성의 사랑과 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10대가 주인공인 경우는 이제 사랑과 학교 생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인기를 얻다가 이 장르가 쇠락하고 이제 굉장히 급부상했던 이 특히 특히나 여성 독자들이 많은 장르라고 하면 도메스틱 스릴러라고 해서

0: 그 나를 찾아줘 같은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메스틱 스릴러는 집 안에서 벌어지는 스릴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집 안에서 보통은 이 닫힌 문 안에 남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네. 정말 이 동네에서 돈도 잘 벌고 예쁘고 잘생긴 부부가 사는데 저 집 알고 보니까 가정폭력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고 어느 날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용의자야. 뭐 약간 이런 식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거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게 한동안은 이 커리어와 양립하면서 쌓아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 같은 느낌이다가 굉장히 현실적인 좀 어두운 이야기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칭리디라고 부르는 장르가 지금은 사실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0: 그렇게 20년이 지나서 이 브랜드 가치로서의 영화가 여전히 화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제작진이 이 편을 만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브랜드를 선망하는 마음입니다. 입고 싶은 거죠. 네. 너무너무 화려한 세계에 들어가고 싶고 그 세계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마음이 1편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면 20년 동안의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그 선망했던 세계에도 이제 뭔가 해가 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영화의 선택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 그치 이렇게 바뀌었지 더 이상 똑같을 수는 없지 하는 부분에서의 좀 깨달음과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옛날에 약간 놀이공원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 영화 볼 때.
1: 맞아요.
0: 네, 재밌는 거 진짜 많고 옷 바꿔입고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때 이 옷이 어느 브랜드에 무슨 옷이고 맞아요. 얼마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볼거리가 되던 시대를 즐겼던 분이라고 하면 아이고 지금 와서 갑자기 현실적인 얘기하면 너무 씁쓸하잖아 같은 느낌이어서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또 1편의 그 앤디의 성장서사 보면 약간 그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0: 맞아요.
2: 느낌도 좀
0: 그쵸.
2: 있지 않았어요?
0: 충분히
2: 이게
0: 그랬죠.
2: 이제 패션에 무지했던
0: 맞아요, 맞아요. 네.
2: 한 사회 초년생이
0: 네. 그렇죠. 네.
2: 아니 이 런웨이 매거진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설정에서 보면 정말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인 회사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0: 그러니까요.
2: 사회 초년생이 저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요라는 말 한마디가 당당해 보인다는 이유로
0: 그쵸.
2: 그냥 덜컥 뽑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커리어를 막 쌓다가 나중에는 아, 나는 또 미란다처럼 살지 않겠어 하고서 훌훌 떠나버리는 그 이야기가 약간의 판타지가 없잖아 있었다면 이번 영화를 보면서의 또 어떤 판타지가 있었냐면 아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어려워지고 모두가 쇠락하고 다 일자리를 잃어가는 와중에 누군가는 저렇게 끈끈한 동료애를 갖고 또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다시 좀 좋은 어떤 자본가를 만나서 이게 잘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이 편을 보면서도 약간의 아 이게 변화했어도 여전히 약간의 판타지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0: 근데 좋은 자본가가 형형 모순이에요.
2: 그렇게
1: 예. 네 그렇죠. 좋은 자본가가 성공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2: 네.
1: 예 정말 그 이 편 요즘에 화제가 되면서 OTT 플랫폼에 이제 1편들이 같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0: 그쵸.
1: 있던데. 그거 보면은 와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지금 저렇게 했다가 감옥 가겠다 그런 거 너무 많더라고요.
2: 그러니까 일단은 미란다 편집장이 1편에서 보여줬던 그 직장 생활에서 보여줬던 행동들 있잖아요.
1: 네.
2: 이런 것들이 지금의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0: 맞아요.
2: 행동들이 너무 많고
1: 맞아요, 맞아요.
2: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또 캔슬 컬처라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뭔가 잘못을 하면 아예 이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 평판을 깎아내리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란다 편집장은 그런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었을 것 같고
1: 맞아요.
2: 이번 영화에서 보니까 아예 그 수석비서가 옆에 붙어가지고 입단속을 시키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죠. 회의 시간에 미란다 편집장이 굉장히 좀
0: 날카롭게
2: 얘기하면
0: 그쵸.
2: 그 단어 뭐 그 어휘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약간 시대 변화상을 좀 대변하면서 아, 1편에 우리가 되게 멋있는 직장 상사처럼 보여졌던 그때는.
1: 맞아요.
2: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되는.
0: 오싹한 데가 있는 거죠.
1: 갑질 상사.
2: 맞아요. 네, 그런 게 확실히 좀 네.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1: 이번 각본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0: 뭐 여기 영화를 보시면 정말로 무엇이 바뀌었나에 굉장히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대로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또 역시 중요한 것은 안나 윈터입니다. 이 작품은 참 신기한 게 1편을 보면 소설하고 이제 영화를 비교해 보면 소설에서는 안나 윈터의 그 캐릭터를 반영한 미란다라고 하는 편집장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훨씬 더 비호감이에요.
1: 네.
0: 그 작가가 자기 경험을 반영했잖아요. 그리고 별로 그 짧은 직장 생활이 별로 좋지는 않았던 거죠.
1: 그래서 빨리 나왔겠죠.
0: 예, 미란다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미란다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보기엔 너무 터무니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터무니없음을 약간은 좀 시큰둥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은 이 선악 구도가 좀 나뉘게 쓰인 작품인데. 이거를 영화를 하면서 제작진이 진짜 기가 막히게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미란다 프레슬리라고 하는 이 편집장 캐릭터는 되게 양가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처음에는 야, 저 사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싶긴 한데 보다 보면 야, 저런 상사 밑에서라면 배울 게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혼자 있을 때 저렇게 외롭고 저렇게 성공한 여자도 집안일 해야 되고 애들 돌봐야 되고 남편은 안 도와주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감정을 잘 불러일으키는 인물로서 이 메릴 스트립의 미란다 프레슬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미란다라고 하는 인물이 여전히 그 왕좌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고 거기에서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더 이상 예전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해맑게 당당한 이제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게 점점 분명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말조심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매체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게 사실은 뭐 영화 속에 나오는 런웨이 같은 잡지만이 아니라 뭐 잡지 뭐 방송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팀이 한국에 와서 진행한 행사들을 보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는 안 나갔어요. 네, 전부 다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홍보를 해야 이 콘텐츠가 잘 알려질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이미 이 영화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이 언론의 지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맞아요.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씁쓸하게 만드는 부분이 참 많은 영화였죠.
0: 맞아요.
2: 그리고 네. 이 영화의 시작 자체가 앤디가 20년 동안 뉴욕에서 이 1편 영화 끝난 이후에 이제 언론사에 들어가서 저널리스트로서 탐사보도 매체의 기자로서 20년 동안 뉴욕에서 생활을 하고
1: 네.
2: 굉장히 큰 기자상을 수상하는 그 와중에 자기 부서가 통째로
1: 충분히 그럴 수 있죠.
2: 해고가 그렇죠. 당하면서 근데 예. 심지어 그 해고를 그냥 문자로 통보받으면서 이 앤디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그 시상식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으로 사실 영화가 시작하다 보니까 미디어 종사자들이 보시면 더 감정이입을 많이 할 것 같고 제가 맞아요. 할리우드의 해외 언론 평들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 공감을 해서 평점을 좋게 준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1편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속속 보이는데 데이빗 플랭크 감독과 각본가 엘린 브로시 맥케나가 다시 힘을 합쳤다고요?
2: 이 1편의 연출을 맡았던 데이빗 프랭크 감독 그리고 1편에서도 역시 각본을 맡았던 이 엘린 맥케나 작가가 이번에도 모두 같이 참여를 했고요.
1: 네.
2: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그 제작 과정이 있었는데 이 로렌 웨이스버거가 이 소설을 쓰고 나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그지의 비서로 근무했던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밖에
1: 맞아,
2: 안 됐어요.
1: 1년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0: 그러니까 이게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소설이 너무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보그치 입장에서도 이 소설에 대해서 뭐라고 쉽게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정도로 너무 큰 성공을 했고.
1: 그랬죠.
0: 그 한참 후에 나중에 이제 그 보그치의 당시 이제 같이 일했던 이 웨이스버거 작가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증언
2: 맞아요. 나왔어요.
0: 한 것도 있었는데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자기는 소설을 쓸 거야라고 하면서 네. 근무 시간에 소설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의
2: 비선이었던 거죠.
0: 그 입장 차이가 좀 있었는데
1: 그럴 수 있죠.
0: 그리고 나서 이 웨이스버거 작가가 우리가 모두 1편만 소설이 있는 줄 알았는데 2편, 3편도 썼더라고요. 근데 2편, 3편이 전부 다 이 출판 시장에서도
1: 외면받았고
0: 예, 외면받았고 재미 역시도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아. 그러면서 2편, 3편에서는 이 웨이스버거 작가가 이 에밀리와 앤디를 독립을 시켜서 이 그러니까 런웨이에서 다시 이제 다 퇴사를 하고 독립을 시켜서 웨딩 잡지를 창간하게 한 다음에 둘이 성공을 시킨다. 그리고 앤디는 재벌 2세와 결혼을 시킨다. 이런 식의 전개들을
1: 정말 판타지가 됐네요.
0: 근데 2편 3편이 더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감독과 작가는 아예 2편 그 소설과 아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을 하는 셈이 된 거고요. 근데 그중에 어떤 식의 참고가 있었을까 비교해보면 2편에서는 에밀리가 그러니까 앤디와 라이벌이었던 에밀리가 뭐 1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직장 생활을 잘 하나 싶었더니 2편에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미란다 편집장에 의해서 회사를 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디올이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의 어떤 뭐 매장 총괄, 브랜드 네. 총괄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됐고 그 에밀리가 재벌과 연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설정이 있는 걸 보니까 2편, 3편에서의 소설에서의 어떤
1: 아이디어 정도는?
0: 아이디어를 조금 차용해서 접목을 시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2편, 3편 소설과는 어쨌든 이번 영화는 완전히 다른
2: 구조를
0: 갖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2: 저는 1편 수록곡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모션워커의 트레트레식입니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줄거리 살펴볼까요?
2: 전편에서 런웨이 매거진 편집장 비서로 일했던 앤디는 이후 지난 20년 동안 뉴욕에서 기자로 살아왔는데요. 올해의 기자상 같은 큰 상도 받고 경력을 잘 쌓아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서 전체가 해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런웨이 매거진에서도 어떤 보도 관련 사고가 터져서 대중의 관심을 돌려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 런웨이 매거진의 이제 회장이 마침 소셜미디어에서 사이다 발언을 잘하는 언론인 같은 걸로 이제 바이럴이 되고 있는 앤디를 회사로 스카웃을 시켜서 이 매체로서의 위상을 좀 달리 사람들의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려보자라는 얄팍한 이제 수를 쓰게 됩니다. 그 덕분에 이제 앤디는 20년 만에 런웨이 매거진의 에디터로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란다가 굉장히 좀 변해 있어요. 옛날에 그 미란다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행동하면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바로 신고를 당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세월이 좀 흐르고 세상이 변화한 만큼 이 잡지 환경도 좀 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앤디는 자기를 심지어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미란다를 위해서 도와서 이제 회사의 이미지 쇄신도 해야 되고 어떤 특종도 잡아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는 그런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 네. 1편에 출연한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을 했는데요. 20년이 지났음에도 참 관리들을 잘했더라고요.
3: 그게 참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가 정말 영화만 보면 20년인 걸 전혀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 없는 네. 뭐 한 5년쯤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차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참 신기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와서 그 1편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패션이 여전히 굉장히 힙합니다.
2: 맞아요.
3: 그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유행의 최첨단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영화에서 뭐 앤드리아가 입는 옷, 미란다가 입는 옷 다 지금 봐도 그냥 지금 찍은 영화라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1: 이번 영화는
3: 거죠.
1: 대놓고 네.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그때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쵸. 너무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쵸. 멋있는 느낌?
3: 그래서 지금 봐도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패션을 다루는 영화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소양이 아니었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배우들이 일단 외모적인 면에서 여전히 그 자신의 전성기를 보내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도 네, 굉장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2: 네. 그리고 또 이 배우들이 이 영화 1편 출연 이후에 또 자신들의 커리어도 완전히 또 다른 레벨로 성장을
1: 맞아요.
2: 해서요.
1: 모두가 더욱더 네. 탑스타가 됐죠.
2: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개런티나 이런 것들도 출연료도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겠죠. 앤디와 미란다는 우리 토크쇼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합성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와 이제는 20년 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우리로서도 예, 그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미란다가 뭐 1편의 카리스마가 많이 꺾인 종이 호랑이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또 이제 그녀기 때문에 소화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3: 맞습니다.
1: 들었고요.
3: 그래서 이 미란다라고 하는 캐릭터는 정말 영화가 완벽하게 만들어낸 그 부분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 쓸쓸함과 회한 같은 게 메릴 스트립을 통해서 정말 잘 구현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여전하더라고요.
3: 네, 여전히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 정말 패션계의 정점에 서 있고

0: 화려하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번에는 이제 런웨이가 옛날만큼 많이 팔리지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옛날만큼의 그러니까 여전히 영향력은 굉장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미란다가 겪게 되는 어떤 심정적인 흔들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말로 하진 않습니다. 네, 말로 대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약간 스쳐 지나가는 표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참 잘 표현되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1: 그 대사 중에 정말 이 캐릭터의 까칠한 대사가 를 이제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대사 같은 게 너무 웃기면서도 좀 슬픈 대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패션지 하면 September 이슈라 그래서 그 호가 이제 굉장히 좀 힘을 실어서 만든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 September 이슈에서 다뤄지는 어떤 뭐 브랜드나 어떤 뭐 의상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 다음 해에 유행을 미리 이제 선도한다. 그렇죠. 뭐 이런 이제 뜻으로 September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미란다가 극 중에서 이 September 이슈가 이제 광고가 주니까 잡지가 점점 줄어드니까 야 이렇게 줄어들다가 내가 이 잡지로 치실로 쓸 수도 있겠다 이런 대사를 하는 게 너무 정말 아 진짜 미란다다운 네. 정말 매운 멘트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캐릭터를의 어떤 그 결이 되게 잘 2편에서도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1편에서 아주 시그니처 포즈 같은 게 자기가 출근해서 앞에 문 앞에 있는 비서들한테 코트 벗어 던지는 거.
2: 네.
1: 그게 1편에서 계속 등장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이번 2편에서는 코트를 자기가 직접 정말 낑낑대면서 걸거든요. 근데 그걸 본 앤디가 아니 미란다가 코트를 직접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사실 앤디 입장에서도 20년차 저널리스트인데도 그런 미란다를 좀 여전히 좀 봐주면서 보는 게 약간 캐릭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1편에서의 그 인물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2편도 그런 네. 게 이제 좀
2: 우리가
1: 잔재미
2: 아버지 뒷모습 보고
1: 아, 맞아요. 그런,
2: 그런 느낌이에요. 짠할 때 그런 느낌인 거죠.
0: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September 이슈라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9월호라는 뜻이잖아요. 네. 잡지의 9월호인데 이 안나민 투어가 보그의 이제 편집장을 맡으면서 만든 September 이슈가 정말 전설적인 책이에요. 엄청나게 두껍고 화려해서 그 September 이슈라는 말 자체도 정말 많이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 악마는 프라다 1편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에서 안나민 투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인식이 실제로 강해진 거죠.
2: 그랬죠.
0: 저렇게 자기만 알고 아랫사람들을 무슨 하인 부리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무슨 미출간 해리포터 원고를 받아와라. 우리 애들한테 읽히고
2: 맞아요.
0: 싶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미란다가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게 또 있냐면 한국어로 얘기하면 왜 심기를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해. 근데 눈치껏 해야 돼.
2: 그렇죠.
0: 근데
2: 맞아요.
0: 맞게 해야 돼.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뭘 해라. 그거 가져와라고 하면 그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일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이 미란다가 그려지면서 안나민 투어도 그런 사람이야 같은 인식이 막 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패션계 종사자들은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편 개봉하고 몇 년 지나서 September 이슈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2: 아,
0: 이게 다큐멘터리예요.
2: 그렇군요.
0: 실제 September 이슈를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그 편집부에서 이 한 권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아예 만듭니다.
2: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September 이슈라는 것의 상징성 그다음에 이 안나 윈터라는 인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미란다 역시도 이 자장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2: 앤디 보조 로 등장하는 중국인 캐릭터 친저우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도 살짝 있었죠.
1: 네, 이게 예고편에서 이제 보통 그 영화의 이제 장면들 중에서 좀 이제 회자될 만한 장면들을 좀 미리 선보이잖아요. 근데
2: 네.
1: 그 장면에 이 중국인 캐릭터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인 캐릭터가 이제 에디터이고 그 보통 이제 편집부에서 에디터들도 이제 연차 순으로 이 뭐 직책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근데 이 캐릭터는 이제 일종의 그 막내뻘의

0: 에디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예고편에 등장한 장면에서는 별로 행동을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건 없어요. 대신 이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캐릭터의 이름 자체가 그 외국인들이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쓰는 뭐 칭챙총 이런 네. 표현을 연상시킨다고
1: 네.
0: 해서 이름 자체를 왜 저렇게 지었느냐. 근데 저도 보면서 이 디즈니라고 하는 그 디즈니 산하에 있는 20세기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스튜디오가 이런 거 하나도 왜 필터링을 못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보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이 캐릭터들도 어떤 그 인종차별 요소로서 소비가 되지는 않아요. 그 나름 그래도 다 스토리가 각자의 있죠? 스토리가 예. 부여를 또 해줘서 성장하게끔 만드는데 그래도 약간 섬세하지 못한 면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름 하나에서도 그런 네. 아쉬움은 좀 있어요.
1: 또 밀라노 패션쇼 장면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을 찾을 수가 있어서 아마 국내 팬들은 참 반가웠을 텐데 문가영 배우와 NCT의 도영이 깜짝 출연하거든요.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요?
2: 뭐 이 두 사람이 밀라노 패션쇼 장면에서 잠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글로벌 앰패서더로 이렇게 패션 브랜드에서 요새는
1: 맞아요.
2: 이런
1: 워낙 많이
2: 탑스타들을 많이 기용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출연을 잠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세계적인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 사실 속편 나왔으니까 프랜차이즈잖아요.
1: 그렇죠.
2: 이런 경우에는 이 전 세계의 관객을 생각해서
1: 그렇죠.
2: 예, 일종의 현지화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그 맥락에서 생각하면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이 캐릭터의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지를 다시
1: 그렇죠.
2: 궁금해지는 거예요.
1: 맞아요.
2: 심지어는 배우들이 아시아 투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왜 예측하지 못했는가? 혹은 그 안에서 이 정도의 필터링이 될 정도의 문화가 아닌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1: 네.
0: 그 1편에서는 제작 당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이 안나 윈터의 눈치를 엄청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편에서 그 뭐 지젤 번천 같은 모델도 1편에서 카메오로 등장을 하긴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등장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 영화의 1편에 그 발렌티노 디자이너였던 그 발렌티노 가라바니 그리고 지젤 번천 요 두 사람 카메오가 사실 전부였거든요.
1: 네.
0: 근데 2편에서는 아예 이렇게 그냥 브랜드 패션쇼의 한 장면이 통째로 들어가고
1: 그 현실적이기도 하죠.
0: 네.
2: 그렇죠.
0: 예. 이 패션쇼가 보통 이제 쇼도 하지만 그 중간에 무대 공연 같은 것도 요새는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0: 쇼를 진짜 쇼처럼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레이디 가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미란다와 편집장과 레이디 가가가 모종의 이제 과거에 어떤 사연이 또 있었고 또 화해를 하고 하는 이제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면서 아예 레이디 가가가 또 등장하는 걸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뭐 한국의 배우들뿐만 아니라 이런 브랜드 같은 게 다 이 같이 뭔가 협업하는 느낌으로 설계를 다 해서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1: 네.
0: 카메오 출연은 아니고 이제 브랜드에서 다
1: 그쵸.
0: 이렇게 같이 앰버서더로
1: 전략적으로
0: 예. 한 이제 출연이라는 생각이 영화 보는 내내 확실히 들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0: 저는 1편에서는 뭐 마돈나의 보그라든지 이런 곡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사용이 됐었잖아요.
1: 네.
0: 이번 2편도 거의 영화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음악들이 다 여성 뮤지션 위주로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대 변화상도 좀 읽을 수 있는 이제 곡들이 좀 등장을 했는데 이 삽입된 곡 중에 두아리파의 엔드 오브 어네라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0: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화려한 직장 생활은 없다. 아,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이 너무 이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고 좋아할 만한 이 해피엔딩이거든요. 모두가 네. 승진하는 그런 해피엔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직장 생활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씁쓸하게 해봤습니다.
0: 네, 영화에서나 가능한.
2: 네. 네. 저는 여전히 브랜드는 힘이 세다. 네. 제목에 나오는 브랜드 이름이 여전히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 마찬가지거든요. 매체의 네. 힘은 약해진다고 해도 이 브랜드가 가진 영향력과 그렇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강하구나. 예, 아무리 이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저 브랜드만큼은 참 오래가는구나.
0: 살아남는구나.
2: 예, 그런 예. 생각을 했습니다.
0: 자, 오늘은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온 데이비드 프랭클 감독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시네시빌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4: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3: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아껴보는 풍경, 박준.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지만 좀처럼 구경을 가는 법이 없다. 지난 봄에는 구례지나 하동 가자는 말을 흘려보냈고 또 얼마 전에는 코스모스 피어있는 들판을 둘러보자는 나의 제안을 세상 쓸데없는 일이라 깎아내렸다. 어머니의 꽃 구경 무용 논리는 이렇다. 앞산에 삼번나무와 입합나무 보이고 집 앞에 살구나무 있고 텃밭 가장자리마다 수선화, 작약, 해당화, 백일홍 그리고 가을이면 길가의 국화도 순리대로 피는데 왜 굳이 꽃을 보러 가느냐는 것이다. 만원 한 장을 몇 곱절로 여기며 살아온 어머니는 이제 시선까지 절약하는 법을 알게 된 듯하다. 세상 아까운 것들마다 아낀다는 것이다. 절약이 몸에 밴 어머님들은 꽃 구경 가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시죠. 조금 즐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 시인의 아껴보는 풍경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이 책은 사랑이 무한한 확장이 아니라 가지치기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브란은 오히려 사랑이 우리를 가지치기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잘라낸다고 말합니다. 가지치기를 당한 나무가 봄에 더 풍성하게 꽃을 피우듯 사랑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대에게 손짓할 때 그를 따르라고.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왜냐하면 사랑은 그대를 왕관 씌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고 그대의 가지를 더 높이 뻗게 합니다. 뿌리와 가지, 사랑은 우리를 하늘로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높이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마라. 그보다는 그대들의 영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두어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 마시지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이게 하라. 마치 류트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위해 떨리지만 서로에게는 혼자이듯이 함께 이때 거리를 두어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브란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 그 사이에 바람이 춤출 공간을 남겨두라고. 그 사이에 바다를 두라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가슴을 주되 서로의 가슴 속에 가두지 마라. 오직 삶의 손만이 그대들의 가슴을 담을 수 있다.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마라. 상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으니까요. 사랑은 서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브란은 말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제 지인의 얘긴데요. 지난 어버이날에 어머니에게 여름 신발을 선물했답니다. 아, 현금이 가장 좋다는 건 물론 알고 있고요. 근데 해마다 현금만 드렸으니까 올해는 선물도 준비한 건데요. 어머니 연세를 생각해서 가벼운 경량 신발을 골랐고요. 여름 느낌의 밝은 색에 꽃무늬 디자인으로 골랐습니다. 너무 비싼 건 또 부담스러워하시고 너무 싼 건 또 싸구려라고 안 좋아하셔서 그 중간 정도 가격대의 신발을 골랐다고 하네요. 선물을 받은 어머니의 반응 어땠을까요? 어머니와 어우 난 안 신는다 안 품해라 이분 아 내가 다시는 엄마 선물 사나 봐라 했다네요. 자 이렇게 선물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선물은 상대에게 주는 것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는 경우가 있죠. 상대의 취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분의 어머니 어쩌면 조금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적이고 짙은 색의 신발을 더 좋아하셨던 거 아닐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시 내 기준으로만 고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 12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김범수가 부릅니다. 나타나.

네, 우리나라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 주식시장 흔히 하는 말로 불장입니다.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주식 이야기가 화제인데요. 주식 투자, 개인의 재테크 방식 중 하나니까 각자 알아서 하면 될 텐데 여기에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에서와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KBS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 준비했는데요. 직접 떠나기 어려운 분들에겐 여행의 낭만을, 또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모이다 밴드의 노래입니다. 초콜릿 드라이브.

0: 좀 드려볼까 합니다.
1: 네, 어쨌든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정말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식 투자를 내가 지금 안 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0: 맞아요.
1: 관심은 무조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장의 비장이랑 상관이 전혀 없고요.
0: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투자에 있어서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없어진 건 꽤 됐습니다. 네, 예전부터 네. 깨졌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여전히 정보 접근이나 다른 거래 방식에 있어서 조금 불리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 그렇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네. 그 지금 거래 방식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예전에는
0: 객장이
1: 나가서 네. 그렇죠. 아니면은 저는 네. 그것도 봤어요. 사무실에서 네. 네. 모 선배가 전화로 주식 주문하는 거.
0: 네.
1: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증권사 어플을 사용하잖아요.
0: 요즘도 전화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1: 아.
0: 생각보다 시각장애인들에서도 많고요.
1: 네네.
0: 또 연세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1: 네.
0: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기가 원활치 않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저도 최근까지도 직접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아, 네네네. 네. 대신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진행돼요? 전화로는?
0: 전화로 해가지고 저의 담당 그 직원이 있어요.
1: 예,
0: 그럼
1: 예.
0: 직원을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에 몇 주를 사겠다 이렇게 아. 하면 그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주문을 내주는 거죠. 그 체결됐으면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ARS라고 있잖아요.
1: 네네.
0: ARS 조금 더 쉬워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편한 만큼 수수료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1: 예, 예,
0: 네.
1: 예.
0: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음성 ARS나 상담원을 통한 거래를 활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음성 ARS를 통해서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ARS나 전화 거래는 수수료가 당연하게 높지만 시각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할인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오, 네, 네. 네.
0: 저도 이렇게 할인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지가 꽤 됐거든요.
1: 네.
0: 네. 증권사마다 이런 조건들이 다르니까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 저희가 경제쇼 아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특히나 우리 오늘 에티켓 교실인데 네.
0: 맞아요.
1: 설마 이제 주식 투자하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어떤 건가요? 예.
0: 이 얘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야 주식 투자에 무슨 에티켓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거예요.
1: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그렇게 돈 버는 게 최고지. 네.
1: 그렇습니다.
0: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예. 있지만 우리는 선지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 에티켓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가 당연하게 필요하겠죠.
1: 예의가.
0: 네. 그 필요한 점을 제가 무려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요.
1: 네.
0: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업무 시간이라든지 특히 주식시장이 개장이라든지 폐장되는 시간에 유난히 화장실을 많이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일부러 주식 개장 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잡는다는 얘기도 있죠.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사람과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주식 창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 많아요. 더군다나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과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식 창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런 생각에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자리라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사람과 만날 때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더군다나 시각장애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지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 뭔가를 보면서 하고 있는지는 느낌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당연합니다.
0: 네.
1: 예, 네. 정말 이거는 주의해야 할 거고요.
0: 네.
1: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네.
0: 두 번째는 모임의 목적을 지키는 겁니다. 최근에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주식 이야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기승전 주식이라는 말이 있죠.
1: 네네.
0: 아니 무슨 영화 모임인데도 결론적으로는 주식으로 한 뭐 월스트리트 얘기고요.
1: 네네.
0: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투자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지나친
1: 예.
0: 투자 이야기의 반복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피로감을 주고 모임의 본질을 흐릴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면 이제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주식 넣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0: 맞아요.
1: 맞습니다. 예. 진짜 요즘 특히 공감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0: 네. 세 번째는요. 종목 추천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1: 아...
0: 어떤 주식이 좋냐? 지금 사도 되냐? 이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이런 얘기는 듣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섣부르게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 아, 이거 사실 많아요.
0: 네. 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기 잘못했다가
1: 네.
0: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1: 아, 저도 지금 몇 명 떠오르는데.
0: 예. 투자 결과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네.
0: 분명히 조언은 참고만 해야 되고 최종 판단은 본인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0: 네.
1: 서운한 마음은 조금 생기더라.
0: 맞아요. 네.
1: 자, 어쨌든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
0: 맞아요. 네,
1: 투자를 했다면 내 책임이다.
0: 당연하게 내 책임이죠.
1: 네. 또 어떤 걸 또 주의해야 될까요?
0: 이제 네 번째입니다.
1: 네.
0: 네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단체 채팅방이나 SNS를 통해서 확실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다. 그리고
1: 내부 정보인데 SNS에 올리잖아요.
0: 맞아요. 네. 내부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빨리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보는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위험한 경우가 많죠. 가까운 지인에게 전달할수록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게 맞겠죠.
1: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재미로 하는 분들, 뭐 아니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0: 네.
1: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금액으로 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예, 예, 예.
0: 자기 자산을 거의 우리가 베팅한다 그러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에 따라서 수익 자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아,
0: 제가
1: 있죠,
0: 바로
1: 있죠.
0: 다섯 번째 예. 얘기하는 건데,
1: 아, 그거.
0: 예. 제 친구 중에서 있습니다. 수익 자랑을 네. 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나기가 싫어요.
1: 네, 네. 아, 배 아파서 혹시
0: 네. 배도 아프죠.
1: 아, 예, 예, 예.
0: 네. 최근에는 수익 인증이나 계좌 공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줄 수가 있겠죠. 투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어요. 투자는 개인의 영역임을 정확하게 느끼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이야, 지금 다섯 가지를 듣고 있는데
0: 네.
1: 지키기가 굉장히 요즘 어렵다. 자, 또 나머지는 어떤 건가요?
0: 네, 예. 두 가지가 있죠.
1: 예.
0: 여섯 번째는 손실에 대한 태도죠.
1: 손실에 대한 태도.
0: 그렇죠.
1: 네.
0: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종목을 추천해 주신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시장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좋겠죠. 이 과정이 있어야만 투자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1: 네.
0: 말씀드리면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씀처럼요.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공부 없이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갑자기 한숨이 나옵니다.
0: 네.
1: 마지막 말 들으니까
0: 네.
1: 지금 위험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 안에 있어요.
0: 맞아요.
1: 예. 답답합니다 지금.
0: 네. 주식 투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이전에 사람에 대한 배려와 기본적인 에티켓이 먼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끝나고 선생님이랑 주식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0: 네네네.
1: 네. 안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박효신이 부릅니다. 기프트.

0: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정세라입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이 전공이고 사회복지, 사회복지 행정이 복수 전공입니다. 저도 이제 눈이 안 보인 지가 이제 2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시각장애를 경험하면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겁 없이 시작했어요. 못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제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더 빨라요. 귀로 받아들이는 정보보다 더 빠른데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없이 귀로만 듣고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정말 엄청나게 피부 속 깊이 체험했습니다. 제 목표는 어떤 상담사가 목표예요. 제가 상담 심리학이 전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하고 싶고 지금 사회복지학을 지금 복수 전공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지금 취득하려고 현장 실습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진로는 저는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대학원을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하는 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루트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터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 공부도 이런 루트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나서 현장에 좀 투입이 되고 싶어요.
1: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는 시각장애인 정세라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귀로만 들으면서 학문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이젠 공부하는 법을 터득해서 대학원 진학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현장으로 나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멋져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 시각장애인 학생들 정말 파이팅이고요. 세라 학생의 개인적인 장애 경험에 또 거기에 전문성까지 더한다면 사회복지 현장에 꼭 필요한 역할 담당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면서 또 때로는 대학생활의 낭만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다비치가 부릅니다. 팡파레.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해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다시 듣기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감상한 호주 여행 이어가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693회를 다시 들어봤고요. 오늘은 694회를 살펴볼 텐데요. 네. 호주 동부서부 지역 여행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난주에 호주 브리즈번 여행 네. 함께 했고 브리즈번 근교의 콘달릴라 국립공원에서 아주 울창한 열대우림을 경험하는 거라든지 또 그레이트 비치 드라이브, 카야킹 이런 내용 네. 감상했는데 오늘 어디로 가보나요?
1: 네, 오늘은 레인보우 비치의 승마 체험을 하러 먼저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비치는 호주 퀸즐랜드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변을 따라 늘어선 거대한 사암 절벽이 70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어서 레인보우 비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0: 아, 절벽인데 색깔이 다양해요.
1: 네, 그렇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다양한데 파도가 치는 해변을 따라 말을 타고 달리는 투어도 인기입니다. 해당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0: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슬 김동하 성우의 화면 해설과 더빙으로 감상해봅니다.
2: 호주 동쪽에 있는 해변 휴양지 선샤인 코스트. 1950년대부터 휴양지의 모습을 갖춘 조용하고 차분한 관광지로 길고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한다.
3: 정박장마다 배들로 빼곡한 강줄기, 완만한 굴곡의 산맥과 구릉지, 뭉게구름 떠있는 화창한 하늘.
2: 호주에서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꼽히는 레인보우 비치에서 승마 체험을 해보기로 했다.
3: 먼저 발의 뒤꿈치는 내리고 앞꿈치는 하늘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앞으로 갈 거예요. 항상 뒤꿈치는 내리고 앞꿈치는 올리고.
2: 승마를 배우고 있는 교육생들과 함께 바다로 향했다.
3: 일행이 말을 타고 천천히 숲길을 지나 잠시 뒤 해변에 도착한다. 낙원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해변에서 여자가 강아지에게 공 장난감을 던져주며 놀고 있다.
2: 호주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율이 있는데 레인보우 해변은 동물의 출입이 허락된 곳이다. 준비 운동 삼아 파도 위를 천천히 걷는다. 그리고 잠시 후 말들이 거침없이 해변을 달린다. 고르고 탄탄한 모래사장을 시원하게 질주하며 비치 승마의 매력을 느낀다.
3: 자막 레인보우 비치 퀸즐랜드주 남동쪽에 있는 해안으로 색깔 있는 모래절벽과 해양 스포츠가 유명함.
2: 말 위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는 사람들. 말발굽 소리가 신이 날 정도로 경쾌하게 들린다.
3: 파도가 지나간 모래사장에 말을 탄 사람들의 물그림자가 비친다. 말을 탄 강사가

0: 레인보우 해변에서의 승마 체험은 낭만이 가득했다.
1: 캐나다 관광객 윌치 씨. 제 꿈은 로열 캐나다 기마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24살에는 경찰이 될 거고 조금 빨리 은퇴해서 말과 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2: Go from there. Retire early, buy lots of horses, live a happy life. That's the initial plan. Yeah.
0: 말과 하나 돼 해변을 달리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이들을 보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
1: 빛이 승마를 마친 일행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0: 말 주인 앤드루는 한참을 달려 언덕 위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 막사가 지어져 있다. 가족과 자주 이곳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한단다.
1: 막사 앞에서 앤드류가 언덕 멀리를 가리킨다.
3: 저기 보이는 모래사장이 처음 유럽인들이 정착한 곳이고 말을 타고 다니다가 이곳을 발견하고 이 지역을 개발했죠.
0: 100여 년 전 그의 조상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땐 주인 없는 황무지였다. 4대에 걸쳐 끝도 없이 펼쳐진 이 너른 대지를 개척했다. 이들은 이웃이 부모이자 친척이다. 주로 목축과 파인애플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점심때면 언덕 위 이 막사로 보인다. 농장길에서 은퇴한 부모님이 점심을 준비해두고 이곳에서 자녀들을 기다린다.
1: 나이 지긋한 조니 씨가 숯불에 고기를 굽고 있다. 카우보이 모자에 선글라스,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다.
0: 오늘의 주 메뉴는 호주산 소고기 바비큐다.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서 갓 잡은 신선한 소고기일 줄 알았는데 이들도 고기는 장에서 사야 한단다. 농장에서 도축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1: 앤드류가 막사 처마에 매달린 트라이앵글을 친다.
0: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레인보우 해변을 함께 달렸던 학생들도 점심 식사에 초대됐다. 잘 익은 청정 소고기와 가정식 샐러드, 접시 한가득 호주의 인심이 담겨있다. 비치 승마를 막 끝낸 후 야외에서 먹는 음식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여행에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추억을 선물 받았다.
4: 아, 이거 영화에서 보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변가 말 쫙 네. 달리는 거 일반 그 승마장이랑 느낌이 완전 다를 것 같은데요.
5: 그렇습니다. 네. 해변에서 말을 탄다고 하니까 뭔가 좀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저는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승마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처음에는 두려웠거든요.
4: 탈 때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그 올라가는 거.
5: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올라가서 앉으니까 뭔가 공기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 제 키보다 높이 올라오니까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막 빠르게 달릴 때 볼에 스치는 그 바람의 느낌 이미 진짜 시원했어요.
4: 아, 그 잘 타셨나 보네. 제주도 승마 보통 딱딱딱 걸어 다니는데
5: 뛰시더라고요. 와.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걷는 거에 적응을 하니까 그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달려 볼까요? 이러고 달리시더라고요.
4: 대답 듣기 전에 달리잖아요. 아시죠?
5: 네, 달려 볼까? 요 하면서 동시에 달리시더라고요.
4: 야, 그러니까 그거를 바닷가에서 하니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식사 자리. 저 살짝 듣다 깜짝 놀랄 뻔했는데 다행히 그 고기가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식사 자리도 좋았겠어요.
5: 네. 메인 네. 메뉴가 호주산 소고기 바비큐였습니다. 뭐 향을 맡아보지 않아도 영상을 보면서 동기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쵸, 그쵸. 네.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대접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농장에 산다고 다 이걸 잡아서 주는 건 아니구나. 사람 사는
4: 살짝 기대하긴 했는데
5: 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 곳은 레이디 엘리엇 섬입니다.
4: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 스노클링 팀에 합류해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다.
1: 사람들이 오리발 등의 스노클링 장비를 들고 차량에 탑승한다.
0: 섬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차로 단 5분. 세계 최대의 산호초지대를 경험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
1: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바닷가로 가서 배에 탄다.
0: 배를 타고 좀 더 먼 바다로

0: 하나가 그 멋진 풍경을 감상할 계획이다. 발 아래로 밟히는 산호가 기대를 더한다. 썰물 때가 되면 산호 위를 직접 걸어볼 수도 있다. 태평양 위에 오롯이 떠있는 섬. 투명하고 맑은 바다에 둘러싸인 레이디 엘리어 섬은 아름답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1: 상공에서 바라본 레이디 엘리어 섬. 섬 대부분을 차지하는 울창한 숲이 초록이 짙다 못해 검푸른색을 품고 있다. 섬 위로 펼쳐진 탁 트인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뭉실뭉실 피어있다. 섬을 에워싼 드넓은 바다는 청명한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며 잔잔하게 일렁인다.
0: 배가 멈췄다. 모두가 스노클링 장비를 챙기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1: 숨대롱과 물안경 등을 착용한 사람들.
0: 이곳은 스노클링을 하면서 거북과 가오리, 고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다. 다들 만타가오리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바다로 뛰어들었다.
1: 아이를 데리고 바다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
0: 산호초 지대 위로 찬란한 물고기떼가 지나간다.
1: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0: 다양한 모양의 산호초가 바다 밑에서 자라고 있다. 이 산호 정원은 이곳에서부터 호주 북부 케언스까지 약 2,000km나 뻗어 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제브러 상어다. 새끼땐 등에 검고 흰 줄무늬를 보이는데 꼭 얼룩말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 카메라에 잡힌 제브러 상어는 몸 전체에 검은 점무늬들이 있다.
0: 한 무리의 물고기떼가 산호 초비를 배회한다. 산호는 물고기들의 먹잇감을 숨겨주기 때문이다. 이 바다의 야수는 못생긴 얼굴로 유명한 대왕곰치다. 포악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몸이 길고 턱이 튀어나온 대왕곰치.
0: 수면 가까이에선 거북들이 포식 중이다. 대형 해파리를 입에 물고 요리조리 뜯기 시작한다.
1: 자막, 내부리 바다 거북.
0: 배를 채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 바다 거북이 입에서 놓친 해파리를 몇 번이고 다시 물고 흔들며 뜯어먹는다.
0: 바닷속 놀랍고도 신기한 풍경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바다와 하나가 되는 특별한 체험. 레이디 엘리어 섬에서의 스노클링은 놀라운 자연을 만나게 해준다.
1: 하늘에서 내려다본 엷은 푸른빛의 녹색 바다. 두 사람이 헤엄치며 지나간 자리에 파장이 일어 햇빛에 반짝인다.
0: 기다리고 기다렸던 만타가 나타났다. 유영하는 모습이 넓고 평평한 담요 모양을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몸 길이는 최대 4.5m까지 자란다.
1: 가루가 긴 마른 목골의 만타가오리.
0: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순간, 바다는 마치 엄마의 품처럼 모든 것을 허락한다.
1: 등은 회색, 배쪽은 흰색을 띠는 만타가 양 날개처럼 생긴 가슴 지느러미를 움직여 바닷속을 돌아다닌다. 몸 전체가 검은 가오리도 날갯짓을 하듯이 지느러미를 너울거리며 만타의 뒤쪽에서 헤엄치고 있다. 물속에서 비키니 여성이 손을 흔든다.
0: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호주 동부 여행. 그 마지막을 만타와 함께한다. 오묘하고 신비로운 대자연에 경외감이 느껴진다.
1: 파란 빛깔 투명한 바닷속. 만타 한 마리와 큰 물고기 두 마리가 헤엄쳐온다. 눈앞에서 만타를 마주한 사람들이 조금 가까이 다가가 만타를 촬영도 하고 옆에서 잠수도 하며 어울린다.
2: 레이디 엘리엇 섬에서 스쿠버랑 스노클링하는 장면 네. 만나봤는데 이 섬이 어디예요? 레이디 네. 엘리엇?
3: 네. 이 레이디 엘리엇 섬은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최남단에 위치한 산호섬입니다.
2: 네네.
3: 생태 보존이 매우 잘된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이고요. 이 섬의 가장 큰 별명이 만타 가오리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2: 예.
3: 연중 내내 만타 가오리를 볼 수 있는 세계 5대 명소 중 하나고 수중 가시거리가 매우 뛰어나 스노클링과 다이빙 애호가들에게 천국 같은 곳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2: 네, 제가 이제 그 스쿠버 다이빙 강사거든요. 네. 그리고 만타 가오리 좀 봤는데 이게 만나기 어려워요.
3: 어려운 거예요?
2: 네, 아주 어려운 거. 이게 무슨 뭐 멸치 같은 게 아닙니다. 작은 거는 크기가 한 2에서 3미터.
3: 네, 미터예요? 아, 작은 게요.
2: 물론 이제 새끼 만타 가오리는 작을 수 있겠지만 적당히 성체라고 보면은 2, 3미터 되고 제가 멕시코에서 본 가장 큰 거는 15미터.
3: 그렇게 커요?
2: 엄청납니다. 무슨 비행기 뜬 느낌이에요. 하늘에. 근데 그 만타 가오리랑 같이 수영을 했다. 이야, 이거 굉장히 신기한데요.
3: 근데 저는 그 큰 가오리가 제 옆에 있다.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2: 되게 착해요.
3: 아, 착해요?
2: 근데. 예, 엄청 순합니다.
3: 착하고 순하면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도전은 네. 해본다 약속을 드리면서
2: 네, 꼭 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3: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촬영 당시에 이 같이 수영하신 분들은 행운이라고 여기셨을
2: 그럼요,
3: 것 같습니다.
2: 그럼요, 예.
3: 다음으로 가볼 도시는 퍼스라는 곳입니다.
2: 걸어서 세계 속으로 계속 들어보시죠.
0: 호주 대륙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도착한 곳은 서호주의 대표 도시 퍼스다. 호주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로 경제력이 막강하다.
4: 도심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인다.
0: 그 근원에는 골든 아웃백이 있다. 아웃백은 호주 내륙의 광활한 사막 지역을 말한다. 골든 아웃백은 금이나 철광석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흙도 대부분 붉은색을 띠고 있다. 퍼스에서 광산도시 캘굴리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와 긴 관이 나란히 간다. 길이 560km를 자랑하는 세계 최장의 송수관이다. 퍼스의 수원강 물을 하루 2만 3천리터씩 캘굴리로 보낸다. 캘굴리의 금과 철광석 개발을 위해 1896년 만들기 시작해 7년 만에 완공됐다. 퍼스에는 이 송수관을 설계하고 만든 오코너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캘굴리 볼더는 인구 약 2만 9천 명의 작은 도시다. 금광과 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19세기 말부터 번창했다.
4: 거리에 드릴 장비를 든 광부의 조각상이 있다.
0: 시내 곳곳에서 광산 도시의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패디 해너는 서호주에서 금을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 시내 중심 거리도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4: 시내에 패디 해넌의 동상도 있다.
0: 광산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보기로 했다. 광부들이 입는 형광색 조끼를 입어야 광산 출입이 가능하다. 지금도 금을 캐고 있는 광산이라 견학의 대부분은 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일부 구역에서만 내릴 수 있다.
4: 광산에 도착한 버스.
0: 광산에서 사용하던 채굴 장비들을 모아뒀다.
4: 검정 타이어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다.
0: 크기가 수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타이어. 대체 얼마나 큰 트럭이기에 저런 타이어를 쓸까?
4: 광산 공터에 노란색 굴삭기 등 광산용 중장비와 트랙터들이 세워져 있다.
0: 우리가 탄 버스 옆으로 큰 트럭이 지나가자 다들 놀라는 표정이다.
4: 트럭 바퀴의 크기가 버스 차창 높이만 하다.
0: 조금 전 봤던 거대한 타이어를 사용하는 트럭이다. 금광석을 운반하는 광산용 트럭으로 무려 250톤을 실을 수 있다고 한다.
4: 버스 지붕보다 더 높은 트럭 적재함에 회색빛 광석들이 잔뜩 실려 있다.
0: 버스 옆을 지나가는 모습이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다.
4: 큰 구덩이라는 뜻의 노천금광 슈퍼피트.
0: 호주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노천금광이다.
4: 아까 본 거대한 트럭이 조그맣게 내려다 보인다.
0: 지하 갱도를 만들지 않고도 땅을 파면 금광석이 나온다. 이 지역에만 20개 정도가 있다.
4: 관광객들은 울타리 밖에서 금광 구덩이를 내려다보고 있다. 슈퍼피트 가이드 웨스 씨.
5: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노천 금광의 모양과 크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노천 금광입니다.
0: 1989년부터 현재까지 32년간 금을 캐고 있다. 너비가 1.5km, 그 깊이도 무려 600m에 달한다. 250톤 트럭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인다.
4: 관광객, 슈퍼피트의 광경이 굉장합니다. 정말 깊고 멀리 있기 때문에 큰 트럭이 매우 작아 보입니다.
5: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아쉽지만 호주의 광산 개발 기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인간이 정말 대단한 존재죠.
0: 노천 금광 관광객들을 위해 시내 곳곳에는 기념품 가게가 많다.
4: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 금이 들어간 장식품, 금화 등이 진열돼 있다.
0: 광산 도시답게 시립 박물관도 광산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다.
4: 다양한 장비와 흑백 사진 등이 설명문과 함께 전시돼 있다.
0: 원주민들의 생활 도구와 함께 19세기 말 골드러시 당시의 채굴 장비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 박물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은 바로 금덩이를 보관하고 있는 지하금고다.
4: 금이 들어있는 광석들이 보관 전시돼 있다.
0: 박물관 마당에는 광산에서 사용하던 크레인이 자리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크레인 위로 올라가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도 있다.
2: 광산을 체험하는 투어. 이것도 독특하네요.
3: 네, 이 퍼스라는 도시가 호주 광산 산업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광산 도시니까 광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관련된 박물관도 있는 거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들어볼 내용은 호주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죠. 야생 캥거루를 만나보는 내용입니다.
2: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0: 에스페란스에 위치한 케이플 르 그랜드 국립공원에는 바람이 만든 사막이 있다. 해변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실려와 사막을 만들었다. 마치 사막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4: 하얀 모래 사막에서 관광객이 두 손으로 모래를 공중에 던진다. 그러자 모래가루가 바람에 날리며 연기처럼 흩어진다. 달리는 차량의 창밖으로 낮은 산으로 빙 둘러진 해변이 바라보인다.
0: 에스페란스 해변 중 아름답기로 유명한 럭키베이. 호주에서 가장 흰 모래사장이라고 한다.
4: 모래사장의 끝, 바다와 맞닿은 암벽으로 파도가 들이친다.
0: 럭키베이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야생 캥거루들이다. 가까이서 캥거루들을 만져볼 수도 있다.
4: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키가 1m 정도인 캥거루를 바로 앞에서 구경하고 직접 먹이도 준다.
0: 캥거루들은 이미 사람들이 내미는 먹이에 익숙한 듯하다.
4: 캥거루가 카메라 화면에 얼굴을 들이민다. 독일 관광객.
6: 여기서 캥거루를 볼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독일에는 캥거루가 없거든요. 이곳에서는 캥거루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캥거루들은 사람들이 먹이를 준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0: 럭키베이에서 최고의 사진 모델은 야생 캥거루다.
4: 두 마리가 같이 있는 모습과 먹이를 먹는 모습 등을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사진 찍는다.
0: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변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경비행기 투어가 있어 타보기로 했다. 두 시간 정도 비행하면서 아름다운 에스페란스의 곳곳을 볼 수 있다.
4: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천천히 날아오른다. 기내 창문으로 하늘과 바다와 육지가 한눈에 내다보인다.
0: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에스페란스 시내 풍경과 밀 수출로 유명한 항구의 모습이 카메라에 들어왔다.
4: 시내는 반듯하게 구획지어져 정리된 느낌이고 항구엔 대형 설비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경비행기 조종사는 45년 경력의 로버트 씨.
0: 에스페란스 앞바다에 100여 개의 무인도가 있는데 몇 곳에서는 해양 생태 관광을 체험할 수도 있다.
4: 너른 바다에 야트막한 높이의 섬들이 흩어져 있다.
0: 혹등고래 서식지로도 유명한 이곳의 여름철 바다는 예쁜 코발트 블루색이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은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도 많다.
4: 활 모양으로 휘어져 곡선을 그린 해안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인다.
0: 하얀 모래와 야생 캥거루를 만났던 럭키베이. 하늘에서 보니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경비행기로 50여 분 비행하다 만난 미들섬.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빛 호수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길이가 600m에 달하는 킬리어 호수다.
4: 초록섬의 끝자락, 바다와 가까운 곳에 분홍색 호수가 자리하고 있다.
0: 호수에 분홍색을 띤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핑크빛을 띈다고 한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핑크 호수에서도 발견됐다. 기억에 꼭 담아두고 나누고 싶은 광경이다. 상상도 하지 못할 풍경을 자연이 만들고 있다.
4: 비행기에서 관광객이 호수를 사진 찍는다. 핑크 호수의 가장자리는 땅이 말라 있어 마치 호수 전체가 흰색 띠를 두른 듯하다.
0: 조종사는 우리에게 호수에 닿을 정도까지 내려가 준다고 한다.
4: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호수가 수비를 난다.
0: 낡은 비행기라 꽤 많이 흔들렸다. 겁도 났지만 평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역시 모험을 즐기는 호주 사람들의 기질을 느낄 수 있었다.
4: 비행기가 핑크 호수 옆을 가까이서 지나고 다시 높이 올라간다. 루이스 스카시, 정말 멋있고 환상적인 비행이었어요.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경치들을 하늘에서 볼 수 있어 좋았어요. 핑크 호수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5: 사진 많이 찍었어요?
4: 정말 많이 찍었어요. 아마 제 카메라 메모리가 꽉 찼을 거예요.
2: 네, 야생 캥거루도 만져보고 또 경비행기 투어까지 했어요. 네. 땅에서 하늘까지 갔는데 호주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네요.
3: 네, 그래서 네. 여행 가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진짜 그 계획 순서를 잘 세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요 또 새로운 여행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 여행 계획 돈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3: 그런 느낌이 들어요.
2: 네. 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지난주와 이번주 2주에 걸쳐서 호주 동부랑 서부 여행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마지막 곡으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오늘부터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이동할 수 없는 선거인들이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사전투표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혹은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분들인데요. 거소투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거소투표 제도를 잘 몰라서 사라지는 표가 몇천 건에 달한다고 하죠. 신체나 지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소중한 투표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넥스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도시인.

내일은 푸른 하늘, 넥스트의 도시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2026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우간다 출신 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을 소개해드리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미취업 장애 청년을 위한 진로체험 캠프와 공직설명회가 열린다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장애예술가 한영현 작가의 개인전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이상동입니다. 그 직장생활 하면서 잘 안 해봤던 거, 그리고 시각장애인도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뭐 볼링이라든지 중창단 연극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전에 이제 보였을 때 하던 일을 이제 눈이 나빠지면서 눈 나빠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그래도 해보자, 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보는 거죠. 아, 재밌고 다 잘 하더라고요. 해 나가더라고요. 보였을 때 하고는 너무 다르죠. 근데 이제 아예 못할 거라는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인천에 이제 시각장애인 중심 중창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이제 뭔가를 개척한다는, 하나를 뭔가 만들어 나간다 이런 의미로 봐야죠. 영국도 추가로 회원 모집하고 자체 연습 해서 제대로 되면 이제 관공서 대상으로 이제 뭐 직장들 보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차원에서 뭐 영국도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해요. 사실 저도 이제 이쪽 업계에 들어온 지 작년 초인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스스로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죠. 서창 어울마당에서 작년 12월 3일 날 연극을 했고, 그 다음에 중창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또 연습을 하고 여기저기 공연을 했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한 시간 반 같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 조용조용한 성격이고, 제가 뭐 그 전반적인 거 리드는 해도 나서진 않아요, 사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양하게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2026년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우간다 출신 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광주인권상은 5.18 기념재단이 매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세계 각지의 인권활동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권위 있는 국제인권상입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우간다 출신의 실비아 아칸은 이 우간다 내전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피해 여성과 아동을 돕는 활동가로 살아온 분입니다. 단순히 피해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는데요. 2018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이름을 딴 제1회 김복동 평화상도 수상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수상 자리에서 그녀는 이제 김복동 할머니와 또 우간다 내전 피해 여성들의 고통이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여성폭력의 역사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우간다 이야기도 해보죠. 어떤 나라이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나요?
1: 네, 우간다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를 끼고 있어서 아프리카의 진주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적도에 있어서 열대성 기후를 보이고 뭐 고릴라 트레킹 등 생태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정치적 불안과 인권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이디아민 독재 정권의 포박과 대학살을 겪었고 또 이후에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무장 반군과의 내전이 이어진 나라입니다. 특히 북부의 아촐리족 공동체는 내전 피해 직접적인 희생자인데요. 전성기에는 약 18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식량민 캠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간인이 살해되거나 납치되거나 또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 상처는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공동체 안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은 단편적이었고 또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실비아 아칸도 바로 이 북부 우간다 출신으로 그 역사의 한가운데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0: 180만 명이라면 상당히 많네요. 네. 실비아 아칸은 시내 저항군에 의한 피해를 겪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단체고 또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1: 네. 이 시내 저항군은 1987년에 조셉 코니가 창설한 무장 집단입니다. 시내 명령에 따라 싸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인 학살, 마을 방화, 또 아동 납치, 성폭력으로 점철된 반군이었습니다. 납치한 남자아이는 소년병으로, 그리고 여자아이는 이른바 아내라는 이름의 성노예로 삼는 방식으로 조직을 유지했고 추산에 따르면 약 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납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치된 아이들은 이 탈출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신의 마을 사람들을 살해하도록 강요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통제 하에 놓였고 또 이는 이후 생존자들이 고향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실비아 아칸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 살해가 됐고 어머니는 반군에 납치되어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니 역시 납치된 뒤에 바로 살해되었습니다. 약한 본인도 13살이라는 나이에 이 신의 저항군에 납치되어서 8년 동안 억류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 이 성장기의 전부를 무장 반군 안에서 보낸 셈입니다. 이 조셉 코니는 그런데 현재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전쟁 범죄 그리고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된 상태이지만 20년이 넘도록 체포되지 않은 채 아직도 조주 중이라고 합니다.
0: 우간다 피해 여성들이 처한 현실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1: 네, 이 납치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탈출하거나 구조된 뒤에도 사회적 낙인과 또 벽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반군의 아내였다는 이유로 혹은 억류 중에 낳은 아이가 반군 전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이 트라우마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지되고 경제적 기반도 전혀 없습니다.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지역이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적인 인프라가 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뭐 의료, 교육,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법률 서비스의 부재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 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전시 성폭력 피해는 이 임신이나 성병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또 이에 대한 의료적 지원, 또 사회적 안전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 역시 방군의 자식이다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0: 이 억류에서 풀려난 다음에 실비아 아칸은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1: 네, 이후 이 실비아 아칸이 선택한 길은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실비아 아칸은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학 그리고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피해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단지 개인의 고통으로 남기지 않고 좀 제도적으로 사람을 돕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선택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소속으로 북부 우간다 실향민 캠프에서 구호 활동을 했고 또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피해자들의 실상이 단순한 구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에는 직접 골든 우먼 비전인 우간다를 창설했는데요. 이 단체는 분쟁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제빵, 뭐 제과, 재봉 등 직업기술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치유와 이 경제적 독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접근법은 피해자가 보호받는 존재에 머물지 않고 또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아칸이 설계한 것이기도 합니다.
0: 예, 그 우간다를 넘어서 국제적인 연대 활동도 하고 있는 거죠?
1: 네. 이 실비아 아칸은 국제단체인 전쟁 성폭력 피해 생존자 국제네트워크 창립에 직접 참여를 했고 이 세계 각지에서 분쟁 중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각국의 생존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집단적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했는데요. 이 지난해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분쟁 성폭력 피해 생존자 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현재 진행형인 미얀마 군부의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이제 내에서는 피해자들이 정부 차원의 공식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또 국제 이행 기정위 센터와 협력해서 피해 실태를 공론화하는 작업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0: 네, 그 이행 기정위는 광주 민주 포럼에서도 중요한 의제인데 내용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이 이행기 정의는 전쟁이나 독재, 또 대규모 인권 침해가 끝난 사회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폭력을 어떻게 청산하고 또 피해자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개념인데요. 이 가해자 처벌이라는 사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진실규명, 또 피해자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그리고 공동체의 화해와 심리적 치유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행기 정의가 단지 과거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사회가 그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과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었는지 이 모든 것이 이행기 정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우간다 내전 피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국가적 배상이나 공식적인 진실규명을 받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아 아칸도 이 국제 이행기정의 센터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우간다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역시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지난한 과정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이 광주 인권상이 실비아 아칸에게 주어지는 것은 좀 단순한 수상이 아닌 깊은 역사적 공명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 광주 인권상 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실비아 아칸을

0: 인권상 수상자를 선정한 이유가 있겠죠?
1: 네, 심사위원회는 이 실비아 아카는 분쟁의 참혹한 상처를 넘어 생존자가 연대를 통한 인권 회복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폭력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광주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5.18 정신과 맞닿아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이번에 핵심 키워드는 연대라고 보여집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 광주 시민들은 서로 밥을 나누고 부상자를 옮기고 또 헌혈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요.
0: 네.
1: 외부의 도움 없이 오히려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비의 아칸이 만들어 온 것도 정확히 이 지점인데요. 그래서 두 역사는 언어도 대륙도 또 시대도 다르지만 서로를 지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라는 본질에서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자, 실비아 칸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1: 네, 우리 사회도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국가 폭력과 재난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진실 규명과 배상을 요구하며 오래 기간 싸워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생존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끌어 왔는데요. 또 한국에도 이주 여성, 난민 여성, 또 성착취 피해 여성 등 폭력의 맥락에서 피해를 입고도 사회적 낙인 그리고 제도적 배제 속에서 방치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실비 아칸이 만들어온 구조,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상이 아닌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 세우는 방식은 우리 사회에도 지금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공익인권법재단 공감회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오혁의 노래 이어드리죠. 소녀.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미취업 장애 청년을 위한 진로체험 캠프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네, 장애대학생 스텝업 탐방 캠프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데요.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인 34세 이하의 미취업 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총 50명을 선발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약 3개월 동안 공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총 14개의 기관 중 관심이 있는 2개의 기업을 탐방하고 그 기업의 직무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각자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캠프에 참여하면 어떤 경험과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1: 참여자는 1대1 진로탐색 컨설팅을 시작으로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참여자가 관심이 있는 기업을 직접 탐방하면서 현장 중심의 경험을 쌓을 수 있고요. 해당 기업의 재직 중인 현직자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생생한 현장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활동비와 기념품도 제공받을 수 있고요. 프로그램 이후에는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우수 참여자에게도 시상이 이루어져서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네, 그 미취업 장애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원 방식과 일정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1: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5월 25일까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통해서 캠프 참가 신청하면 되고요. 서류 접수 이후에는 화상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선발이 됩니다. 최종 선발이 된 인원은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요. 구직 중인 졸업 예정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니 참고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장애인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공단 직업능력평가부 031-728-7175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직 설명회가 개최되네요.
1: 네, 인사혁신처와 국방부 그리고 장애인공단이 함께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신의 채용 정보부터 실제 공직 생활까지 폭넓게 안내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직 준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요. 예비 장애인 공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서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0: 네, 그 온라인으로도 공직설명회를 만나볼 수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온라인 공직설명회는 인사혁신처와 국방부의 채용 담당자와 현직 장애인 공무원 그리고 군인이 참여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채용 제도와 시험 준비 방법은 물론이고 실제 공직 생활의 경험까지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요. 자막과 수어 통역도 함께 제공이 되어서 영상의 정보 접근성까지 높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인사처 TV와 장애인공단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온라인 공직 설명회와 함께 찾아가는 오프라인 설명회도 개최된다고 하는데 일정도 안내해 주시죠.
1: 네, 오프라인 설명회는 5월 13일에 대구대학교에서, 5월 22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개최가 되고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공직 임용 확대의 정책 소개와 장애인 구분 모집과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임용이 된 선배 공무원들의

0: 중앙보훈병원에서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으로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는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1: 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중앙보훈병원에서 장애인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번 채용은 병원 내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든든 동행 파트너 직무로 간호와 이송보조를 비롯해서 고객 안내와 시설 비품 관리 등 병원 운영의 전반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병원 현장에서 환자 응대와 업무 지원을 함께 수행하는 역할로 체험형 인턴으로서 공공기관 내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네, 그러면 근무 조건과 전형 일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1: 근무 시간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 4시간, 경증장애인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되고요. 급여는 중증 기준 월 108만 원, 경증은 월 216만 원 수준입니다. 근무지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이고요. 근무 형태는 계약직으로 6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6개월 동안 근무합니다. 전형 일정은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요. 서류 접수는 5월 14일 오전 9시까지 이메일로 지원하면 됩니다. 이번 체험형 청년 인턴 기회를 통해 장애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자, 최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효성 ITX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행복 두드리미에서 근무할 맞춤 훈련생 모집 중이라고요?
1: 네, 최근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된 행복 두드리미가 인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연계를 해서 바리스타 직무로 근무할 장애인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과정은 카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음료 제조와 고객 응대, 그리고 매장 관리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훈련이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실제로 근무 환경을 반영한 훈련을 통해서 직무의 적응력을 높이고 훈련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서 채용까지 연계가 되는데요. 총 8명을 선발해서 두 달간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인천디지털훈련센터에서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0: 그 지원 자격과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학력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서류 접수는 5월 17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서 훈련 대상자가 선발이 되고요. 훈련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채용을 전제로 훈련이 진행이 되지만요. 훈련 참여도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종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0: 그렇군요. 그 훈련 기간 동안 훈련생을 위해 지원되는 내용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1: 훈련 기간 동안에는 중식 제공과 상해보험 가입이 지원이 되고요. 훈련생에게는 훈련 수당과 교통비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훈련 이후에 채용이 된다면 행복 두드리미에서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인천이나 서울 지역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월급은 108만 원 수준으로 이외에 복리후생으로는 4대 보험과 퇴직금, 그리고 복지 포인트 등이 제공이 되어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맞춤 훈련 지원을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으니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내 훈련 정보 확인 후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서 접수나 맞춤 훈련에 관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032-420-303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조장혁의 음성으로 듣죠? 러브송.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제주에서 장애예술가 한영현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고요?
1: 전시는 사단법인 누구나가 기획했고요. 서울 제주 협력 교류전 문턱 없는 콜라보 2의 첫 번째 전시입니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 밝은 방과 오랜 시간 협업해온 한영현 작가의 개인전을 제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한영현 작가가 10여 년 동안 지속해온 고유한 예술 언어가 담긴 작품 4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문구점에서 고른 예쁜 편지지와 노트 위에 매일 정성을 다해 글을 쓰고요. 행복과 사랑, 기쁨, 감사, 행운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해서 단순하지만 마음이 담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정갈한 글씨체와 고쳐 쓴 흔적, 정직한 마침표는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다해 써내려간 시간의 흔적처럼 남습니다. 작가는 현실의 지인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속 인물처럼 가상의 대상에게도 편지를 쓰는데요. 짧은 문장 안에는 수신인의 안부를 묻고 행복을 빌어주려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0: 네, 이 편지 형식의 글이 작품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군요.
1: 네, 한영현 작가의 작업에서 편지는 단순한 글쓰기라기보다 누군가를 향해서 열린 환대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사랑을 따르겠어요. 화해를 하세요. 좋으시거니에요. 사랑하셨어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가셨다처럼 문장이 매끄럽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는 사랑에 대한 고백과 믿음, 반가움, 기다림, 기쁨 같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글쓰기 외에도 작가는 수채화 물감과 색연필을 사용해 풀잎과 꽃, 작은 동물의 얼굴, 찻잔과 그릇이 가지런히 놓인 풍경을 그리기도 합니다. 한 글자씩 공들여 글을 쓰듯 그림 속 소재들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채색하고 그 위에 무늬와 패턴을 더해 자신만의 상상의 공간을 종이 위에 옮겨냅니다. 전시는 5월 20일까지 제주 서귀포시의 키위세 스테이션에서 열립니다.
0: 다음 소식은 부산 지역 장애예술인을 위한 미술 공모전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1: 장애인 예술가와 함께 성장하는 블룸워크가 2026 부산 장애인 미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예술가들이 창작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신진 작가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고요. 아동 청소년부, 성인부로 나뉘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품은 1인 1점으로 제한되고요. 아동 청소년부는 2007년부터 2019년 출생자, 성인부는 2007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작품 기법에는 제한이 없고 종이와 캔버스 모두 가능하고요. 작품은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0: 그럼 공모전의 특징이나 지원 내용도 함께 살펴볼까요?
1: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200만 원 규모로 진행되고 각 부문 대상 1명을 포함해 총 20명에게 상금과 상품이 수여됩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수상작의 일부는 지역 브랜드와의 디자인 협업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작품이 실제 상품이나 콘텐츠로 확장되며 작가들이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접수는 5월 25일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6월 12일에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6월 26일 해운대 플랫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기업들과 함께 운영되고요.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0: 네, 다음은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소식이네요.
1: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장애예술인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창단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오는 5월 16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엽니다. 이번 공연의 부제는 봄의 소동이고요. 깨어나고 움직인다는 한자어의 뜻처럼 단원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성장의 시간을 음악으로 깨워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익숙한 클래식 명곡 위에 단원 각자의 소리가 유기적으로 더해지며 보다 밀도 있는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봄의 울림을 전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정통 교향악 형식에 기반해서 구성됐는데요. 1부에서는 브람스 대학 축전 서곡과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 슬라브 행진곡과 베토벤 교향곡 제5번 1, 4악장을 연주합니다. 고전과 낭만주의를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통해서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완성도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협연과 사회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맡습니다. 장애예술인과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음악적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휘는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박성우 음악감독이 맡습니다. 국내 최초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예술적 가치를 실천해온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이 공연은 관객이 함께 만드는 공연이라면서요?
1: 네,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 관객이 공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장된 점이 특징입니다. 도민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공연 제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경기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펀딩 참여자에게는 공연 티켓과 공식 기념품, 공개 리허설 참여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0: 공연 당일에는 본 공연에 앞서서 리허설 현장을 선공개하고요. 해설을 곁들인 클래식 살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객들이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성희철 시인이 세 번째 시집을 출간했네요.
0: 시집 제목이 낯익은 아이에게입니다. 일상의 작은 풍경 속에서 삶의 의미와 마음의 결을 길어올린 시들을 담은 작품인데요. 시인에게 시를 쓴다는 것은 삶을 견디는 일이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시집은 1부, 삶과 꿈이 만났을 때, 2부, 현실과 마음 사이, 3부, 시인으로 사는 법, 4부, 날 위로하는 저녁으로 구성돼 있고요. 총 60편의 시가 수록돼 있습니다. 아침과 계절, 길 위의 풍경, 반찬과 편지 같은 일상의 장면들을 통해서 삶의 온기와 감정의 흔들림을 담담하게 풀어내면서 독자에게 조용한 위로와 공감을 건넵니다.
1: 이 성희철 시인은 어떤 활동을 해온 작가죠?
0: 1975년생인 성희철 시인은 2015년부터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해 왔고요.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신앙송 모임 어울림과 보리수 아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함께한 아시아 공동시집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부산 뇌병변복지관 공모전 최우수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고 장애인의 날 부산시장 표창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꾸준히 작품성과 활동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전에 수박 속같이 붉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등의 시집을 펴냈고, 이번 세 번째 시집 낯익은 아이에게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만의 언어로 삶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창작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초프가 개막한다고 하는데 이 공연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0: 창작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홀에서 막을 올리고 약 4개월간 관객과 만납니다. 2016년 프로그램 통통통 시즌 1을 통해서 발굴된 작품이고요. 2017년 2월 1차 쇼케이스와 10월 2차 쇼케이스를 거쳐서 개발된 작품입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고 방대한 원작을 과감하게 압축하면서도 핵심 정서는 유지해서 인물 간 갈등과 심리적 긴장에 집중한 무대 언어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이야기는 아버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네 형제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욕망이 충돌하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러시아 지방의 지주인 표도르 까라마조프는 평생 호색한으로 살아왔는데요. 여러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들을 내팽개치고 살던 어느 날 밤, 까라마조프가 살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표도르와 유산 문제로 다투면서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해치겠다고 공언하고 다닌 드미트리는 유력한 용의자로 수감이 되고요.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혐오를 가진 이복 형제들이 이제 서로를 향한 의심을 키워가게 됩니다.
1: 야, 이 스토리가 정말 파격적이네요. 이 인물들을 통해 작품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0: 각 인물은 사랑과 증오, 신앙과 회의,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흔들리는데요. 단일 사건을 통해 인간 내면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구조로 관객에게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음악 역시 인물의 감정선에 맞춰서 설계됐습니다. 캐릭터별로 축적되는 넘버가 서사를 따라 긴장을 점층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관객의 몰입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초연 이후에 이어진 재공연에서도 작품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기존 출연진과 새로운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해석의 확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문을 흔드는 아버지, 표도르 역에는 도창선, 김주호, 심재원 배우가 출연하고요. 장남 드미트리는 서승원, 조풍래, 양승리, 이형훈, 백인태가 맡아

0: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연출과 각색은 초연부터 작품을 이끌어온 오세영 연출이 맡아서 복잡한 원작을 무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상징적인 공간과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서 인물 내면을 시각화하고요. 인물들이 각자의 세계에 고립된 듯한 무대 구성이 특징입니다. 공연은 두 개 캐스트팀으로 나뉘어서 운영됩니다. 1차 팀이 7월 12일까지 공연을 이어가고 이후에 7월 14일부터 2차 캐스트가 무대를 이어받습니다. 같은 텍스트라도 배우의 해석에 따라 다른 결을 만들어내는 작품의 특징을 살린 구성입니다.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는 9월 6일까지 공연하고요. 다층적인 인간 군상을 통해 관객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질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박정훈이 부르는 먼 훗날에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삼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교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유배 행렬의 끝에서 보고의 의무를 수행하다. 단종이 유배길에 오르던 1457년 여름, 창덕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식적인 유배 행렬 뒤에는 왕을 보필할 인원들이 동행했으나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엄격한 감시망 사이를 뚫고 험난한 영월길을 뒤따른 매화의 발자국을 따로 증언한다. 당시 조정은 정순왕후의 동행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매화는 왕비의 눈이 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감시자들의 무긴 아래 매화는 행렬 끄트머리에 몸을 실었다. 유배 행렬이 한강을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는 700리 길 내내 매화는 흙먼지 속에서 왕의 뒷모습을 쫓는다. 왕비가 직접 갈 수 없는 그 먼 길을 대신 걸으며 왕의 일상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넣는다. 그녀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훗날 정순왕후에게 전달할 유일한 기록을 몸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주막집 차가운 툇마루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왕의 표정을 눈에 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먼 훗날 한양으로 돌아가 정순왕후에게 상감께서 이 길을 걸으실 때 이러한 모습이셨습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부르튼 발을 움직이게 했다. 행렬이 광나루를 지나 원주를 거쳐 영월로 들어설 때까지 매화는 단 한 번도 왕의 곁을 멀리하지 않았다. 주막에서 얻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왕에게 울릴 탕약의 온도가 식지는 않았는지 아전들을 다그치며 살폈다. 청룡포에 도착해 왕이 기거할 방에 먼지를 걷어낼 때까지 그녀의 손에서 수발 도구가 떠난 적이 없었다. 청룡포의 정막 속에서 맺은 왕과의 약속.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절벽인 청룡포는 단종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매화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끼니를 챙기고 밤이면 강바람을 막을 숯불을 피우며 거처를 살폈다. 그곳에서 매화는 왕의 대화 상대였고 한양의 소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왕비의 편지를 몰래 전달하며 단절된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어느 저녁, 단종은 강가를 거닐다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매화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한양에 전할 내 마음이 담겨 있다. 내가 혹여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왕비의 남은 생을 지켜다오. 왕은 자신의 앞날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가 더 깊이 우려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아내의 고독이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으며 왕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다. 왕의

0: 자신이 이 땅에 묶이더라도 그의 의지만은 왕비의 일상 속에 이어지게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청령포의 노을 아래서 맺어진 이 은밀한 약속은 훗날 정업원의 차가운 방 안에서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게 하는 신념의 근거가 되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속 가장 안쪽 옷감의 바느질에 고정했다. 수면 중에도 강가에서 빨래할 때도 주머니의 묵직한 촉감을 확인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결코 열어보지 않았다. 매일 아침 주머니 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살아서 돌아가라는 왕의 말을 되새기듯. 자결의 대열을 이탈한 매화의 발걸음. 1457년 10월, 단종이 승하하자 유배지를 지키던 시녀들은 절망적인 선택 앞에 놓였다. 주인을 잃은 슬픔과 보복에 대한 공포 속에 세 명의 시녀는 동망봉 아래 강물로 몸을 던져 자결을 택했다. 동망봉은 영월 청령포 인근의 봉우리로 정순왕후가 한양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훗날 사람들은 그 아래 강가를 삼국녀 밥이라 부르며 이들의 충절을 기렸다. 그러나 매화는 자결의 대열에서 벗어나 한양으로 향했다. 가슴 안쪽에는 청룡포에서 단종이 걷는 보랏빛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죽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가능했으나 살아남아 왕의 부탁을 이행하는 일은 매 순간 자신을 압박하는 고단한 여정이었다. 매화는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한 채 비난의 시선에 감수하며 정업원으로 향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경로는 유배길보다 험난했다. 감시를 피해 산길로 숨어다니며 산열매로 끼니를 이었다. 매화가 정업원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행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남루했으나 품속에 바느질에 둔 보랏빛 주머니만은 온전했다. 그녀는 정순왕후 앞에 엎드려 주머니를 바쳤고 그날 이후 정업원의 문은 외부를 향해 굳게 닫혔다. 훗날 사람들은 강물로 뛰어든 새 시녀를 충절의 표상으로 기렸지만 매화를 향한 시선은 달랐다. 등을 돌리고 떠난 여인, 주인의 죽음 앞에서 살기를 택한 여인이라는 비난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삼국녀 바위에 대한 기록도 전승마다 조금씩 다르다. 세 명이라는 숫자도 그들의 이름도 뛰어든 장소도 기록에 따라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매화만이 등을 돌렸고 그 등 뒤에는 왕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보랏빛 염색으로 지켜낸 거친 생존. 정업원에서의 삶은 유배지 청령포보다 가혹한 현실의 현장이었다. 신분이 박탈되고 감시가 일상이 된 정순왕후의 곁에서 매화는 스스로 노비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는 단순한 시중이 아니었다. 왕비가 세조의 시혜를 거부하며 남편을 죽인 자의 쌀은 먹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자 매화는 그 선언을 현실로 뒷받침해야 했다. 장터의 거친 노동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고된 노동은 매화의 일과였다. 그녀는 숭인동 산비탈 자주동샘에서 퍼올린 물에 괴불 주머니와 저고리 깃을 담가 보랏빛 물을 들였다. 시장 상인들이 역적의 집안이라며 외면할 때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옷감을 다시 주워들었다. 쌀 한 뒷박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왕우가 안에서 기도를 올리며 중심을 잡았다면 매화는 담장 밖의 현실을 상대하며 뒤줄을 채우는 보급관이자 방패였다. 64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보랏빛으로 물든 노동의 손이 쌓아올린 시간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그녀의 보랏빛 손을 비웃어도 그녀는 묵묵히 빨래를 하고 물을 길었다. 그 손에 남은 색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다. 약속 하나로 64년을 견뎌낸 사람의 증거였다. 세조의 회유를 차단한 정업원의 사리문. 세조는 정순왕후를 향해 지속적인 회유책을 펼쳤다. 곡식과 가옥을 제공해 그녀를 보살피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횡이었다. 정업원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왕실 소속 비구니 사찰로, 조선시대에는 출궁한 후궁이나 왕실의 여인들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단종이 폐위되자 정순왕후는 왕비의 신분을 박탈당한 채 이곳으로 밀려났다. 세조의 회유는 집요했다. 즉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순왕후에게 곡식과 가옥, 노비까지 제공하려 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폐위된 왕비가 자신의 시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찬탈의 정당성이 묵인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정순왕후와 매화는 그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세조에게 정순왕후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었다. 자신의 찬탈을 불가피한 구국으로 포장해줄 살아있는 증거였다. 왕비를 굶주리게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오히려 그녀를 거두는 관용을 보여줌으로써 세간의 도덕적 지탄을 잠재우려 한 것이다. 매화는 그 치밀한 심리전에 최전방에 서 있었다. 세조가 보낸 사신들이 물자를 앞세워 들이닥칠 때마다 매화는 마당으로 나갔다. 우리는 남겨진 의리만으로 충분하니 부정한 물건은 거두어 가라. 그 말 한마디로 사신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왕비가 직접 나서서 구차한 거절의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되도록 매화는 스스로 정업원의 높은 문턱이 되었다. 매화는 권력의 시혜를 일부라도 수용하는 순간 단종과의 신의와 왕후의 결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조가 보내는 쌀 한 뒷박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왕비의 자존감을 헐값에 매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이자 독이었다. 매화는 관가에서 보낸 이들이 주변을 기웃거리면 단호하게 쫓아냈고, 왕비를 낮춰 부르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예우를 갖추라며 일침을 가했다. 64년 동안 경계를 늦춘 적이 없었다. 정순왕후의 임종으로 64년 만에 완수한 과업. 매화의 세월은 정업원의 낡은 사리문을 여닫는 소리 속에 쌓여갔다. 남들이 한 번의 죽음으로 충절을 증명할 때 그녀는 수만 번의 새벽길을 나서며 자신의 신의를 증명했다. 왕비가 홀로 견뎌야 했던 고독한 밤.

밤마다 그 곁을 지킨 것은 묵묵히 곁을 지키던 매화의 그림자였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으며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했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으며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들어섰다. 왕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정업원의 아침은 바뀌지 않았다. 매화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정순왕후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두 여인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로 하루를 버텼다. 왕후가 왕을 잊지 않으며 중심을 잡는 동안 매화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깥을 지켰다. 그것이 64년간 이어졌다.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청령포에서 왕과 맺었던 약속이 그제야 완수되었다. 매화는 왕비의 임종을 지키며 자신이 짊어졌던 오랜 과업이 끝났음을 확인했다. 단종에게 받은 명을 정순왕후에 대한 보필로 완성한 것이다. 왕비의 장례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화는 단종이 건넸던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 생을 마무리했다. 임종의 순간에도 그녀의 손톱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순왕후가 머물던 정업원터는 지금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일대로 추정된다. 건물은 사라졌으나 표지석이 남아 그 자리를 증언한다. 매화가 물을 길어 보랏빛 염색을 하던 자조동 샘터도 숭인동 일대에 흔적이 남아있다. 정순왕후가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동망봉은 지금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두 여인이 버텨낸 세월의 자리는 그렇게 서울 곳곳에 작은 흔적으로 남아있다. 매화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 손이 왕비의 존엄을 지켜냈다. 기록은 죽음을 선택한 이들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러나 매화는 살아남는 쪽을 택했다. 찰나의 자결이 아니라 64년의 일상으로 그녀는 의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했다.

여러분은 지금 강윤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강윤규 작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졸업 후에 30년간 줄곧 출판 기획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출판 현장에서 고전 다시 읽기라는 취지로 고전들을 원전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흥미롭게 재구성해왔는데요. 엮은 책으로 쇼펜하우어의 인생수업, 괴테의 인생수업, 몽테뉴의 수상록, 니체의 인생수업,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에서는 감상적인 영웅 서사를 걷어내고 다큐멘터리적 필치로 그들이 지키려 했던 의리의 실체를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정훈이었습니다.

0: 주말이라 메일 확인 안 할지도 몰라. 기다리지 말고 얼른 집에 가자. 언니랑 맛있는 거 먹자. 자.
1: 바위는 내 손을 꼭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땀으로 축축한 바위의 손. 나는 그 손을 꼭 쥐고 말했다.
0: 일단 가서 좀 씻자.
1: 내 말에 바인이 크게 소리내서 웃었다.
2: 아무튼 괜찮으니까.
1: 바인의 구름이 그 소리와 같은 박자로 춤을 췄다. 그 바람에 우리의 구름이 조금 겹쳐졌다. 나는 바인을 따라 큰 소리로 웃으면서 생각했다. 우리가 손을 꼭 잡은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고.

0: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땀을 흘리던 바이는 이열치열이라며 매콤한 떡볶이를 해먹자고 했다. 집에 있을 지훈 언니에게 연락을 하니 냉장고에 양파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1: 간단하게 하면 돼. 떡이랑 쫄면만 사고 소스도 그냥 사자.
0: 하는 바임에게 내가 말했다.
2: 난 대파 들어간 게 좋은데.
0: 바이는 입술을 쭉 내밀고
1: 알았죠요
0: 했다. 바인의 기분이 좋아 보여서 덩달아 즐거워졌다. 함께 버스에 탄다. 마트에 간다. 각자 사고 싶은 것을 조금 더 고른다. 그러다 그냥 내려놓기도 한다.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걱정 없이 먹는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해나갈 수 있어 기뻤다. 담임 선생님 덕분에 자퇴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동안 할머니에게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나는 그곳에서의 일들이 점점 흐릿해지는 기분이었다. 여름의 맹렬한 기운 덕분일지도 몰랐다.
3: 너희들 뭐 좋은 일 있나 봐?
0: 떡볶이 국물에 밥을 볶아 먹자는 바인의 옆구리를 찌르며 물이라고 말리고 있는데 언니가 물었다.
4: 좋은 일?
0: 생각보다 너무 큰 반응을 동시에 해버리고 말았다. 그냥 웃는 것으로 얼버무릴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대로 얼음이었다. 이상한 대치가 짧게 이어진 뒤 바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뭐 마실 거 없나 하며 냉장고를 열었고 나는 도망가는 바인을 조금 원망하면서 언니에게 말했다. 말을 해야 했다. 낮에 기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2: 하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어서 언니한테는 나중에 얘기하려 했어요.
0: 내 말을 듣는 언니는 담담

0: 상담했다.
1: 잘했어.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고마워.
0: 바이는 언니에게 얼음 띄운 보리차를 내밀었다.
2: 응? 언니는 걱정 마. 우리는 믿어!
0: 그 말이 언니 걱정하는 우리 난 믿어로 들려서 나는 깜짝 놀랐다. 뭔 소리지? 지훈 언니도 마찬가지였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인을 보았다. 그러고는 피식 웃는 것이다.
3: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난 믿어래.
0: 나도 언니를 따라 웃으며 바인을 놀렸고 바인은
2: 왜?
0: 하며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해 얼굴이 빨개졌다. 예전 같았으면 언니가 숨어버릴까봐 일이 잘못될까봐 온 힘을 다해 조심했을 텐데 일들이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구나 생각하며 순전히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2: 어? 왜? 어? 어 뭐야? 왔어? 어?
0: 답장에서 기자는 우리의 제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두었다. 언제든지 연락달라는 말도 함께였다. 우리 셋은 번갈아가며 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세 명의 손에서 휴대폰이 세 바퀴쯤 돈 뒤에야
3: 내 말이 맞지? 걱정 말라고 했잖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
0: 바인이 두 팔을 벌려 언니와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나도 힘차게 팔을 뻗어 바인과 지훈 언니를 끌어안았다. 그러자 언니도 두 팔로 우리를 감쌌다. 우리는 그렇게 엉켜서 잘 될 거야, 이제 됐어, 했다. 이상한 낙관이 가득한 밤이었다.

0: 지은. 도서관도 공원도 아닌 방향으로 걷는다. 이것이 오늘의 활동. 나는 늘 익숙한 길로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모르는 것을 무서워했다. 어쩐지 오늘은 바람을 신중히 감각하며 그것만을 따라 걷기로 했다. 가본다. 나는 걸으면서 편의점, 김밥집 같은 것을 눈여겨보았다. 집으로 돌아갈 때 지표 삼기 좋을 것이다. 막 들어선 길에 초등학교가 나타났다.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 멋진 합창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웃고 잠깐 서서 그 소리를 더 들었다. 등을 따라 한 줄기 땀이 흐르는 걸 온전하게 느껴보았다. 학생들의 노래가 들리고 땀이 흐르고 바람이 분다. 그리고 나는 모르는 길에 있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졌다. 오른쪽에 초등학교를 끼고 벽을 따라 걸었다. 모퉁이를 돌고 숙였던 고개를 들자 돌연 꽃의 폭포가 나타났다. 학교 담장에 선명하게 붉은 능소화가 가득히 피어 있었다. 여름의 꽃. 저 꽃을 볼 때마다 엄마가 감탄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1: 꽃이 뭐 그렇게 대단해?
2: 이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예쁘니?

0: 엄마가 말했었다. 학원이 끝나고 잠깐 짬이나 엄마와 산책을 하던 때였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해가 길어서 아직 환했다. 나는 처음으로 순수하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엄마를 엿본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꽃을 좋아하게 됐다. 능소화를 보면 열기와 붉은색과 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좋았다. 오래 잊고 지냈다. 그 시간이 무색하게 나는 다시 미세하게 흔들리는 능소화 아래 한참 동안 서 있었다.
1: 이제 어디로 갈까?
0: 낯선 장소도 괜찮을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고 하얀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곳으로 갔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실내에 들어서자 꾸밈없이 깨끗한 인상의 여자가 주방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고 나를 향해 돌아서고는
2: 어서 오세요
0: 했다. 어서 오라고, 서둘러 오라고 환영한다는 그 말투와 몸짓이 좋았다. 커피를 고를까 망설이는데
2: 식사는 하셨어요?
0: 고개를 저으니 그럼 차로 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2: 맛있는 우롱차를 드렸어요. 시원하게 드릴게요.
0: 네. 나는 계산을 하고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이내 깨끗한 유리잔에 담긴 미세계 음료가 앞에 놓였다. 한 모금 마시니 땀이 식었다. 창밖을 내다보는데 아까 본 꽃들이 가득했다.
3: 능소화 참 예쁘죠?
0: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건넸다.
4: 네, 정말 그래요.
0: 나는 대답했다.
4: 제 멋대로 예뻐요. 이렇게 더운데.
0: 내가 말하자 그는 여전히 꽃에 시선을 두고 말했다.
3: 저는 그래서 능소화가 좋아요. 더위 같은 것, 타는 햇빛 같은 거 상관없이 나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자기 꽃을 꿋꿋하게 피우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0: 그 말을 듣는데 꽃 한 송이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떨어져도 전혀 상하지 않았다. 여전히 꽃잎이 선명하게 붉었다. 그것을 계속 관찰했다. 보지 않으면 사라질까 봐서. 얼음만 남을 때까지 알뜰하게 차를 모두 마시고 일어났다. 카페를 나서자마자 길을 건넜다. 카페에서 지켜보았던 바닥에 떨어진 능소화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그때 휴대폰에 알람이 울렸다.

0: 서인.
1: 바인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첫 주말. 바인과 나는 지훈 언니가 다니던 대학교 근처 카페에 초조하게 앉아있었다. 기자를 통해 알게 된 대학생 활동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기자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연대인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했다.
2: 제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제가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1: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잘 정돈된 음성이어서 안심이 됐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기자가 우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2: 두 분이 아직 미성년자니까 저를 직접 통하는 것보다 그분과

0: 것들이 있어. 그게 큰 위로가 됐다. 카페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입구에 들어서자 곧장 우리 쪽으로 걸어온 사람은 자신을 활동가 이혜은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난 그는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1: 피해자분의 자료를 제가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0: 그러기 위해 만난 자리였는데도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쌓인 태도일 터였다. 그 면모가 오래 남을 것 같았다. 나는 바인과 눈을 한번 맞추고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실은 잘 보지 못하는 그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선택해 화면에 띄웠을 때는 조금 마음이 무너졌다. 이 사진 앞에서 무너진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고 있는데 활동가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1: 지윤이를 아세요?
0: 그가 자세를 고쳐 앉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사진 속 얼굴을 재확인한 뒤 천천히 말했다. 자신이 지윤 언니 일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지윤 언니처럼 피해를 당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듣고 싶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1: 그 새끼 잡혔어요. 안 그래도 지윤이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메시지로는 차마 남길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좋은 분들이 곁에 있었네요. 하, 진짜 다행이다.
0: 긴 침묵 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다시 연락할 것을 약속한 뒤 활동가는 떠났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가 우리에게 지윤 언니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울먹이며 말했기 때문이다. 바이는 고개를 숙이고 연신 코를 훌쩍이고 있었다.
2: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언니 혼자가 아니네.
3: 너무 다행이다.
0: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았다. 지윤 언니가 보고 싶었다.
4: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당장 내일 임금이 세상을 하식한다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1: 그러니까 해일이나 쓰나미가 있을 거라 이 말이야 제마.
2: 네가 직접 갯벌에 나가 제방이라도 쌓겠다는 거야?
3: 믿거나 말거나 조선 양반 신분으로 배의 방향키를 잡고.
4: 아유, 양반이 돈을 벌겠다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아유,
3: 인종이 지금

0: 12살의 어린 왕이 즉위하자.
1: 싫어. 나 라떼 싫어. 꼰대들 싫어. 극혐이야.
2: 걱정 마세요, 아드님. 어? 노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드님을 순산한 이 어미의 깡만 믿으세요. 오. 하루에 기본 3깡하는 어미가 주상의 뒤에 있어요.

0: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합니다.
1: 욕망의 폭죽이 관차. 욕망의 웃음소리.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된다. 자, 수렴청정이란 발을 치고 정치를 듣는다는 사자성어로 임금의 나이가 어려 정무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2: 헐미천슈 이젠 내 세상이다 에헤라디야.
3: 엄마 찬스예요. 아드님, 어미 말을 들으면 사다가도 떡이 나오죠? 이번 결혼은 저 이쁜 누나랑 하는 거예요?
1: 뭔 소리냐 하면 임금의 할머니나 엄마가 정치를 대신하는 방법이다. 물론 실권 또한 왕이 아닌 수렴청정을 하는 인물에게 집중된다.
2: 할미 찬스! 에헤라디야!
3: 엄마 찬스예요.
2: 할미 찬스! 에헤라디야! 엄마 찬스!
4: 꼬리에 불붙은 생쥐사건을 잊으셨습니까?
5: 생쥐사건에서도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어, 지미야.
4: 늘 심증은 차고도 넘치는데 물증이 없는 게 문제죠.
5: 지미야, 그 심증과 정황 증거는 처벌이 가능한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없어, 지미야.
4: 형, 왕비가 준 고르곤졸라 까망베르 블루베리 크림치즈 찹쌀떡을 먹고 나서부터 인종이 그냥 시름시름 얼굴에 생기를 잃고 매일매일 피로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 해요.
5: 어?
1: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자 세간에는 문정왕후가 인종의 죽음을 직접 설계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5: 야, 그럼 문정왕후가 인종에게 드린 그 까만 떡에 그 독이라도 들었었다 이 말이야?
4: 형, 백성들은 인종을 죽게 한 사람이 문정왕후라고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니까요.
5: 야, 지미야, 작게 말해.
4: 아, 진짜라니까.
6: 아주머니! 응? 아주머니!
4: 이거 제수씨인데?
5: 예, 제수씨, 예. 아이고, 제수씨께서 무슨 일이세요, 제수씨?
6: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가 텅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5: 에?
6: 우리 그이 좀 찾아주세요.

0: 그동안 인종의 죽음을 파헤치고 다녔던 거야?
1: 내 직분이 뭔가 실록의 근간이 되는 사초와 시정기를 작성하는 일이야.
2: 여기서 다시 한 번, 사초는 실록의 근간이 되는 자료이고 시정기 역시 각 부서의 업무 일지로 역사의 기본이 되는 자료다.
0: 명세, 자네 신입이야. 신입 사관이 사화와 같은 큰 사건을 혼자서, 야, 이러다 잘못되면 공직 생활이고 뭐고, 아, 자넨 쥐도 새도 모르게.
1: 아, 언제부터 자네가 그렇게 공직에 연연했나?
0: 아, 참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1: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인종께서는 자연사를 하신 게 아니야.
0: 이 바람 끝에 비비린내가 도는 건,
1: 그들은 인종을 죽인 후

0: 상황이 반전되면서 복수의 칼자루가 소윤 윤원형에게 넘어가자.
1: 누님,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해야겠습니다.
2: 그럴수록 명분이 확실해야 돼요.
1: 협잡, 모의, 영모, 반란이랑 걱정 마세요, 누님. 에? 이미 여러 버전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쫙 완성시켜놨습니다.
2: 그렇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지.
1: 누님, 제가 누님 믿고 칼춤 한번 제대로 쳐보겠습니다.
0: 소윤파의 복수 혈전이 예고된다.

0: 꼭이야.
1: 아, 제일 먼저 인종의 호위무사, 인종의 외삼촌 대윤 유님이 체포되시고.
2: 아, 그래 그래. 누구야? 누구와 함께 역모를 하였느냐?
3: 난 역모를 한 적이 없다.
2: 없다? 야, 내가 반말한다고 너도 반말을 하냐?
3: 임마, 너 한자 몰라 임마.
2: 임마.
3: 내가 대윤이야 내가.
2: 어?
3: 근데 유님 윤 대윤 정권.
2: 야. 이제 세상이 뒤집어졌어. 누가 대고 누가 소인지는 내가 정해.
1: 유님은 그렇게 반란의 수괴라는 누명을 쓰고.
2: 야, 거기 저기 판소리 지망생, 너 단단히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단단히 엮어라 재점.
4: 예.
1: 반란주로 유배된 후 유배지에서.
4: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좋아.
1: 사약을 받는다.
3: 지사한 놈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오다니.
1: 유님을 시작으로 대윤파의 중심 세력 100여 명이 숙청당하거나 유배되는 을사사화가 발생한다. 소윤파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하였던 을사사화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5: 누가 인종의 외삼촌과 명종의 외삼촌이 언제 을사년에
1: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신입사관 안명세는 의혹으로 뒤덮였던 인종의 죽음의 진실을 수사한 뒤
5: 어디서 조정을 중심으로 한 한양에서 무엇을 왕이 찬탈을 위해서.
6: 아직 퇴근 전이시냐?
7: 퇴근 해야지. 아니야. 저 나 오늘 야근이야. 야근.

0: 에헤이, 야, 자네는 그 지나친 열정이 다르다 이 말이야.
1: 예문군의 다크호스로 안명세의 동료인 한지원 되시겠다.
0: 그 야근 수당도 없는데 매일 야근이라니.
2: 아이고.
0: 밖에 누가 찾아왔던데.
2: 응? 나를?
0: 그 면회소에서 기다린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구만.
2: 그래? 날 찾아왔어?
0: 자네를 찾아왔어. 얼른 가봐, 얼른. 얼른 가봐.
1: 안명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0: 여기 어디 떴는데? 그럼 그렇지. 누가 인종의 외삼촌과 명종의 외삼촌이 언제 을산이네 어디서 조정을 중심으로 한 안양에서 이런 안명세.

0: 너 딱 걸렸어!
1: 안명세가 작성하던 시정기를 들고 밖으로 향하는 한지원.
2: 날 면회온 사람이 없단 얘긴가?
3: 고독한 길잡이는 목적지를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지. 아, 하지만 아쉽게도 아니, 면회온 사람도 없고 시간도 끝났습니다.
2: 아니 그럴래 우리 예문관 동료가 있다.
4: 이런 진짜.
1: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안명세가 빛의 속도로 예문관으로 달린다.

0: 여기도 괜찮아. 쟤 어디 간 거야? 가만. 한지원.
1: 같은 시각 한지원은
2: 그 예문관의 신입사원 안명세가 작성했던 시적기입니다. 대감.

0: 드라마에서 꼭 이런 장면 등장하죠.
1: 아무것도 아니야.
0: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안명세 박영재.
2: 와이파이 하 안공이 너무 좋아요.
3: 아 제가 웃음이 좀 많아요. 이자영.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옥석산을 찾아갑니다. 옥돌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옥석산은 그리 많이 알려진 산은 아닌데요. 백두대간이 지나는 도래기제를 끼고 있는 산이라서 아름아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철쭉꽃이 피는 5월 중순에 맞춰 옥석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옥석산 해발 1085m 지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할아버지 철쭉나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철쭉나무의 공식 명칭은 봉화 우구치리 철쭉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오래된 철쭉나무로는 수령 550년의 할아버지 철쭉나무 말고도 수령 450년의 울산 가지산 철쭉과 수령 200년의 정선 발론산 철쭉 등이 있습니다. 옥석산에 숨겨진 보물인 할아버지 철쭉나무는 조선 세조 임금 때 처음 싹을 틔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550살이 넘은 고목인데요. 그래서 550년 철쭉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봉화 옥석산 할아버지 철쭉나무의 키는 5m 정도고요. 밑동의 둘레도 1m가 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령 못지않게 나무의 수영과 꽃의 색깔도 무척 우아한데요. 할아버지 철쭉나무에서 피는 철쭉꽃의 색깔은 연한 분홍색입니다. 할아버지 철쭉나무의 화사한 모습을 보기 좋은 시기는 5월 중선에서 하순 사이입니다. 하지만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입산이 통제되는 구간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5월 15일 이후에 옥석산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할아버지 철쭉나무 주변에는 희귀한 야생화들과 나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이 일대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이란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자산을 가리킵니다. 할아버지 철쭉나무를 찾아가는 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봉화 문수산과 옥석산 사이에 있는 주실령에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봉화군 춘향면 우구치리에 있는 도래기제 입구에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젓하게 산행을 즐길 요량이라면 도래기제 입구를 들머리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도래기제 탐방로 곳곳에는 숲과 나무에 대해 소개하는 친환경 입간판들이 세워져 있고요. 진달래 터널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도 지나게 됩니다. 할아버지 철쭉나무를 만난 후에 조금 더 산을 오르면 해발 1242m 높이의 옥석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옥석산 정상은 뾰족하고 하얀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바위가 경상북도 예천에서도 보인다고 해서 예천바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옥석산 정상에서 하산할 때는 옥석산과 문수산이 만나는 지점인 주실령 방향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옥석산을 다녀온 후에 뭔가 조금 아쉽다면 서벽 금강 소나무숲을 잠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춘향면 서벽리에 있는 이 소나무숲은 현재 문화재용 목재 생산림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울창한 소나무숲길을 따라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80헥타르에 이르는 서벽 금강 소나무숲에는 현재 금강소나무 1,500여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옥석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0: 남호의 피격 당시 위치와 방향이 확인됐습니다. 이란이 설정한 통제선을 넘지 않았고 공격당한 배 뒷부분이 이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 여기에 항해 기록과 당시 정황까지 분석한 결과 남호가 본보기로 선택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남호가 피격당한 시간은 현지 시간 지난 4일 오후 3시 반쯤. 당일 남호는 이란 군부가 설정한 통제선을 넘지 않는 곳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피격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 무렵 남호의 선수는 200도가량 아랍에미리트를 바라보고 있었고 공격받은 선미는 이란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호를 목표로 설정하고 어느 부위를 타격할지 작전을 진행할 시점이었습니다.
3: 닻을 깊이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정박을 합니다. 그러면 조류에 따라서 배가 계속 돌게 되겠습니다. 도는 과정에서 배의 왼쪽에 후미를 맞은 것입니다.
2: KBS가 접촉한 선사 관계자가 남우호 인근 복수의 선박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피격 순간 남우호의 헤딩, 즉 선수가 UAE 방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협 내 남우호의 이동 경로도 파악됐습니다. 중동 사태가 터지자 페르시아만 안에서 맴돌다가 4월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그야말로 전속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해협 통과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입니다. 하루 뒤 두바이 앞바다까지 왔지만 갑자기 멈춰섭니다. 이란이 해협 재봉쇄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로 선박들이 해협을 나가려 하자 남우호를 본보기로 삼았고 인명피해로 인한 국제적 비난을 우려해 기관실만을 노린 정밀 타격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0: 남호 공격 주체를 밝힐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비행체 잔해는 한국에서 정밀 감식할 예정입니다. 기관실 손상 부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4: 두바이 항에 정박 중인 남호. 입항 초기와 달리 갑판 등 외부에서 작업하는 선원들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선박 운용사 HMM 측은 불에 탄 기관실 손상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실은 엔진과 발전기, 전기 개통 등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선체에 난 구멍보다 수리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열 손상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기관실 손상 범위 파악에만 최소 수일이 걸린다고 HMM 측은 밝혔습니다. 남호 수리에 최소 한두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 잔해는 조만간 국내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잔해가 곧 도착하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행체의 정확한 기종을 우선 식별해야 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 감식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함물선에 대한 드론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5: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연대를 표명하면서 선박 안전을 보호하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여전히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 해운사 유조선이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마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도윤 기자, 불상사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요. 위치 추적기를 끄고 움직였다고요?
6: 네, 선박 위치와 항로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인 AIS를 끄고 해협을 통과한 거로 전해집니다. 한국 해운사 소속 유조선을 포함해서 세 척의 유조선은 지난 6일에서 10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해협을 빠져나간 거로 알려졌습니다. 세 척의 유조선들은 각각 200만 배럴씩 총 6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상태였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AIS를 끄고 해협을 지나면 공격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해왔지만 봉쇄를 뚫고 원유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 허락 없이 또는 AIS를 끄고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즉각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 경고 교신.
0: 네, 그래도 모두 이렇게 위험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여객선 항구까지 화물선이 쓰고 있다고요.
6: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오만 무스카트에서는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항구를 무역항구로 대체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스카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0: 40km쯤 떨어져 있어서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요. 수도여서 교통도 편리합니다. 취재진이 여객선만 오가던 항구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대형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었고요. 자동차를 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구 인근 해역에는 컨테이너선들이 더 많이 보였고요. 또 주차장에는 두바이에서 온 트레일러 트럭들도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이란이 새로 설정한 통제구역에 아랍에미리트 앞바다까지 포함되면서 화물을 육로로 무스카트까지 운송한 뒤 선박에 옮겨 싣는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극비 사항인 전략 핵잠수함 위치까지 공개하며 이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은 소형 잠수함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거대한 선체를 드러냈습니다. 미 해군 육함대는 이 잠수함이 현지 시각 10일 스페인 남부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하는 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함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지들은 알래스카함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7,400km 트라이던트 2 탄도미사일을 20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브롤터에서 이란 테헤란까지의 거리는 약 5,000km. 이란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위치에서 극비인 핵잠수함의 동선을 이례적으로 노출시킨 겁니다. 이란도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 잠수함 설계를 복제해 만든 걸로 알려진 이란의 가데르급 소형 잠수함은 오하이오급 핵잠의 1% 수준인 약 120톤급입니다. 이란은 현재 16척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가디르급 잠수함이 공식적으로 이슬람 공화국 정규군 해군 함대에 함대했습니다.
2: 크루즈 미사일을 두 발밖에 싣지 못하지만 얕은 수심에서 기뢰 부설과 어뢰 공격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입니다. 하지만 심한 소음과 운용 경험 부족, 그리고 호르무즈의 얕은 수심 때문에 오히려 미군 탐지 자산에 쉽게 포착될 수 있어 실전 능력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1: 대이란 군사작전에 한국이 협력해달란 요구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동맹을 강조하며 거듭 압박을 보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우리 선박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의 해협 통제에 맞서 미군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하지만 군사작전의 위험 부담과 해협 내부에 갇힌 자국 선박이 표적이 될 수 있어 미국의 동맹 우방국들은 관여를 꺼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협의의 진전을 바라는 안규백 국방장관 앞에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 동맹의 힘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4: 눈앞에 닥친 호르무즈 사태에 한국의 참여를 공개 요구한 겁니다. 안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도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5: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3: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
5: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고 우리는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 한편 국방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뒤에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에 기여하겠다는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다자 회의에 또다시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최근 국제정세와 경제 통상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센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모레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네, 경북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길을 잘못 든 뒤 실족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아이의 비보에 큰 안타까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다혜 기자입니다.
7: 소방대원들이 들 것을 챙겨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경찰 수색견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로부터 3시간쯤 뒤 수색견이 실종됐던 강모군을 발견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홀로 산에 오른 지

0: 6시간 만 등산로에서 벗어난 50도 안팎의 급경사 비탈면이었습니다. 강군이 발견된 곳은 주황산 정상인 주봉에서 용연폭포 방향으로 400m가량 떨어진 능선사의 협곡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입었던 유니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이곳은 초입부터 경사가 매우 가파른 데다 길 양옆으로는 절벽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수색당국은 강군이 주봉 정상에 도착했고 이후 길을 잘못 뜬 뒤 실족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발견된 위치가 정상적인
2: 김택수 경북청송경찰서장
1: 상당히 좀 벗어나 있고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0: 무사 귀환을 바랬던 부모는 물론 수색에까지 동참했던 주민들은 끝내 들려온 비보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 저희들도 참 한숨도 못 잤습니다. 여기 사는 지가 한 5년 됐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전국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0: 강군의 시신은 청송의료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검시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다혜입니다.
4: 네, 보신 것처럼 실종된 초등학생은 등산로를 벗어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주황산 탐방로 주변은 비탈길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주민들도 조심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어서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잠시 다녀오겠다며 휴대전화도 두고 강군 혼자 나선 주황산 탐방로. 지난해 가족이 함께 등반한 경험이 있는 산길이었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초입. 대전사를 지나 기암교 앞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는 경사가 완만합니다. 하지만 기암교에서 주봉으로 향하는 길부터 산세가 험해집니다. 약 2km 탐방로의 폭은 좁아지고 경사가 가팔라지는 데다 이맘때면 수풀까지 우거집니다. 특히 탐방로 주변으로 주민들이 송이버섯을 채취하러 다니면서 낸 좁은 송이길이 이리저리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탐방로보다 더 가파르고 울타리도 없어 주민들도 조심하는 곳입니다.
6: 우리 주민들은 보면 거기서 아 이게 동서남북을 아는데 탐방객들이나 외지인들 오면 안에 들어가서 송이길에 들어가서 헷갈려버리면 이 방향감을 잃어본다고.
5: 강군이 발견된 곳 역시 탐방로에서 400m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1: 아이가 들어서 있는 지점인 경우에는 일반 다른 국립공원과 마찬가지 수풀이 우거지고 험준한 지형이기 때문에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족이라든가 뭐 자칫 뭐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형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5: 국립공원공단은 울타리가 없는 탐방로 일부 구간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4: 이런 산악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산행에 나서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꼭 알아둬야 할 안전수칙, 이형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7: 등산객들이 하나둘 산행을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벼운 옷차림에 동행인이 없는 나홀로 등산객입니다.
8: 괜찮아요. 꼭두 새벽에도 다니는 사람. 아니, 오늘 깨는 말로 없는데 새벽에는 많이 다녀요.
9: 뭐 혼자 산산도 했고 뭐 낮에는 위험한 거 없어요.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7: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주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군 역시 홀로 등반에 나섰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악사고는 매년 약 만 건씩 발생합니다. 하루 30건꼴, 절반 이상은 실족이나 조난입니다. 지난 10일에는 북한산에 오르던 40대 남성이 5m 아래로 굴러떨어져 소방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10: 도리만한 악산은 경사가 가파르고 발을 헛디디기 쉽습니다. 추락을 막을 울타리도 없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7: 전문가들은 가급적 두 사람 이상 동반 산행에 나설 것을 권합니다.
11: 안전한 산행을 위해 반드시 두 명 이상이 함께하고 지인에게 행선지를 알려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나 지병이 있는 분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한 산행은 금물입니다.
7: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고 조난 시 주변 위치 표지판 등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와 여분의 옷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4: 네, 오늘 경남 남해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올해 첫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벌써부터 올여름이 걱정인데 기상청은 극단적인 폭우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강화된 방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2: 한여름

0: 같은 폭우에 지하차도는 물길로 변했습니다. 경남 남해 지역엔 시간당 무려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올 들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지난해보다도 나흘 빠른 때이른 폭우였습니다. 지난해 기상청이 발송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271건, 시간당 100mm 이상 극한 호우도 15곳에서 관측됐습니다. 극단적인 폭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청은 올여름부터는 시간당 100mm 폭우에도 재난성 호우 문자를 추가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1: 재난성 호우재난 문자는 당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하 등 위험 지역에서의 신속한 탈출, 침수, 공간 진입 금지, 외부 활동 중단 등이
0: 폭염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폭염특보는 주의보 경보 기존 2단계에서 중대경보가 추가됩니다. 기준은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대책이 강화됐지만 경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 중대 경보에 걸맞는 중대한 대책과 대비가 되어 있느냐, 재난 안전에 대한 메시지 전달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으로.
0: 폭염 중대 경보 시 야외 작업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3: 오늘 격전지는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부산 북구 갑입니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 당 대표 출신 거물급 인사들이 벌이는 삼파전과 지역 민심을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지난 총선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을 선택한 곳, 이번엔 전국이 선택을 주목하는 곳 부산 북구 갑입니다. 최근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찾은 전통시장부터 가봤습니다.
5: 거긴 것 같아요. 북구 발전 잘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죠.
6: 누가 되든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 여기는 당파 싸움이 너무 심하잖아요.
4: 이곳 부산 북구갑은 현재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까지 새 후보의 치열한 3파전 양상입니다. 새 후보 모두 강점도 약점도 뚜렷한데요. 후보들 모두 정치 구호보다는 지역 사람, 지역 발전을 앞세웁니다.
7: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고
8: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7: 제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 AI 교육 1번지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9: 가짜 북구 주민이냐 진짜 북구 주민이냐
8: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9: 반드시 이 구포역 주변의 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이걸 국책사업에 반드시 집어넣겠습니다.
10: 부산 북갑을
8: 한동훈
10: 부산의
8: 1순위
10: 대한민국의 1순위로 바꿔서 돈과 사람이 모이게 하겠습니다. 교통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복지를 발전시킬 겁니다.
4: 북구의 지역 내 총생산은 부산 최하위권. 어느 당 소속인지보다 누가 현안 해결의 적임자인지가 최대 관심사인 이유입니다.
11: 기업 유치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다 이제 서울 쪽이나 다 그 빠지는 쪽이라 가지고
12: 출퇴근 시간이 너무 복잡해서 교통망 좀 확충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도 승부의 핵심 변수. 현재로선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 모두 선을 긋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3: 핵심 승부처인 서울에서도 시장 후보들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주도한 감사의 정원이 오늘 문을 열자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곧바로 비판에 나섰고 양측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13: 서울 광화문 광장, 하늘로 뻗은 23개 조형물이 공개됐습니다. 6.25 참전국 기념물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밀어붙여 세운 겁니다.
14: 대한민국이 참전국의 희생에
8: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14: 가장 품격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3: 민주당 정원호 후보, 바로 선거용 졸속, 세금 낭비라 날을 세웠습니다.
15: 졸속으로 추진하고
8: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까지
15: 하겠다.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13: 오 후보 사업을 때린 정 후보는 서울을 5개 도심, 6개 광역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실현 가능하냐, 재원 있느냐는 지적엔 개발이익 일부를 돌려받는 공공기여율을 낮춰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15: 초기 투자 부담은 낮아지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민간 투자가 살아나면 침체된 지역도 바뀝니다.
13: 비판을 정치 공세라 일축한 오세훈 후보는 지도부 대신 시민을 전면에 내세운 서울시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정 후보가 공소 취소에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한마디 못한다고 역공했습니다.
16: 민간 임대사업자, 이 정부가 계속해서 탄압 중인데 서울시장 후보라면 당연히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13: 토론 회피하지 말라, 스스로 돌아보라며 1대1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도 연이틀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3: 오늘 여야 지도부는 모두 충청 지역을 찾은 뒤 각자 호남과 영남으로 향했습니다. 여당은 내란 척결, 야당은 정권 견제를 내세웠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충청 지역 후보들을 모아놓고 민주당 지도부는 중원 탈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지방권력 심판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내란 청산과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운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외쳤습니다.
18: 반헌법 반민주 세력을 심판하자,
8: 더불어민주당 대표.
18: 그리고 국가를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17: 지지세 강한 호남을 찾아선 전북 지사 선거를 흔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견제하며 표심을 단속했습니다.
19: 금품살포 의혹과
8: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19: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심히 유감을.
17: 같은 시간 국민의힘 지도부도 중원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행동해온 곳이 충청이라며 투표로 정부 여당을 견제해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 충청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켜 주십시오.
17: 뒤이어 경북을 찾아 특검으로 죄를 없애려 한다. 선박 비격을 화재라고 우긴다. 선거 뒤 세금 폭탄 터질 거라며 정부 견제론으로 띄우는 선거 쟁점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20: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는 게 이 이재명 정부입니다.
17: 내란 청산, 정권 견제,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 민심을 흔들려는 신경전은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21: 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는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데요. 이 경기가 열릴 스타디움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김경수 특파원, 경기장 내부가 한국 언론엔 처음 공개되는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22: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경기장에서 바로 30일 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4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경기장은 해발 1570m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장 외벽이 잔디에 뒤덮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작은 산이 솟아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화산 모양을 본떠 경기장을 건설했다고 하는데요. 내부 붉은색 의자들은 용암을 상징한다는 게 경기장 측 설명입니다. 체코전에 이어 2차전인 멕시코와의 경기까지 이곳 과달라하라에서 열립니다. 지금은 최적의 경기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잔디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팀 대기실과 취재구역 등 부대시설 준비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8: 경기장을 월드컵에 맞게 바꾸는 작업도 5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6월 11일에 여기서 한국 대표팀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스타디움 운영 총괄이사.
22: 과달라하라시는 월드컵 개최 기간에 일부 학교에 휴교령을 예고하는 등 이미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현지 한인회도 관광객과 현지인이 모두 참여하는 응원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마약왕 피살로 치안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는 만큼 지방정부는 군경을 배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총동원해 안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월드컵을 30일 앞두고 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이번 주말 최종 명단을 발표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 미국으로 출국해 최종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상대팀 체코와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의 전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1: 평균 신장 187cm의 선수단을 앞세워 덴마크까지 넘어선 체코.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은 마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8: 첫 소집 때부터 여러분들이 단결력과 헌신, 확신을 갖고 있는 걸 알아봤습니다. 체코 대표팀 감독.
1: 경계 대상 1호는 체코 공격의 원투펀치 파벨 슐츠와 파트리크 시크. 올 시즌 소속팀에서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절정의 골 감각을 뽐내고 있습니다. 수비수들의 세트피스 득점력도 위협적인데 우리로서는 체코 수비진의 느린 발을 공략해 창의적인 패스와 빠른 돌파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개최국 멕시코는 개막 한 달 전부터 국내파 조기 소집에 나설 만큼 월드컵에 진심입니다. 과거보다 이름값은 떨어졌어도 오랜 합숙으로 조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환경 측면으로는 A조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 고지대에 익숙한 선수들이 홈팬 5만 명의 함성을 등에 업는 만큼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8: 한국과의 맞대결은 매우 멋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는 모두 기량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모라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
1: A조 최약체로 꼽히는 남아공. 32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지만 역시 방심은 금물입니다. 화려한 빅리거는 없지만 오히려 덜 알려진 자국리그 선수들의 조직력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법. 축구대표팀의 원정 16강 또는 그 이상의 역사를 쓰기 위한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0: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이번엔 원정 32강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캡틴 손흥민을 앞세워 첫 경기 체코전부터 숨막히는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이영표 해설위원은 과연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손기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2: 한 6대 4 정도.
23: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이렇게 예상했던 이영표 해설위원.
2: 할 수 있는 이번 2014년 월드컵에서는 아마 축구 팬 여러분들이 스페인의 몰락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3: 이 예측대로 스페인은 충격의 2연패를 당하며 조기에 탈락했고 우리 대표팀의 비장의 무기로 이그노를 꼽았는데 이것도 쪽집게처럼 맞았습니다.
24: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수비 뒷공간으로 잘 빠져들어갈 수 있는 선수, 네. 이그노 선수입니다.
25: 제가 뭐라 그랬어요?
26: 이그노가 한다고 이그노가 한다고 그랬죠.
23: 일명 문어영표가 탄생한 순간이었는데 8년 만에 다시 월드컵 마이크를 잡은 이영표 해설위원은 이번엔 파격적인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2: 저는 조금 그 아주 희망 섞인 어떤 저의 희망을 담아서 조별 예선 1승 2무로 조 2위로 저는 32강에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
23: 첫 경기인 체코전에선 승리를 예상했고 홈인 멕시코를 상대로는 승점 1점. 남아공전도 무승부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로큰롤 밴드 양반들의 리더이자 보컬인 전범선 씨와 얘기 나눕니다. 한 가지 일을 잘하기도 어려운데 전범선 씨는 밴드 활동뿐 아니라 환경운동, 동물해방운동에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서점도 꾸려가고 팟캐스트의 유튜브 채널 진행까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역사 전공을 살려서 한국사 테라피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그가 바꾸고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밴드 양반들의 리더 전범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글 쓰고 노래하는 양반들의 리더 보컬 전범선 씨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저도 지금 순간 머릿속에 뭐부터 소개해야 되지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지금 서점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1: 책방도 예. 살리려다가 제가.
0: 지금 얼마 되셨어요? 서점 하신 지가?
1: 제가 물려받은 지가 5년 됐습니다.
0: 물려받으신 거죠?
1: 아, 6년 됐네요 이제. 네.
0: 원래 좀 망하려던 서점을 인수하셨다고 들었는데 문 닫으려던 서점을. 네.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1: 원래 그 성대 앞에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이라는 네. 책방이 1986년부터 있었고요. 올해로 40년. 되는 책방인데요. 옛날에 80년대 대학가 앞에 이제 뭐 인문사회학 서점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좀 오래된 게 없을까?
0: 그렇죠.
1: 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예. 재건축하고 막 다 영국에 있으면은 그 뿌리 깊고 유서 깊은 어떤 역사적인 전통이 많은 것들이 보여서. 특히 책방을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풀무질이라는 책방이 문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0: 네.
1: 당시에 제가 또 패기가 있어서,
0: 네.
1: 갓 제대한 때였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물려받았죠.
0: 그래도 인수자금은 어디서 났어요?
1: 망한 책방이었기 때문에 딱히 제가 돈을 드리고 물려받진 않았습니다.
0: 지금 이제 5년 지났는데 네. 아직 이제 망하지 않고
1: 네.
0: 예, 지금 영업 중이신 거죠.
1: 동물해방 물결에 저희 이제 배움 공동체로서 함께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해방촌에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1: 맞아요. 성대 앞에서 있다가 재작년에 저희가 해방촌으로 이사를 했고요. 요새는 해방촌이 워낙 지금 핫하기 때문에
0: 네.
1: 젊은 예술가들이나 활동가들 그리고 뭐 그냥 데이트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0: 네.
1: 저희가 또 이런 생명 살림 공동체로서 네.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나 뭐 그 고민들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0: 네. 네. 사실 굉장히 바쁘게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요즘 유튜브도 하시고
1: 네.
0: 팟캐스트도 하시고
1: 네.
0: 예. 지금 책도 냈고
1: 네.
0: 새 음반도 나왔고
1: 예.
0: 예. 또 더 하는 일 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1: 아, 뭐 그게 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예. 네. 뭐라 그럴까요? 사실 처음에 데뷔할 때 이제 공부 천재다. 금수저라는 소문도 살짝 있었던 것도 같고,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대치동에서 잘하셨나 그랬더니, 강원도 춘천
1: 맞습니다.
0: 출신이시더라고요.
1: 네네.
0: 예. 강원도의 전설이라고 하던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1: 아, 강원도는 아니고 이제 강원 중학교를 제가 다녔고 이제 강원 중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춘천의 조그만 중학교였으니까
0: 네.
1: 이 당시에 워낙 입시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0: 그랬죠.
1: 저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중독돼 있었던 것 같고
0: 네.
1: 거기서 이제 공부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좋은 당시에
0: 네.
1: 학교가 어딜까라고 네. 했더니 민사고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강원도에 있는 학교래요.
0: 그랬죠.
1: 강원도 네, 그렇죠. 횡성에 있으니까.
0: 네, 맞아요.
1: 저도 강원도 사람이니까 가야겠다 했는데 거기 가려고 그러면은 대치동에 유학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0: 아, 대치동 유학도 갔어요?
1: 그렇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0: 아, 실제로 지방에서 대치동에 방 잡아놓고 이렇게 막 다닌다고 하더니.
1: 맞아요. 하숙도
0: 하더니.
1: 했었고.
0: 네. 확실히 대치동의 도움을 받았네요. 사교육도 그렇죠. 확실하게 네. 받았네요.
1: 그게 없었으면 저는.
0: 예.
1: 뭐 입학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의 현실에서는.
0: 근데 사실 이제 그런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그런 사교육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것들인데
1: 맞아요. 예.
0: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1: 아이러니했죠. 예.
0: 들고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쟁쟁한 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예. 들어가니까 좀 날개를 펼치고 네. 내가 할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요?
1: 저는 그때 1학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전 중학교 때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죠. 근데 막상 그 민사고에 가니까 일단은 저희 이제 국제반과 국내반이 있었는데 전 국제반이었고요.
0: 유학 가려고.
1: 예, 아이비리그 가는 예. 목적에.

0: 5인 고등학교에도 1등 한 명인 거죠.
1: 그렇죠.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0: 다 1등 할 수 없더라고.
1: 없잖아요. 예.
0: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나의 살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친구보다 잘할 수 있다 했던 게 역사와 음악이었어요. 역사학만큼은, 역사 수업만큼은 내가 1등을 해보겠다. A+를 받아보겠다.
1: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의 역사를 전공을
0: 맞아요.
1: 하셨더라고요. 네,
0: 역사 전공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때부터 밴드도 했었고.
1: 예, 밴드 활동도 하고.
0: 네. 밴드는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다른 공부는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었던 거죠.
1: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단한 곳에 가서
0: 네.
1: 공부도 되게 잘했더라고요.
0: 네, 미국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에 비해서.
1: 근데 미국 유학이 네. 전범선 씨의 어떤 그 삶의
0: 네.
1: 어떤 계획표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0: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1: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0: 사실 미국에서의 어떤 그, 그러니까 학교 학부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변호사를 하려고 했어요.
1: 네.
0: 역사를 공부할 때도 로스쿨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 그 네. 프리로라고 하죠. 과정으로서 이제 나 역사를 공부하는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제 다트머스 대학 같은 경우는 되게 인문학 중심의, 교양학부 중심의 학교고, 역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저는 철학사를 했기 때문에,
1: 네.
0: 이게 또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들으시면은, 철학과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러실 수 있는데, 세상을 되게 비판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1: 예.
0: 다각적으로 보게 되고.
1: 그렇죠.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면 또 이게 학문이 안 되죠.
0: 그렇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또 저만의 어떤 세계관, 늘 많이 이제 확립하게 된 것 같고,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소수자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절감하셨다는 말을 했잖아요.
0: 네.
1: 예.
0: 그렇죠. 미국에서 있으면서, 처음으로,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는 아무리 제가 강원도 뭐 속된 말로 촌놈이고
1: 네.
0: 해도 어쨌든 주류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리고 남자하고
1: 네.
0: 외동 아들이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1: 근데 그 코스를 그대로 마치면 사실 내가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그거를 왜 버리셨어요?
0: 아, 근데 제가 뭐 법무부에서 인턴을 해봤는데요.
1: 아, 유학 마치고 와서 인턴도.
0: 네, 이제 로스쿨 합격을 하고.
1: 이 코스잖아요, 그게.
0: 그렇죠. 인턴, 뭐 예. 이제 로펌에서 인턴을 하거나.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로펌에서 어떤 상업적인 변호사를 하기보다는 동북아 평화체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엄청난 그 당시에 저의 공상적인 꿈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 제가 예전에 네. 국회에서도 인턴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1: 예.
0: 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 네.
0: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그 뭐랄까 차림새를 하고 이런 어떤 외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1: 좀 자유롭게.
0: 네. 예. 수염의 장발을
1: 네.
0: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저한테 수염을 자르고 머리를 좀 자르고라는 거예요. 그 담당하시는.
1: 네. 좀 단정하게 하고 와라.
0: 왜냐면 예. 왜 그러세요? 그랬지만 장관님이 보시면은 우리 불효령 떨어진다. 혼난다. 법조계라는 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법무부 인권정책과에 지원한 게 아닌가요? 인권정책과인데 왜 저한테 두발 단속을 하시느냐?
1: 네.
0: 그 이제 거기서부터 안 맞는 거죠.
1: 예.
0: 그리고 회식을 갔더니 난 채식을 한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고 전 술도 안 마시고.
1: 네.
0: 이런 이제 너무 큰 문화적인 차이를 느꼈던 거고, 그냥 저라는 사람의 어떤 팔자나 어떤 성향이랑 이 법조계에는 안 맞는구나.
1: 네.
0: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조직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나는 이쪽이랑 안 맞는다라고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셨나 봐요.
0: 그렇죠. 인턴을 하는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나랑 맞는지 보는 건데 해보니까 안 맞더라.
1: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서점도 하시고
0: 네. 네.
1: 사회운동도 하시는데
0: 네, 맞습니다.
1: 출판사도 하셨더라고요.
0: 네. 네.
1: 책을 어떤 책들을 내셨어요?
0: 아, 그때 한 제가 한 3, 4년 정도 출판 사업을 했던 건 이제 두루미 출판사라는 이름으로 했는데요.
1: 네.
0: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해방 물결, 풀무질이랑 함께 비거니즘 관련된
1: 네.
0: 당시에는 비거니즘 관련된 출판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결이라고 하는 비거니즘 잡지도
1: 네.
0: 2년 동안 냈었고요. 개간지로. 그다음에 네. 비거니즘 관련된 단행본들을 많이 이제 번역해서 소개를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한 2, 3년 하다 보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이제 하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니까 제가 했던 건데

0: 네네.
1: 다른 분들이 더 잘 큰 출판사에서 잘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이제 네. 정리를 했습니다.
0: 남들이 하는 거에는 흥미를 못 느끼나 봐요. 지금 보니까 그 요즘 말로 약간 뭐랄까요? 이게
1: 청개구리?
0: 청개구리일 수도 있고 예, 관종이란 말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습니다. 네.
0: 예.
1: 관종이죠. 뭐.
0: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 본인 스스로 지금 인정하시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경력이 참 다양해서 음식점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또 음식점은 또 뭔가.
1: 그것도 사찰 음식점. 비건 식당이 거의 없었을 때
0: 네.
1: 시작을 했다가
0: 또 많이 생겼네.
1: 그것도 많이 생기니까 핫해지니까 이제. 아,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식당은 얼른 정리했습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다 그것이 다른 일 같지만
1: 맞아요.
0: 하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예, 생각이
1: 맞습니다.
0: 있는 거네요.
1: 예. 맞아요.
0: 네. 사실 그 밴드 활동하면서 새 음반도 냈고 저희가 뭐 노래도 들어봤지만은 이번에는 또 역사 전공을 살려서 전 공부를 하는 게 다 묻혀버리면 어떠나 했더니 또 이것도 살리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예, 올 봄에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1: 예, 예 맞습니다.
0: 이게 부제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200년 근현대사 이야기라고 돼 있는데
1: 네.
0: 어떤 책입니까?
1: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왜 우리나라는 분단이 돼 있을까? 강원도도 남강원도 북강원도로 분단이 돼 있고
0: 네.
1: 남북한으로 분단이 돼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세대 간에 젠더 간에 갈라치기가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사실 서양 철학사를 공부한 거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한 거라고 배웠고
0: 그렇죠. 예.
1: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진보다 보수다 좌다 우다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를 보면서 저는 참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저는 이제 민족 사관
0: 네.
1: 이게 무슨 육군 사관학교 같은 어떤 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역사관의 사관이거든요.
0: 네.
1: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을 배우는 학교를 저는 다녔던 거고 참 어렸을 때부터 의아했어요. 역사를 꼭 민족의 입장에서만 봐야 되는가? 근데 민족 사관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한복을 입고 영어를 써야 되는가?
0: 아.
1: 저희 민사고에서는 또 영어만 써야 되거든요.
0: 수업이 영어 수업으로 이루어지죠.
1: 맞아요. 우리 생활, 일상생활도 영어로 해야 돼요.
0: 그러니까 참 그런 한복을 입고 영어로 생활한다.
1: 아이러니한 그런 네.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많았어요.
0: 네.
1: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갈라져 있고 왜 이렇게 특이할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었고 저는 또 카투사로 공부했기 때문에 민사고랑 비슷하죠. 한국군인데 네. 미군복을 입고 있고
0: 네.
1: 한국군으로 어떤 복무를 하는 건데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0: 예.
1: 이런 약간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실제 미국 유학을 하기도 했고 이런 정체성의 고민과 스스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다가
0: 네.
1: 그것을 일종의 테라피의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갈라진 게 저는 일종의 한이라고도 하는데 한이 결국 트라우마잖아요.
0: 예.
1: 민족의 한이라는 게 결국 역사에서 온 건데 그것을 과연 우리 역사가 꼭 좀 아픈 이야기, 서로 싸우는 이야기만 돼야 하는가? 혹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0: 한국사 트라우마 자가진단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에.
1: 네.
0: 예. 이 문항 중에서 3개 이상이면 역사 트라우마에 빠진 것이다. 예, 한국사 트라우마라는 게 뭔지도 일단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1: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인물을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서편을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냐, 박정희 대통령이냐, 뭐
0: 김구냐, 이승만이냐,
1: 김구냐, 이승만이냐,
0: 그렇죠.
1: 뭐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를 떠나서 김구냐 이승만이냐부터 네.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갈라치기의 연속과 연속이 저는 한국사를 배우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사실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민주화 세대 혹은 그 윗세대는 산업화 세대 이렇게 세대마다 어떤 경험이 다르다고 보지만 저는 91년생으로서 저희 같은 MZ세대는 사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살고 있고 특히 요즘은 한류 시대에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도 자랑스럽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약간 아니 다들 너무 고생하셨다. 전라도냐 경상도냐 산업화냐 민주화냐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냐 다 명과함이 있고 다 너무 감사한 입장에서 저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역사를 한번 품는 마음으로 그리고 윗세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역사를 좀 봤습니다.
0: 네. 뭐 어떤 진영에 따라서 완전히 전부를 인정하고 전부를 부정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맞아요.
0: 예. 네.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1: 네.
0: 그 문항의 3개 이상이면 역사 트라우마에 빠진 것이다. 예를 한번 네. 들으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1: 가장 첫 번째가 우리나라 역사만 생각하면은 그 뭔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한의 역사다.
0: 아, 한의 역사다.
1: 어, 뭔가 치욕과 어떤 부끄러움의 역사다.
0: 예.
1: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좀 젊은 세대는 바뀐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약간 자신감이 맞아요. 좀 뿜뿜하죠, 요즘은?
1: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최근에 일이고 저희 세대도 한 10년 전, 뭐 짧게는 7, 8년 전만 해도 헬조선이다.
0: 네.
1: 뭐, 어느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한국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나라 안 좋은 나라, 살기 힘든 나라,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 식민 지배와 전쟁의 역사,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사실이고
0: 네.
1: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무언가를 생각할 때 스스로 이게 저는 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게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역사라는 게
0: 네.
1: 민족의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과 비교해 보면은 내 스스로의 내러티브를 생각했을 때 뭔가 내가 부끄럽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떤 트라우마에 빠진
0: 네.
1: 증상인 거잖아요.
0: 그것이다.
1: 네.
0: 아, 예를 들면 단적으로 좀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네. 게 있을까요?
1: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제 김구냐 이승만이 얘기한 것처럼
0: 네.
1: 우리나라의 진정한 국부는 한 명이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건국 대통령은 한 명이다.
0: 아.
1: 우리나라의 어떤 뭐 산업화, 그러니까 대통령을 골라서
0: 네.
1: 이제 다른 대통령을 뭐 배척해야 된다든가 이런 역사적 인물을 생각할 때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0: 아.
1: 보게 되는 것조차도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집단적인 정신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하시는 활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우리가 말하자면 그
1: 네.
0: 진영에 속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1: 네.
0: 그런 게 좀 강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1: 뭐 일반적으로 뭐 동물 해방을 이야기하고
0: 네.
1: 뭐 저의 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세계관이 되게 급진적이라고
0: 네.
1: 많이 여겨져 왔고 사실 틀린 말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저의 마음은 이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근대적인 되게 사실 서양적인 이분법적인 생각이거든요.
0: 사실은 그렇죠. 구시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그 제
0: 네.
1: 전공이 그리고 프랑스 혁명사라서
0: 아.
1: 이 좌우 진보 보수의 기원이 프랑스 혁명인데
0: 네.
1: 사실 저는 그 패러다임 200년 된 이 패러다임이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0: 네.
1: 해요. 더 이상 우리나라 같이 이제 동양의 특히 나라가 굳이 이런 서양적인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서 좌냐 네. 우냐 진보 보수냐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전범선 씨가 이제 우리 양반들 밴드 양반들의 리더를 모셔서 역사학자는 아니세요. 역사를 전공했지만
1: 맞습니다. 네, 저는
0: 예.
1: 학자가 아닙니다.
0: 하지만 이제 충분히 또 들어볼만한 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예.
1: 저는 사실 이 책이 제가 작년에 1년 가까이 진행을 했던 역사 테라피라는 팟캐스트를 사실 책으로 만든 건데요.
0: 네, 네.
1: 팟캐스트 저희 이제 젊은 청년층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였었어요. 굉장히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았었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특히 요새 젊은 그 청년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갈등 젠더 간의 갈등도
0: 심하죠.
1: 심하고
0: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하고.
1: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이런 역사 테라피적인 이야기가 많은 공명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0: 네. 혹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얘기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1: 네.
0: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1: 가장 핵심 책의 결론은요. 민족 사관 대신에
0: 네.
1: 태극 서관을 전 얘기를 해요. 태극기를 한번 다시 보자.
0: 예.
1: 우리 태극기의 의미라는 게 결국에는 음양의 조화잖아요.
0: 네.
1: 태극이라는 게 우리나라 태극기가 근데 왜 빨강색 파랑색 태극기일까를 한번 저는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동해바다에서 해돋이를 딱 보다 보니까 그 절묘하게 태양이 반쯤 바다 위에 걸쳐 있을 때, 그러니까 위에가 빨갛고 밑에가 파란 모습을 제가 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영락없는 우리나라 국기인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중국의 태극과 다르게 중국 태극은 흑백 좌우 태극인데,
0: 네.
1: 우리나라 홍청 상하 태극이잖아요.
0: 네.
1: 아무튼 왜 우리나라는 이런 태극일까를 생각했을 때, 아, 저 해돋이의 저 모습, 낮인지 밤인지 모른 낮과 밤이라는 이분법을 초월하는. 절묘한 음향의 조화가 있는 저 순간이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상징이구나. 네. 라는 것을 느꼈고, 이런 그 음양의 조화라는 그 태극의 가치를 갖고 있는 국기를 내걸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거든요.
0: 네, 네.

0: 중국, 북한, 미국 다 별을 내걸고 있고.
1: 정말 우리 태극 문양은 전 세계 국가 국기를 놓고 볼 때 진짜 독특한
0: 독특하죠.
1: 디자인이에요.
0: 동양 철학의 정수를.
1: 예.
0: 동양 철학의 정수를 음양의 조화라는 어떤 정수를 국가 상징으로 달고 있고 중국마저도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별을 달고 있고 북한도 별이고 일본은 태양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양, 그러니까 낮과 밤의 절묘한 조화를 국가의 상징으로 갖고 있고
1: 네.
0: 그게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1: 네.
0: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도 아니고 가운데 나라도 아니고 아름다운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러니까 낮도 밤도 아니고 낮이기도 밤이기도 한 그 절묘한 음양의 조화를 우리 가슴속에 갖고 있는
1: 네.
0: 상징인데 저는 그게 이런 양극화된 세계의 어떤 지금 병든 무너지는 질서를 치유할 수 있는 태극의 역사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좌우 진보 보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음향의 조화로 좀 보자. 아. 우리의 그림자도 좀 품자.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1: 네. 그런 얘기 하실 때 보니까 약간 도인 같은 느낌이 지금 살짝 오려고
0: 네,
1: 하는데.
0: 맞습니다.
1: 네. 예.
0: 그렇죠.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꿈꾸고 노래하는 게 저 같은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네.
1: 이제 인간답게 사는 법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0: 네.
1: 이제 우리 전범선 씨는 동물답게 생명답게 사는 법을 자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0: 맞아요.
1: 동물답게 생명답게 어떤 건가요?
0: 사실 인간다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수학과 과학과 언어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1: 네.
0: 그게 사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막물의 영장인 이유기도 하고요. 근데 AI의 시대 우리 인간보다 더 이성적인 존재들이 나왔잖아요.
1: 네.
0: 우리의 자손이라고 네. 하는.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동물의 권리를 부정했던 거는 인간은 이성이 있는데 동물은 이성이 없다. 였는데 인간보다 더 이성적인 존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AI한테 권리를 주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AI는 감성이 없다.
1: 네.
0: AI는 느끼지 않는다. 의식이 없다. 이런 주장인데 동물은 감성이 있고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별함이 이제는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저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고 내가 어떤 존엄한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수학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존엄하고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고통과 행복을 느끼고 살아 숨쉬고 있고 그리고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존재는 인간이 아닌 존재도 많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세계관 자체도 되게 서양적이고 근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을 좀 공부하고 가르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1: 네.
0: 기계 살림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 인간 아닌 존재들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다움을 어떤 이성에 많이 두고 설명을 했는데
0: 맞아요. 네.
1: 이제 더 이성적인 AI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와서
0: 네.
1: 그것으로 진짜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거는
0: 말이 안 되죠.
1: 네. 부족하겠다.
0: 네. 심장이 뛰고 있음이 사실 더
1: 예.
0: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1: 궁극적으로 전범선 씨가 하고 싶은 것,
0: 네.
1: 이루고 싶은 것은 어떤 걸까요?
0: 저는 그냥 뭐 꿈을 꾸는데요. 금강산에서
1: 네.
0: 신명나는 그냥 한바탕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제가 뭐 광화문에서도 노래를 했고 강원도에서 제가 축제에서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고 하는데 항상 답답해요.
1: 예.
0: 어느 순간에는 답답해서 좀 너른 마당에서 저는 지금 용산구 해방촌에 살고 있는데
1: 네.
0: 저희 마당 마을 앞에 그 미군기지 너른 땅도 있고 그런 너른 땅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금강산이잖아요.
1: 네.
0: 그런 풍수 좋은 데에서 진짜 풍류를 한번 즐겨보고 싶다.
1: 예.
0: 그게 저의 꿈이라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제가 전범선 씨랑 이틀 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어떤 사람이나 요즘 세대를 한 가지 색깔로 정의하기는 너무 어렵다.
0: 네.
1: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밴드 양반들의 이제 2집이 나왔다고 하는데
0: 네.
1: 오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아까 제가 동해바다에서 봤던 해돋이와 태극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그때의 감흥을 담은 해야라는 노래.
1: 예, 해야 떠라 이거 아니고요.
0: 뭐 비슷합니다.

0: 예. 자, 양반들의 해야를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음악과 문화예술을 통해서 보다 나은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는 양반들의 보컬 겸 리더 전범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에 비가 내렸고 특히 남해안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누적 강수량 남해 101.2mm, 제주 남원 74, 청량 63.5, 목포 58.3mm 등 충남과 호남,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말까지 기온이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지방 내일은 낮 최고 26도, 모레 30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대구 14도가 예상입니다.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고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대구 28도, 대전, 광주 27도, 서울 26도, 인천 23도, 부산 22도, 제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8.1도, 습도 66%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의 대표 문화유산인 경복궁에서 내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2026년 상반기 야간 관람이 진행됩니다. 이번 야간 관람에서는 전통 궁중음악과 궁중무용 공연도 만나볼 수 있어서 고궁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5월 15일에는 세종대왕 나신일을 기념해서 강령전에서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의 국악 공연이 열리고요. 수정전에서는 5월 20일에서 23일, 27일에서 30일, 6월 4일에서 5일까지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의 궁중음악과 궁중무용 공연이 펼쳐집니다. 야간 관람 입장권은 6월 1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 인터파크 티켓에서 선착순으로 1인 3회까지 구매할 수 있고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동반 1인, 경증장애인 본인,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복 착용자,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국가유족증 소지자는 흥례문에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바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복궁에서 다양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가족과 친구,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고궁의 아름다움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 초록여행이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7월 여행 참가 24가정을 모집합니다. 4개 코스 중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제주 항공여행, 고지대 등반, 섬바다 요트 체험, 자유경비에서 가족 상황에 맞는 여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5일까지 국내 등록장애인이면서 초록여행 회원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2026년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장애의 재해석 참가자를 5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학문 분야에 제한 없이 장애를 주제로 한 논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대학생 개인 또는 팀에 박사학위 소지자, 슈퍼바이저 한 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논문 계획서는 주제의 독창성, 연구 방법, 체계성, 기대 효과를 기준으로 심사해서 본선 진출 10팀을 선정하고요. 선정팀은 슈퍼바이저 지도 아래 연구를 진행한 뒤 8월 본선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 사업신청란이나 장애통합연구본부 02-6399-6235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이 성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 인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사업은 5개 프로그램으로 장노년층, 여성,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노인과 장애인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통합돌봄과 주거지원 연계, 퇴원 환자의 지역복귀 지원, 방문진료와 재가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0: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벌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0: 네, 최근에 캄보디아에 다녀오셨다고요?
1: 네, 지난 4월 말쯤에 한 5일 동안 캄보디아 껀달주라고요.
0: 예.
1: 우리나라 이제 경기도 같은 지역이고 거기 앙순울구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한 안산 이런 지역을 다녀왔고요. 협회가 2014년부터 이제 베트남에서 원래는 하노이에서 그 장애 청년들 대상으로 IT 교육도 하고 취업을 앞선하고 그런 사업을 해왔거든요. 예. 10년간. 동시에 이제 2020년에는 캄보디아 껀달주나 프놈펜에 있는 장애인들 건강권을 위해서 장애 포괄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0: 그래서 예.
1: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다가 2024년부터 재개됐던 사업들을 좀 살펴보고 또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둘러보기 위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0: 예, 한국이 그것도 네. 국내 장애인 단체가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의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장애인 단체가 일단 국제 사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0: 예.
1: 하더라도 뭐 회의나 포럼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게 이제 ODA 사업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해외 원조 사업이라고 하는데
0: 예.
1: 이걸 꾸준히 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 전쟁 때 당시 이제 원조를 받다가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특히 2010년 우리나라가 그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라고 하잖아요. 그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원조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당연히 이제 국제사회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근데 장애인단체에서 이걸 왜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었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장애인재협회는 1954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단체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책임감을 갖고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제 한 10년 정도 꾸준히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장애 포괄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1: 저도 아마 방송에서 몇 번 좀 쓴 것 같아요. 장애 포괄 혹은 장애 역량 평가, 장애 인지 예산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인클루시브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장애인을 빼놓고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설계하거나 또 뭐 수행하거나 평가할 때 장애인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건 역시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 뭐 선진국이 됐다고 해서 뭐 지원할 때 뭐 장애인 이런 거 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0: 예.
1: 그들이 뭐가 필요하고 또 그들이 또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0: 예.
1: 그 건강증진 사업에는 당연히 장애인이 참여하게끔 하는 사업인 거고요.
0: 예.
1: 이거는 뭐 유엔 장애인 권리협의 강조 하는 그런 또 어떤 원칙이기도 합니다.
0: 예, 네. 장애 포괄,
1: 네.
0: 장애 포용.
1: 네, 예.
0: 건강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1: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제 IT, AI 이런 걸 했다면 요즘 더 중요한 게 뭐 기후 위기도 있고 전쟁으로 인한 장애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0: 예.
1: 장애 이슈가 워낙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좀 생각했던 것은 건강하지 않으면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디 뭐 취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지금 WHO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수명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짧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전 세계 한 15억 명 중 10억 명이 장애인인데 그들의 80%가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 캄보디아 이런 데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 환경 이런 게 이제 안 돼 있으니까
0: 예.
1: 이 문제를 좀 개선해보자라고 이제 추진하게 된 거죠.
0: 예. 예. 캄보디아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처음에 이게 이제 코이카 사업은 그러니까 이제 그 3년씩 단위가 끊어져요. 3년 처음에 했던 거는 프놈펜에 있는 이런 큰 대형 병원에 의사들에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국 우리 국내 장애 뭐 의사나 또 관련된 분들 모시고 그런 교육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0: 예.
1: 그런데 코로나 때 이제 일시 중단됐다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보니까 문제는 아무리 좋은 병원이고 아무리 의사진이 훌륭해도 장애인들이 와야죠.
0: 그렇죠.
1: 근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동도 안 되고 또 경제적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2024년부터는 조금 생각을 바꾸자. 그러니까 프놈펜에 있는 수도로 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렸던 껀달주 좀 경기도 뭐 우리나라 안산 정도 그게 앙순울구라는데 좀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작은 병원을 뭐 물리적 접근성이라든지 의사 교육도 시키고 또 하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좀 이 사업을 이해를 시키자라고 이제 사실 사업을 좀 뭐라 그랬죠? 완전 수도에서 좀 더 지방으로 내려간 게 된 거죠.
0: 네. 그러면 앙스누을에서 네, 하고 그렇죠. 있는 사업 네.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죠.
1: 역시 이제 거기도 그 앙스누을구 후송병원 우리나라 이제 그 별표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중간 한 2차 병원 정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 병원에다가 역시 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물리치료실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경사로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접근성뿐만 아니라 의사들 교육 그래서 역시 의사들 교육은 좀 제가 뭐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장애인 당사자 의료진이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교육을 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하자. 그러니까 건강검진이 일단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서 오늘 때는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병원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마을을 찾아가서 이동 의료 진료소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거기서도 주민들을 만나게 된 거고요.
0: 또 주민들을 직접 만나신 건가요?
1: 그렇죠. 주민들도 거기서 이제 뭐 제가 만난 주민 중에 한 분은 두 분을 만났죠. 그래서 옥맹이라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분이 계신데 3년 전만 해도 치료를 하면은 수술을 하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비용도 없고 그걸 등한시 여긴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완전 시각장애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동을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마을 주민들이 좀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로 건강 그 이동 진료소를 들어가면 그분들이 올 수 있었던 거죠. 또 한 분은 옵속본이라는 이제 여성분인데 이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16살 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고 17세 때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봉제 공장에서 30년간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위염증이 이제 심하게 생기셔 가지고 병원을 가려고 해도 한보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여기는 주 6일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만 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병원을 진료를 어디 시내 읍내로 나가려면 하루가 다 빠져야 되는 거니까 그게 결리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에다가 이런 거를 차려놓으니까 잠깐 왔다가 이제 가서 진료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심을 좀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0: 이 사업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제나 계획 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프놈펜 수도에서 지금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것처럼 조금 더 마을 속으로 들어가자. 그럼 어떻게 전달 체계를 만들 거냐 했을 때 거기도 보건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이. 근데 지금은 한 개 보건소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마을 아홉 개 보건소랑 이제 협력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게 하나가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 정부의 기관과 협조도 얻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보건소나 보건청 같은 데랑 협력 체계를 지금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그 체계를 이제 구축하고 왔는데 이쪽에 어떤 의견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을 건강 이 주민들이 마을 건강 지킴이라고 할까요? 주민들 자치적으로 이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 건강검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주변 환경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3년간 더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1: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삶도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외까지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두 그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세계 선진국 10위 안에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국제사회가 잘 살아? 그럼 책임을 좀 줘. 이게 같이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인단체들도 이제 해외 나가면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한다라면 좀 역시 좀 소속감과 사명감 이런 걸 갖고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걸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 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장애인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 증진 사업 관련 소식 함께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오늘은 대학 강사, 예전 표현으로는 시간 강사라고 불렸던 분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예, 강사와 교수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네,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한 종류인데요. 2019년에 이른바 강사법 시행 이후에 강사는 법적으로 대학 교원의 지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임 교원과 같은 안정적인 신분이나 연구실, 충분한 임금, 복지 제도를 보장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교수라는 표현도 함께 쓰는데요. 법적으로는 교원이지만 실제 처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가까운 측면이 남아있습니다.
1: 대학 강사 문제가 왜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할까요?
2: 네, 소수자라는 말이 단지 숫자가 적다는 뜻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집단이 제도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또 권리 보장에서 밀려나 있다면 소수자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대학 강사는 대학 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주변부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를 맡지만 학과 운영이나 교육과정 논의에서 배제되기가 쉽고요. 또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약자의 문제가 됩니다.
1: 예, 강사법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 아닌가요?
2: 네, 강사법은 분명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2019년에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걸 강사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강사를 채용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원칙적으로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또 재임용 절차도 일정 기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법령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법이 생겼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안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은 어떤 틀은 만들었지만 실제 임금 수준이나 방학 중에 임금이 어느 정도 지급될 수 있는지 범위, 그리고 강의 시간 외에 노동 시간을 인정받는 문제, 또 재임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은 여전히 대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는 생겼지만 생활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방학 중 임금 문제가 특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왜 중요한 건가요?
2: 네, 강사의 일은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시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 계획서를 고치고 강의 자료를 만들고 연구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사분들이 방학 22주 가운데 일부 기간만 임금을 받고 나머지 기간에는 수입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수업 준비와 연구에 써야 할 시간에 공사장 노동이나 야간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해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강사 개인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수준에도 영향을 줍니다.
1: 법원은 강사의 노동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2: 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시간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에 대법원은 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볼 수가 없고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통상적으로 따르는 업무 시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의를 50분 한다고 해서 노동시간을 50분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런 거죠.
1: 예, 그러면 강의 시간만 보고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보는 관행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2: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적용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은 강의 시수만 보고 주 15시간 미만이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법원은 강의 준비나 학생 평가, 행정 업무 등 강의에 수반되는 시간을 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강사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건강보험 적용에도 차별이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받지 못하고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해요. 대학들이 강의 시수만 계산해서 강사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 신분이지만 건강보험에서는 교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 상황이죠.
1: 예, 그렇다면 차별 문제로도 볼 수 있을까요?
2: 네,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은 기간제나 단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캠퍼스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기본적 처우가 지나치게 낮다면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예, 대학은 재정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2: 네, 대학 재정의 어려움 그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등록금은 동결되고 또 특히 지역 대학의 위기 이런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대학이 어떤 비용을 교육의 필수 비용으로 인정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강사의 임금과 방학 중 생계 문제 그리고 강의 준비 시간은 교육의 주변 비용이 아니라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1: 예, 부산대에서 강사들이 농성 중이라고요.
2: 네, 부산대 강사들은 시간당 강의료 3%, 금액으로는 3,000원인데요. 이 3,000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이 강사분들이 강의료로 받는 수입이 연간으로 약 1,5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방학 중에는 임금이 끊기고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대 강사는 약 1,000명, 전체 수업의 약 37%를 담당한다고 해요. 이 강사 노조분들은 강사의 노동 조건이 곧 학생들의 수업 조건이라고 하면서 예산 부족을 핑계로 강사의 고혈을 짜내서 외형적 성과만 부풀리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예. 부산대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2: 네, 이거는 부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대학 강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전국의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요. 특히 부산대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사업으로 수백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강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의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할까요?
2: 네, 저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은 평가받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비정규 교원과 강사의 처우도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강사의 처우는 복지 차원의 부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학문 생태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 예, 강사들의 요구를 두고 개인의 생계 문제 아니냐는 시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강사의 생계는 곧 교육의 조건입니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강사가 좋은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 과제를 꼼꼼히 읽고 연구를 지속하기는 어렵겠죠. 강사의 처우 개선은 강사만의 요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대학의 공공성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해외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2: 네, 2023년에 미국의 뉴저지주의 러커스 대학의 사례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그리고 시간제 강사, 대학원생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다고 해요. 이 파업은 닷새 만에 학교와 노조가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합의에는 파트타임 강사의 시간당 보수 인상과 고용 안정 강화도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도나 재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중요한 교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강사와 전임 교원, 학생, 시민이 함께 교육의 조건을 문제 삼을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요?
2: 네, 강사분들의 처우 개선에 관해서 좀 네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방학 중에 임금이 실질적인 생계보장 수준에 가까워지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임금 인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강의 준비와 평가, 학생 상담 등 강의 외 노동 시간을 임금과 근로조건 산정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재임용 절차의 심사 심사 기준과 탈락 사유를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재정 지원과 대학 평가 지표에 비정규 교원의 처우 개선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1: 예.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2: 네,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은 특정 직업 집단의 이익 요구만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지식과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강사는 학생의 선생이고 연구자이고 또 대학원생들에게는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죠. 강사의 노동을 제대로 인정하는 일은 대학을 더 공정하고 더 좋은 교육의 공간으로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1: 예, 오늘은 강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나훈아의 사내.

0: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아, 오늘은 그 혼자 놀기, 이른바 일상화된 혼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0: 예, 혼자 놀기라고 하면 혼자 밥 먹는 혼밥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디까지 혼자 하고 있을까요?
1: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밥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정말 많은 것을 혼자 하는 시대고, 심지어 는 혼놀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혼놀이 좋은 이유,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서울 시내 혼놀 코스 같은 것들을 이제 SNS에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하는

0: 1만 1천 건 정도로 2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 1년 사이에 혼놀 언급량 자체도 포털에서 약 1만 6천 건가량 증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1: 혼자서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네.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0: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그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령 이제 최애 아이돌이 네컷 사진이 출시된다라고 하면은 뭐 친구랑 아니라 혼자 이제 그런 인생 네컷 같은데 사진을 찍으러 가기도 하고요. 또 전통시장이랄지 지역의 축제 그리고 영화제 같은 것들도 혼자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심지어 이제 혼자 일상을 보내는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아예 이런 코스를 추천하는 그런 추천 게시물들도 굉장히 자주 보이고요. 또 그런 그만큼 이제 혼자 노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혼자 코인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혼자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거를 혼캉스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예. 이제 즐기기도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혼자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조금 있었는데
1: 네,
0: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혼자 노는 걸 즐기는 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SNS에 인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라이브 방송까지 하면서 타인과 나누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요즘 음식점이나 카페 풍경도 조금은 달라진 게 예전에는 혼자 가는 손님이 주인 눈치를 약간 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오는 손님을 위한 공간이 예,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예.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가보신 분들은 1인석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4년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5년 사이에 세끼 식사 비율은 좀 줄어든 반면에 혼자 밥 먹는 비율이 세끼 모두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 혼밥이 20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숍 같은 곳들이 혼자 오는 손님들을 위한 공간 조성에 굉장히 좀 마케팅에 적극적인데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장 한 켠에 칸막이가 설치된 어떤 독립적인 좌석도 마련해 두고요. 그리고 1인 소비자 수요가 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런 식의 인테리어를 좀 확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1인 좌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약제까지 운영하면서 마치 어떤 개인의 작업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카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예, 혼자 있는 게 어색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혼자가 편하다. 네. 나만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카페를 간다라고 하면 뭐 공부를 한다라든지 혹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카페에 많기는 한데요. 요즘에는 카페에서 아예 혼자 좀 글을 쓴다라든지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말씀하신 그 나만의 시간을 정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례로 부산에는 열람실이라는 이름의 한 카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택을 개조한 곳인데 아예 방 하나를 예약하고 카페처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SNS 같은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을 내가 부산 여행 중에 아지트처럼 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정도입니다.
1: 네. 혼자 먹고 혼자 여행 가고 영화, 콘서트, 스포츠 직관까지 혼자서도 충분히 재밌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혼놀 문화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뭘까요?
0: 이 요즘 혼놀 문화의 어떤 또 다른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혼자 온 사람들끼리 또 어울리는 걸 즐기는데
1: 그게 가능하군요.
0: 이른바 예. 소셜링을 한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1인 카페 같은 경우가 혼자서 즐기는 카페 공간인데 여기에 온 사람들끼리 방명록을 남기는 게 약간 불문율처럼 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또 존중을 하는데 또 이 제주를 방문한 사람들끼리 간접적인 교류의 장을 이 카페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러 오는 사람들끼리 정리한 생각을 어떤 공유하는 또 재미가 있는 카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혼자 여행을 가더라도 현지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문화가 또 굉장히 일상적인데 또 이런 것들은 현지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또 어떤 암묵적인 또 룰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분위기가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또 비슷한 맥락으로 제주도에는 이제 혼술바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온 사람들끼리 스몰 토크를 나누도록 어떤 그 조성된 컨셉트의 어떤 바인데 옆자리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질문 카드도 비치하고 가볍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1: 혼자긴 하지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0: 그렇습니다.
1: 처음부터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0: 그렇습니다. 이런 걸 더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혼놀 문화가 이렇게 커지면서 기업에서는 혼자 오는 손님을 굉장히 중요한 고객으로 본다고요.
0: 그렇습니다. 그 최근 몇 년 사이 외식 브랜드도 이 1인 고객들을 위한 메뉴 구성을 좀 다양화하고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23년도에 시작된 한 샤브샤브 브랜드 같은 경우가 아예 그 지난해 여름부터 1인 고객들만 받는 샤브샤브

0: 체인점을 1인 고객들만
1: 만 받는 아예 샤브샤브 체인점을 런칭을 하기도 했고요. 예. 혼자서도 어떤 제약 없이 다양한 메뉴를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면서 이렇게 생겨난 흐름인데 1인 고깃집도 어떤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혼밥 문화가 좀 퍼지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혼밥 문화가 좀 익숙한 나라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인 관광객들도 한국의 이런 혼밥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혼자 여행 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런 프랜차이즈들을 또 많이 방문을 하면서 이런 식당들을 어떻게 찾는지 같은 것들이 자기 나라에서 검색 팁 같은 것들도 공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숙박 요금을 1인 기준으로 또 책정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국내 소도시 숙소 같은 경우가 이런 흐름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국내 소도시를 여행하는 1인 그 MG 여행객들한테 어떤 칭찬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0: 네. 아주 예전이긴 하지만 혼자 여행 갔다가 검색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식당을 찾아갔는데 네. 혼자라서 거절당한 경험이
1: 그런
0: 있거든요.
1: 경우도 가끔 있으시죠. 이 메뉴밖에 없다라든지.
0: 예, 예. 네. 근데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1: 맞습니다.
0: 있군요.
1: 맞습니다.
0: 자, 혼자 즐기는 문화.
1: 네.
0: 그러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1: 물론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취향이 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통의 관심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긴다라거나 함께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시대가 됐거든요.
0: 맞아요.
1: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래도 왕가 사는 남자라는 천만 영화가 있기는 했는데 그 지난해는 한국 영화계에 천만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같은 콘텐츠를 즐기면서 뭔가 비슷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조금씩 저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신호로도 좀 읽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향을 뭔가 타인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혼자 즐기겠다 혼자 노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시대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예, 정은호의 트렌드 톡톡 오늘은 혼자 놀기 혼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학 내일 정은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은 기쁨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이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1: 예.
2: 바라던 게 순리대로 잘 됐을 때의 기쁨은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마도 우리네 삶은 이런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멋진 장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예,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이라 약간은 상상이 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가요?
2: 그러니까 장애우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행스럽게도 부정이 아닌 긍정적이었기에 하루의 삶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에너지와 열정을 몽땅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오늘의 주인공은 김윤경님입니다.
1: 예.
2: 김윤경님은 동그라미 공연단의 단원이죠. 일이 있어서 좋고 그 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라는 겁니다. 또한 공연을 하면서 힘이 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피곤함이나 아픔은 말끔하게 잊을 수 있다라는 거죠.
1: 누군가에게 기쁨을 안겨준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마저도 즐기고 계시는군요.
2: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는데요. 누군가의 기쁨을 풀어주고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일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기는 하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즐기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인경님은 공연단에서 공연을 하면 완전 무아지경으로 공연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무대가 놀이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즐기지는 못했던 거죠. 김윤경님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죠. 저신장 장애를요. 즉 같은 성별의 또래 100명 중 작은 순서로 세 번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지금의 신장이 1m 23cm 정도다라는 겁니다.
1: 성장하면서 아픔이나 어려움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아픔이 끊이질 않았겠는데요.
2: 맞습니다. 이 한참 성장할 때는 어려움이 정말로 많아죠. 무시는 기본으로 해서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왕따 등등의 아픔을 정말 많이 겪었죠. 그럴 때마다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음악이었던 겁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지금의 내 얘기 같기도 하지만 가사 내용을 아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공감 가는 부분이 정말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구가 됐고 다 듣다 보니 따라 부르게 되면서 음악에 조금씩 빠지게 됐던 거죠.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은 찾아가면서 공부도 좀 했고 그런 노력이 있어서 삶의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 예, 아픔이나 슬픔을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잊을 수 있었군요.
2: 맞습니다. 이 주어진 환경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뜻밖의 귀인이 나타났지 않겠습니까?
1: 예.
2: 남편을 2008년도에 만났다라는 겁니다.
1: 예.
2: 다행히 남편은 비장애인인데 김윤경님을 도와서 함께 공연을 다니고 있죠. 1년에 딱 두 달 정도만 집에 있고 그 외에는 전국의 행사장을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정말 바쁘신 분이군요.
2: 맞습니다. 예. 행사할 때는 남편과의 분업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무대

0: 를 비롯해서 음향 장비라든지 소품 등을 남편이 잘 챙겨주고
1: 아,
0: 있죠.
1: 예.
0: 아무튼 일을 할 때는 호흡이 이렇게 딱딱 맞는데 그 외에는 갈등이 조금 심하게 쌓이는데
1: 아, 역시나
0: 맞습니다. 이 갈등을 풀 때도 노래로 풀고 있다라는 예. 얘기죠. 내 공연의 마지막 관객으로 남편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갈등이 오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또한 갈등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으면 공연장에서 호흡이 안 맞으면 아마도 뜻밖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 그렇죠. 오해나 갈등은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고요. 또 길어지면 다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0: 맞습니다. 공연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 집중하지 못하면 의외로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인경님은 정말로 부지런합니다. 그런 반면에 남편은 배짱이 스타일인데 그런 상반된 상태에서도 단합이 잘될 때는 좋은 일할 때 단합이 잘 된다라는 거죠.
1: 예.
0: 공연으로 벌었던 수입의 일부분을 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때 단합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고 또한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기도 하죠.
1: 예.
0: 창단한 지 어느덧 10년이 가깝게 되면서 가장 기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라고 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맛을 아니까 더 많은 곳에 다양한 것을 베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마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과정이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즐겁고 신나고 재밌다로 바뀔 수 있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1: 예,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이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투정 아니면 이 짜증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주 싹 빼도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되면서 기쁨의 가치,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가치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의 교훈인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윤활유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윤활유 같은 존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 보내야겠습니다.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지의 응급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제 지인의 얘기인데요. 지난 어버이날에 어머니에게 여름 신발을 선물했답니다. 아, 현금이 가장 좋다는 건 물론 알고 있고요. 근데 해마다 현금만 드렸으니까 올해는 선물도 준비한 건데요. 어머니 연세를 생각해서 가벼운 경량 신발을 골랐고요. 여름 느낌의 밝은 색에 꽃무늬 디자인으로 골랐습니다. 너무 비싼 건 또 부담스러워하시고 너무 싼 건 또 싸구려라고 안 좋아하셔서 그 중간 정도 가격대의 신발을 골랐다고 하네요. 선물을 받은 어머니의 반응 어땠을까요? 어머니와 아우 난 안 신는다 반품해라 이분 아 내가 다시는 엄마 선물 사나봐라 했다네요. 자 이렇게 선물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선물은 상대에게 주는 것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는 경우가 있죠. 상대의 취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분의 어머니, 어쩌면 조금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적이고 짙은 색의 신발을 더 좋아하셨던 거 아닐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시 내 기준으로만 고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 12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김범수가 부릅니다. 나타나.

네, 우리나라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 주식시장 흔히 하는 말로 불장입니다.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주식 이야기가 화제인데요. 주식 투자, 개인의 재테크 방식 중 하나니까 각자 알아서 하면 될 텐데 여기에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에서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KBS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 준비했는데요.

직접 떠나기 어려운 분들에겐 여행의 낭만을, 또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모이다 밴드의 노래입니다. 초콜릿 드라이브.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선생님, 오늘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1: 맞아요. 네. 이게 요즘 뭐 어느 모임에 가든지 빠지지 않게 나오는 게 네. 바로 주식 투자 이야기죠.
0: 사실은 이제 딱 주식 투자 중에서도 두 종목 얘기죠.
1: 아, 그렇죠. 맞죠. 네. 뭐 가족 간이든 개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든 뭐 어른이나 아이든 상관없이

0: 우린 주식 이야기가 소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식 투자의 내용 그리고 에티켓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1: 네, 어쨌든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정말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식 투자를 내가 지금 안 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0: 맞아요.
1: 관심은 무조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장의 비장이랑 상관이 전혀 없고요.
0: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투자에 있어서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없어진 건 꽤 됐습니다. 네네. 예전부터 깨졌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여전히 정보 접근이나 다른 거래 방식에 있어서 조금 불리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네. 그 지금 거래 방식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예전에는 객장에 나가서 네. 그렇죠. 아니면은 저는 네. 그것도 봤어요. 사무실에서 네. 네. 모 선배가 전화로 주식 주문하는 거.
0: 네.
1: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증권사 어플을 사용하잖아요.
0: 요즘도 전화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시각장애인들에서도 많고요.
1: 네네.
0: 또 연세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1: 네.
0: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기가 원활치 않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저도 최근까지도 직접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네. 대신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진행돼요? 전화로는?
0: 전화로 해가지고 저의 담당 그 직원이 있어요.
1: 예,
0: 그럼
1: 예.
0: 직원을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에 몇 주를 사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주문을 내주는 거죠. 그 책을 냈으면 책을 냈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ARS라고 있잖아요.
1: 네네.
0: ARS 조금 더 쉬워요. 그걸 통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편한 만큼 수수료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1: 예, 예,
0: 네.
1: 예.
0: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음성 ARS나 상담원을 통한 거래를 활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음성 ARS를 통해서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ARS나 전화 거래는 수수료가 당연하게 높지만 시각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할인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저도 이렇게 할인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지가 꽤 됐거든요.
1: 네.
0: 네. 증권사마다 이런 조건들이 다르니까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 저희가 경제쇼 아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특히나 우리 오늘 에티켓 교실인데 네.
0: 맞아요.
1: 설마 이제 주식 투자하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어떤 건가요? 예.
0: 이 얘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야 주식 투자에 무슨 에티켓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거예요.
1: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그렇게 돈 버는 게 최고지.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예. 있지만 우린 선진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 에티켓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가 당연하게 필요하겠죠.
1: 예의가.
0: 네. 그 필요한 점을 제가 무려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요.
1: 네.
0: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업무 시간이라든지 특히 주식시장이 개장이라든지 폐장되는 시간에 유난히 화장실을 많이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일부러 주식 개장 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잡는다는 얘기도 있죠.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사람과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주식창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 많아요. 더군다나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과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식창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런 생각에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자리라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사람과 만날 때 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더군다나 시각장애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지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 뭔가를 보면서 하고 있는지는 느낌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당연합니다.
0: 네.
1: 예, 네. 정말 이거는 주의해야 할 거고요.
0: 네.
1: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네.
0: 두 번째는 모임의 목적을 지키는 겁니다. 최근에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주식 이야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기승전 주식이라는 말이 있죠.
1: 네네.
0: 아니 무슨 영화 모임인데도 결론적으로는 주식으로 한 뭐 월스트리트 얘기고요. 네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투자에 관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지나친 예. 투자 이야기의 반복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피로감을 주고 모임의 본질을 흐릴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면 이제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주식 넣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0: 맞아요.
1: 맞습니다. 예. 진짜 요즘 특히 공감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0: 네. 세 번째는요. 종목 추천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1: 아...
0: 어떤 주식이 좋냐? 지금 사도 되냐? 이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이런
1: 네.
0: 얘기는 듣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섣부르게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 아, 이거 사실 많아요.
0: 네, 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기 잘못했다가 네.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1: 아, 저도 지금 몇 명 떠오르는데
0: 네, 네. 예. 투자 결과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네.
0: 분명히 조언은 참고만 해야 되고 최종 판단은 본인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0: 네.
1: 서운한 마음은 조금 생기더라.
0: 맞아요. 네.
1: 자, 어쨌든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
0: 맞아요.
1: 네, 투자를 했다면 내 책임이다.
0: 당연하게 내 책임이죠.
1: 네. 또 어떤 걸 또 주의해야 될까요?
0: 이제 네 번째입니다.
1: 네.
0: 네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단체 채팅방이나 SNS를 통해서 확실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다. 그리고
1: 내부 정보인데 SNS에 올리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내부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빨리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보는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위험한 경우가 많죠. 가까운 지인에게 전달할수록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게 맞겠죠.
1: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재미로 하는 분들, 뭐 아니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0: 네.
1: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금액으로 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예, 예, 예.
0: 자기 자산을 거의 우리가 베팅한다 그러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에 따라서 수익 자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아,
0: 제가
1: 있죠,
0: 바로
1: 있죠.
0: 다섯 번째 예. 얘기하는 건데.
1: 아, 그거. 예.
0: 제 친구 중에서 있습니다. 수익 자랑을 네. 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나기가 싫어요.
1: 네, 네. 아, 배 아파서 혹시
0: 네. 배도 아프죠.
1: 아, 예, 예, 예.
0: 네. 최근에는 수익 인증이나 계좌 공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줄 수가 있겠죠. 투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어요. 투자는 개인의 영역임을 정확하게 느끼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야, 지금 다섯 가지를 듣고 있는데
0: 네.
1: 지키기가 굉장히 요즘 어렵다. 자, 또 나머지는 어떤 건가요?
0: 네, 예. 두 가지가 있죠.
1: 예.
0: 여섯 번째는 손실에 대한 태도죠.
1: 손실에 대한 태도.
0: 그렇죠.
1: 네.
0: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종목을 추천해 주신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시장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좋겠죠. 이 과정이 있어야만 투자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1: 네.
0: 말씀드리면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씀처럼요.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공부 없이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갑자기 한숨이 나옵니다.
0: 네.
1: 마지막 말 들으니까
0: 네.
1: 지금 위험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0: 네.
1: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 안에 있어요.
0: 맞아요.
1: 예. 답답합니다 지금.
0: 네. 주식 투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이전에 사람에 대한 배려와 기본적인 에티켓이 먼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끝나고 선생님이랑 주식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0: 네네네.
1: 네. 안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박효신이 부릅니다. 기프트.

0: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정세라입니다. 제가 상담심리학이 전공이고 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이 복수 전공입니다. 저도 이제 눈이 안 보인 지가 이제 2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시각장애를 경험하면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겁 없이 시작했어요. 못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제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더 빨라요. 귀로 받아들이는 정보보다 더 빠른데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없이 귀로만 듣고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정말 엄청나게 피부 속 깊이 체험했습니다. 제 목표는 어떤 상담사가 목표예요. 제가 상담심리학이 전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하고 싶고 지금 사회복지학을 지금 복수 전공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지금 취득하려고 현장 실습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진로는 저는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대학원을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하는 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루트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터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 공부도 이런 루트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나서 현장에 좀 투입이 되고 싶어요.
1: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는 시각장애인 정세라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귀로만 들으면서 학문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이젠 공부하는 법을 터득해서 대학원 진학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현장으로 나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멋져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 시각장애인 학생들 정말 파이팅이고요. 세라 학생의 개인적인 장애 경험에 또 거기에 전문성까지 더한다면 사회복지 현장에 꼭 필요한 역할 담당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면서 또 때로는 대학생활의 낭만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다비치가 부릅니다. 팡파레.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다시 듣기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감상한 호주 여행 이어가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693회를 다시 들어봤고요. 오늘은 694회를 살펴볼 텐데요. 네. 호주 동부 서부 지역 여행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난주에 호주 브리즈번 여행 네. 함께 했고 브리즈번 근교의 콘달릴라 국립공원에서 아주 울창한 열대우림을 경험하는 거라든지 또 그레이트 비치 드라이브, 카야킹 이런 내용 네. 감상했는데 오늘 어디로 가보나요?
1: 네, 오늘은 레인보우 비치의 승마 체험을 하러 먼저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비치는 호주 퀸즐랜드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변을 따라 늘어선 거대한 사암 절벽이 70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어서 레인보우 비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0: 아, 절벽인데 색깔이 다양해요.
1: 네, 그렇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다양한데 파도가 치는 해변을 따라 말을 타고 달리는 투어도 인기입니다. 해당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0: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슬 김동하 성우의 화면 해설과 더빙으로 감상해봅니다.
2: 호주 동쪽에 있는 해변 휴양지 선샤인 코스트. 1950년대부터 휴양지의 모습을 갖춘 조용하고 차분한 관광지로 길고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한다.
3: 정박장마다 배들로 빼곡한 강줄기, 완만한 굴곡의 산맥과 구릉지, 뭉게구름 떠있는 화창한 하늘.
2: 호주에서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꼽히는 레인보우 비치에서 승마 체험을 해보기로 했다.
3: 먼저 발의 뒤꿈치는 내리고 앞꿈치는 하늘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앞으로 갈 거예요. 항상 뒤꿈치는 내리고 앞꿈치는 올리고.
2: 승마를 배우고 있는 교육생들과 함께 바다로 향했다.
3: 일행이 말을 타고 천천히 숲길을 지나 잠시 뒤 해변에 도착한다. 낙원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해변에서 여자가 강아지에게 공 장난감을 던져주며 놀고 있다.
2: 호주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율이 있는데 레인보우 해변은 동물의 출입이 허락된 곳이다. 준비운동 삼아 파도 위를 천천히 걷는다. 그리고 잠시 후 말들이 거침없이 해변을 달린다. 고르고 탄탄한 모래사장을 시원하게 질주하며 비치 승마의 매력을 느낀다.
3: 자막 레인보우 비치 퀸즐랜드주 남동쪽에 있는 해안으로 색깔 있는 모래절벽과 해양 스포츠가 유명함.
2: 말 위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는 사람들. 말발굽 소리가 신이 날 정도로 경쾌하게 들린다.
3: 파도가 지나간 모래사장에 말을 탄 사람들의 물그림자가 비친다. 말을 탄 강사가 해안 뒤편을 가리킨다. 저쪽 뒤에 이른 두 가지 다른 색의 모래가 있어요. 거기서 레인보우 비치라는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2: 네 다리로 도도하게 해변을 산책하는 말. 그 등 위에서 즐겁게 승마를 배우는 사람들. 레인보우 해변에서의 승마 체험은 낭만이 가득했다.
3: 캐나다 관광객 윌치 씨. 제 꿈은 로열 캐나다 기마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24살에는 경찰이 될 거고 조금 빨리 은퇴해서 말과 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2: 말과 하나 돼 해변을 달리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이들을 보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
3: 비치 승마를 마친 일행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 말 주인 앤드루는 한참을 달려 언덕 위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 막사가 지어져 있다. 가족과 자주 이곳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한단다.
3: 막사 앞에서 앤드류가 언덕 멀리를 가리킨다.
4: 저기 보이는 모래사장이 처음 유럽인들이 정착한 곳이고 말을 타고 다니다가 이곳을 발견하고 이 지역을 개발했죠.
2: 100여 년 전 그의 조상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땐 주인 없는 황무지였다. 4대에 걸쳐 끝도 없이 펼쳐진 이 너른 대지를 개척했다. 이들은 이웃이 부모이자 친척이다. 주로 목축과 파인애플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점심때면 언덕 위 이 막사로 보인다. 농장 일에서 은퇴한 부모님이 점심을 준비해두고 이곳에서 자녀들을 기다린다.
3: 나이 지긋한 조니 씨가 숯불에 고기를 굽고 있다. 카우보이 모자에 선글라스,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다.
2: 오늘의 주 메뉴는 호주산 소고기 바비큐다.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서 갓 잡은 신선한 소고기일 줄 알았는데 이들도 고기는 장에서 사야 한단다. 농장에서 도축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3: 앤드류가 막사 처마에 매달린 트라이크.

0: 때가 되면 산 위를 직접 걸어볼 수도 있다. 태평양 위에 오롯이 떠 있는 섬. 투명하고 맑은 바다에 둘러싸인 레이디 엘리어 섬은 아름답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1: 상공에서 바라본 레이디 엘리어 섬. 섬 대부분을 차지하는 울창한 숲이 초록이 짙다 못해 검푸른색을 품고 있다. 섬 위로 펼쳐진 탁 트인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뭉실뭉실 피어있다. 섬을 에워싼 드넓은 바다는 청명한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며 잔잔하게 일렁인다.
0: 배가 멈췄다. 모두가 스노클링 장비를 챙기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1: 수대롱과 물안경 등을 착용한 사람들.
0: 이곳은 스노클링을 하면서 거북과 가오리, 고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다. 다들 만타가오리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바다로 뛰어들었다.
1: 아이를 데리고 바다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
0: 산호초 지대 위로 찬란한 물고기 떼가 지나간다.
1: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0: 다양한 모양의 산호초가 바다 밑에서 자라고 있다. 이 산호 정원은 이곳에서부터 호주 북부 케언스까지 약 2,000km나 뻗어 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제브러 상어다. 새끼 땐 등에 검고 흰 줄무늬를 보이는데 꼭 얼룩말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 카메라에 잡힌 제브러 상어는 몸 전체에 검은 점무늬들이 있다.
0: 한 무리의 물고기 떼가 산호초 위를 배회한다. 산호는 물고기들의 먹잇감을 숨겨주기 때문이다. 이 바다의 야수는 못생긴 얼굴로 유명한 대왕곰치다. 포악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몸이 길고 턱이 튀어나온 대왕곰치.
0: 수면 가까이에선 거북들이 포식 중이다. 대형 해파리를 입에 물고 요리조리 뜯기 시작한다.
1: 자막, 내부리 바다 거북.
0: 배를 채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 바다 거북이 입에서 놓친 해파리를 몇 번이고 다시 물고 흔들며 뜯어먹는다.
0: 바다 속 놀랍고도 신기한 풍경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바다와 하나가 되는 특별한 체험. 레이디 엘리어 섬에서의 스노클링은 놀라운 자연을 만나게 해준다.
1: 하늘에서 내려다본 엷은 푸른빛의 녹색 바다. 두 사람이 헤엄치며 지나간 자리에 파장이 일어 햇빛에 반짝인다.
0: 기다리고 기다렸던 만타가 나타났다. 유영하는 모습이 넓고 평평한 담요 모양을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몸 길이는 최대 4.5m까지 자란다.
1: 가루가 긴 마른 목골의 만타가오리.
0: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순간, 바다는 마치 엄마의 품처럼 모든 것을 허락한다.
1: 등은 회색, 배쪽은 흰색을 띠는 만타가 양 날개처럼 생긴 가슴 지느러미를 움직여 바닷속을 돌아다닌다. 몸 전체가 검은 가오리도 날갯짓을 하듯이 지느러미를 너울거리며 만타의 뒤쪽에서 헤엄치고 있다. 물속에서 비키니 여성이 손을 흔든다.
0: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호주 동부 여행. 그 마지막을 만타와 함께한다. 오묘하고 신비로운 대자연에 경외감이 느껴진다.
1: 파란 빛깔 투명한 바닷속. 만타 한 마리와 큰 물고기 두 마리가 헤엄쳐온다. 눈앞에서 만타를 마주한 사람들이 조금 가까이 다가가 만타를 촬영도 하고 옆에서 잠수도 하며 어울린다.
2: 레이디 엘리엇 섬에서 스쿠버랑 스노클링하는 장면 네. 만나봤는데 이 섬이 어디예요? 레이디 네. 엘리엇?
3: 네. 이 레이디 엘리엇 섬은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최남단에 위치한 산호섬입니다.
2: 네네.
3: 생태 보존이 매우 잘된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이고요. 이 섬의 가장 큰 별명이 만타 가오리의 고향이라고
2: 아,
3: 합니다.
2: 예.
3: 연중 내내 만타 가오리를 볼 수 있는 세계 5대 명소 중 하나고

0: 수중 가시거리가 매우 뛰어나 스노클링과 다이빙 애호가들에게 천국 같은 곳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1: 네, 제가 이제 그 스쿠버 다이빙 강사거든요. 네. 그리고 만타가오리 좀 봤는데 이게 만나기 어려워요.
2: 어려운 거예요?
1: 네, 아주 어려운 거. 이게 무슨 뭐 멸치 같은 게 아닙니다. 작은 거는 크기가 한 2에서 3미터.
2: 네, 미터예요? 아, 작은 게요.
1: 물론 이제 새끼 만타가오리는 작을 수 있겠지만 적당히 성체라고 보면은 2, 3미터 되고 제가 멕시코에서 본 가장 큰 거는 15미터.
2: 그렇게 커요?
1: 엄청납니다. 무슨 비행기 뜬 느낌이에요. 하늘에. 근데 그 만타가오리랑 같이 수영을 했다. 이야, 이거 굉장히 신기한데요.
2: 근데 저는 그 큰 가오리가 제 옆에 있다.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1: 되게 착해요.
2: 아, 착해요. 근데.
1: 예, 엄청 순합니다.
2: 착하고 순하면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도전은 네. 해본다 약속을 드리면서
1: 네, 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2: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촬영 당시에 이 같이 수영하신 분들은 행운이라고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예.
2: 다음으로 가볼 도시는 퍼스라는 곳입니다.
1: 걸어서 세계 속으로 계속 들어보시죠.
3: 호주 대륙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도착한 곳은 서호주의 대표 도시 퍼스다. 호주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로 경제력이 막강하다.
4: 도심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인다.
3: 그 근원에는 골든 아웃백이 있다. 아웃백은 호주 내륙의 광활한 사막 지역을 말한다. 골든 아웃백은 금이나 철광석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흙도 대부분 붉은색을 띠고 있다. 퍼스에서 광산도시 캘굴리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와 긴 관이 나란히 간다. 길이 560km를 자랑하는 세계 최장의 송수관이다. 퍼스의 수원강 물을 하루 2만 3천 리터씩 캘굴리로 보낸다. 캘굴리의 금과 철광석 개발을 위해 1896년 만들기 시작해 7년 만에 완공됐다. 퍼스에는 이 송수관을 설계하고 만든 오코너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캘굴리 볼더는 인구 약 2만 9천 명의 작은 도시다. 금광과 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19세기 말부터 번창했다.
4: 거리에 드릴 장비를 든 광부의 조각상이 있다.
3: 시내 곳곳에서 광산도시의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패디 헤너는 서호주에서 금을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 시내 중심 거리도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4: 시내에 패디 헤넌의 동상도 있다.
3: 광산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보기로 했다. 광부들이 입는 형광색 조끼를 입어야 광산 출입이 가능하다. 지금도 금을 캐고 있는 광산이라 견학의 대부분은 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일부 구역에서만 내릴 수 있다.
4: 광산에 도착한 버스.
3: 광산에서 사용하던 채굴 장비들을 모아뒀다.
4: 검정 타이어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다.
3: 크기가 수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타이어. 대체 얼마나 큰 트럭이기에 저런 타이어를 쓸까?
4: 광산 공터에 노란색 굴삭기 등 광산용 중장비와 트랙터들이 세워져 있다.
3: 우리가 탄 버스 옆으로 큰 트럭이 지나가자 다들 놀라는 표정이다.
4: 트럭 바퀴의 크기가 버스 차창 높이만 하다.
3: 조금 전 봤던 거대한 타이어를 사용하는 트럭이다. 금광석을 운반하는 광산용 트럭으로 무려 250톤을 실을 수 있다고 한다.
4: 버스 지붕보다 더 높은 트럭 적재함에 회색빛 광석들이 잔뜩 실려 있다.
3: 버스 옆을 지나가는 모습이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다.
4: 큰 구덩이라는 뜻의 노천금광 슈퍼피트.
3: 호주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노천금광이다.
4: 아까 본 거대한 트럭이 조그맣게 내려다 보인다.
3: 지하 갱도를 만들지 않고도 땅을 파면 금광석이 나온다. 이 지역에만 20개 정도가 있다.
4: 관광객들은 울타리 밖에서 금광 구덩이를 내려다 보고 있다. 슈퍼피트 가이드 웨스 씨.
5: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노천 금광의 모양과 크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노천 금광입니다.
3: 1989년부터 현재까지 32년간 금을 캐고 있다. 너비가 1.5km, 그 깊이도 무려 600m에 달한다. 250톤 트럭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인다.
4: 관광객. 슈퍼피트의 광경이 굉장합니다. 정말 깊고 멀리 있기 때문에 큰 트럭이 매우 작아 보입니다.
5: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아쉽지만 호주의 광산 개발 기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인간이 정말 대단한 존재죠.
3: 노천 금광 관광객들을 위해 시내 곳곳에는 기념품 가게가 많다.
4: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 금이 들어간 장식품, 금화 등이 진열되어 있다.
3: 광산 도시답게 시립 박물관도 광산 박물관으로 만들어놨다.
4: 다양한 장비와 흑백 사진 등이 설명문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3: 원주민들의 생활 도구와 함께 19세기 말 골드러시 당시의 채굴 장비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 박물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은 바로 금덩이를 보관하고 있는 지하금고다.
4: 금이 들어있는 광석들이 보관 전시되어 있다.
3: 박물관 마당에는 광산에서 사용하던 크레인이 자리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크레인 위로 올라가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도 있다.
1: 광산을 체험하는 투어. 이것도 독특하네요.
2: 네, 이 퍼스라는 도시가 네. 호주 광산 산업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광산 도시니까 네. 광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관련된 박물관도 있는 거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들어볼 내용은 호주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죠. 네. 야생 캥거루를 만나보는 내용입니다.
1: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 에스페란스에 위치한 케이플 르 그랜드 국립공원에는 바람이 만든 사막이 있다. 해변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실려와 사막을 만들었다. 마치 사막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4: 하얀 모래 사막에서 관광객이 두 손으로 모래를 공중에 던진다. 그러자 모래가루가 바람에 날리며 연기처럼 흩어진다. 달리는 차량의 창밖으로 낮은 산으로 빙 둘러진 해변이 바라보인다.
3: 에스페란스 해변 중 아름답기로 유명한 럭키베이. 호주에서 가장 흰 모래사장이라고 한다.
4: 모래사장의 끝, 바다와 맞닿은 암벽으로 파도가 들이친다.
3: 럭키베이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야생 캥거루들이다. 가까이서 캥거루들을 만져볼 수도 있다.
4: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키가 1m 정도인 캥거루를 바로 앞에서 구경하고 직접 먹이도 준다.
3: 캥거루들은 이미 사람들이 내미는 먹이에 익숙한 듯하다.
4: 캥거루가 카메라 화면에 얼굴을 들이민다. 독일 관광객.
6: 여기서 캥거루를 볼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독일에는 캥거루가 없거든요. 이곳에서는 캥거루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캥거루들은 사람들이 먹이를 준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3: 럭키베이에서 최고의 사진 모델은 야생 캥거루다.
4: 두 마리가 같이 있는 모습과 먹이를 먹는 모습 등을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사진 찍는다.
3: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변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경비행기 투어가 있어 타보기로 했다. 두 시간 정도 비행하면서 아름다운 에스페란스의 곳곳을 볼 수 있다.
4: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천천히 날아오른다. 기내 창문으로 하늘과 바다와 육지가 한눈에 내다보인다.
3: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에스페란스 시내 풍경과 밀 수출로 유명한 항구의 모습이 카메라에 들어왔다.
4: 시내는 반듯하게 구획지어져 정리된 느낌이고 항구엔 대형 설비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경비행기 조종사는 45년 경력의 로버트 씨.
3: 에스페란스 앞바다에 100여 개의 무인도가 있는데 몇 곳에서는 해양 생태 관광을 체험할 수도 있다.
4: 너른 바다에 야트막한 높이의 섬들이 흩어져 있다.
3: 혹등고래 서식지로도 유명한 이곳의 여름철 바다는 예쁜 코발트 블루색이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은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도 많다.
4: 활 모양으로 휘어져 곡선을 그린 해안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인다.
3: 하얀 모래와 야생 캥거루를 만났던 럭키베이. 하늘에서 보니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경비행기로 50여 분 비행하다 만난 미들섬.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빛 호수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길이가 600m에 달하는 힐리어 호수다.
4: 초록섬의 끝자락, 바다와 가까운 곳에 분홍색 호수가 자리하고 있다.
3: 호수에 분홍색을 띤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핑크빛을 띈다고 한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핑크 호수에서도 발견됐다. 기억에 꼭 담아두고 나누고 싶은 광경이다. 상상도 하지 못할 풍경을 자연이 만들고 있다.
4: 비행기에서 관광객이 호수를 사진 찍는다. 핑크 호수의 가장자리는 땅이 말라 있어 마치 호수 전체가 흰색 띠를 두른 듯하다.
3: 조종사는 우리에게 호수에 닿을 정도까지 내려가 준다고 한다.
4: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호숫가 수비를 난다.
3: 낡은 비행기라 꽤 많이 흔들렸다. 겁도 났지만 평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역시 모험을 즐기는 호주 사람들의 기질을 느낄 수 있었다.
4: 비행기가 핑크 호수 옆을 가까이서 지나고 다시 높이 올라간다. 루이스 스카 씨, 정말 멋있고 환상적인 비행이었어요.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경치들을 하늘에서 볼 수 있어 좋았어요. 핑크 호수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7: 사진 많이 찍었어요?
4: 정말 많이 찍었어요. 아마 제 카메라 메모리가 꽉 찼을 거예요.
1: 네, 야생 캥거루도 만져보고 또 경비행기 투어까지 했어요. 네. 땅에서 하늘까지 갔는데 호주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네요.
2: 네, 그래서 네. 여행 가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진짜 그 계획 순서를 잘 세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요 또 새로운 여행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 여행 계획 돈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2: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네. 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지난주와 이번주 2주에 걸쳐서 호주 동부랑 서부 여행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마지막 곡으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누군가 청춘이란 단어를 글자 수대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한 글자로는 꿈이라고 했고요. 두 글자로는 희망, 세 글자는 가능성, 그리고 네 글자로는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다 청춘이라는 거죠. 됐네요. 이 나이에 무슨 청춘이야 다 늙어서 라고 말하는 분들 분명 계시겠지만요. 청춘은 시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신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분명 다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이 좋을 때다 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5월이라는 계절과 청춘은 참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다른 달보다는 5월에 뭔가를 하나쯤 더 해보고 싶다고도 하던데요. 운동이면 운동, 여행이면 여행, 좀 더 에너지 넘치게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꿈, 희망, 가능성까지도 갖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뭔가 막 해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가보고 싶고, 직접 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청춘입니다. 청춘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두 곡 듣죠. 시스타의 Loving You, 이어서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롤린. S-I-S-T-A-R 시스타.

시스타일 러빙 유, 그리고 역주행 신화를 썼던 곡이죠.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 듣고 왔습니다. 성함이 비슷하신 두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이동주님, 노래가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하면서 콩 게시판에 글 남기셨네요. 이동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좋겠는데요. 또 이름이 아주 비슷한 우리 애청자 이현주님 사연인데요. 수박 세 통에 방울토마토랑 씨름하며 집 가는 중이에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수박 세 통이요? 수박 세 통에 방울토마토까지 혼자 다 들으셨단 말입니까? 이야, 이거 가능한가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깨나 손목에 무리는 안 갔는지 모르겠네요. 괜찮더라도 예, 몸은 늘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아껴가면서 쓰자고요. 예. 이현주님, 또 이동주님 모두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두 곡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 다시 만나죠.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그리고 박주희입니다. 자기야.

락밴드 보컬로서의 기본기, 오디션 낙방으로 다져진 도끼, 직접 발로 뛰면서 익힌 제작 실무까지 더해져서 초기부터 탄탄한 실력자로 평가받은 뮤지션, 지금은 하나의 브랜드가 된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가수 이승환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이승환은 학창시절부터 음악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디션에서는 번번이 낙방했죠. 가족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지낼까 싶어 애태웠지만 이승환은 음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좀 주신다 생각하고 제작비를 지원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음반이 실패하면 음악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받고 앨범 제작에 도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앨범이 크게 성공을 거뒀고 지금의 이승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앨범은 별대 홍보도 없이 오직 입소문만으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텅 빈 마음,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크리스마스에는 또 좋은 날 등등 하는 반에서 연달아 히트곡이 나오면서 미성의 가수 이승환은 대중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죠. 귀여운 외모와 음색은 어린 왕자라는 별명을 탄생시켰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상징하는 수식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성기가 계속 이어졌죠. 2집 세상에 뿌려진 사람만큼 3집 4개에 이어서 4집 1000일 동안으로 발라드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죠. 특히 1995년에 발표된 1000일 동안은 김동률의 멜로디로 지금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발라드 명곡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승환은 음악적 완성도에 대한 욕심을 과감히 부렸습니다. 그 시절 그리 많지 않았던 해외 녹음과 믹싱 공정을 과감하게 도입했고요. 그렇게 해서 사운드의 질을 높였죠.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서 앨범 전체를 조율하는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겁니다. 그럼 이승환의 노래 중에서 두 곡 먼저 듣겠습니다. 데뷔곡인 텅 빈 마음,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천일 동안.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가수 이승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승환은 천일 동안의 성공 이후 음악에 변화를 추구합니다. 5집 사이클을 기점으로 록 사운드를 전면에 내세운 거죠.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찾아가는 행보였습니다. 붉은 낙타나 당부 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채의 곡들을 내놓았죠. 그래서 발라드를 바랐던 팬들은 좀 당황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펑크, 모던 락, 하드코어 장르의 음악을 앨범에 담았습니다. 그런 뚝심을 팬들은 서서히 이해해 나갔죠. 이승환은 직접 세운 기획사 드림팩토리를 통해서 후배들을 발굴하는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 명 있죠. 진우, 박신예, 이소은, 토이의 유희열도 그의 품에서 성장했습니다. 데뷔한 지 40년이 다 돼가는 이승환이지만 철저한 자기관리와 목소리의 보존 상태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는 동안의 비결을 매일 먹는 따뜻한 토마토라고 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것만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외모만큼 젊은 사운드를 그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역동적인 무대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은 처음부터 공연 위주의 활동을 펼쳐나갔죠. 특히 거대한 조형물이 날아다니고 수백 대 조명이 춤을 추는 보는 음악을 선사하면서 이른바 공연의 신이 됐습니다. 미성을 유지하면서도 날카로운 샤우팅과 단단한 질감의 목소리를 훈련해 오랜 시간 라이브 공연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성량을 갖췄는데요. 2019년이었죠. 9시간 30분이나 되는 긴 공연 시간으로 기네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항상 현재 진행형의 음악과 공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 공연의 신에 이어서 앞으로 또 어떤 별명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음악적 행보는 계속해서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승환의 노래 두 곡 더 듣죠. 붉은 낙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0: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가수 이승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의 노래 중에서 텅 빈 마음, 천일 동안, 붉은 낙타에 이어서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바로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음악으로 우울을 벗겨내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무래도 음악평론가니까 좀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데 신세미 평론가는 낮도 참 좋아하시잖아요.
1: 네. 네.
0: 평생 낮만 계속되는 세상. 평생 밤만 계속되는 세상.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1: 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저는 낮만 계속되는 세상.
0: 뚜렷하시군요.
1: 네. 낮에는 이제 햇빛이 일단 있어서 네.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또 광합성이 건강에 좋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밤이 되면 이제 햇볕을 못 보니까 네. 또 우울해질 것 같아서 저는 낮만 차라리 계속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그 같은 음악이라도
1: 네.
0: 낮에 들을 때와 밤에 들을 때 또 느낌이 다를 때가 있죠.
1: 아 맞네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또 이제 밤에만 느낄 수 있는 그 풍부한 감성 또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갑자기 또 질문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0: 맞습니다. 맞아요. 뭐 낮만 계속되는 세상, 밤만 계속되는 세상 뭐 장점 있고 또 단점도 있을 겁니다.
1: 네.
0: 그러고 보면 이제 밤낮이 이렇게 순환한다는 것이 복이죠.
1: 네, 그러네요. 또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 어떤 곡일까요?
1: 네, 오늘은 밴드 구화 숫자들의 수렴과 발산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구화 숫자들이라는 밴드는 이제 한때 언니네 이발관의 후예로 좀 꼽히기도 했던 그 모던록 장르 기반의 밴드인데요.
0: 네.
1: 또 특히 가사가 좋기로 유명한 밴드지만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렇다고 이제 노래에서 이제 이들의 가사만 따로 떼어서 평가를 받았던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이제 총 16회나 노미네이트 됐었고 또 이 중에서 3번이나 수상한 이력을 또 가지고 있는 밴드입니다.
0: 네.
1: 이 수렴과 발산이라는 앨범은 이제 앞선 그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수상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또 구화 숫자들 음반 중에서는 이제 명반으로 또 꼽히는 앨범인데요. 이제 90년대에 시작한 그 한국 모던록의 작법을 좀 충실히 가지고 가면서도 이제 자신들의 색깔을 잘 녹여낸 앨범이고요.
0: 예.
1: 이 앨범을 두고 한 어떤 평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이제 소년의 목소리로 철학자의 언어를 노래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0: 소년의 목소리로 철학자의 언어를 노래하다.
1: 네.
0: 멋집니다. 평이.
1: 그러니까요. 사실 이 평론처럼 실제로 이 앨범이 이제 소년 소녀들의 그 감수성도 가지고 가면서

0: 면서 좀 날카로운 사유를 하는 그런 앨범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젊은 층들에게 좀 추앙을 받았던 앨범인데 이제 여러모로 좀 좋은 앨범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앨범에서 구하 숫자들이 이제 타이틀곡을 선정하는 그 모습에서 와,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함께 들어볼 수록곡인 평정심이라는 곡은 이제 메시지적으로 또 사운드 면에서도 타이틀곡이 되게 정말 충분한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수렴과 발산이라는 앨범의 주제에 맞는 앨리스의 섬이라는 곡을 타이틀로 선택한 그 자신감이 저는 멋지다는 생각을 했고요.
1: 그러셨군요.
0: 사실 이 타이틀곡은 100년 안에 이제 국토 전체가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투발루 섬이 마치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우리의 현실과도 같다 이런 생각에서 쓰여진 곡이거든요. 근데 오늘 함께 들어볼 수록곡인 평정심은 조금 더한 개인의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곡인데 여러 감정이 이제 휘몰아칠 때 그때 평정심을 찾아 헤매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곡입니다.
1: 네. 그럼 방금 소개해 주신 구하 숫자들의 평정심 들으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네, 감사합니다.

구화 숫자들의 평정심,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10cm의 노래 듣죠? 봄이 좋냐?

봄이 좋냐 10cm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혁우의 러브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 손바닥을 쫙 펴서 내는 보는 보자기를 뜻합니다. 보는 날카로운 가위한테는 지지만 단단한 바위에겐 이깁니다. 아무리 바위가 단단해도 그대로 감싸버리니까요. 국문학자였던 이어령 교수는 우리 보자기의 쓰임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자기는 싸는 것만이 아니라 깔고 가리고 매고 덮고 요술 보자기처럼 필요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적응한다. 네, 정말 보자기 하나로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지요. 세상살이에 또 인간관계에 보자기 같은 보조도구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가위바위보.

네, 오늘은 조재영 시인의 시 하루의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슬픔은 수령하되 눈물은 남용 말 것, 주머니가 가벼우면 미소를 얹어줄 것, 지갑을 쫓지도 지갑에 쫓기지도 말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침묵의 틈에 매운 대화를 첨가할 것, 어제와 비교하면 부서진 나, 이웃 동료와 더 견주는 건 금물, 인맥은 사람에 국한시키지 말 것, 숲속의 풀꽃, 전기줄의 날개들, 지구 밖 유성까지 인연을 넓혀갈 것, 해차를 하는데 일하는 할애할 것, 고난은 추억의 사원, 시간을 가공 중이라고 생각할 것,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별들에게 윙크하는 것도 잊지 말 것, 별들에게 물어봐. 혜은이의 노래입니다.

0: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네, 결혼식 때 주례사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표현이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강조한 말인데 검은 머리도 서서히 파뿌리처럼 허해지고 주름도 깊게 패이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기억 속에 있는 추억이나 옛 노래는 오랜 세월에도 빛이 바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선한 옛 노래들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5월은 결혼식이 가장 많은 달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요즘 뭐 청첩장 받으십니까?
1: 요즘은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0: 친구 자제분.
1: 예, 친구 아이들이 장가갈 때가 됐는데 예. 올 초에 한번 이제 왔었고
0: 아.
1: 잠깐 소강상품인 것 같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0: 예.
1: 왜냐하면 저는 못 봤거든요. 저는 친구들한테 그걸 못 보내주거든요.
0: 네네네.
1: 네, 저는 계속 받아야 되니까.
0: 저희 한 5,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요새 경조사가 많은 때잖아요.
1: 그렇죠.
0: 자식 결혼에다가 또 네. 부모님 또 조사에다가
1: 예.
0: 아, 이래저래 바쁜 시기인데 그만큼 또 잊지 않아야 할 걸 그 놓쳐버리는 것도 낭패스럽잖아요.
1: 아, 그럼,
0: 깜빡 놓치거나 못 듣거나.
1: 꼭 챙겨야 되죠.
0: 예, 예. 소중한 인연들 또 인맥은 잘 또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선곡 주제가 좀 관련된 내용인가요?
1: 네. 요즘이 정말 뭐 결혼 시즌인 것 같은데요.
0: 네.
1: 결혼과 연관된 그런 노래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0: 결혼 관련 노래들 참 많을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우선 1963년에 발표된 블루벨스의 대표곡 즐거운 잔칫날입니다.
0: 아, 잔치잔치 벌렸네. 그
1: 그렇죠.
0: 곡이죠?
1: 예. 예, 맞습니다. 블루벨스는 작곡가 손석우 선생이 주도해서 구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중창단으로 꼽히는데요.
0: 원래 영화 때문에 만들어진 팀 아닌가요?
1: 맞습니다. 손지향 선생을 비롯해서 이미 예. 활동하고 있는 4명의 가수가 60년에 개봉한 영화 심야의 블루스에서 블루벨스라는 극중인물로 등장을 했고요.
0: 예, 예.
1: 이후에 이제 박일호, 서양훈, 현양, 김천학으로 구성된 일기 멤버로 우선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0: 그 영화 속 팀이 진짜 팀이 된 거죠?
1: 그렇죠. 영화 속 팀이 진짜 블루벨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0: 예.
1: 그 멤버는 바뀐 거죠. 영화 속의 멤버들하고는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푸른빛 종소리를 자처하면서 서민의 삶을 보듬어주는 드라마 주제곡. 또 당시 건전가요 보급 시책과 맞물린 밝은 이미지의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0: 네.
1: 잔치잔치 벌렸네. 뭐, 그 즐거운 잔칫날은 결혼식 잔치로 시작해서 겉에 결혼한 삼돌이와 복순이가 아기를 낳아서 또 잔치를 벌이고 또 그들이 환갑이 되자 손자, 손녀를 얻고 또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절마다 점점 발전돼가는 그런 가사를 담은 흥겨운 곡입니다.
0: 예. 보통 우리가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제 대표적인 그 뭐 암흑의 이름처럼 암흑이라는 호칭처럼 많이 쓰이는데 여기 삼돌이와 복순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이어서 들어볼 곡은요.
1: 다음 곡은 남진 씨의 각시와 신랑입니다.
0: 아.
1: 남진 씨가 1975년에 발표한 곡이에요.
0: 이 노래는 발표 당시에도 화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1: 맞습니다. 남진 씨와 윤복희 씨가 1976년에서 79년까지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0: 예.
1: 74년부터 이 두 가수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다고 해요. 1974년에 발표한 김포가도라는 노래는
0: 네.
1: 김포공항에 이제 윤복희 씨를 배웅하러 갈 때의 기분을 담은 곡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0: 아, 예, 예.
1: 이듬해 발표한 각시와 신랑은 이어질 결혼을 암시하는 곡이라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어요.
0: 네.
1: 4년 연속 가수왕에 오르면서 승승장구하던 남진 씨의 인기가 살짝 주춤.

0: 하던 무렵에 발표된 곡인데 그 곡 가운데서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1: 네, 두 곡 들어보시죠. 블루벨스의 즐거운 잔칫날, 남진의 각시와 신랑.

0: 박시와 신랑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즐거운 잔칫날 블루벨스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은 결혼 관련 노래들인데요. 결혼식 풍경도 많이 변했는데 요즘은 함을 파는 풍경을 거의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혹시 옛날에 함 접어보셨습니까? 오징어 가면 쓰고.
1: 접어보지는 않았고요. 예. 형까지는 졌는데 네. 저희 때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저희 때 많이 했는데요.
1: 어, 그래요?
0: 예.
1: 그
0: 좀 동네마다 다르군요.
1: 그렇죠. 예, 예.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풍경들을 많이 봤어요.
0: 예.
1: 그 지폐 한 장씩 밟고 가잖아요.
0: 어, 맞아요.
1: 그 지폐 한 장 발 밑에 놔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않고 네. 중간에도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괴롭히면서 함을 지고 들어가죠.
0: 그게 주거 문화가 바뀌면서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되면서 네. 옛날에 일반 주택이었으니까 이제 골목길 누비면서 좀 시끄럽게 해도 동네 사람들이 이해해 줬는데
1: 그런 것보다 하고 어, 누가 네. 장가가나 보다 뭐 시집 가나
0: 그렇죠.
1: 보다 이렇게 생각을
0: 축하해
1: 했죠.
0: 줄 일이니까. 그런데 예. 좀 시끄럽잖아요. 또 이렇게 근데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죠, 이게.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그 층까지 또 올라가야 되는데 아.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돈 받고 올라가려면
0: 엘리베이터 태우겠죠. 혼주 입장에서는. 네. 자, 이어서 들어볼 곡은 어떤 겁니까?
1: 어, 이어서 들을 곡 역시 두 곡 이어서 준비했는데요. 네. 이현실 씨의 새색시 시집가네 그리고 버블검의 소꿉동무 새색시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새색시가 등장하는 두 곡이군요.
1: 네.
0: 이현실 씨의 노래는 참 은근히 구슬픈 내용 아닌가요?
1: 이현실 씨 목소리도 참 구슬픈데 노래 가사 내용도 좀 구슬프죠.
0: 네.
1: 가사에 등장하는 9살 새색시 가 나오는데 과거에 등장하는 풍습이었던 조혼을 모티브로 한 그런 가사를 담고 있고요.
0: 네.
1: 어린 시절 소꿉동무 갑돌이와 갑순이에게 느닷없이 닥친 첫사랑의 슬픔을 또 담은 노래죠.
0: 아, 갑돌이와 갑순이가 등장하는군요.
1: 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0: 맞아요.
1: 결국 예. 이제 먼발치에서 갑순이가 시집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갑돌이의
0: 맞아요.
1: 이야기죠.
0: 예. 발표 시기가 언제였죠?
1: 어, 이 노래는 이현실 씨가 1971년에 발표한 첫 독집에 담긴 노래고요. 이현실 씨는 홍대 미대 출신이지만 가수가 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작사가 전우 선생님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예. 첫 독집을 발표하게 됩니다.
0: 예. 이어서 들어볼 소꿉동무 새색시는 이현실 씨 노래와 관계가 있다면서요?
1: 네. 버블검의 소꿉동무 새색시는 이현실 씨가 어, 발표했던 새색시 시집가네가 나온 이듬해인 1972년에 나온 곡인데요. 멜로디는 같은데 가사가 아주
0: 아,
1: 살짝 다릅니다. 예.
0: 같은 곡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아, 가사만 살짝 바꿔서 네. 버블검이 불렀던 노래군요. 그러면 비교하면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현실의 새색시 시집가네 그리고 버블검의 소꿉동무 새색시.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같은 곡인데 가사가 살짝 다르죠. 이현실의 새색시 시집간에 그리고 버블검의 소꿉동무 새색시였습니다. 두 곡 모두 가사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멜로디도 참 좋은 노래지만은 그 누구 결혼식 가서 축가로 부르면 곤란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1: 사이에 금 가겠죠.
0: 예. 억지 결혼하는 거니까.
1: 네.
0: 자, 송명화의 옛노래 이야기 이번에 들을 곡은 뭡니까?
1: 이번에는 김세레나 씨의 갑돌이와 갑순이 준비했어요.
0: 네.
1: 방금 들었던 노래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죠. 갑돌이와 갑순이요.
0: 한국의 뭐 전래 민요나 이런 그러니까 민요풍의 노래들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1: 그렇죠. 그리고 노래 내용도

0: 굉장히 낯이 익은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새색시 시집가네라는 노래가 김세레나 씨가 68년에 발표한 갑돌이와 갑순이의 내용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죠.
1: 그렇군요.
0: 예. 예. 사실 김세레나 씨의 노래도 구전 민요를 바탕으로 한 가요 온돌야화를 김부애 선생이 편곡한 곡이었어요.
1: 네.
0: 김세레나 씨 특유의 신민요 스타일로 요즘도 그 유치원 재론장치 또 초등학교 운동회 아니면 시골
1: 맞아요.
0: 장터
1: 많이 불리죠.
0: 예. 꾸준히 들리는 노래이기도 하죠.
1: 발표된 지 반세기가 넘었는데 생명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요?
0: 이어서 들을 곡은 김수철 씨의 도리와 순입니다.
1: 이것도 갑돌이와 갑순이의 다른 버전인가요?
0: 예, 맞습니다. 다른 버전, 그러니까 노래는 다 같은 곡은 아닌데 갑돌이와 갑순이를 또 연상시키는 그런 노래고요. 85년에 김수철 씨가 발표한 노래인데
1: 네.
0: 락 버전의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 예, 예.
0: 전체적인 내용은 서로 사랑한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서로 그리워한다는 색색시 시집간에 그리고 갑돌이와 갑순이 그리고 이 곡 모두 내용 자체는 같아요.
1: 그렇군요. 예. 자 신민요로 들을 때와 또 다른 장르로 들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세레나의 갑돌이와 갑순이, 김수철의 도리와 순이.

0: 네, 참 재주가 뭐 비상한 아티스트죠. 김수철 씨.
1: 네.
0: 기타도 뭐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잘한다기보다 개성 있게 부르시니까.
1: 요즘이 아마 김수철 씨가 특히 이제 국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0: 예.
1: 꽹과리로 인트로가 나오고 멜로디 자체나 뭐 이런 것도 국악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0: 이후에도 뭐 국악 냄새 진한 곡들이 많았잖아요.
1: 정말 국악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0: 앨범도 있었고. 예. 예. 도리와 순이 김수철의 노래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갑돌이와 갑순이 김세레나의 노래였습니다. 모든 갑돌이와 갑순이의 원전 같은 곡일까요? 예. 자, 송명아 씨는 예식장 뷔페 가면은 접시에 가장 먼저 뭘 담으십니까?
1: 고기죠.
0: 아니 먼저 샐러드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채를?
1: 그 채소 같은 걸 배부르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고기부터 섭취를 해가지고
0: 예.
1: 탄수화물도 다 빼놓고 일단
0: 육류지상주의군요.
1: 예, 고기부터 가져와서
0: 예.
1: 닭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 예, 종류별로 다 가져와서
0: 아, 고기 안에서는 가리지는 않는군요.
1: 예, 뭐 갈비에서부터 뭐 탕수육이나 이런 것까지 국적도 가리지 않고
0: 예.
1: 일단 고기를 담습니다.
0: 보통 몇 접시 드십니까?
1: 기본 한 세 접시는 돌아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샐러드나 이런.
0: 아, 세 접시 돌고 나서 이제 후식으로.
1: 과일이나 조금 뭐 조금. 이런 거 있으니까요. 아,
0: 대단하십니다. 예. 점점 그 양이 좀 줄는데 여전하신가 보죠.
1: 그래도 본전 있으니까요.
0: 예, 예. 자, 결혼식 예식장 뷔페처럼 다양한 노래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0: 갔었는데 친구랑. 네.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 그 장민희 씨 동생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무조건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1: 한번 해봐 잘하겠지.
0: 예, 예, 노래 한번 해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우연히 무대에 올랐었는데 네. 그날 노래 부르는 걸 듣고서 바로 이제 고정 무대를 갖게 돼가지고.
1: 바로 계약.
0: 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박인희 씨와 결별한 기획자 겸 작사가 박건호 씨가 이제 박인희 씨하고 좀 음색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 장하나 씨를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예, 예.
0: 또 고귀한 선물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연이어 히트시키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죠.
1: 오늘 들어볼 결혼의 꿈은 장하나 씨 노래 중에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니잖아요.
0: 고귀한 선물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결혼의 꿈에 이어서 히트를 네. 했고요.
1: 아.
0: 그다음에 또 작은 남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이어가게 됩니다.
1: 그랬군요.
0: 가사를 보면은 결혼은 두 사람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숲길인가요? 우리 이제 그 길을 따라 사랑의 길을 떠나요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1: 네.
0: 아주 따뜻한 느낌의 장은하 씨 특유의 그런 곡인데 앨범 앞 표지를 보면은
1: 예.
0: 결혼을 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마라. 역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좀 의미심장하게 등장을 합니다.
1: 이건 뭐 유명 어떤 철학자가 했던 말인가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만든 말인가요?
0: 글쎄요. 저도 자켓에 써 있는 것만 보고 옮겨왔는데.
1: 예. 그러니까 역시 후회할 일이니까 일단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후회할 거.
0: 그러니까 뭐.
1: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0: 그걸 모르겠어요.
1: 아.
0: 장은하 씨는 두 번 하셨죠.
1: 제목은 결혼의 꿈이니까 일단. 권하는 거겠죠.
0: 예, 예 그렇겠죠.
1: 안
0: 예.
1: 하고 후회하지 말고.
0: 그렇게 생각을 예. 하기로 했습니다. 예.
1: 자, 다음 곡은 뭔가요?
0: 다음 곡은 이쁜이들의 꽃가마 준비했습니다.
1: 꽃가마.
0: 네. 이종사촌 자매인 최수경, 최희 이렇게 두 명으로 구성된 이쁜이들이 1978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이쁜이들은 태진아 씨가 처음 매니저먼트를 했던 가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랬군요.
0: 원래 노래는 조방수 작사, 조방헌 작곡으로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서승일 작곡으로 바뀌어서 기록이 됐어요.
1: 옛날에는 이런 기록이 많이 좀 오류가 많았어요. 혹은 네. 일부러 잘못 올리기도
0: 그럴
1: 하고.
0: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서승일 씨는 태진아 씨에게 처음 곡을 줘서 데뷔시킨 작곡가 겸 뭐 태진아 씨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 네.
0: 태진아 씨가 무작정 상경에서 식당 종업원 일을 할 때 식당에 왔던 그 서승일 씨가 태진아 씨 노래를 듣고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요.
1: 식당에서 어떻게 노래를 했을까요?
0: 네. 여튼 나중에는 그 다시 조방헌 작곡으로 결국 고쳐지게 되는데.
1: 아, 이게 계속 바뀌었군요.
0: 예.
1: 작곡가 이름이.
0: 조방헌. 이란 이름은 태진아 씨의 본명이에요.
1: 그렇죠.
0: 예.
1: 아,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이름이 됐다가 태진아 씨 이름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었다가
1: 곡의 소유권이 계속 바뀐 거예요.
0: 예, 결국 이제 태진아 씨 소유가 된 거죠. 태진아 씨도 이 노래를 다시 부른 적이 있는데 태진아 씨 아들도 이루가 다시 가사를 붙여서 잘 살 거야라는 곡으로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네. 참 여러 가지 뭐 사연이 많은 곡이네요.
0: 네.
1: 자, 그러면은 장은하의 결혼의 꿈, 이쁜이들의 꽃가마 들어보겠습니다.

0: 꽃가마 이쁜이들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장은아의 결혼의 꿈이었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은 결혼 관련 노래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축의금 봉투에 5만원권을 넣으려다가 눈이 침침해서 실수로 5천원권을 넣었다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송명아 씨도 이런 실수담이 있을까요?
1: 저는 이런 건 아닌데 네. 누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간다고 하니까 나 대신
0: 봉투 전해달라.
1: 봉투를 좀 전해줘라 하고 저 통장에다 돈을 입금을 해줬는데 아. 제가 그거를 미처 못 넣어줬어요.
0: 아, 드렸군요. 예. 배달사고.
1: 예, 배달사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형 혹시 누가 축의금 형한테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친구, 저 결혼한 후배가 저한테 오. 물어보더라고요.
0: 예, 예.
1: 어, 맞아. 나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0: 아, 좀 민망했겠네요.
1: 예,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야. 부인이 이제 그거 정리하다가, 어, 누가, 누구누구는 왔던 것 같은데.
0: 그러게, 얼굴은 보였는데.
1: 예, 이름이 안 보인, 저기가 안 보인다고.
0: 추적을 하다 보니까 예. 꼬리가 잡혔군요.
1: 꼬리가 잡혔군요.

0: 된통 물어냈습니다. 그래서
1: 아이고 예예 예.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0: 예, 그거 그 신경 다 써야 되겠더라고요.
1: 가끔 빈봉투 사건도 있어요.
0: 빈봉투도
1: 봉투에
0: 있죠.
1: 돈을 못 넣고 내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본인은 넣은 줄 알았는데
0: 그렇죠.
1: 받아보는 경우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혼주 입장에서.
0: 그 예전에는 그 요즘은 사실 뭐 계좌로 이체도 많이 해주잖아요.
1: 요즘은 그게 편하죠.
0: 근데 계좌로 이체를 하기 전에는 네. 누구 한 사람 가면은 한 10명이 한꺼번에 그 친구한테 이제 그렇죠. 보내주기도 예. 하고 하잖아요.
1: 예. 그러니까
0: 그때는 좀 배달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1: 아, 예.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돈은 들어있는데 이름이 안 써있는
0: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1: 예, 참 난감하죠.
0: 아니면은 자. 이름만 써있어서 이게 누구야? 신랑 쪽이야? 신부 쪽이야?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나오죠.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결혼과 관련된 노래들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광태 씨 노래군요.
0: 네, 코끼리 아저씨 준비했습니다.
1: 이게 결혼과 관련 있는 건가요?
0: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결혼하는
1: 아,
0: 얘기죠.
1: 아, 그렇군요. 예, 예. 이 구전 노래였다면서요?
0: 네, 원래 구전 노래였었는데 마오리족 민요인 예뽀이 타이타이의 그 이 노래 스카우트 보이 스카우트 같은 거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잼보리 노래집이라고 이런
1: 노래 예, 거기 나오는군요.
0: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1: 예.
0: 이 노래를 번안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노래 전체가 같지는 않고 도입부에서 살짝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1: 네, 정광태 씨가 이제 부른 버전으로 준비하셨는데
0: 네.
1: 독도는 우리 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원래 가수는 아니었죠.
0: 그렇죠. 원래는 스탠딩 개그 전문 개그맨이었었는데요.
1: 예.
0: 개그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관심을 모으면서 82년에 웃기는 노래와 웃기지 않는 노래라고 하는 옴니버스 앨범에 참여를 했고
1: 예.
0: 코끼리 아저씨는 이 앨범에 독도는 우리 땅과 함께 수록이 됐어요.
1: 아,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은 웃기지 않는 노래, 코끼리 아저씨는 웃기는 노래에 수록됐을 것 같아요.
0: 그랬을까요?
1: 예.
0: 같은 앨범을 통해서 신영원 씨가 불씨, 유리벽 이런 노래로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노래 듣겠습니다. 정광태가 부른 코끼리 아저씨.

0: 네, 정광태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코끼리 아저씨. 참 정광태 씨도 전문 가수는 아니었지만 우리 이제 지금은 가수처럼 인식이 되고 있고,
1: 그렇죠.
0: 한 영역을 개척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1: 그렇죠. 개그맨 겸 정광태 씨 아까 제가 스탠딩 개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처음 나올 때부터 노래와 접목된 개그를 선보였어요.
0: 그런 영역이 있죠. 기타 네. 한번 퉁 치면서 네. 뭐 순위는 뭐 그날 뭐 어땠어요 뭐 이러면서
1: 이 정광태 씨의 캐릭터는 한심이었어요.
0: 한심이.
1: 네, 제 의인의 이름은 한심이었습니다.
0: 아,
1: 한심이 시리즈를
0: 많이 들었어요. 예, 맞아요.
1: 그거를
0: 아.
1: 유행시켰던 개그맨이었습니다.
0: 그랬군요. 예. 한심이 시리즈 네. 생각나네요.
1: 지금은 또 독도 지킴이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0: 여전히
1: 계세요.
0: 예. 꾸준히 야, 대단하십니다. 예. 자,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결혼과 연관된 노래들 듣고 있는데 송명아 씨는 친구분 결혼식 때 뭐 사회나 축가를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축가를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사회를 본 적은 있습니다.
0: 아,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은... 다른 친구도 맡기던가요 보고?
1: 그런데 저도 제가 사회를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0: 예.
1: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굉장히 좀 먹었을 때 사회를 봤거든요. 저보다 선배가 결혼하는데 네가 사회를 좀 봐줘라 해가지고 사회를 보게 되고
0: 그럼 봐줘야죠. 네. 예.
1: 그래서 장난도 많이 못 치고 네. 장난 좀 치고 해야 되는데 사회 볼 때
0: 네.
1: 저희들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들 장가가고 시집갈 때는 그거 했거든요. 신랑 입장 하면 입장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0: 아.
1: 한 요 정도까지 했고.
0: 예.
1: 그런데 저희 친구들하고 할 때는 신랑 입장하면은 제일 뒤에 앉아 있는 친구가 먼저 이렇게 딱 일어나서 입장을 하고 뭐 그런 거 했었거든요.
0: 장난식으로
1: 신랑 입장하기 전에
0: 뭐 신랑 체력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1: 체력 테스트 하고 예. 만세 삼창도 지키고
0: 그건 뭐 기본이고 예. 참 재밌는 그 이벤트들을 많이 또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친구분 사회 볼 때나 이럴 때 말이죠.
1: 네.
0: 자, 오늘 선곡을 쭉 하시면서 어떤 곡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1: 김수철 씨 노래 오랜만에 들었는데
0: 아, 좋더라고요.
1: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노래와 순이.
1: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 새색시 시집간의 세계관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0: 갑돌이,
1: 있으니까.
0: 갑돌이 갑순이 세계관.
1: 예,
0: 아, 괜찮네요.
1: 예, 그러니까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세계관이 연결된다는 느낌에.
0: 아, 갑돌이와 갑순이를 주제로 판타지 소설을 하나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게임 만들거나.
1: 아. 예. 다른 지구에는 또 이런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고 있고요.
0: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았는데 어떤 곡입니까?
1: 윤영주 씨의 결혼식 준비했습니다.
0: 결혼식.
1: 예. 윤영주 씨가 1973년에 발표한 곡인데 듀엣으로 김세환 씨가 같이 불렀어요.
0: 예, 예.
1: 가사를 보면은 신랑 입이 자꾸 벌어진다. 신부 얼굴 자꾸 빨개진다.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0: 아, 묘사가 좋네요.
1: 네, 결혼식 장면이 바로 연상이 됩니다.
0: 예.
1: 결혼까지 꼴이 난 소꿉친구를 놀려대는 친구들의 계속되는 웃음소리가 이제 뒤에 들리는데.
0: 네.
1: 제가 이제 들을 때는 그 주변에 있던 음악인들 같아요. 뭐 송창식 씨라든지.
0: 아,
1: 뭐
0: 녹음할 때.
1: 네, 그 음악인들이 역시 그 노래는 안 부르고. 네. 웃기만 하는.
0: 아, 효과에 참여했군요.
1: 뒤에 이제 껄껄거리는 그런 소리만 내는 역할로 참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아, 추정이죠, 그건.
1: 네.
0: 예. 뭐 윤영주 씨 트윈폴리오 시절에도 뭐 웨딩 케이크도
1: 네.
0: 많이 많이 사랑받았는데
1: 웨딩 케이크는
0: 분위기가 다르죠.
1: 축가로 부르면 아주 큰일 나는 노래죠.
0: 안 되죠. 예. 제목만 보고 네. 축가로 뭐 틀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1: 예전에 이제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라디오 예, 프로그램에 누구 결혼 뭐 언니 결혼합니다. 축가곡으로 웨딩 케이크 틀어주세요.
0: 아, 안 되는데. 아유,
1: 바로 이제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가는 그런 곡이죠.
0: 애쓰고 욕 먹고.
1: 예. 그렇죠.
0: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윤영주의 결혼식 띄워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과 선곡해 주신 송명아 씨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가 늘 노를 젓는 건 아니죠.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깁니다. 물살이 목적지와 반대로 흐르면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없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사공은 파도와 맞서 싸우는 대신 물살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면서 노를 잡아야 할 순간에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오늘도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여유로운 파도 타기를 시작해볼까요? 땅끝 바다 그리고 해금그룹의 연주입니다.

뱃노래, 1호의 연주와 노래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첫 곡, 땅끝 바다, 그리고 해금그룹의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힘을 주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새벽은 그런 여유를 허락해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마음,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흐르기를 바라면서 국악의 향기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본디 산 중에서 약을 캐는 늙은이. 우연히 강에 나와 뱃사공이 되었구나. 서풍이 불어와서 서쪽 길 끊어놓기에 동쪽으로 가려 하니 동풍이 몰아치네. 바람이야, 제가 어찌 일부러 그러리오. 내 스스로 바람 따라 가지 않은 탓인 것을. 아서라 바람아, 내 그르니 내 오르니 따져서 무엇하리. 산중으로 돌아가서 약을 캔만 못하여라. 조선시대 정약용의 시 고공탄, 뱃사공의 탄식이었습니다. 약초를 캐다가 뱃사공이 됐는데 바람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서쪽으로 가려면 서풍이, 동쪽으로 가려면 동풍이, 가려는 방향으로 맞바람이 불어와서 도무지 나아갈 수 없었죠. 하지만 바람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한 뱃사공은 그저 산에서 약을 캐는 것이 훨씬 낫다고 불평해 볼 뿐입니다. 수령음 농 박인기의 피리 연주입니다.

0: 수룡음 농 박인기의 피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서 감상하셨고요. 다음은 판소리 수궁과 함께 하실 텐데요. 토끼가 수궁 들어가는 대목 정희진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입니다.
1: 토끼가 아이고 저 물 봐라.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훈련대장은 고사하고 용왕이 된다 해도 나 저 물 무사서 못 들어가겠소. 갔다 그러면 뒤로 돌아 주자판을 놀판인디. 어따 저놈의 자식. 아니 교수로 가자님께 용단기 뒷줄 새기듯 잔이도 자샌다. 이놈아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이놈아 쓱 들어가거라. 결집부 그냥 물속으로 붕덩 들어가서 헤엄을 둥둥둥둥 뻗이게 추면서 아 이렇게 시원하고 이 안이 좋으냐. 멋이 무서워야. 지. 속 없는 토끼가 가만히 보더니 여 별주부 좋은 수가 있어. 무슨 수? 내가 저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쭉 늘어져서 그 물이 내 여 발목물에만 차면 가려니와 나 깊으면 못 가겠어. 그렇게 하시오. 토끼가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쭉 늘어졌지. 여 별주부 물이 어디만큼 닿는가 보시오. 내 발목물에 닿는가 보시오. 그때여 별주부는 물에서는 나는 김생이라 편전살까지 쫓아 들어가서 토끼 뒷다리를 그냥 꽉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 딱 끄집어내어 놓으니 아이고 이놈 별주부야 나 죽겠다. 그만 놓아라. 똥 싸겠다. 이놈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이 들어가면 쥐로 죽는다. 내 등에 엎혀 그 세상 구경이라고 들어가세.

한 수로 돌아들 한다. 여량혼 남은 소리 이제 허이기 희연만은 정 인물을 견뎌 소복만 부르고

강대보 간 곳이었고 명나수를 바라보니 우리 삼녀 어복충원 우량도 가시기단가 황황누를 당도하니 일보행관 같이 시오연 파강산들 사이엔수노 최호 유조이요 공항대를 끝날지 삼성은 반란 장전 대요 이수 후종원 백노준원 이태백이 놀던데요 심향강을 돌아

흐르지다. 진해 수를 건너갈제 열롱한소 월롱사할제 상류론 부지 망국한 허고 격강유창 후정함만 아무로하더라 부산강을 당도원이 아이 향루 높은 집안 호상에 높이 떴다 점점 숨을 들어 가니 동으로 바라보니 삼백척 부상지에 일로 옹이 어제였고 바다가 퇴거리며 흐롱이 다운한 듯 수진 남천 둘러 있고 사으로 바라보니 서천서역 연화 세계 삭발일체 대사들이 경복은 놓고 설법한다 한국철 당도허니 금계 소리가 쨍그렁청 들리거나 토끼가 눈을

0: 나.
1: 백옥 현판에 황금대 에헤자로 남해수궁 수정문이라 두려워.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도끼가 수군 들어가는 대목, 정희진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항해, 윤형욱의 태평소, 김보들쌤의 비리와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전통음악에 가사가 있습니다.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긴 사설을 노래하는 곡인데요. 가곡 시조와 함께 정가에 속하고 12곡이 전한다고 해서 12가사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어부사를 만나보시죠. 속세를 떠나 물가에 사는 선비의 삶을 한가로운 어부에 빗대 표현한 노래인데요.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빈 어옹 주포간하여 자원거수 승거산을 눈처럼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어부 노인이 물가에 살면서 물에서 사는 게 산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조조제락 만조제라 아침에 빠진 물이 저녁이 되니 밀려온단 말입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얘기한 거죠. 12가사 어부사엔 반복되는 사설이 있습니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는 말인데요. 고려가요에 넣는 얄리얄리 얄랑형이나 아으 동동다리처럼 후렴구 역할을 합니다. 어부사가 고려말에 창작된 어부가를 이어받은 노래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설엔 또 푸른 풀잎에 서늘한 바람이 일어나고 붉은 역귀가 핀 물가에 백로가 한가롭다면서 물가 풍경을 노래하고 이런 사설들이 나옵니다. 다뜨러라 다뜨러라 동정호리 가귀풍을 범급전산 홀후산을 동정호에서 바람을 타고 돌아가니 돛단배가 빠르기도 해서 앞산이 어느새 뒷산이 됐단 말입니다. 동정호는 중국의 유명한 호수 이름입니다. 그럼 12개사 어부사를 황규남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12가사 어부사 황규남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12가사 어부사를 바탕으로 한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항해 에이포리즘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상해 에이프리즘의 연주회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항해를 할 땐 때로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 오늘도 적당히 힘을 빼면서 여유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엔 김지선이 작곡한 My Days 아라연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자물쇠를 거는 장소들이 있죠. 저는 그렇게 많이 쌓이는 자물쇠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가 참 궁금했는데요. 남산의 자물쇠들은 트리를 만드는 데 활용되고요. 프랑스 파리 뽕네프에 설치된 자물쇠들은 난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물쇠를 걸었던 연인들은 좀 아쉽겠죠. 그래도 사랑을 위해 잠가둔 그 자물쇠들이 온 세상에 새로운 사랑을 위해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웬만한 인기 여행지에는 사랑의 자물쇠가 다 있죠. 뭐 그것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설치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재활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남산 자물쇠들은 그해 트리로 만들어진다고 하고 폭래포 등 다른 곳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재사용되곤 한다는데요. 사랑을 위해 설치한 자물쇠는 또 다른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으로 찾아가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만나보겠습니다. 솔리드의 천생연분, 이어서 핑클입니다. 영원한 사랑.

랩솔리드의 천생연분 그리고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신창희님께서 노디에 오늘은 청담대 견학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즐거운 음악 들으며 신나게 준비 중이에요. 쭉 애청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창희님. 청남대 말씀하시는 거겠죠? 신창희님 어떤 게 가장 볼만했었나요? 청남대 정말 아름답다고 소민샤자한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었다는 기사도 올해도 본 것 같은데 즐겁게 잘 다녀오셨겠죠? 사연 고맙습니다. 신창희님. 또 애청자 김의리님. 우리 엄마 오징어 굽어서 풋고추 넣고 무침해 줬는데 생멸치도 해주고 여름에 밥맛 없을 때 잘 먹는데 엄마 고맙심데이. 많이 많이 윽수로 사람이데이. 들리시죠? 이자선 여사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자선 여사님 듣고 계십니까? 우리 김의리님께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반찬 생각이 간절하신가 봐요. 어머니 손맛 이어받았다면 김우리님도 음식 솜씨 좋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우리님 가족들은 우리님이 해주신 반찬 가운데 뭘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사연 고맙습니다. 김우리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트로트 세상으로 이어가죠. 오랜만에 바닷가로 떠나볼까요?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그리고 나훈아입니다. 해변의 여인.

지친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활력을 불어넣는 우리 정수가 깃든 트로트 세상. 오늘도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트로트 네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 곡 한 곡 소개해드리죠. 찰랑찰랑 그리고 당신의 의미 같은 곡으로 사랑받은 이자연의 또 다른 히트곡 꽃띠 동창생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꽃띠 동창생 2023년에 발표했고요.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동창생들의 우정과 반가움이 담뿍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경쾌한 폴카 리듬에 이자연 특유의 시원한 가창력이 더해지면서 동창 모임이나 행사가 펼쳐지는 곳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노래로 인기를 끌고 있죠.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마음만은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아주 정겨운데요. 서로에 대한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노래 속 우정이 어른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연의 꽃띠 동창생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들을 노래는 앤옥의 신곡인 꽃보러 갑시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은 설레는 마음을 담은 경쾌한 노래인데요. 앤옥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와 풍성한 표현력이 돋보이면서 봄의 싱그러운 기운을 한껏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꽃 구경을 가자는 다정하고도 로맨틱한 고백이 기분 좋은 설렘을 선사하고 있죠. 이 곡은 봄이 되면은 사랑받는 시즌송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봄에 잘 어울리는 두 곡 듣죠. 먼저 이자연의 꽃띠 동창생, 이어서 애녹이 부릅니다. 꽃 보러 갑시다.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이자연의 꽃띠 동창생, 에녹의 꽃 보러 갑시다. 박현빈의 대찬 인생에 이어서 금잔디의 인생샷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방방곡곡 축제가 한창인데 축제 현장에서 들어도 참 좋을 곡들이었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성의 노래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집니다. 안동역에서

0: 음악이 풍경이 되는 시간이죠.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신세미 평론가에게 사랑은 어떤

0: 색깔일 것 같습니까?
1: 어렵네요. 어떤 분들은 예. 이 감각이 발달하신 분들은 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색깔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0: 진짜요?
1: 좀 마술 같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아, 만약에 제가 그분의 빙의에서 예. 이 사랑을 바라본다면 아, 그래도 빨간색이 저는 떠오르는 게
0: 아무래도 차가운 색보다는 따뜻한 예. 색 계열이 아닐까.
1: 예. 조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 그래도 계속 사랑할 수 있으니까 빨간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1: 예. 아, 저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대답을 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0: 전 그분이 궁금해지네요. 예. 사람을 색깔로 볼 수 있다 말했던 분이요.
1: 네, 나중에 제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심규선의 라이트 앤 쉐이드 그 연작 앨범 중에서 이제 챕터 2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는데요. 이 심규선이 2010년에 이제 MBC 대학가요제를 비롯해서 여러 각종 대회를 통해서 이제 음악 활동을 시작한 그런 싱어송라이터예요. 네. 이제 활동 초기에는 루시아라는 이름을 썼어서 아, 예. 아무래도 루시아로 이분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0: 본명이 심규선인가 봐요, 그러면?
1: 맞아요. 이제는 아. 본명을 살려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저음에 좀 매력적인 보컬을 가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고 이제 활동 초창기에는 이제 파스텔 뮤직이라는 소속사에 소속돼서 이제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그룹과 함께 이제 뭐 선인장, 안녕 같은 곡으로 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는 뮤지컬 뭐 마법사들 주연을 또 맡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는 심규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제 어떤 음악을 하는지가 좀 바로 연상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뚜렷한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이 심규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전 문학, 문학에서 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0: 그래요?
1: 그래서 실제로 자신을 이제 작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해서 이 음악에서도 좀 이런 문학적인 면모가 좀 드러나곤 하는데요.
0: 그렇군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 앨범 라이트 앤 쉐이드 챕터 2 앨범에서도 제가 수록곡을 고를 때 이 문학적인 면모를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곡을 준비해봤고요.
0: 예.
1: 특히 제목까지 문학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달과 육펜스라는 곡인데요.
0: 예.
1: 이 1919년도에 이제 서머싯 몸이라는 작가가 이제 출판했던 굉장히 지금은 유명해진 책인데요.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좀 삶을 이제 잘 꾸려 나가고 있던 은행원이 이제 갑자기 그림에 대한 욕망과 그 광기에 좀 사로잡혀 버려 가지고 이전의 삶을 다 내던지고 이제 화가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를 그냥 음악으로 옮겼다기보다는 이 무언가를 향한 그 정열적인 좀 광기 있는 사랑을 이제 음악으로 담아봤고요.
0: 예.
1: 그래서 좀 약간 이 곡을 들어보시면 좀 환상적이고 극적인 그런 표현들이 좀 두드러지는데 무언가를 좀 꿈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은 이 곡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문학의 영향을 받고 문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음악으로 표현하는 뮤지션 심규선의 달과 육펜스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심규선의 달과 6펜스,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들으시다가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2NE1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You and I.

UNI 2NE1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들어가는 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철학.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고 깨닫게 될까요? 긴 시간 골똘히 고민하다가 아, 나는 사랑에 빠졌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을 끄는 사람이 나타나고 설레는 마음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믿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던 때보다 사랑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사랑한다는 건 참으로 멋진 일이구나. 그 순간만큼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깊이 탐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사랑한다는 막연한 감정만 간직한 채 세월을 따라 나이를 먹어갈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답을 내리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단지 마음의 정도 차이일까요? 아니면 깊이 차이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도나 깊이란 또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물음은 연애를 해보면 저절로 깨닫게 될까요? 연애를 해보지 못했다면 영영 모른 채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연애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처럼 사랑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데이트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연애한다고 할 수 있을까? 반드시 사랑해야만 연애한다고 볼 수 있을까? 사랑 없이도 연애는 가능할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연애라고 부를 수 없나? 우리는 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각자 제멋대로 세운 잣대로 이건 사랑이다, 그건 연애가 아니다 라고 단정짓는지도 모릅니다. 1970에서 1980년대 소설, 영화, 드라마에서 자주 쓰던 순애보라는 말을 기억하나요? 막상 그 뜻을 물으면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애정을 뜻하는 인류애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은 또 어떤가요? 말 그대로 옆집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길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이렇듯 우리 대다수는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꺼내고 때로는 관계에서 변명이나 이유를 댈 때도 이 말을 앞세웁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평화롭고 궁극적인 해답을 내놓은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겠죠. 이 책은 그 물음들을 따라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 세계 선인들이 남긴 경험과 통찰을 토대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나아가 사랑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임을 밝히고 그 능력을 단단히 키우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대부터 널리 이어진 지혜 중 하나인 혼자만의 삶도 제안하려 합니다. 부디 이 책이 당신에게 사랑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라토리
하루이코.

0: 1장 불안의 시대 입속 모래 같은 사랑 사랑을 잃어버린 세계 사랑을 이유삼아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버겁고 누구에게나 힘겹습니다. 각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져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랑에 얽힌 사연들까지 떠안고 살아갑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삶은 지금보다 한결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사랑해버리고 맙니다. 누구도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차라리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살면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절반쯤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사랑 없는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나요? 메마른 사막처럼 황량한 풍경입니다. 기쁨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삶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사랑이란 고통을 안겨주는 씨앗이면서 동시에 기쁨을 피워내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지난 시간을 되짚으면 사랑 자체가 고민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늘 사랑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둘러싼 관계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버릇처럼 사랑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대부분 사랑과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상대와 사랑만으로 묶여있지 않고 사랑을 이유삼아 여러 요소가 함께 얽혀있습니다. 나와 상대는 사랑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동시에 사회라는 끈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대개는 사회적 측면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을 잘못 이해한 사례. 그 대표적인 예는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불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사랑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은밀히 관계를 맺으며 쾌락을 느낄지언정 그 쾌락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습니다. 애당초 육체적 쾌락이 괴로움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정작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타인들 눈에 죄나 악으로 비춰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법이나 제도를 두려워할까요? 설령 의식한다 해도 비중은 크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모든 걸 다 알면서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들을 괴롭히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불륜 상대 때문에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배우자 몰래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누가 그걸 파탄이나 배신으로 규정할까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자아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동시에 내 안에 세상 사람 중 한 명이 나를 단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나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람들입니다. 곧 가족, 친척, 친구, 직장이나 학교 관계자, 그들의 인맥에 속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혈연도 지연도 없는 낯선 타인은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내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가 내 혼의 관계를 불륜이라 낙인 찍고 비난합니다. 알고 보면 불륜이라는 단어에는 인륜의 윤과 안일불이 합쳐져 인류 보편의 윤리나 개인 양심은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차가운 눈초리, 따돌림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를 뿐이죠. 이런 판단은 인간 윤리와는 무관합니다. 고작해야 약삭빠른 손익계산일 뿐이지만 대개는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륜의 고민은 사랑의 고민이 아닙니다. 사랑과 무관하게 사회적 통념과 제도가 만들어낸 무언의 압력에 부딪혀 터져나오는 개인의 비명에 불과합니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사회인으로 산다는 핑계.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회인이라 부르며 자신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회인의 얼굴을 하지만 속으로는 늘 세상의 눈을 의식하며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떤 사안이 공적인 제도와 맞닿는 순간 사회라는 단어는 갑자기 근엄한 얼굴을 하고 등장합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무게중심은 곧장 개인의 일상에서 멀어져 법이나 규범처럼 추상적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친숙한 감각은 뒷전으로 밀리고 제도와 규칙을 말하는 딱딱한 언어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왜 사회적 문제는 늘 생활감각과 동떨어져 보일까요? 그 까닭은 논리와 체감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적 문제는 제도와 법의 논리로 다뤄집니다. 우리는 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은 눈앞에서 직접 겪는 불편과 손해에 먼저 반응합니다. 인류 전체의 차별 문제를 집앞 쓰레기 문제보다 가깝고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집앞 쓰레기 수거가 며칠만 미뤄져도 우리는 금세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렇듯 삶의 감각은 늘 피부에 닿는 범위에서 먼저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차별 문제가 당장 내 삶에 들이닥치면 어떨까요? 먼 이야기처럼 들리던 문제도 막상 당사자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머리로만 알던 사실이 몸속 깊이 파고들어 절박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얼마나 흔들리고 움직이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불륜 문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스스로 바람을 피우거나 그런 욕망을 품은 사람일수록 불륜 기사에 감정이 요동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주간지나 방송 매체는 앞다투어 유명인의 불륜을 파헤치며 판매 부수나 시청률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가 방송에 나와 이를 논한다면 얼마나 눈여겨볼까요? 손에 꼽을 만큼 적을 겁니다. 사람들은 애초에 불륜의 논리나 도덕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적나라한 남녀관계, 숨겨진 사건, 배신과 질투극에 마음을 쓸 뿐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론보다 감정을 흔드는 이야기,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편적인 도덕이나 윤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을까요? 학교 교육 덕분만은 아닙니다. 본래이는 종교에서 비롯된 가르침이 세속화되어 삶 속에 퍼져나간 결과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공포감을 조성해 사람들은 거짓말의 해악을 감각으로 배웠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두려워하며 마음에 각인되었죠. 다른 삶의 규범들도 이런 방식으로 전해지고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로서 구전되며 이어져 왔습니다. 그 지혜를 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때그때 세상을 대표하던 얼굴들입니다. 부모, 친척, 이웃, 스승, 상사, 지도자, 종교인, 그리고 TV와 드라마, 노래가사까지 다양한 존재들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초영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200만 부 베스트셀러 초역 니체의 말로 세상을 매혹시킨 위대한 철학자는 사랑을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알고 있을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사랑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스런 삶도 충분히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삶을 행복으로 채우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진정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니체, 괴테, 성경 등 오래된 사유의 흔적을 따라가며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이자 철학적

성찰의 출발점으로 제시합니다. 초역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감정의 영역에 머물렀던 사랑을 존재론적, 윤리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며 우리가 왜 사랑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비트겐슈타인, 마르틴 부버, 막스 셸러, 그리고 성경의 사유를 넘나들며 사랑을 타자와의 관계이자 세계와의 연결로 재정의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철학적 문제로서의 사랑을 다룬 책, 사랑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0: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1: 한인이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가 있어요. 이민 와서 알코올이나 도박에 빠져 가족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활하는 곳이죠.
0: 잠깐! 이민 온 사람들이 가는 데라면 저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영주권이 있지만 전 없어요. 그 불법 체류자입니다.
1: 알고 있어요.
0: 알아요? 어떻게요?
1: 아리랑 식당에서 당신을 처음 봤어요.
0: 거기 자주 가긴 했어요. 네.
1: 콩나물국밥 먹는 걸 봤어요. 당신 아버지와 함께 먹는 것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당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카트를 끌고 엠파이어 빌딩 앞에서 조형물 파는 걸 보고 신상에 변화가 생겼구나. 아리랑 식당에도 안 나타나는 걸 보면 불법 체류자가 됐구나 짐작했죠.
0: 혹시 당신도 불법 체류자인가요?
1: 아니요. 저는 휴학생이라 불법 체류자는 아닌데 뭐잖아 불법 체류자가 될 거예요.
0: 그게 무슨...
1: 그건 차차 알게 될 테고. 공원 같은 데서 자는 건 아주 위험해요. 작년에 공원에서 노숙하던 한인이 칼에 찔려 죽었거든요.
0: 정말요?
1: 한인 노숙인 쉼터가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하긴 해도 안전은 하죠.
2: 장은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인 노숙인 쉼터로 따라갔다. 여자의 이름은 데이지였다. 데이지 오. 한국 이름은 오민지.
1: 소장님! 젊은 손님 한 분 모시고 왔어요.
3: 아이고.
0: 안녕하세요.
3: 아유, 어서 와요. 밥은? 배고프지? 왜 울어요?
4: 아이, 소장님이 밥은 배고프지? 그 말에 감동 먹었잖아요.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소장님 말 듣고 울컥했다니까요.
5: 맞아요. 나도 그랬어. 어? 한국인의 정이 막 느껴지고.
4: 나도 그래. 하루 종일 외국인들한테 시달리다가 소장님이 따뜻한 한국말로 밥은 배고프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감동하죠.
3: 존, 마이클, 사무엘. 니네들은 빨리 스튜디오 구해서 나가야지. 벌써 며칠째 있는 거야.
4: 안 그래도 저희 셋 내일 나갈 겁니다.
6: 소장님, 그동안 일자리까지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고마우면 다들 성실하게 일 잘해. 그 불법 체류자라 임금 적게 준다고 바로 욱해가지고 막 뛰쳐나오지 말고.
1: 저 젊은 친구들도 전부 다 불법 체류자예요.
0: 네.
3: 뭐해? 앉아, 밥 먹어야지.
0: 예.
3: 이 된장찌개가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미국에서 파는 된장은 한국만큼 깊은 맛이 안 나요.
0: 맛있어요. 진짜.
1: 소장님, 이 친구 이름도 안 물어봤네요. 이름이
0: 장인수입니다. 장인수.
3: 인수?
0: 네.
1: 장인수 씨 일자리 제가 일했던 식당인데 접시 닦는 일 어때요?
0: 좋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면 다 할게요.
2: 다음 날부터 장은 데이지가 소개해준 식당에서 하루에 3,000개씩 접시를 닦았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300달러를 벌었지만 불법 체류자라 반도 안 되는 주급을 받았다. 장은 이곳에서 번 돈으로 한인 노숙자 쉼터를 나와 아버지와 살았던 집을 다시 구했다. 벌써 10년 전 일이다.

0: 아유, 벌써 아침이야. 아, 아 여기 마구리쯤 되었지.
1: 아이고. 밤새 잠을 설친 장은 아침 8시가 넘어 눈을 떴다. 그런데 눈앞에서 마구리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0: 왜 쳐다보기만 하는 거야? 이러다 입 맞추는 건 아니겠지? 이불로 내 입을 덮어야겠다.
2: 마구리, 왜 그렇게 쳐다봐요?
3: 자는 모습이 개리 같아서.
0: 또 개리.
3: 첫날 밤은 잘 잤어?
2: 예.
0: 잘 자긴요. 마거리 씨 밤새 그냥 서너 번씩 깨서 어? 화장실 갈 때마다 부스럭거려가지고 깼고요. 뒤척거릴 때는 팔꿈치로 제 가슴을 쳐서 깜짝깜짝 놀랬다니까요. 아휴, 늙은 여자와 사는 건 쉽지 않네요.
3: 데이비드가 생각한 결혼은 이런 게 아니었지?
2: 예? 아유, 아니요? 제가 생각한 결혼 그 자체였어요.
0: 이야, 이 쪽집게 귀신이구만. 70 평생을 살면 누구나 상대를 잇는 그런 능력이 생기나 봐. 더 이상 내 마음을 들키면 안 되니까. 아,
4: 마그릿, 우리 아침 먹고 성당 가요. 혼인 미사 시간도 잡아야 한다면서요?
3: 혼자 갔다 오면 안 돼?
4: 나 혼자요?
3: 난 나가고 싶지 않아.
0: 아, 내가 잊고 있었는데 마거릿은 괴리 죽고 난 후 거의 집에만 있었다 그랬지. 이런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3: 왜 등이 가렵지? 손이 안 닿네. 데이비드, 등 좀 긁어줘.
0: 헐, 등 긁어달라는 건 미국 할머니도 똑같네. 아, 비듬 같은 거 떨어지면 어떡해. 아, 긁기 싫은데.
3: 폴로한테 긁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자, 어서. 아이고, 어머, 시원하다. 아, 조금 더 위쪽.
4: 여기.
3: 오, 그래. 거기. 아, 이제 조금만 더 하네. 데이비드, 너무 시원하다.
1: 장은 마거리 뒤로 가서 옷 속에 손을 넣어 벅벅 등을 긁었다. 마거릿은 장이 얼굴을 찡그린 것도 모르고 시원하다고 했다.

0: 잠시 후 마거릿은 흡족한 얼굴로 거실로 나가고 장은 베개에 묻은 폴로의 털을 떼어내며 마거릿을 데리고 나갈 궁리를 했다.
1: 에휴, 이놈의 개털이가. 아휴, 진짜. 가만 있자. 마거릿을 데리고 나가는 게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결혼식을 진행시킬 수 있어. 응? 마거릿이 좋아하는 크로넛이 있었지?
2: 크로넛은 뉴욕의 맛이야. 빵처럼 부드럽고 도넛처럼 달콤하거든.
1: 마거릿이 좋아하는 크로넛은 5번가에 있는 가게야. 언제나 그 가게 크로넛만 먹었어. 도거킹 서비스 할 때도 그 가게 크로넛을 사다 주면 좋아했고. 에? 뭐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내일 폐점할 예정이라고? 오케이, 좋았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0: 장은 크로넛을 핑계로 성당에 가고 웨딩샵도 갈 계획을 세우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마거릿이 그레이스와 통화 중인 데다 브라이언이 식탁에 앉아있어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장이 마거릿 옆에 앉자 브라이언이 장의 컵에 주스를 따라주었다.
3: 어, 그래.
4: 어, 땡큐. 아유, 넘쳐 넘쳐. 기숙사님 어떡해. 유치하기는.
3: 어, 그레이스, 나 진짜 결혼한다니까. 궁금하면 직접 와서 확인하든가. 아, 식탁 위에 주스를 왜 이렇게 흘렸어?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라자냐 연어구이 남은 걸 냉장고에 넣어둔 것 같은데 안 보이네.
1: 내가 데이지 갖다 줬는데 일단 보는 척하자. 마거릿, 스프 먼저 드세요.
3: 고마워. 입맛이 영 없네.
0: 마거릿은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그릇을 하나씩 비워갔다. 포크 소리와 주스를 홀짝이는 소리만 났다.
5: 아, 어머니, 치킨 피카타 좀 주세요.
3: 자, 많이 먹어라. 네.

0: 아유, 누가 왔나 보네. 아유, 그래, 뭐 둘 다 꼼짝 안 하시겠다. 아유, 그래, 내가 열어드려야죠. 어서 오세요.
1: 어? 어머나, 도거 킹 서비스맨도 있었네.
0: 응?
2: 현관문 앞에는 새파란 원피스를 입고 머리카락을 빨갛게 물들인 그레이스가 서 있었다. 뒤통수에 헤어롤이 말려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레이스는 뚱뚱한 몸을 이끌고 마거릿에게 쪼르르 갔다. 진한 향수 냄새가 확 났다.
1: 마거릿, 올리버가 프로포즈 한 거야?
3: 아니. 아,
1: 결혼한다며? 올리버가 프로포즈 한 거 아니었어?
3: 내 전화 받고 쏜살같이 달려온 게 올리버 때문이구나.
1: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결혼할 사람이 올리버가 아니면 누구야?
4: 안녕하세요, 아줌마.
1: 어, 브라이언도 왔구나. 너 엄마가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알지?
4: 알죠. 응. 저놈이요?
1: 뭐? 아이, 새파랗게 젊은 남자가 뭐가 아쉽다고 늙은 여자와 결혼해? 에이,
4: 저도 그게 수상해요. 저는 일이 있어서

0: 헤어롤? 아니, 내가 헤어롤을 달고 온 거야? 어? 이봐요, 총각.
1: 저요?
0: 여기 총각이 자기밖에 더 있어.
1: 데이비드 장입니다.
0: 데이비드. 나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대도 늙은 여자하고 결혼하지는 않을 거야. 차만 온다고 부스럭대지, 깨서도 부스럭대지. 내가 알기로 마거릿은 자다가도 서너 번은 화장실에 가거든.
2: 그레이스, 그만해.
0: 마거릿, 너 설마 아직도 소변 볼 때 화장실 문 열어놓니?
3: 헐, 오줌 놀 때 화장실 문을 열어놔? 왜?
0: 그거 젊은 사람들 질색해. 없는 성적 매력도 홀딱 깨니까. 혹시라도 그럼 절대 그러지 마.
2: 나 이제 안 그러거든.
3: 뭐야, 원래는 그랬다는 거야?
0: 베이글은 왜 이렇게 질기니? 태우진 않았지만 마거릿이 만든 게 맞구나.
2: 예, 먹지 마.
4: 마거릿의 얼굴이 일그러진 걸 모르고 그레이스는 베이글을 먹으며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도거킹 서비스맨으로 왔을 때부터 장은 그레이스를 알았다.
0: 근데 마거릿, 얼굴에 뭐 했니? 혈색부터 달라.
2: 그래? 혈색이 달라?
0: 젊은 남자가 좋긴 좋나 봐. 혈색이 완전 달라졌어.
2: 젊은 남자한테선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거든.
1: 두 분 대화 나누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4: 장은 자리를 피해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로 한국 기사를 검색하다 불법 체류자에 관한 기사를 클릭했다.
1: 야, 한국에도 불법 체류자가 많네.
5: 2024년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약 39만 7,522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15%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상위 10개국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1: 뉴욕에만 불법 체류자가 많은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 가까이 되는구만. 에휴,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일하러 온 불법 체류자들 차별하지 말아야 할 텐데. 미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기사도 있네?
6: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이 새 관리감독부서를 신설해 이민심사관들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를 2중, 3중으로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 영주권과 시민권을 동시에 축소하고 올해만 해도 영주권 발급이 20% 줄어들었다. 불법 이민자는 재판 없이 즉시 추방하겠다? 영주권 발급이 더 축소되기 전에 반드시 영주권을 따고 말 거야. 반드시.
7: 마거릿!
1: 필요한 거 없어요?

0: 진실을 알았어. 그것을 알아내고 말았다고.
1: 하루의 기본 3강에는 어미가, 주상의 뒤에 있어요.
2: 왕비가 준 까망베르 고르곤졸라 블루베리 크림치즈 찹쌀떡을 먹고 나서부터 인종이 시름시름.
0: 이 바람 끝에 피비린내가 도는군.
3: 세상이 뒤집어졌어. 누가 대고 누가 소인지는 내가 정해.
4: 안명세가 작성하던 시정기를 들고 밖으로 향하는 한지원.
5: 날 면회 온 사람이 없단 얘긴가?

0: 또 다른 예문관의 사관인 한지원이 안명세가 작성하던 시정기를 외부로 유출한다.
1: 시정기. 이게...
0: 소윤파의 수장 윤원형과 함께 대윤 윤임을 제거하는 데 최전선에 나섰던 병조판서 이기 되시겠다.
2: 정순봉?
0: 지중추 부사 정순봉. 정순봉이군요. 소윤파의 핵심 세력 되시겠다.
1: 그제가 시정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작성한 사관의 사상이 매우 불순하다고 판단돼요. 시정기 유출이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3: 잘했어.

0: 너가
1: 인종의 외삼촌과 명종의 외삼촌이
0: 언제?
1: 을사년에
0: 조정을 중심으로 한 한양에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아주 이런 발칙한
2: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감히 육하원칙에 따라 따박따박 바른 글을 쓰더니
0: 예시정기를 작성한 사관이 누구냐?
3: 아, 예, 그 신입사관 안명세라고 합니다.
2: 안명세?
3: 예예, 그 융통성이 없는 대쪽 같은 인물로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2: 대군, 여기.
0: 응? 소윤파의 희생은 역사의 크나큰 불행이며 이기와 정순북리
2: 농간을 부린 주범이라 할 수 있다?
3: 예예예, 예, 예. 그 부록으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 화이트리스트에는 피해자인 대윤파의 이름이 그리고 블랙리스트에는 소윤파의 두 대감의 이름이 제일 앞에 적혀있습니다.
2: 당장 이놈을 잡아드려야겠습니다, 대감.
3: 아, 예, 예. 아, 주소는 제가 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톡 안에 든 쥐를 잡겠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지. 이참에 톡 밖에 있는 쥐까지 모조리!

0: 그게 무슨 소리야? 작성하고 있던 시정기가 없어지다니.
1: 아무래도 낚인 기분이야. 아니, 낚였어.
0: 누구한테?
1: 같은 사무실에 있는 내 앞자리의 사관.
0: 아니, 사관이란 작자가 다른 사관이 작성 중인 시정기를 빼돌려?
1: 물증은 없지만 아무래도 그 자가.
2: 아, 그 밖에 누가 찾아왔던데. 그 면회소에서 기다린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구만.
1: 면회소까지 달려간 후에야 아차 싶어서 되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정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네.
0: 아, 이런. 떡밥에 떡밥을 물었어.
3: 역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록의 자료가 되는 사초와 시정기는 원칙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0: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관이 문서를 밖으로 빼돌리다니. 혹시 자네가 작성하던 시정기의 내용이?
1: 난 사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야.
0: 인종의 죽음에 관한 부분인가?
1: 인종은 소윤파에 의해 독살된 것이 분명해.
0: 실은 어서 몸을 피하게. 어? 한양에 있다 하는 어느 순간 자네 목이
1: 내가 날아... 왜? 난 이 나라의 사관이고 사관은 역사를 공정하고 바르게 사실대로만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직책이야.
0: 현재 조정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소린가?
1: 난 도망자가 될 이유가 없어.
0: 야, 안명세!

0: 뭐? 아,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1: 예. 시정기를 들고 다니는 일이 위험천만한 일이라서. 여기 스마일.
0: 어.
1: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0: 그래 그래. 일단 내 휴대전화 돋보기 앱부터 킬게.
2: 안명세가 작성한 시정기를 확인하는 윤원형.
0: 야, 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이놈 영장부터 청구했었어야지.
1: 아, 그런데 말입니다. 젊은 혈기 정의감에 불타는 상황이 어찌 안명세 한 놈뿐이겠습니까?
0: 아, 또 있단 말이야?
1: 불을 피워보면 알겠죠. 몇 놈이나 뛰쳐나올지. 아, 뜨거워. 자칫하면 대감이나 전하 역사의 심판 앞에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0: 아, 그럴 수야 없지. 아, 평조판서.
1: 예.
0: 그 목소리가 원래 그래?
1: 성대 결절입니다.
0: 아, 조심해. 그럼 불을 피울 준비는 됐나?
1: 물론이죠. 짝.

0: 방법은?
1: 사철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제만 해 주십시오, 누님.
0: 내가 해도 되는 거야?
1: 아유, 아 누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수렴 청정을 하고는 있지만 여왕 버리십니다.
0: 사촌의 시정기는 임금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문서라고 들었는데.
1: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
0: 하긴 보라고 쓴 시정기가 아니냐?
1: 이번 기회에 사초를 다 뒤져가지고 사상이 삐딱한 사관들을 모조리 색출해야겠습니다.
0: 알았다. 내가 바로 결제를 받아주지. 김비서. 주상 전하께 결제받을 서류 다 가지고 와. 오늘은 내가 직접 가서 결제를 받겠다.
2: 아유, 지금은 주상 전하께서 게임을 하시는 시간.
0: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간다는 게 아니냐. 서류 정리해서 들고 와.
2: 아유, 글자도 안 보이는데. 아유, 알겠습니다.
3: 힘들어, 그렇지, 진짜.

0: 아유, 맨날 임금이 결제할 게 뭐가 이렇게 많아.
1: 어미가 알아서 합니다. 주상은 그냥 게임이나 하세요.
2: 권력의 맛에 빠진 문정왕후는 적극적으로 아들인 명종의 눈과 귀를 가리고.
0: 아니야. 아니, 응? 나도 게임을 하도 많이 했더니 3D 멀미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이제 나도 왕노릇 좀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상소문이라는 거지, 그치?
1: 정치는 진흙탕 싸움입니다.
0: 그래도 내가 퀸이잖아, 퀸.
1: 킹.
0: 킹이니까 나도 일 좀 해야지.
2: 호호, 이제 좀 컸다고? 국정에 관심을 보이는 명종.
0: 이렇게 많아, 진짜. 뭐야, 이 내용이 다 죄다 굶어 죽는 백성들을 구제하라는 얘기뿐이고, 이거 엄마, 궁 밖에 사정이 정말 이래? 우리 백성들 다 거지야?
1: 궁 아래 주상께서 궁 밖에 일을 왜 걱정하십니까?
0: 아니, 그 어사, 관찰사, 그 얘들이 올린 상소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다 거지라는데? 백성들이 다 거지면 난 백성의 아버지잖아. 그러면 나도 거지, 완전 산거지 아니면 설거지.
1: 그 옛말에 가난 구제는 임금도 못한다고 했어요.
0: 아, 어쨌든 나 거지왕은 싫은데.
1: 그러니 주상께서는 가만히만 계세요. 가만히. 여기 이 서류 도장도 어미가 찍습니다.

0: 소윤파의 무리가 영장을 들고 예문관을 압수수색. 일일이 사체 내용을 확인한다.
1: 역적을 역적이라 하지 않았단 말이냐?
2: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윤 유님의 이름 옆에는 괄호 열고 역적,
1: 그리고 괄호 닫고.
2: 그렇죠. 근데 역적이 아니라 참 피해자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1: 피해자라니? 유님 그 작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가만, 유님이 피해자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있으니 분명 가해자가 있을 게 아니냐?
2: 아니, 누구겠어요?
1: 우리? 설마 모든 것이 사실대로 팩트가 적혀있다란 말이냐?
2: 그거 말고도 주상께서 그냥 뭐 산거지를 뭐 설거지 막 이러고 썰렁 개그나 하고 게임 중독이라는 그런 기록까지 그냥 다 나와.
1: 어느 놈이야? 어느 놈이 감히 주상을 사찰의 기록으로 남겼단 말이냐?
2: 그거 파악이 다 됐으니까 제가 싹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1: 물론 그래야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잡아드려라!

0: 주세요.
1: 이주창
2: 정순 붕이 붕이 붕이 김자연
3: 누가 청취자 여러분이 언제 매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어디서 KBS 1라디오와 팟빵에서 무엇을 와이파이 한국인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원이며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5분 여행지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의령군에 있는 자굴산 둘레길을 찾아갑니다. 해발 700m 지점에 있는 자굴산 둘레길은 의령의 진산인 자굴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탐방로인데요. 쇠목재를 출발해서 갑을 전망대와 내조 전망대 등을 지나서 다시 쇠목재로 돌아오는 데는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걷는 거리는 7.4km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에 조성된 자굴산 둘레길은 최근 들어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남명 조식의 이름을 빌린 남명 숨길이라는 탐방로로 재단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굴산 둘레길, 즉 남명 숨길을 걸으려면 우선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에 있는 쇠목재로 가야 합니다. 해발 600m 지점에 있는 쇠목재까지는 지방도로 1013호선을 이용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요. 따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이 갓길의 안전한 곳에 자동차를 주차해야 합니다. 쇠목재에서 40분쯤 걸으면 첫 번째 쉼터인 갑을 전망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야가 좋은 갑을 전망대에서는 자굴산과 한우산, 매봉산 등에 둘러싸인 넓은 분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 분지 안에는 몇몇 작은 마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갑을 전망대 한쪽에는 자굴산 둘레길의 다른 이름인 남명 숨길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갑을 전망대를 출발해서 야자매트가 깔린 탐방로를 걷다 보면 백년사 사거리를 지나게 되고요. 곧이어 시야가 좋은 곳에 있는 작은 쉼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쉼터에는 사각형 평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처럼 소박한 평상이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외할머니 댁 앞마당에서 보았던 작은 평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평상 쉼터를 지나면 이번에는 달분정 오거리가 나타나는데요. 이 달분정 오거리에서 자굴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1.1km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여행 목적은 자굴산 둘레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내조 전망대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내조 전망대에서 다음 목적지인 절토샘까지 가려면 짧은 너덜경지대를 지나야 하는데요. 이 너덜경지대에는 안전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리 힘들이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절토샘에서 목을 축인 후 써레봉 사거리로 가는 길에서는 멋진 고목 항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목을 보기 위해 2015년에 자굴산 둘레길을 처음 걸었는데요. 남명목이라고 불리는 이 고목은 자굴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팽나무입니다. 수령 약 500년으로 추정되는 이 고목은 남명 조식의 고귀한 선비 정신을 담은 채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팽나무는 고귀함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써레봉 사거리에서 출발지인 쇠목재까지의 거리는 2.5km인데요. 써레봉 사거리에서 쇠목재까지 이어지는 탐방로에서는 또 하나의 멋진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자굴산에서 가장 큰 노각나무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자로 금수목이라고 표기하는 노각나무는 나무 껍질이 부드러워서 비단나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6월과 7월 사이에는 이 노각나무에서 동백꽃을 닮은 새하얀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의령군에 있는 자굴산 둘레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운을 소프라노 최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백내장은 흔한 질환이고요. 수술이 가장 많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흔하고 많은 분들이 수술적 치료를 받아서인지 간단한 수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간단한 수술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중해야 하는 부분들, 적절한 수술 시기와 관리까지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요. 심장 박동의 이상을 느낄 때 의심하는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스토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는 분들은 언제 수술해야 할까?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를 두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권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눈에서 그래도 각막 질환은 치료법이라든지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1: 네, 각막 질환 분야는 최근 치료와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한 영역입니다.
0: 네.
1: 간염이나 염증에 대해서 정밀 치료부터 또 가장 큰 수술인 각막 이식도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이식하는 방법이 발전하면서요. 회복 속도와 예후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0: 네. 각막이 손상되기 쉬운 조직이긴 하죠.
1: 각막이 눈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하고 바로 노출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외상이나 감염 아니면 건조증 같은 경우 외부 알러지 반응 같은 것이 비교적 잘 일어나는 부분이고 손상되기도 쉬운 조직입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뿐 아니라 생활습관에서도 각막 질환의 위험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내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흔히 노인성 질환으로 얘기되지 않나요?
1: 네, 각막은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생활습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0: 네.
1: 백내장은 눈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외부와 노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노화와 관련된 변화, 나이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0: 그런데 백내장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백내장 진단을 받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질환에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병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백내장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이고 흔한 질환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가볍게 볼 병은 아니고요. 가만히 방치하면 시력이 점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녹내장이나 포도망염 같은 합병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또 백내장 수술을 얘기할 때도 아주 잠깐이면 끝나는 수술이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 백내장 수술이 비교적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수술은 맞습니다.
0: 네.
1: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볍게 수술 여부를 결정하거나 볼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사람마다 눈 상태도 다르고 동반된 병이나 전신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평가하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또 심지어 노안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하면서 백내장 수술도 함께 해버린다는 말도 하는데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1: 최근에 노안 교정을 위해서 다초점 렌즈 수술을 많이들 받으시던데요.
0: 네.
1: 이미 백내장이 있는 경우 백내장을 제거하면서 노안을 같이 수술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되지만 백내장이 없는데 그냥 안경을 쓰기 싫어서 편의를 위해서 백내 수정체를 제거하고 노안 수술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백내장 수술이 인공 수정체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자신의 수정체만 하겠습니까?
1: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연 수정체는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는 내가 그동안 잘 사용하던 수정체가 뿌옇게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새거로 교체를 하고 시력을 회복한다는 그런 대안으로 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0: 네. 특히 인공수정체는요. 외부의 빛이 훨씬 더 잘 투과되기 때문에 눈의 손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1: 예전에는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인공수정체를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수정체와 비슷한 구조 역할을 하도록 많이 만들고 눈에 좋지 않은 일부 빛의 파장을 억제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최근에 나온 렌즈들은 눈에 손상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0: 그럼 인공수정체에 어떤 발전이 있는 걸까요?
1: 일단 그 모양에 따라서 최대한 수술하고 나서 잘 보이고 선명한 색을 냈고 또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후발 백내장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덜 생기는 그런 디자인 모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또 백내장은 수술 시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기준이라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1: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동일한 정도의 백내장이 있더라도 환자분께서 하시는 일이나 직업 아니면 어느 환경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불편감 느끼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일상생활 할 때 내가 지장을 느낀다. 그때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불편감이라고 한다면 뭐 침침한 증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가장 제가 환자분께 주로 여쭤보는 건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 운전할 때 위험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일이 잘 해결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위험한 경우 또는 백내장 때문에 다른 눈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 꼭 수술을 받으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0: 네. 양쪽 눈으로 동시에 증상이 생기나요?
1: 눈이 두 개인데 노화가 양쪽 눈이 거의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양쪽 눈 백내장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보입니다.
0: 네.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불편감이 크지 않다면 아직 수술하지 않아도

0: 된다는 말을 주시는 경우도 많겠어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초기 백내장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또 환자분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반면에 또 어차피 언젠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버린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1: 무조건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0: 예.
1: 수술이 필요한 시기, 즉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침침하게 보인다. 그런 일들로 내가 생활을 하면서 뭔가 비장이 있다. 그때가 적절한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백내장 수술이 결정되는 기준이랄까요? 말씀 주신 불편감 외에도 수술이 고려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개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0: 네.
1: 환자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주로 실내, 실외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 걸 여쭤보는데요.
0: 네.
1: 제일 중요한 것은 백내장 때문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반드시 수술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0: 네.
1: 또 환자분이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도 눈에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백내장 때문에 눈 속에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불편감이 없어도 수술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눈에 질환이 있는지도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1: 예, 백내장이 생길 나이 때쯤 되면은 동반돼서 다른 눈에 노화도 진행이 돼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저희가 백내장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분께는 이 두 가지 시신경이나 망막, 각막의 다른 질환을 항상 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도 시력 저하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네. 백내장이 생긴 이유 자체가 노화기 때문에 환자분이 안 보여요. 그리고 백내장이 있어요 하고 오셨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백내장보다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 더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시력이 백내장 이외에 다른 원인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0: 그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해도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1: 네, 초기 녹내장이나 초기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시력이 많이 좋아지시는데요. 일이 많이 진행된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호전이 적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0: 네. 이제 반대로 꼭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망설이고 자꾸 미루면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까요?
1: 백내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해집니다. 아주 심하지 않은 백내장은 저희가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수저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심한 백내장은 예를 들면 돌멩이를 망치로 깨는 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늦게 되는 경우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합병증이나 회복이 느려질 수 있고요. 또 수술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녹내장이나 아니면 포도막염으로 발생해서 급제야 백내장이 있는 걸 아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백내장이 생길 연세가 되시면은 한번 검사를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합병증이 있나 없나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0: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건가요?
1: 네.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수술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나도 회복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안 보이는 게 불편하지 않더라도 너무 오래 기다렸다 수술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니십니다.
0: 네. 백내장의 치료는 수술일 텐데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혼탁해진 환자의 수정체를 제거하는 것부터 진행이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수정체만 그냥 달랑 인공수정체만 삽입할 수는 없고요.
0: 네.
1: 눈에 들어있는 원래 깨끗했는데 뿌옇게 변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0: 네.
1: 그 들어있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에다가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다시 바꿔 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0: 네. 그렇게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은 방법이 여러 가지인가요? 레이저로도 진행을 하던데요.
1: 기본적으로는 뿌연 수정체를 초음파로 녹이고 저희가 진공청소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녹여진 그 수정체를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음파를 이용한 수술이 기본이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수정체를 녹이고 하는데 레이저의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수술 방법뿐 아니라 인공 수정체도 단초점, 다초점 또 렌즈도 있지 않나요?
1: 예, 과거에는 주로 단초점 렌즈 하나가 사용이 됐고요. 단초점 렌즈는 초점을 하나만 맞춰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멀리 잘 보이게 해드리면 가까운 곳은 돋보기를 쓰고 반대로 가까운 걸 잘 보이게 해드리면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쓰는 그런 렌즈이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초점 렌즈가 개발이 되어서 멀리 잘 보이게 했을 때 가까운 것들을 안경의 도움을 덜 받고 컴퓨터나 핸드폰 정도의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들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0: 그럼 단초점과 다초점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다초점이 좋은 건 아닌 거죠?
1: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다초점은 멀리도 보이고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핸드폰도 다 보이니까 좋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멀리, 중간 거리, 가까이 빛을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뭐 돋보기를 쓰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가까운 일도 별로 볼 일이 없다. 주로 먼 곳을 많이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빛을 나누지 않고 내가 주로 보고 싶어하는 먼 거리가 잘 보이는 그런 단초점 렌즈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그럴 상황이 안 되시고 또 눈에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를 하면은 안경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0: 직업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초점은 빛반사가 있다고 하던데 특히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1: 예, 그렇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빛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특히 적응하기 전까지 보통 최소 한 달 정도는 빛이 많이 번져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밤에 더 심하고 특히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자동차 조명이나 신호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적응을 못 하시면은 직업이 운전사라면 큰 손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의 눈 상태나 또는 과거에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 꼭 여쭤보고 다초점의 장단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럼 또 다초점을 단초점으로 바꾸는 재수술을 하는 분도 있을까요?
1: 예, 저희가 환자분이 적응을 할지 못할지 최대한 그리고 눈에 다른 경 때문에 또 적응을 못할지 검사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대 의술로 100명 중 1명 정도는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적응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기다려보지만 끝까지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다시 단초점으로 바꾸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재수술을 해도 큰 무리는 없나요?
1: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면 물론 수술을 또 받으시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시간과 경제적인 것도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요. 조심스럽게 수술하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단초점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0: 혹시 한쪽 눈만 수술하고 오랜 기간 지내도 괜찮을까요?
1: 예, 백내장이 보통은 양쪽이 비슷하게 오는데요. 유난히 또 한쪽만 먼저 심하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쪽만 먼저 수술을 하고 다른 쪽은 경과 관찰을 하다가 백내장이 진행하면 그때 수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 뭐 단초점, 다초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렌즈 삽입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비용 부담이 큰데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자신에게 맞는 걸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예,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가격도 비싸고 또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하고 나서 안경을 쓰는 것이 과연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안경을 쓰고 가까운 거나 멀리 있는 거나 보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지 기능이 많고 가격이 비싸다고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0: 이런 렌즈 삽입술도 수술 후에 회복까지 조심할 부분은 동일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갱내장 수술이 단계 눈을, 예, 눈을 째고, 네.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꿔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항상 수술할 때는 감염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1: 네.
0: 예, 눈에 수술하고 나서 균이 들어가면 안 하지만 못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네.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안약을 드리는데,
1: 네.
0: 안약을 열심히 넣으시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셔서 문제가 있나 없나 보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 네. 일단 감염 위험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집안에서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던데 도움이 될까요?
0: 선글라스를 집에서 꼭 쓰실 필요는 없고요.
1: 네.
0: 예, 눈에 초창 수술하고 초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부딪히실까 봐 저희가 보호 안대를 드리는데요.
1: 네.
0: 보호 안대 대신 선글라스를 끼시는 거는 무방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자외선을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1: 네.
0: 집에서 내가 꼭 선글라스를 수술하고 나서 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진단과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장의 잔떨림, 특히 심방 잔떨림으로 설명되는 심장의 이상이 심방세동입니다. 부정맥의 하나인 심방세동은 어떤 위험으로 지적될까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우리 심장이 숫자

0: 규칙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게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폐에서 이제 깨끗한 산소를 포함한 피가 심장으로 먼저 심방이라는 데 들어와요. 우리 네.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네. 거기 잠깐 있다가 이제 한 바로 심실로 가면은 심실에서 피를 쭉 짜가지고 팔다리 온몸으로 피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자동차 보면은 되게 오른쪽에 이제 배터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 심장도 똑같이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한 2, 3mm짜리 점이 있는데 거기서 전기가 땅땅땅 나올 때마다 심장토고 이제 심장으로 쭉 퍼지면은 심장의 심방 먼저 심실 그 다음에서 쿵쾅 쿵쾅 뛰면서 피가 온몸에 이제 규칙적으로 잘 나가는 게 이게 정상인 거죠. 네.
0: 그런데 맥박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렇게 불규칙해지는 건 이유가 뭔가요? 규칙적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근데 보통 빠른 거는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는 이제 피가 많이 필요하니까 빨라지는 거고 또 주무실 때는 몸이 다 쉬니까 정상적으로 느려지는 거 이건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불규칙해지는 거는 금방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그 전기를 만드는 조금만 그 3mm짜리 기관이 이상이 있어서 불규칙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심장은 자동차랑은 틀려가지고 이 전기가 한 4초, 5초만 안 나오면 바로 졸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4분이 안 나오면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팔다리 근육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데 심장 근육만 아무 근육이나 전기를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아마존의 뱀장어 밟으면 막 사람들 기절하고 쓰러지잖아요. 전기가 들어갔고. 아마존의 뱀장어는 온몸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에서는 심장에서만 전기를 아무 근육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비상사태 때 쓰는 건데 문제는 이제 비상사태가 아닌데 이런 데서 전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맥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0: 네. 이런 심장의 리듬 장애를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정맥의 하나가 심방세동인데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이게 이제 심방, 심실 중에 심방에 이제 부정맥이 있는 건데 세동의 그 세가 미세할 셋째예요. 아주 미세하게 떤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은 심장에 이렇게 궁 수축하는 게 보이는데 이런 심방세동이 있을 때 초음파를 보면은 눈으로 봐도 그냥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축을 해야 될 게 수축을 못하니까 피가 덜 나가고 한 30% 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또 그 이 널덜덜 떨면서 좀 피가 덜 나가게 되니까 이제 심장 안에 보면은 주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심방 안에는 우리가 귀라 그러는데 그 사람 귀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주름이 있는데 피가 잘 안 나가니까 피떡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제 바로 뇌로 가면 뇌졸중이 오고 뭐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도 오고 콩팥으로 가면은 콩팥 이제 망가지거나 췌장으로 가면 또 급성 당뇨가 생기고 하는 게 그런 무서운 부정맥이죠. 네.
0: 그러니까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상태라는 건데 이게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1: 근데 이제 못 느끼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0: 그러시군요.
1: 네. 그 우연히 건강검진 심전도 찍었다 발견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10초, 5초 나왔는데도 선생님 나 죽겠어요 하고 또 막 응급실이나 병원도 오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개개인이 다 틀리세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문에 피떡이 생겨가고 떨어져 나가서 뇌졸중이 왔는데 그러니까 발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응급실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심전도 찍었는데 처음 발견되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잘 물어보면은 옛날 기록을 뒤져보면은 그때도 있었는데 이제 환자분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도 있고 조금만 나와도 또 금방 병원에 오는 분도 있고 사실은 두 번째 분이 더 좋은 거죠. 빨리 병원에 오시니까.
0: 그렇죠. 그럼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1: 제일 문제가 이제 숨이 차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수축할 때 170이 나와야 된다고 치면 지금 30%가 안 나가니까 70%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빨리 걷거나 등산 갈 때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하고 더 무서운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 피가 고여 있기 때문에 그게 네. 피떡이 생겨서 머리로 날아가면 바로 뇌졸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장에서 뇌까지는 30cm도 안 되잖아요. 떨어져 그렇지. 나가면 막히는 게 1초가 안 걸려요. 그래서 뭐 갑자기 얘기하다 갑자기 환자가 저기 아니면 그 가족들이 멍해지면서 말이 우둔해지고 팔다리가 마비가 오면은 이제 제일 우리는 중풍을 생각하는데 혈관이 막힌 걸 생각하는데 혈관은 깨끗한데 이 피떡이 날아가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0: 그런데요, 심방세동은 다른 부정맥에 비해서 급성의 위험도는 낮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1: 이제 우리가 제일 나쁜 그 심전도는 우리 그 심실빈맥이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오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가슴 뛴다 그러는 거는 별 문제 없는 게 많아요. 심방 조기 수축 심실 이런 괜찮은데 위험도가 아주 낮진 않지만 일단은 이제 이게 그 뇌로 피떡이 날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 정도 보지만 일단 뇌졸중이 오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평생을 그 반신불수로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도 볼 수 없고 일단은 좀 심한 걸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네.
0: 그러니까 피가 고여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피떡이 생겨서 뇌졸중의 위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거군요.
1: 네네. 네. 그 어떤 분들은 제일 그 뇌로 가면은 그냥 좀 그 뭐 팔다리만 마비되고 그런 분인데 제일 무서운 게 이 저기 피떡이 날아가는데 이게 뇌로 안 가고 심장 그 우리 관상동맥이라 그러잖아요. 협심증 일으키는 글로 들어가면은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원인 불명의 당뇨병 갑자기 당뇨가 없는데 아주 심하게 당이 올라가고 막 그런 분들 있는데 잘 조사해 보면 또 그 피떡이 췌장으로 날아가 가지고 또 당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심방세동 환자들 중에는 심부전을 동반한다는 말은 맞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심방세동이 있으시면은 심부전이 정상인보다 5배가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쿵쾅쿵쾅 수축을 해야 될 심장 한쪽이 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피를 잘 안 나가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심장으로 폐에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들어가니까 이제 피가 고이고 그게 오래되면은 간에 고이고 복부에 고이고 그래서 제일 쉽게 보는 게 이제 발등이 조금 부어서 오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숨 차다고 오는데 검사를 해보면 심방세동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0: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그러니까 그 제일 쉽게 하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매일 산책을 나가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두 달 전부터는 한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다. 그게 이제 펌프가 고장이 난 거죠. 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한 70%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0: 10분만 걸어도 숨이 찬다고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인 거네요?
1: 대개는 느껴서 오세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그 둘레길을 매일 다니는데 평지는 괜찮은데 요즘에는 둘레길 조금만 올라가면 숨이 차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청진도 하지만 제일 먼저 이 손목에 맥을 잡아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새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데 벌써 쿵쿵쿵 안 뛰고 이렇게 두다닥 두다닥 뛰고 그다음에 양말을 벗어보시라 그러면 양말 자국이 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이제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심방세동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위험들이 있는 건데요. 치매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높다면서요?
1: 예, 아주 높죠. 그래서 이제 치매는 왜 치매가 오냐면은 일단은 뇌혈류가 떨어져요. 아까 30%가 피가 안 돈다 그랬는데 뇌혈류가 떨어지는 원인도 있는데 그 피떡이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피떡이 중풍이 올 정도가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것도 있어서 날아가서 이제 뇌에 자꾸 조그만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팔다리가 마비는 오지 않지만 뇌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분도 있고 심근경색은 이건 또 이상하게 젊은 분들이 많아요.
0: 아, 그러시군요.
1: 젊은 분들도 심방세등이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떡이 심장혈관에 가서 박히는 거죠. 일반 사람보다 두 배 정도 많은데 이거는 뭐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30대, 40대 초반 이런 환자들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 심전도 찍었는데 맥이 규칙적으로 뛰더라도 한 3일 정도 심전도를 쭉 찍어보는 홀터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꼭 해보죠. 그러면은 모르고 있던 심방세동이 가끔 팍팍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피떡이 날아가서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 거죠.
0: 네. 그런데요, 심방세동의 원인이랄까요? 뭐 젊은 사람도 있다고 하셨지만 위험 요인에서 일단 노화가 가장 먼저 지적이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걸 생각하면 심방세동을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60세 이상 되면 한 10%가 심방세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에 관계없이 심장질환이 있으면은 판막증이나 있으면은 모든 심장질환이 한 50%에서 심방세동이 생기세요. 일단 심방세동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전기 시스템만 볼 게 아니라 심장 자체에 무슨 판막증이 있는지 심장 근육이 약해졌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쉽습니다. 초음파만 해보면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0: 뭐 그렇게 노화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이 들수록 많아지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도 이제 심방세동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비만이나 수면무호흡증, 또 음주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1: 음주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폭음이 문제가 되세요. 매일 조금씩 드시는 거는 별로 안 생기는데 그 이 주말에 이제 쉰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부터 막 많이 드시면 월요일 날 아침이 제일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휴일 증후군, 영어로는 할라데이 핫 신드롬, 그러니까 휴일 끝에 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폭음은 피하셔야 됩니다.
0: 네. 심방세동의 원인이 참 많은데요. 초기 증상은 없습니까? 좀 예민한 분들은 뭐 심방에 잔떨림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못 느끼는 분이 있고 대개는 덜컹거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맥을 보니 자꾸 짚어보는 분들은 선생님 제가 손목을 잡아봤더니 이게 이상하게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뛰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거는 어떤 분들이 이제 맥이 불규칙한데 불규칙하지만 맥이 빠르지 않고 70번, 80번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초기에 심방세동이 생길 때는 갑자기 막 130번씩 뛰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 몇 분 동안, 1, 2분 동안. 그때는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거든. 이런 분들은 응급실로 오기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전부 증상이 틀립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맥이 빨리 뛰어서 응급실이나 심장내과 진료를 보는 분들이 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더 좋죠. 그리고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참 우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젊은 여자분도 생기고 아무나 생기는데 이게 심해도 또 심방세동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갑상선 치료를 잘 하면은 이게 또 덜커덩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심방세동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갑상선 검사도 같이 꼭 해보셔야 돼요.
0: 뇌졸중에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심방세동도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1: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제일 처음 시작될 때, 그러니까 발작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몇 번 왔다가 또 며칠 괜찮다가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딱 뭐 1, 2번 오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점점 길어지다 나중에는 이제 하루 종일 오는 심방세동으로 가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5분, 10분 오는 발작적으로 잠깐 오는 심방세동 때도 피떡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많거나 기왕에 혈압, 당뇨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경동맥, 우리 초음파에 보면 동맥경화 좀 있잖아요. 이렇게 동맥경화 좀 있는 분들은 잠깐 온 심방세동도 무서운 뇌졸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발전이 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0: 네. 뭐 덜컹거린다, 이제 맥이 불규칙하게 느껴진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숨차고 가슴

0: 가슴이 좀 답답한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건가요?
1: 예, 제일 많은 게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예, 근데 이제 이게 한 반쯤 되고 나머지 반은 건강검진에서 걸려드려요.
0: 아.
1: 그리고 이제 일부분은 이미 뇌졸중이 와서 마비가 된 다음에 응급실 찍어보니까 심방소동이 나오는데 이런 거 모르셨어요? 그러면 몰랐다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검진 때는 또 금방 말씀드려도 정상맥을 뛰다가 가끔 이렇게 부정맥이 심방에서 나왔는데 그게 아주 아주 불행하게 이제 뇌졸중으로 바로 연결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검진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심전도는 매번 그냥 찍어드려요. 근데 그거라도 매년 하시면은 사실은 미리 진단도 받을 수 있고 또 미리 예방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0: 그런데요, 또 오히려 만성화되면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적응하고 익숙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치료를 할 때 발작성으로 온 분들은 이제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젊거나 초음파했는데 심방이 막 너무 커져 있으면은 시술을 해도 재발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초기에 오거나 젊은 분들은 시술을 많이 권하는데 이 어떤 분들은 의료보험이 다 되는데도 또 죽어도 안 하신다 그래요. 그 왜 안 하지 했더니 아, 나 이거 있어도 너는 뭐 골프도 잘 치고 뭐 걷는 것도 잘하고 잘 사는데 왜 뭐 이거를 뭐 지지자 그러느냐 해가지고 거부하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뭐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약을 잘 조절해서 혈전 안 생기게 하고 맥 잘 뛰게 해드리는데 또 나름 잘 견디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10년, 20년 가면은 심장이 지쳐서 아까 말씀드린 심부전이 많이 오고 숨이 많이 차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권하시면은 다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증상 없다고 이게 또 특수치료를 거부하고 그러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0: 심방세동의 치료는 약물인 거죠? 뭐 항응고제나 항부정맥제가 처방이 되는 건가요?
1: 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약물로 해요. 약만 잘 써도 심방세동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약을 잘 쓰시면서 원인을 찾아야 되죠. 이분이 뭐 술을 많이 드시는지 갑상선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나쁜 습관인데 그런 습관 교정을 해주고 그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재발하고 나타나면은 이제 나이가 좀 젊거나 심장이 아주 크지 않은 분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지 않은 분들은 시술을 권해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면은 초기에는 거의 평생을 잘 사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너무 많거나 심방세동이 있는데 저는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제가 뭐 마라톤도 안 하고 축구도 안 하니까 그냥 약으로 할래요 그러면은 또 그런 분들은 사실 약으로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을 잘 조정을 해서 숨이 안 차게 해드리고 항혈전제 드리고 필요하면 이뇨제 좀 쓰시고 그러니까 이 시술을 할 거냐 약을 쓸 거냐는 나이와 언제 발생했느냐 그리고 심장이 지금 얼마나 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쉬워지세요.
0: 약물은 계속 드셔야 되는 건가요?
1: 평생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더라도 가끔 이게 또 한 뭐 1, 2분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분들은 안 드시는 경우인데 그거를 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항응고제는 뭐 드시는 게 좋은데 항응고제가 우리 아스피린 생각하시잖아요. 아스피린은 이런 심방세동 혈전에는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악이라는 약을 쓰는데 뭐 좀 가격은 되지만 다 보험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드시면은 심방세동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무서운 뇌졸중은 거의 예방하고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할 때 아스피린을 한 5, 6일 끊잖아요. 이 약은 하루만 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고 뭐 치과나 그런 데서 일주일 끊었다가는 3일 이상 끊으면 또 귀떡이 생겨서 뇌졸중이 오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조심할 거는 내가 기왕에 심방세동 항혈전제를 먹고 있다 할 때는 선생님이 잠깐 착각을 하시더라도
0: 네?
1: 선생님이 그러는데 하루만 끊으면 됐다는 얘기를 꼭 인지를 시키셔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네. 발치한다고 일주일 끊었다가 응급실로 뇌졸중으로 실려온 저는 많이 봤거든요.
0: 네.
1: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장의 잔떨림,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진우시연의 말해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이런 경우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노력해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을 뜻하는 형용사로 부단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부단하다는 주로 부단한의 형태로 쓰여서 꾸준하게 있대어 끊임이 없다를 기본 의미로 합니다. 조카는 부단한 노력 끝에 우등상을 받았다. 부단한 전진만이 있을 뿐 후퇴란 없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단하다란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는 부단한 성격 때문인지 갈팡질팡한다 라는 문장에서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결단력이 없다를 뜻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낭자하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유혈이 낭자하다 같은 문장일 겁니다. 이 경우 낭자하다는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럽다를 뜻하는 말로 신발짝들이 사방에 낭자하게 흩어져 있다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뜻이 낭자하다의 기본 의미지만 그 외에도 왁자지껄

라고 시끄럽다란 뜻도 있어서 낭자한 웃음소리, 매미가 낭자하게 울어대다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단하다와 낭자하다의 기본 의미만 알고 사용하는데 다른 뜻도 있다는 것 참고로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을 올 하반기에 확대 추진합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디지털 안내, 돌봄, 안전지원, 환경정비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 일자리인데요. 올해는 돌봄, 건강, 경제, 사회안전, 디지털, 기후환경 등 5개 분야에서 760여개 사업 7천여 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내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최종 선발되면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로 한 달에 18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 일자리 포털에 안내를 했고요. 자치구별로 모집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자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